1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성인발달장애인 지원계획수립 컨설팅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인발달장애인 267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고요. 자원연계 확대와 정보지원 강화를 통해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 정신보건시설 6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점검 내용은 후원금 관리, 보조금 집행 현황,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종사자 관리, 시설 안전 관리, 인권 점검 등 시설 운영 전반을 포함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0: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디다입니다.
0: 예, 오늘 주제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복잡해졌는데요. 도와주는 것과 대신하는 것의 차이.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1: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틀린 행동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사랑해서 시작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0: 현장에서도 그런 순간이 많이 있나요?
1: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호자분들을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바로 손이 나가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0: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1: 네,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멈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한 번 더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뇌병변 장애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활이나 운동 과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순간이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미묘한 순간이 생깁니다.
0: 어떤 순간인가요?
1: 도와주는 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움직임을 대신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3년째 함께하고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회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 그분과 동작을 시작하려고 하면 자, 옆에 계신 어머님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엉덩이가 살짝 들썩이고요. 손이 먼저 나가고요. 어머님의 몸이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0: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1: 네, 그건 사실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잠시 지켜봐 주세요.
0: 예, 그 순간이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앞에서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거의 참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야 그분의 몸이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늦게, 조금 작게, 조금 흔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빼앗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0: 직접 느껴보는 게 중요하겠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고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을 내 힘으로 끝까지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가능하신 분들은 편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로 따라와 주세요. 먼저 내 손을 편하게 무릎 위나 바닥 위에 올려둡니다. 지금부터 손바닥을 천천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했다가 다시 아래로, 다시 뒤집어 다시 위로. 이때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손 왼손의 속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작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움직임을 내가 시작하고 있는지만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움직임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할 때는 주먹을 가볍게 쥐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이 위로 돌아올 때는 손가락을 천천히 펼쳐줍니다.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펼치고 손바닥을 뒤집으며 주먹을 쥐어요. 손바닥을 펼치며 손바닥은 하늘을 향합니다. 이때 억지로 속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만든 리듬으로 나 스스로 움직여봅니다.
0: 동작들이 단순한데 집중을 하게 되는군요.
1: 맞습니다. 지금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움직임을 내 스스로 내가 통제하고 있는지 내가 직접 만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양손을 하나씩 가슴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한 손을 천천히 들어서 가슴에 올리고 잠깐 멈춥니다. 손바닥으로 내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반대쪽 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올리고 가슴 위에서 잠깐 멈춰 손바닥으로 심장 박동을 느끼고 내려옵니다. 이제는 양손이 함께 움직여봅니다. 두 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느끼고 내리고 한 번 더 이어가 볼까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고 손바닥 아래 심장 박동수를 느끼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내가 스스로 올리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역시 내가 스스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포개서 가슴 앞에 둔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뒤집어 봅니다. 가슴 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가슴 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슴을 향했다, 밖을 향했다. 천천히 손목을 회전시켜주며, 이때도 중요한 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손바닥이 바깥을 향한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봅니다. 팔꿈치를 펴면서 천천히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두 손 가슴 앞으로 돌아옵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강직이 있어 두 팔을 온전히 뻗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한 만큼 펴봅니다. 두 팔을 뻗고 돌아오고, 강직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두 팔을 뻗고 돌아오고.
0: 예, 느리게 하니까 단순한 동작인데도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대신해주면 이 동작은 사실 아주 쉬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동작을 내가 끝까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신 동작들 사실 굉장히 작은 동작이고 단순한 동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고 내가 끝까지 스스로 이 동작과 움직임들을 해냈다면 그건 온전히 나의 움직임이며 나의 운동입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더 빨리, 더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움직임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나의 속도로 나의 움직임을 내가 이끌고 내가 만들어갑니다.
0: 예, 도와준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1: 도움은 빨리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0: 예, 도와주는 순간이 아니라 빼앗는 순간일 수도 있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코요태의 순정.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를 해주시나요?
2: 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 21기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청년들이 직접 해외 연수에 도전하면서 세계 각국의 장애 정책과 기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특히 AI 기술과 장애인의 삶, 그리고 장애청년의 고립 문제 같은 현실적인 주제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3: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장애청년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 21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균 12대 1이라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21기 최종 단원으로 선발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드림팀도 20대에 진입해서 청년이 되고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더욱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우리가 함께하게 될 2026년이 기대가 됩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BT 엔티티 팀 리더 김서영입니다. 저희 팀명은 BTS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로 수어와 언어 사이 장벽을 넘어서 판등을 향해 나아가는 누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다리 팀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1: 예,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찼던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다소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금세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외 체험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조지윤 대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오리엔테이션은 드림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원들이 서로 친해지고 기본적인 활동 방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체 단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먼저 서로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요. 이후에는 드림팀 활동 지침과 기본 역량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9기와 13기 청년 단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20기 연수단장으로 최우수 팀을 이끌어낸 신홍윤 운영위원께서 1등 대원과 인권 교육을 맡아주셨습니다. 또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님께서는 해외 연수 과정에서 단원들이 꼭 고려해야 할 접근성과 장애 관점에 대해 교육해 주셨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단원들이 연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이나 안전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장애 관점에 기반한 활동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멘토링인데요. 이미 드림팀을 경험한 선배들을 각 팀의 멘토로 위촉해서 단원들이 연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1: 네. 올해는 어떤 주제로 떠나가는 건가요?
2: 네. 다양한 주제가 선보였는데요. 특히 올해는 AI 기술과 관련된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팀은 독일을 방문해서 AI 기반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일로 떠나는 한 참여자를 만나봤습니다.
6: 저는 21기 장애청년 드림팀 팀 페어에서 불리더 및 통역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약학과 1학년 박주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뉴스나 시사 이슈를 챙겨볼 정도로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드림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AI라는 기술과 이 AI라는 기술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장벽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연수를 통해서 아무래도 선진국인 독일의 그런 장애인 관련된 배리어프리 기술도 확인을 하고 그런 문화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와는 어떤 다른 케어가 있을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거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1: 예, 기술 발전 속에서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다는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2: 맞습니다. 예, AI가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팀은 일본으로 향합니다. 이 팀은 장애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주제로 준비 중인데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대응 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7: 저는 이번 장애 청년 드림팀 21기 기획연수 일본 연수를 가게 된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박채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중독과 정신건강을 공부하고 있는 중독상담 재활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연구하면서 중독자들이 고립에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고립이 된 사람들이 중독이 되기가 쉬운 사실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드림팀 연수 주제가 청년 정신건강 고립 운동 청년 대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곧 연구도 하고 또 상담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때 해당 연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상당히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까지 같이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요즘 청년들, 제 또래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이 연수를 지원하게 됐는지 알아가는 시간일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또 장애 청년 드림팀이 좀 오래된 만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활동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보이지 않는 고립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수 준비뿐 아니라 인권 교육과 갈등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연수를 다녀온 선배 기수들의 조언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림팀 선배 허우령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드림팀에서는 15기, 20기 단원으로 함께 했었고요. 이번에는 멘토로서 또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드림팀을 할 때 사실 이 드림팀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1년 동안의 정말 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국내 활동도 너무 의미가 있었고 사실 해외 활동이 우리가 꽃이라고 하지만 국내 해외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저희 주제는 장애인 크리에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잡았었거든요. 그때 저는 넷플릭스와 협업을 했던 거, 그게 저는 가장 일단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개인이라면 제가 이런 기업과의 연결점을 할 수 없는데 드림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묶었을 때 이전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혹은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거기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정말 다양한 곳의 문을 좀 두드려 보시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드림팀을 두 번이나 경험한 선배의 조언이라서 더 현실적이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2: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도전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번 현장에서는 장애 청년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사회 변화를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 사전조사와 팀 활동을 거쳐서 8월에 각 나라로 해외 연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1: 예, 오늘은 장애 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 21기 오리엔테이션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박학기의 이미 그댄.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내 아이 발달 상황을 모를 수가 있죠. 몰라서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1: 맞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영유아기 부모들이 보호자가 이제 자녀 발달 상황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아이 발달에 부모인 내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 성향이나 대처 방식이 다양하겠지만요. 주로 첫 아이가 발달 지연이 될 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나치다는 표현을 했지만 제 3자 입장에서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내 아이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렇게 감지가 되면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밤잠도 설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폭풍 검색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할 거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0: 예. 최근에 영유아기 부모를 만나셨다고요?
1: 네. 4살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말이 좀 많이 느려서 걱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아유 좀 늦을 수도 있어 기다려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그래서 지켜보다 지냈는데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기관을 찾아와서 아이 발달 검사도 하게 되었고요. 언어 발달 검사를 깊이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이 발달 검사도 하고 부모 양육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양육 방식도 검사하고 부모의 우울 검사도 하고 양육태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 발달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가요. 신체 발달은 평균 발달 범주에 속하는데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이 좀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영유아기에는요, 이 어느 한 가지 발달이 막 똑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발달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표현 언어가 늦다고 합시다.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찾는 게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럼 엄마를 찾거나, 엄마, 엄마 하거나, 뭐 그 수준에 따라서요, 또 뭐 옷을 잡아 끌거나, 그 다음에 뭐 단어를 찾는 것, 장난감 단어를 얘기하거나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렵다 보면, 혼자 찾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없으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발달 검사에서 사회성 발달에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언어로 소리로 요구한다라는 항목에 요구하지 않는다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느린데 사회 발달도 느리게 나오는 게 마찬가지 당연한 겁니다.
0: 예. 단지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겠지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이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 단지 말만 느린 게 아니구나 해서 많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조기 발견, 적절한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주 2회 30분씩 언어치료사를 만나서 치료하고 물론 좋은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요. 주 2회 30분이 아니라 24시간을 매일 주 7일 함께 지내는 주 양육자의 그 양육 태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아이에 따라서 다 좀 다양하지만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면요. 3개월, 6개월, 1년 안에도 아이 발달에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예, 영유아기 조기 개입은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아이 발달에 큰 변화가 있으면 보호자로서는 다행이다 싶겠죠?
1: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슴 쓸어 내리듯이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또 부모 반응이 다양한데요. 아이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잘 반응해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 전에는 아이 발달에 대해서 자세히 못 봤다가 공부도 하고 배우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발달에 대해서 안목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머니가요? 예. 아버지가요? 그러면 아이 발달에 대한 깊은 안목이 생기니 내 아이가 이 평균 발달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 발달은 분명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평균 발달과 이 사이에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걱정이 많아지고요. 가까운 미래는 초등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또 걱정이 커지고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청소년기, 성인기를 막 생각하면서 걱정이 점점 더 많이 많아지니 마음이 더 자주 어두워지고 간혹 몇몇 분의 부모님들은 우울감이 깊어져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0: 부모이기에 자식을 위해 힘을 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아이도 잘 클 수 있겠죠.
1: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양육자가 이 불안하면 이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이 어떡하지 이렇게 한숨 쉬는 마음이 있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아이는 당연히 느낍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나 보다 라고 느끼게 되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왜 안 되겠냐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 잘 자랄 거야 라고 생각을 다시 다잡고 아이를 꼭 더 자주 꼭 껴안아주고 또 더 자주 미소 지어주고 아이는 그래야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것저것 탐색하면서 차분하게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0: 예, 부모가 아이에게 제대로 잘 반응하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잘했다, 네가 최고야 하는 뭐 칭찬하는 거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불안해하는 거, 지적하는 거보다는 100배, 1000배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반응을 너무 자주 남발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영혼 없는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영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내가 최고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너무 칭찬에 길들여져서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의 호기심, 탐색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조금만 하고 어른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른을 쳐다보게 되는 이런 어른의 칭찬에 집중하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잘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부모, 보호자들에게 코칭할 수 있도록 검증된 그런 자격 과정이 우리나라에 또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회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전해 주시나요?
1: 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상호작용할 때 일상에서 치료실 같은 데 다니지 않고도 잘 반응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윤건의 라떼처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업적 뒤에는 수많은 시련과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환경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인물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왕을 꼽아라 그러면 세종대왕이실 건데, 예. 근데 세종대왕도 상당히 그 뭐 개인적으로도 야품을 가진 왕이었어요.
1: 예.
2: 즉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태종이 장인 시문을 처형하고 장모는 관노비로 삼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좀 아픔을 겪었고, 또 이 건강 문제라든가 신체적 장애 이런 문제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왕으로 즉위한 후에 뭐 최고의 업적을 남긴 세종의 모습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예, 세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장인이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군요.
2: 그렇죠. 이제 태종은 이례적으로 그 돌아가신 후에 그 왕위를 승계하게 한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세종이.
1: 예.
2: 이 상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이제 정치지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권력을 행사할 것 같은 이 결정적으로 찍히게 된 게 이 시몬이 세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서 명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가는 그 전별련 자리가
1: 예.
2: 왕을 방불할 만큼 호화스러웠다. 바로 여기에서 태종이 야, 이제 저 이제 정말 그 세종 왕 되면 엄청난 권력 행사할 것 같다.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바로 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처형을 하고 그 부인, 그러니까 세종의 장모가 되는 바로 그 부인도 노비 신분으로 격하시켜버려요. 이런 조치를 정말 세종의 입장에서도 뭐 정말 상당히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당히 이제 그 즉위 초부터 좀 마음이 아주 예. 아팠을 거라는 거죠.
1: 또 왕비가 되자마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도 노비가 된 세종의 왕비 소헌 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2: 그렇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화려하게만 보이는 그 왕비가 즉위 왕비가 되는 순간 아버지는 처형당하고 어머니는 노비가 되는 뭐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런 뭐 왕비의 심정은 아주 참담했을 거다. 그러나 이제 이 소헌 왕후 심씨도 세종을 그 상당히 내조를 잘한 그런 왕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 세종이 끝내 이제 그 시몬을 복권시키지도 못해요. 그 아버지가 했기 조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문종이 왕이 오르면서 시몬의 복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세종은 즉위 후에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픔이 있었군요.
2: 예, 거기에다가 세종은 가족 사이 아픔도 꽤 많았어요. 팔남 이녀를 두셨거든요. 왕비 소헌 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그런데 세 명의 자식이 먼저 이 사망을 해요. 맏딸 종소공주가 그녀의 나이 13살에 사망을 했고
1: 예.
2: 이때 이 세종이 정말 이 막내 맏딸을 그 종소공주를 너무 이뻐해서 그 딸의 시신을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었고 딸을 위해 친히 제문을 썼고 특히 세종께서 육식을 정말 좋아하신 왕이었는데 이때는 거의 육식도 드시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가슴 아파했다는 기록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아들 광평대군, 일곱 번째 아들 평원대군 이 그 대군들도 먼저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 왕과 사는 남자 영화 흥행하면서 뭐 수양대군, 암평대군, 금성대군 뭐 이런 대군들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뭐 광평이나 오평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이분들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기에 바로 이제 그 거의 역사에서는 잘 활동을 못하신 거죠.
1: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또 세종은 재위 기간 중에 국상도 많이 치렀다고요.
2: 보통은 왕은 전왕이 사망한 후에 즉위를 하지만 세종의 경우 태종이 그 상왕 살아계실 때 왕위를 물려주다 보니까 태종도 살아계셨고
1: 예.
2: 거기에다가 태종 바로 위에 왕 두 번째 왕 정종도 살아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이 태상왕으로 물러난 정종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원경왕후가 또 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바로 또 태종에 또 이제 상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보면 우리도 뭐 지금 또 이렇게 연이어 상당하면 상당히 체력적인 소모도 있게 되고 예. 뭐 심적으로도 부담이 컸을 건데 뭐 세종은 이처럼 연이어서 그 세 번의 국상을 당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효심이 지극하시다 보니 뭐 상에다가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죠.
1: 예.
2: 뭐 이런 그 국상은 세종의 심신을 극도로 피곤하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세종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1: 예. 세종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죠.
2: 그렇죠. 이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만 보더라도 세종의 질환 관련 기사가 모두 그 50여 건에 이르는데 요 세종이 43살 때 스스로 내 정말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토로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한번 우리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예. 제가 그럼 요 그 세종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기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김기만 아나운서가 읽어주시면 더 좋죠. 예.
1: 자,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또 등의 부종으로 아픈 적이 오래다. 아프대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 또 소갈증이 있어 열 서너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조금 나았다. 지난해 여름에 또 임지를 알아 올해 정사를 보지 못하다가 가을 겨울에 이르러 조금 나았다. 지난 봄 강무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이내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만 있는 것을 알겠으나 누구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지난 봄에 강무한 것을 후회한다.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으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김에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 이제는 몸이 쇠하고 병이 심하여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는 친히 사냥하지 못할 듯하니 세제로 하여금 수기군사를 나누어서 강무하게 하라. 네, 정말 각종 질환에 시달린 모습이 실록의 기록에 나와 있군요.
2: 그게 43살 때 기록인데 한쪽 다리가 아팠다. 등에 종기가 생겼다. 13년 동안 당뇨를 앓았다. 그리고 특히 보면 그 시력이 되게 좋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오른쪽 눈도 뭐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겠고 왼쪽 눈이 안막을 가리고.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거의 이 시기에 요 43살 때인데요. 거의 뭐 실명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실명 상태 이런 거는 당뇨 합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뇨가 되게 심하면 망막 손상이 이루어지거든요.
1: 예.
2: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질환들은 정말 세종이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여기에 따른 과로 그리고 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겹쳤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병들이 있을 때는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뭐 국상도 많이 치렀고요. 그러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뭐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반포와 같은 이런 업적을 남긴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종이라는 왕의 뭐 정신력도 대단하고 이런 그 건강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룬 업적이라는 점에서 더 우리에게 더 이제 뭐 아름답게 다가오고 있는
1: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 예, 그렇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건강 문제로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온갖 질병을 이겨내고 최고의 업적을 남긴 세종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캔의 천상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을 뽑는 선거일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 의원, 교육감. 자, 이런 분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면 선거 공보를 읽어봐야 할 텐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겐 점자형 공보가 제공돼야겠죠.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에서는 점자형 선거 공보 작성 제출 의무를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하자면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이 경우에 점자 공보물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무가 아닌데 굳이 점자 공보물 제작할까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에 구의원, 시의원 후보 약 1,000명 가운데 800명 이상이 점자 공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공보물을 읽고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애초에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책을 돌림 노래처럼 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A책을 읽다가 그 안에 나온 B책이 궁금해져서 B책을 펼치고 또 B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과 관련이 있는 C책까지 읽게 되고 이런 식이죠. 다독가 지상진 씨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영화 조세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K-넘버입니다. 자, K-넘버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문화 앞에 거의 대부분 K가 붙잖아요. 뭐 K-푸드, K-팝 뭐 이렇게 붙는데 뭔가 이게 한국적인 걸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영화를 보면서 K-넘버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나면은 조금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쉽게 가지 않겠어요.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시죠.

0: 매주 수요일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번에 지상진 씨가 책을 읽을 때 네. 나는 그냥 모든 책을 다 읽는다. 장르 구분 없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네. 막 다 읽고 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책을 네. 고를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 평소 도서관의 추천 도서라든가 신작 도서를 살피기도 하고요. 네, 지인들의 추천을 또 참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 안에서 읽고 싶은 책을 또 영업당하기도 하는데요. 네,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독서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방증일 테죠. 네, 게다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책을 쓴 작가라면 저와 비슷한 결이 취향을 가졌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도 정문법을 다룬 덕후의 글쓰기라는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네. 네, 저자가 이 고전을 어찌나 매력적으로 설명하던지 홀린 듯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0: 근데 제목이 재밌는데요. 덕후의 글쓰기. 아니 근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홀린 듯 읽으셨어요?
1: 네, 이른바 최애의 매력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자인 미야케 카호가 다양한 최애 분야의 덕질 경험을 전문적인 글쓰기 기술과 결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책이죠.
0: 네. 네,
1: 읽으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상 깊었던 책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 예시 문장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언급하는 부분이 유독 기억에 남더라고요.
0: 네.
1: 생각해보니까 제목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고전인데 정작 저는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던 책을 완독하기도 전에 네. 바로 서재에 담아두었었어요.
0: 그러면은 잠깐만요. 오늘 소개할 책이 덕후의 글쓰기가 아니네요.
1: 네, 맞아요.
0: 아,
1: 예. 오늘은 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네. 힌트부터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0: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틀린다는 거.
1: 예,
0: 가시죠.
1: 네, 네. 덕후의 글쓰기에서는 이 책의 매력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아동문학임에도 주인공의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는 의외성이고요. 둘째는 그런 주인공이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0: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 전혀 모르겠네.
1: 마지막은 지금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 없을 만큼 서사가 현대적이라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유명한 영화로도 여러 번 리메이크 되었었고요. 네. 또 가요에도 동명의 가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어요. 여름으로 향하는 정원처럼 울창해지는 나무와 또 꽃의 향기가 가득한 명작입니다.
0: 지금 제가 스튜디오 밖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0: 뭐예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시대를 초월한 명작 비밀의 화원입니다.
0: 아, 이것도 저만 모르고 다 아는 책이네요. 예, 비밀의 네, 화원.
1: 비밀의 네. 화원. 이 책은 1911년 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분류는 분명 아동소설이지만 어른들이 가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내면 치유와 생명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았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영미 문학사에서 가장 완벽한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수많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로 재탄생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증명해온 작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책이 100년 넘게 살아남은 명작인 거잖아요. 그죠?
1: 네.
0: 진짜 대단합니다. 그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1: 네.
0: 맞죠? 이분 어떤 분인가요?
1: 네, 1849년 영국에서 태어난 버넷 작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미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려야 했던 버넷은 가족을 위해서 상업적인 글을 마구 써내야만 했던 때도 있었어요.
0: 네.

0: 하지만 곧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서 진정한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1: 그러니까 이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글을 맞아요. 마구 썼는데 돈이 됐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네. 특히 영국에서 보낸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을 생생하게 녹여낸 어린이 책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소공자, 소공녀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비밀의 화원까지 우리 삶의 가장 순수한 시절에 꼭 한 번은 통과해야 할 문학적 이정표를 남긴 아동문학의 거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퀴즈로 냈을 때 주인공 메리의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아이가 뭔가 비밀의 화원을 가꾸게 된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인도에서 부모의 방치 속에서 제멋대로 자라던 메리는 부모님이 콜레라로 돌아가신 뒤에 영국 요크셔의 고모부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녀 마사의 진심 어린 돌봄을 받는데요. 메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죠. 저택 주변을 탐색하던 메리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노 정원사 벤과 그의 친구 붉은 가슴 물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물새가 10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정원의 열쇠를 찾는 데에 네. 도움을 주어요. 먼지 쌓인 문을 열고 들어간 화원은 얼핏 죽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메리는 신락 같은 생명력을 또 발견합니다. 네, 메리는 화원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뜨거운 의욕을 품게 돼요.
1: 저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화분 하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네. 화원이라면 엄청 넓은 공간 아니에요? 그걸 맞아요. 메리 혼자 살려요?
0: 메리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소년 디콘이 합류하면서 정원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죠. 디콘의 해박한 지식과 메리의 정성이 더해져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미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 생기는 방 안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던 소년 콜린에게까지 정해지는데요. 메리와 디콘의 손에 이끌려 휠체어를 타고 나온 콜린은
1: 제가 본 것 같은데?
0: 익숙하죠?
1: 네. 또 가주세요.
0: 네. 화원의 싱그러운 기운에 전염되어서 마법처럼 두 발을 내딛습니다. 잎을 틔우는 나무들처럼 아이들의 생명력도 울창해져서 정원을 가득 채우게 되죠.
1: 와, 뭔가 좀 감동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오늘 특별히 100년 전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덕후의 글쓰기라는 현대의 책 속에서 이 오래된 화원을 다시 발견했듯 좋은 문학은 시대를 건너서 울창은 숲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가로수 잎이 하루가 다르게 또 무성해지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0: 100년도 더 전에 낡은 종이 위에 심어진 이 이야기는 수많은 독자를 거치면서 현대까지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홀로 자라는 나무는 없어요. 네, 메리나 콜린도 서로의 토양이 되어주면서 성장했었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두운 땅속에만 묻혀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생명력이 가득해지는 요즘이잖아요. 우리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전의 향기를 전해주는 책 여기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 기대가 됩니다.
0: 스스로를 시들어가는 존재라고 믿었던 아이가 세상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터져나온 외침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소년 콜린이 화원의 생명력을 목격하고 내뱉은 찬란한 다짐이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 거야. 오래도록 고전으로 살아남은 작품 속 문장이라서 독자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푸르른 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울창해지는 5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꿈꾸었던 비밀스러운 마법을 기억하면서 삶이라는 푸르른 화원을 마음껏 가꿔보시길 바라요.
1: 네. 자, 프란시스 호지슨 버닛의 비밀의 화원 어디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0: 네, 한국 점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소리책에서 음성 도서로 들으실 수 있고요. 국립 장애인 도서관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데이지 도서로 또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자, 마지막에 영어 원서로 된 데이지 도서가 있다. 그죠?
0: 네.
1: 근데 또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0: 그럼요.
1: 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도 알려 주세요.
0: 네, 아무래도 이 곡을 들어야겠죠. 이상은이 부르는 비밀의 화원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안내견학교의 박나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안내견학교에서 번식 과정이랑 그 다음에 퍼피워킹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쪽으로 시선이 갖게 됐고 이랬지만은 또 항상 일하면서 보면은 눈앞에 있는 강아지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얘네가 또 잘 크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얘네를 이제 키워주는 사람들 또 얘네랑 앞으로 또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유념을 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퍼피워킹 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각장애인 파트너분들 같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키우시는 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힘든 일을 결심하고 시작해주시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또 많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퍼피워커분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케미가 잘 맞고 이러면 그만큼 우리 친구들도 잘 자라는 것 같고 정말 뿌듯한 기쁜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1: 안내견학교에서 퍼피 워킹 업무를 담당하는 박나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파트너들을 위해서 퍼피 워킹을 하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고요. 직원들과 퍼피 워커가 잘 맞을 때 안내견들도 잘 자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퍼피 워킹, 이거는 안내견 후보 강아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가정에서 돌보면서 사회화 교육을 하는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보통은 생후 2개월 안팎의 강아지를 맡아서 사람과 어울리는 법, 또 대중교통 이용,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공공장소 경험, 기본 생활습관 등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살 훈련을 하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요, 국내 유일한 안내견 학교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로 문의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Me.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입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예요.
1: 맞아요.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2025년에 개봉한 조세영 감독의 작품 K-넘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입양된 미우카는 성인이 된 뒤에 친부모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한국을 찾지만 매번 조작되고 감춰진 기록을 맞닥뜨려요. 네. 해외 입양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 해외 입양 시스템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인데요.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29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관객상을 받았어요.
0: 자, 제목이 K-넘버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그 해외 입양 기관마다 아이들을 분류하려고 붙인 고유 번호인데요. 네. 감독이 K-넘버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한국 출신 입양인이 20만 명 이상인데 K-넘버의 체계를 파악하면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번호가 어떤 기준인지는 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우카, 한국 이름 김미옥 씨는 8살에 길에서 발견이 돼서 위탁 가정을 거쳐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해서 2023년에 네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돕는 모임 베넷이 여정을 함께하고요. 위탁모는 미우카가 떠나는 날 나중에 한국에 오면은 자기를 찾으러 오라며 증명사진을 쳤었고 네. 네, 고아원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양부모 가정에서는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게 오래전이어서 입양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1: 맞아요. 네. 서류에는 미우카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정보들이 있기도 했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추정이 된 거라서 정확하지 않아 호적을 떼기도 어려웠어요. 주소도 엉망진창이어서 독쟁이라는 곳이 알고 보니 서울에 있는 도화동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의 소재였어요. 네. 주민센터에서는 연령과 이름에 맞는 사람을 싹 찾아봤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다는 답을 줍니다. 친척을 찾게 됐지만 네, 경찰은 DNA가 일부만 일치한다는 이유로 친척의 재적 등분을 떼줄 수는 없다고 하죠.
0: 네.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해설과 더빙의 이인석, 더빙의 한경화, 유인선 성우입니다.
2: 몇 년 전에 DNA로 친척을 찾았어요. 유전자 정보 회사를 통해 저와 가장 가까운 친척의 딸을 만났어요. 그때 그 따님이 이모로부터 호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했어요.
3: 차창 밖으로 터널 안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간다. 미우카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오케이라고 말한다.
2: 소영 씨 이모의 가족들이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 공유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3: 미우카 씨의 씁쓸한 표정이 터널의 어둠 속에 잠긴다.
2: 한 번은 소영 씨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친가족을 찾으려고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생모가 왜 그렇게 내게 중요한지. 제 대답은 전 버림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실종된 후 50년 넘게 고통받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실종돼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제 기억이니까요. 제 딴에는 엄마를 찾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실종되어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평생을요.
3: 미우카 씨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자신의 서류를 살피고 있다.
2: 2017년에 영주권을 갱신하러 갔을 때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입양 서류를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었죠. 제가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귀화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양어머니가 제게 준 서류를 훑어보다가 작성 중인 귀화 신청서를 찾았어요.
4: the applications for naturalization. They were filled out. Both she and
2: 제 양부모님은 N600 서류 작성을 끝냈어야만 했어요. 그걸 제출해야만 제가 입양이 되고 미국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거죠. 왜요? 저야 모르죠. 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상태였죠. 내 나라가 없었어요. 한국도 미국도 내 나라가 아니었어요. 운 좋게도 내게 옛날 그린카드가 있었고 시민권을 되찾을 경제적 자원이 있었고 적합한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였죠. 아직도 시민권이 없는 채로 미국에 살고 있는 입양인들이 많아요. 미국인으로 자라왔는데도요.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요.
4: The citizenship rights of a U.S. citizen.
3: 자막, 미국으로 입양 간 이들 중 2만 명가량이 시민권 없이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다. 전홍기의 브레시안 기자.
5: 시민권 못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수산되기로 한 4만 9천 명 정도로 수산이 되는데 그중에 2만 명이 한국인이에요. 절반.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취재하게 됐던 계기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클레이시 사연이 올라오면서 이제 입양인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추모 모임을 한다. 근데 제가 추모 모임 다음날 그 사연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는 좀 지났지만 그래도 사고라도 좀 취재를 해야겠다.
3: 전홍기의 기자의 기사. 입양인 필립은 왜 고급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렸나.
5: 굉장히 명백하게 필립 클레이시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죠.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죠. 입양 한국의 입양 시스템이 필립 클레이시를 죽였다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죠. 네. 그때 그 한 해에 3명의 입양인 자살을 해가지고 한국에 귀환한 입양인들 중에 그래서 입양인 사회에서 굉장히 그때 굉장히 침울했었거든요.
3: 또 다른 기사. 미국 입양된 아이가 34년 만에 이태원 노숙자로 발견된 사연.
0: 아, 양부모들이 입양을 해놓고 네. 국적 취득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많았어요.
1: 네, 심지어 한국에 오지 않아도 홈쇼핑처럼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미국으로 가는 장시간 비행기 안에서 집단 감염병이 돌기도 하고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기도 했대요.
0: 세상에. 네.
1: 추방되듯이 입양을 갔지만 무국적이 아닌 엄연히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 기관에서는 돈만 제대로 들어오면 끝이었던 거죠.
0: 네.
1: 한편 85C3128이라는 K넘버를 가진 케일리는 2018년에 친생모와 상봉을 하고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는데 생모는 자기도 가족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다며 이제는 양부모님에게 잘하고 자기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생모가 내키하지 않아서 케일리는 형제 자매를 만나진 못하고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 가족 찾기 여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0: 네, 생부모는 미안한 마음이 크겠지만 현재 가족에게 감추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한편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인 사이 혼혈아를 미국에 많이 보내는 게 최고의 복지 사업이라고 말을 했고 해외 입양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했어요. 박정희 정권에서는 아동들에게 고아 호적을 가짜로 만들어서 해외로 보냈다고 하죠. 1971년과 74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아동 판매 국가라고 비난을 해서 유럽으로의 해외 입양이 중단됐는데요. 북유럽국의 독촉이 심해졌다고 해요.
0: 네.
1: 특히 북한에 대해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유엔 의제에서 편을 들어주면 입양을 재개하겠다는 식으로 거래가 돼서 입양인들은 국가 층위에서 희생이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외 입양인들이 자국 퇴생인에 비해서 정신건강 문제 발병률이 높아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0: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6: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전 보고서 작성자는 사실 이민자에 관심이 있었죠. 특히 노동시장의 이민자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입양인들이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스웨덴 가족이 있는지 스웨덴 이름이 있는지와 무관하게요. 동아시아 이민자나 입양인이나 노동시장에선 다를 바가 없던 거죠. 채용할 때 스웨덴 이름이나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생김새를 보고 뽑으니까요.
7: 그런데 20년 전에...
6: 맞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7: 20년 전과 같은 리서치 그룹이라고요?
6: 와우. 사실 그 보고서는 20년 전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은 입양인이 일반인보다 더 잘 지낸다는 완전 어이없는 이야기였죠. 부모 잃고 낯선 환경에서 사는 입양인들이 어떻게 보통 스웨덴 사람들보다 더 잘 지내겠어요. 완전 말도 안 되죠. 사실 예전 연구들은 입양 부모들이 주도했어요. 이해관계가 있었죠. 아이가 입양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면 어머니 들어와서 대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라는 식으로요. 입양 부모의 관계에 대해 아이에게 묻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면 부모를 그 자리에 있게 하겠냐고요. 그게 그 유명한 스웨덴의 입양 관련 연구였다는 거죠. 또 웃긴 연구가 있어요. 입양 서류 중 우리 양부모에 대한 설명인데요. 양부모 두 분 모두 금발이라고 적혀 있어요. 두 분 다 갈색 머리인데도요. 왜 금발이라고?

0: 썼는지 모르겠어요. 금발의 백인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 좋게 들리는 건가요?
1: 이경은 씨가 자료를 살펴본다.
0: 양부모 성장 배경에 대한 설명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양모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완전 거짓이죠. 예전 직장에 60대 상사가 있었는데 최악이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함께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대다수 한국 입양인들이 입양 가는 이유가 생모가 백인 미군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라 했죠. 내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당신 참 고립이었군. 날 봐. 백인 피가 하나도 없잖아. 나는 100% 동아시아인이야. 그리고 한국 입양인들 중 5% 정도 되는 혼혈 입양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어떤 기분이겠냐고 물었죠. 한국 아이나 혼혈아를 입양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입양 부모는 백인 혼혈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혈아를 선택하면 검둥이 혼혈일 수 있다고요.
2: 양부모가 흑인 혼혈아를 원치 않았다는 건가요?
0: 네.
2: 사실 이번이 스웨덴에 처음 온 건데요. 덴마크도 처음 온 거고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네요. 솔직히 말하면요.
0: 괜찮아요.
3: 가방의 마스코트 평창올림픽이죠?
0: 얘 귀엽죠? 얘도요.
1: 마스코트 소울왕과 반다비.
0: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요? 이런 거 좋아할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4: So,
0: 입양인들이 하는 말 못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자라지 않아서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나이 들어서야 갖게 됐네요.
3: 실은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2: 뭘 물어보셨죠?
0: 한국인들이 해외 입양과 입양인에 대해 얼마나 아냐고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입양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입양인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한국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어요. 평범한 한국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요.
2: 평범한 한국인이란 건 뭔가요?
0: 입양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입양인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평범한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5: 해외 입양에 대한 실태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게 씁쓸한 현실이네요.
6: 맞아요. 네. 네, K822150이라는 K넘버를 가진 선이 앵겔스토프 씨는 입양인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고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살았는데요. 20만 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길에서 발견됐다는 서사가 너무 많은 점에 의구심을 표합니다. 스웨덴 한국 입양인 대부분은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왔는데 보육원과 조산소, 병원, 심지어 경찰까지 조직이 연결돼서 엄청난 규모로 운영이 됐다고 해요. 입양연구자 토비아스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체계와 방식이 같다고 비유합니다.
5: 이게 입양 시스템이 한국에서 시작된 축복이자 동시에 비극인 셈이네요.
6: 맞습니다. 한편 미오카는 인천의 용현시장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할머니를 만나고 남동생의 이름이 호재고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증언을 들어요. 미오카는 그런데도 확신을 얻지 못하고 네. 다시 길을 떠나 어린 시절 사진 4장의 순서를 맞춰보고요. 예전에 머물렀던 경북 김천의 애향원에 가보지만 부모에 대한 단서는 얻지 못하고 많은 생각에 잠겨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한편 1982년에는 1년의 불황아가 만 명 이상이라 국내 입양으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해외 입양이 급증됐다고 해요.
5: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7: 그래서 제가 81년도에 졸업을

0: 하고
1: 노일현 교수.
0: 그때는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이 많이 없었어요. 입양기관이 제일 많이 채용을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 거의 열몇 명이 들어갔어요. 홀트에. 그때 3,000불이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계산해 봤더니 지금 또 그때 돈으로 한 4천 몇백만 원이 되더라고. 한 명을 보내면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직원의 연봉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입양기관이 되게 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입양 수수료를 그렇게 요구해도 주는 거고, 올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주는 거.
2: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대행할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81명을 임명했으며,
0: 거기에 소속이었던 김한규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왔는데 한 30여 명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위에 자리로 촥 무슨 없던 자리들을 막 만들었어요. 뭐 사무총장 뭐 그러니까 이제 월급 다 주고.
1: 이사 및 감사들의 재직 기간표.
0: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회장실 의리의리하게 바꾸고 차 사고.
1: 김도현 목사.
3: 국보위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홀트 회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사회정화위원 두 사람이 홀트에 감사로 왔어요. 그래서 홀트를 장악했어요. 거기다 장관이 뒤에서 사회정화가 필요하다. 미혼모와 미혼모의 아이들 정화할 필요가 있다. 불편이 되는 사람은 미리 제거를 하자. 인간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삼청교육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복지원이 있어요. 근데 홀트도 있어요.
1: 원생 513명이 병사했다는 부산 형제복지원 기사. 전홍기의 기자.
4: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아동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을 차곡차곡 챙겨와서 그 방에 수십 명이 침대가 있고 수십 명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사라지고 또 아이들이 채워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쑥 사라지고 그랬다. 그리고 양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입양 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 감사 편지를 쓰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입양 보낸 거 아니냐. 그 많은 애들이 어디 갔겠냐.
5: 그 복지부 의원실에서 실제로 해외 입양이 이루어진 아동 명단 9명이 나왔다.
1: 전홍기의 기자의 기사 제목. 형제복지원도 입양 기관과 공생 관계였다. 88올림픽 서울 개최 확정 뉴스.
6: 알라빌 드 세울.
1: 뒤이어 네 곳의 입양 기관에 보낸 88 서울 올림픽 행사 협조 공문이 나온다. 많은 외국인들이 내방하니 불우아동 국외 입양 사업으로 국가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는 바 국외 입양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국외 입양을 허가한 아동은 올림픽 전까지 출국 완료 조치를 하라고도 적혀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룬 산업 현장과 88 서울올림픽 등의 모습을 배경으로 1953년부터 생겨난 해외 입양 인수가 그래프와 함께 숫자로 나타난다. 해외 입양은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비공식 입양인 수를 포함해 해외 입양인 수는 20만 명을 넘긴다. 자막 샵 10846 메리 쉬러프만.
7: 한국은 우리가 정보를 원한다는 걸 이제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가 입양을 갔든 포기되었든 보내졌든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린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힘든 건 누군가 우리를 속였다고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사연이 바뀌었고 어떤 경우엔 조작되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찾는 게 어려워요.
8: 수십 년이 지나서 문제가 공론화가 됐음에도 여전히 알 수 없고 바뀌지 않았다는 게 답답하네요.
9: 맞아요. 메리와 데이나 부부는 경찰서 실종 전담 수사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성남 단대리 시장에 들러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네. 미호카는 서울시립 아동보호소가 있던 자리에 가보는데 입소 의뢰처나 아동 번호가 드러난 서류를 처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느라고 자신의 정보까지 가려진 서류를 받았던 거죠. 네. 네, 이후에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처음 받아본 서류에는 위탁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요. 미호카는 기대를 갖고 주소를 찾아가 봐요. 근데 문을 열어준 할머니는 위탁모의 이름과는 일치했지만 사진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미호카는 서류 속 날짜는 또 말이 된다는 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8: 그 세 번의 방문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서류가 이게 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뭔가 수상한데요.
9: 그러니까요. 예. 해외 입양인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인정보와 신분을 돌려받고 입양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밝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터 씨는 입양 서류 위조, 아동 납치, 성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신분 세탁, 또 과거 해외 입양 절차에 존재했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언급합니다. 소송을 걸었던 추방 입양인 아담은 홀트 아동복지회에 대해서는 부분 승소를 했고 국가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어요. 아담의 변호인은 당시 전용기로 한 달에 7,800명의 아동들이 입양을 갔는데 국가가 책임이 없다는 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8: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마지막 내용입니다.
1: 노일현 교수.
0: 수련국에서는 무조건 아이를 받고 싶죠.
4: 지금도요?
0: 그럼요. 그 수요는 줄지 않으니까 아마 점점 더 늘어갈걸요?
1: 김도현 목사.
3: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일단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는 아이하고 상관없어요.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출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이를 환대하는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어요. 환대하는 마음결이 표현된 사회의 구성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성적 원리가 작동하라는 뿌리에 미혼모에 대한 엄청난 처벌이 있었고 그 처벌의 결과로 아이들이 처벌을 받아서 자기 땅에서 못 살게 됐잖아요. 자기 태어난 땅에서 환대받지 못했잖아요. 자기 태어난 땅에서 배제와 박탈을 겪었잖아요.
1: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는 게 보이고 있다. 녹음이 짙어진 도시의 가로수들 위로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다. 베넷 사회적 협동조합 세미나.
10: 저는 저희 아이, 저는 입양 부모고 저희 아이는 3년 전에 생생보호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국내 입양 현실에서는 제외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전혀 대외에 대한 생각 없이
1: 국내 입양인.
10: 다시 만나봐야겠다 해서 이제 다시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나서 한 6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제가 저 자신이 되는 걸 평생 처음 느꼈어요. 내가 나였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가 나였겠나?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제가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길러주신 어머니는 나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의 그런 제가 느낀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성격이라든지 탐사한 것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건 있지만 나와를 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그 추억과 이런 게 없고 그런 공통점이 없어요. 제가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주신 이내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친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마치 나의 그 고생함을 키우신걸 알잖아요. 그 엄마가 생각한 거. 왠지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1: 국내 입양 부모 이설아.
11: 내가 진짜 부모지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분들이고 그분의 생사와 그분의 행복이 내 아이의 행복에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 큰딸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스를 보면서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생모가 살아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매일 나오잖아요.

0: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연결을 안 해봤는데 얘네들은 머릿속에 항상 안테나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근데 안다는 게 아이한테 불필요한 상상을 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입양인들은 거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힌트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내 상상을 하느라 배터리가 늘 닳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저 사람이 내 아빠인가? 뭐 노숙자에 보면 혹시 내 아빠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1: 고깃집 종업원이 불판 위에 고기를 가위로 자르고 있다. 케일린과 생모가 나란히 앉아 있다.
2: 깻잎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 내년에 올 때는 사위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대요. 같이 오고 싶다. 내가 내년에 못
2: 만나고. 어머니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것 같다고.
4: 모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생모는 생모대로 죄책감과 고통이 클 것 같아요.
5: 맞아요. 네. 케일리는 만나기 힘들어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한다며 생모와 헤어집니다. 선희 앵겔스토프 감독은 입양이 되고 행복했는지 한 미혼모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답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생모를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답을 해요. 데이나와 메리 부부는 어떤 양부모들은 양자식이 친부모를 만나면 뭔가 뺏기는 감정을 느낀다고들 하는데 결국 아이들은 가족을 찾아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며 용기 내서 나타나 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하죠. 미오카는 출국하기 며칠 전에 서울 아동보호소의 기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입소 의뢰처가 남대문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실제 어린 미옥이 길에서 발견된 곳은 남대문 경찰서 인근이었죠.
4: 기록으로 좀 일말의 희망 가질 수 있겠네요.
5: 그러니까요. 근데 독쟁이라는 지명은 사실 전국 각지에 많아서 좋은 단서가 되진 않지만 미옥하는 서류를 따라서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뒤집어 볼 수 있는 펜은 다 뒤집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얼마 뒤에 친언니일지 모른다는 여성의 연락이 와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또 친자매는 아닌 걸로 밝혀졌고 네. 미오카는 남대문 경찰서에서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하고 싶다며 다섯 번째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뜨는데요. 2025년부터 한국 정부는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에 따라서 입양 기록물을 직접 관리하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택배회사 냉동창고를 사용 중이라고 해요.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송출국 순위는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3위가 한국이고요. 누적 숫자는 한국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4: 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5: 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해외 입양인이 이제 2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외 입양인이 한국에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감독 또한 그 충격감을 영화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영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감독은 상봉 위주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해외 입양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국가가 인권 침해를 한 사건인데 관객이 해외 입양인을 불쌍하고 연약하게 바라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네. 네, 우리 역사 또 우리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4: 영화 K-넘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마지막 곡으로 손디아의 어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들어가는 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고 깨닫게 될까요? 긴 시간 골똘히 고민하다가 아, 나는 사랑에 빠졌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끄는 사람이 나타나고 설레는 마음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던 때보다 사랑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멋진 일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깊이 탐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사랑한다는 막연한 감정만 간직한 채 세월을 따라 나이를 먹어갈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단지 마음의 정도 차이일까요? 아니면 깊이 차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도나 깊이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물음은 연애를 해보면 저절로 깨닫게 될까요?

참 자주 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각자 제멋대로 세운 잣대로 이건 사랑이다, 그건 연애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짓는지도 모릅니다. 1970에서 1980년대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쓰던 순애보라는 말을 기억하나요? 막상 그 뜻을 물으면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애정을 뜻하는 인류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은 또 어떤가요? 말 그대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이렇듯 우리 대다수는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고 때로는 관계에서 변명이나 이유를 댈 때도 이 말을 앞세웁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평화롭고 궁극적인 해답을 내놓은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겠죠. 이 책은 그 물음들을 따라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 선인들이 남긴 경험과 통찰을 토대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나아가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밝히고 그 능력을 단단히 키우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대부터 널리 이어진 지혜 중 하나인 혼자만의 삶도 제안하려 합니다. 부디 이 책이 당신에게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라토리 하루이코.

1장 불안의 시대 입속 모래 같은 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세계 사랑을 이유삼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버겁고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각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랑에 얽힌 사연들까지 떠안고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삶은 지금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사랑해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절반쯤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사랑 없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한 풍경입니다. 기쁨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삶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사랑이란 고통을 안겨주는 씨앗이면서 동시에 기쁨을 피워내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짚으면 사랑 자체가 고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늘 사랑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둘러싼 관계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릇처럼 사랑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대부분

0: 사랑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상대와 사랑만으로 묶여 있지 않고 사랑을 이유삼아 여러 요소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나와 상대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동시에 사회라는 끈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대개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을 잘못 이해한 사례. 그 대표적인 예는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사랑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은밀히 관계를 맺으며 쾌락을 느낄지언정 그 쾌락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습니다. 애당초 육체적 쾌락이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정작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타인들 눈에 죄나 악으로 비춰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법이나 제도를 두려워할까요? 설령 의식한다 해도 비중은 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걸 다 알면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들을 괴롭히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불륜 상대 때문에 자신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배우자 몰래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누가 그걸 파탄이나 배신으로 규정할까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아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시에 내 안에 세상 사람 중 한 명이 나를 단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나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곧 가족, 친척, 친구, 직장이나 학교 관계자, 그들의 인맥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혈연도 지연도 없는 낯선 타인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내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가 내 혼의 관계를 불륜이라 낙인 찍고 비난합니다. 알고 보면 불륜이라는 단어에는 인륜의 윤과 안일불이 합쳐져 인류 보편의 윤리나 개인 양심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차가운 눈초리, 따돌림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뿐이죠. 이런 판단은 인간 윤리와는 무관합니다. 고작해야 약삭빠른 손익계산일 뿐이지만 대개는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륜의 고민은 사랑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랑과 무관하게 사회적 통념과 제도가 만들어낸 무언의 압력에 부딪혀 터져나오는 개인의 비명에 불과합니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사회인으로 산다는 핑계.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회인이라 부르며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인의 얼굴을 하지만 속으로는 늘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떤 사안이 공적인 제도와 맞닿는 순간 사회라는 단어는 갑자기 근엄한 얼굴을 하고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무게중심은 곧장 개인의 일상에서 멀어져 법이나 규범처럼 추상적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친숙한 감각은 뒷전으로 밀리고 제도와 규칙을 말하는 딱딱한 언어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왜 사회적 문제는 늘 생활감각과 동떨어져 보일까요? 그 까닭은 논리와 체감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문제는 제도와 법의 논리로 다뤄집니다. 우리는 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은 눈앞에서 직접 겪는 불편과 손해에 먼저 반응합니다. 인류 전체의 차별 문제를 집앞 쓰레기 문제보다 가깝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집앞 쓰레기 수거가 며칠만 미뤄져도 우리는 금세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렇듯 삶의 감각은 늘 피부에 닿는 범위에서 먼저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차별 문제가 당장 내 삶에 들이닥치면 어떨까요? 먼 이야기처럼 들리던 문제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머리로만 알던 사실이 몸속 깊이 파고들어 절박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고 움직이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불륜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스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욕망을 품은 사람일수록 불륜 기사에 감정이 유동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주간지나 방송 매체는 앞다투어 유명인의 불륜을 파헤치며 판매 부수나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가 방송에 나와 이를 논한다면 얼마나 눈여겨볼까요?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겁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불륜의 논리나 도덕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적나라한 남녀관계, 숨겨진 사건, 배신과 질투극에 마음을 쓸 뿐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론보다 감정을 흔드는 이야기,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을까요? 학교 교육 덕분만은 아닙니다. 본래는 종교에서 비롯된 가르침이 세속화되어 삶 속에 퍼져나간 결과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사람들은 거짓말의 해악을 감각으로 배웠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두려워하며 마음에 각인되었죠. 다른 삶의 규범들도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고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서 구전되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지혜를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때그때 세상을 대표하던 얼굴들입니다. 부모, 친척, 이웃, 스승, 상사, 지도자, 종교인, 그리고 TV와 드라마, 노래가사까지 다양한 존재들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200만 부 베스트셀러 초역 니체의 말로 세상을 매혹시킨 위대한 철학자는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사랑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런 삶도 충분히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삶을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니체, 괴테, 성경 등 오래된 사유의 흔적을 따라가며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철학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감정의 영역에 머물렀던 사랑을 존재론적, 윤리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우리가 왜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비트겐슈타인, 마르틴 부버, 막스 셸러, 그리고 성경의 사유를 넘나들며 사랑을 타자와의 관계이자 세계와의 연결로 재정의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적 문제로서의 사랑을 다룬 책, 사랑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1: 한인이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이민 와서 알코올이나 도박에 빠져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활하는 곳이죠.
0: 잠깐! 이민 온 사람들이 가는 데라면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은 영주권이 있지만 전 없어요. 그 불법 체류자입니다.
1: 알고 있어요.
0: 알아요? 어떻게요?
1: 아리랑 식당에서 당신을 처음 봤어요.
0: 거기 자주 가긴 했어요. 네.
1: 콩나물국밥 먹는 걸 봤어요. 당신 아버지와 함께 먹는 것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카트를 끌고 엠파이어 빌딩 앞에서 조형물 파는 걸 보고 아, 신상에 변화가 생겼구나. 아리랑 식당에도 안 나타나는 걸 보면 불법 체류자가 됐구나 짐작했죠.
0: 혹시 당신도 불법 체류자인가요?
1: 아니요. 저는 휴학생이라 불법 체류자는 아닌데 뭐잖아 불법 체류자가 될 거예요.
0: 그게 무슨...
1: 그건 차차 알게 될 테고. 공원 같은 데서 자는 건 아주 위험해요. 작년에 공원에서 노숙하던 한인이 칼에 찔려 죽었거든요.
0: 정말요?
1: 한인 노숙인 쉼터가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하긴 해도 안전은 하죠.
2: 장은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인 노숙인 쉼터로 따라갔다. 여자의 이름은 데이지였다. 데이지 오. 한국 이름은 오민지.
1: 소장님! 젊은 손님 한 분 모시고 왔어요.
3: 아이고.
0: 안녕하세요.
4: 어서 와요. 밥은 배고프지?

0: 부장님이
1: 밥은 배고프지.
0: 그 말에 감동 먹었잖아요. 아이씨.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소장님 말 듣고 울컥했다니까요.
2: 아, 맞아요. 나도 그랬어. 어? 한국인의 정이 막 느껴지고.
3: 나도 그래. 하루 종일 외국인들한테 시달리다가 소장님이 따뜻한 한국말로 밥은 배고프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감동하죠.
4: 존, 마이클, 사무엘, 아이, 니네들은 빨리 스튜디오 구해서 나가야지. 벌써 며칠째 있는 거야.
5: 에휴, 안 그래도 저희 셋 내일 나갈 겁니다.
6: 소장님, 그동안 일자리까지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 고마우면 다들 성실하게 일 잘해. 아, 그 불법 체류자라 임금 적게 준다고 바로 욱해가지고 막 뛰쳐나오지 말고.
7: 저 젊은 친구들도 전부 다 불법 체류자예요.
8: 아, 네.
4: 아, 뭐해? 앉아, 밥 먹어야지.
8: 예, 예.
7: 자, 이 된장찌개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미국에서 파는 된장은 한국만큼 깊은 맛이 안 나요.
8: 맛있어요. 진짜.
9: 소장님, 이 친구 아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이름이
8: 장인수입니다. 장인수. 아,
9: 인수?
8: 네.
9: 장인수 씨 일자리 제가 일했던 식당인데 접시 닦는 일 어때요?
8: 아유, 좋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면 다 할게요.
10: 다음 날부터 장은 데이지가 소개해준 식당에서 하루에 3천 개씩 접시를 닦았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300달러를 벌었지만 불법 체류자라 반도 안 되는 주급을 받았다. 장은 이곳에서 번 돈으로 한인 노숙자 쉼터를 나와 아버지와 살았던 집을 다시 구했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0: 아유, 벌써 아침이야. 아, 아 여기 마구리쯤 되었지?
1: 아이고. 밤새 잠을 설친 장은 아침 8시가 넘어 눈을 떴다. 그런데 눈앞에서 마구리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0: 왜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이러다 입 맞추는 건 아니겠지? 이불로 내 입을 덮어야겠다.
2: 마구리, 왜 그렇게 쳐다봐요?
3: 자는 모습이 개리 같아서.
0: 또 개리.
3: 첫날 밤은 잘 잤어?
2: 예.
0: 잘 자긴요. 마거리 씨 밤새 그냥 서너 번씩 깨서 어? 화장실 갈 때마다 부스럭거려가지고 깼고요. 뒤척거릴 때는 팔꿈치로 제 가슴을 쳐서 깜짝깜짝 놀랬다니까요. 아휴, 늙은 여자와 사는 건 쉽지 않네요.
3: 데이비드가 생각한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었지?
2: 예? 아유, 아니요? 제가 생각한 결혼 그 자체였어요.
0: 이야, 이 쪽집게 귀신이구만. 70 평생을 살면 누구나 상대를 잇는 그런 능력이 생기나 봐. 더 이상 내 마음을 들키면 안 되니까.
4: 아, 마그릿, 우리 아침 먹고 성당 가요. 혼인 미사 시간도 잡아야 한다면서요?
3: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4: 나 혼자요?
3: 난 나가고 싶지 않아.
0: 아, 내가 잊고 있었는데 마거릿은 괴리 죽고 난 후 거의 집에만 있었다 그랬지. 이런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3: 왜 등이 가렵지? 손이 안 닿네. 데이빗, 등 좀 긁어줘.

0: 헐, 등 긁어달라는 건 미국 할머니도 똑같네. 아, 이제 비듬 같은 거 떨어지면 어떡해. 아, 긁기 싫은데.
1: 폴로한테 긁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자, 어서.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 조금 더 위쪽.
0: 여기.
1: 오, 그래. 거기. 아, 이제 조금만 더. 데이비드, 너무 시원하다.
2: 장은 마거리 뒤로 가서 옷 속에 손을 넣어 벅벅 등을 긁었다. 마거릿은 장이 얼굴을 찡그린 것도 모르고 시원하다고 했다.

0: 잠시 후 마거릿은 흡족한 얼굴로 거실로 나가고 장은 베개에 묻은 폴로의 털을 떼어내며 마거릿을 데리고 나갈 궁리를 했다.
1: 아유, 이놈의 개털이가. 아유, 진짜. 가만 있자. 마거릿을 데리고 나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결혼식을 진행시킬 수 있어. 응? 마거릿이 좋아하는 그런 옷이 있었지?
2: 그런 옷은 뉴욕의 맛이야. 빵처럼 부드럽고 도넛처럼 달콤하거든.
1: 마거릿이 좋아하는 그런 옷은 5번가에 있는 가게야. 언제나 그 가게 크로넛만 먹었어. 도거킹 서비스 할 때도 그 가게 크로넛을 사다 주면 좋아했고. 에? 뭐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내일 폐점할 예정이라고? 오케이, 좋았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0: 장은 크로넛을 핑계로 성당에 가고 웨딩샵도 갈 계획을 세우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마거릿이 그레이스와 통화 중인 데다 브라이언이 식탁에 앉아있어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장이 마거릿 옆에 앉자 브라이언이 장의 컵에 주스를 따라주었다.
3: 어, 그래.
4: 어, 땡큐. 어. 아유, 너 넘쳐 넘쳐. 기숙사님 어떡해? 아, 유치하기는.
3: 아유. 어, 그레이스, 나 진짜 결혼한다니까. 궁금하면 직접 와서 확인하든가. 아, 식탁 위에 주스를 왜 이렇게 흘렸어?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라자냐 연어구이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1: 내가 데이지 갖다 줬는데 일단 보는 척하자. 마거릿, 스프 먼저 드세요.
3: 고마워. 입맛이 영 없네.
0: 마거릿은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그릇을 하나씩 비워갔다. 포크 소리와 주스를 홀짝이는 소리만 났다.
5: 아, 어머니, 치킨 피카타 좀 주세요.
3: 자, 많이 먹어라.
4: 네. 아유, 누가 왔나 보네. 아유, 그래, 뭐 둘 다 꼼짝 안 하시겠다. 아유, 그래, 내가 열어드려야죠. 어서 오세요.
6: 어? 어머나, 도거킹 서비스맨도 있었네. 에?
0: 현관문 앞에는 새파란 원피스를 입고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인 그레이스가 서 있었다. 뒤통수에 헤어롤이 말려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레이스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마거릿에게 쪼르르 갔다. 진한 향수 냄새가 확 났다.
6: 마거릿, 올리버가 프로포즈 한 거야?
3: 아니. 아,
6: 결혼한다며? 올리버가 프로포즈 한 거 아니었어?
3: 내 전화 받고 쏜살같이 달려온 게 올리버 때문이구나.
6: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결혼할 사람이 올리버가 아니면 누구야?
7: 안녕하세요, 아줌마.
6: 어, 브라이언도 왔구나. 너 엄마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알지?
7: 알죠. 응. 저놈이요?
6: 뭐? 아니, 새파랗게 젊은 남자가 뭐가 아쉽다고 늙은 여자와 결혼해? 에이,
7: 저도 그게 수상해요.
8: 저는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6: 어, 브라이언,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하는 거야?
8: 아, 볼 일이 있어서요. 아줌마, 놀러 가세요.
6: 이 베이글은 안 탔네. 마거릿이 구운 게 아닌가 봐. 마거릿은 매번 베이글 태우거든.
3: 예, 그 베이글 내가 구웠거든. 그리고 너는 지적질하기 전에 뒤통수에 달고 온 헤어롤이나 떼지 그래.
6: 아, 헤어롤? 내가 헤어롤을 달고 온 거야? 어? 이봐요, 총각.
8: 저
4: 저요?
6: 여기 총각이 자기밖에 더 있어.
4: 데이비드 장입니다.
6: 데이비드. 나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대도 늙은 여자하고 결혼하지는 않을 거야. 차만 온다고 부스럭대지, 깨서도 부스럭대지. 내가 알기로 마거릿은 자다가도 서너 번은 화장실에 가거든.
3: 그레이스, 그만해.
6: 마거릿, 너 설마 아직도 소변 볼 때 화장실 문 열어놓니?
4: 헐, 오줌 놀 때 화장실 문을 열어놔? 왜?
6: 그거 젊은 사람들 질색해. 없는 성적 매력도 홀딱 깨니까. 혹시라도 그럼 절대 그러지 마.
3: 나 이제 안 그러거든.
4: 뭐야, 원래는 그랬다는 거야?
6: 베이글은 왜 이렇게 질기니? 태우진 않았지만 마거릿이 만든 게 맞구나.
3: 예, 먹지 마.
0: 마거릿의 얼굴이 일그러진 걸 모르고 그레이스는 베이글을 먹으며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도거킹 서비스맨으로 왔을 때부터 장은 그레이스를 알았다.
6: 근데 마거릿, 얼굴에 뭐 했니? 혈색부터 달라.
3: 그래? 혈색이 달라?
6: 젊은 남자가 좋긴 좋나 봐. 혈색이 완전 달라졌어.
3: 젊은 남자한테선 죽음의 냄새가 나지 않거든.
8: 두 분 대화 나누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0: 장은 자리를 피해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한국 기사를 검색하다 불법 체류자에 관한 기사를 클릭했다.
1: 야, 한국에도 불법 체류자가 많네.
9: 2024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약 39만 7,522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15%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상위 10개국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1: 뉴욕에만 불법 체류자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 가까이 되는구만. 에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일하러 온 불법 체류자들 차별하지 말아야 할 텐데.
4: 미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기사도 있네?
1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이 새 관리감독 부서를 신설해 이민심사관들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2중, 3중으로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영주권과 시민권을 동시에 축소하고 올해만 해도 영주권 발급이 20% 줄어들었다. 불법 이민자는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하겠다? 영주권 발급이 더 축소되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을 따고 말 거야. 반드시.
8: 마거릿!
4: 필요한 거 없어요?

0: 지은. 바인과 서인이 일러준 공원에 도착했다. 시원한 카페에서 시원한 우롱차를 마시고 나선 참이었지만 공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금세 땀이 났다. 땀이 나도 괜찮았다. 그 일 이후 수시로 찾아오던 한기를 생각하면 더위가 차라리 안전하게 느껴졌다. 무더위 속에서 공원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맹렬한 매미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지웠다. 지푸른 나뭇잎들은 만지면 그 초록빛이 손에 그대로 묻어날 것 같았다.
1: 아, 이런 곳에 공원이 있었구나.
0: 자주 지나다니던 곳인데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이 단번에 좋아졌다. 인기척의 뒤를 돌아보니 바인과 서인이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도 돌아서서 인사를 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원과 두 사람이 어딘지 닮았다. 봄을 잃어버린 대신 여름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니 입가가 조금 올라갔다.
2: 언니는 이제 우리만 보면 웃네.
0: 바인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1: 그러네.
0: 하자 서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뜨거운 서인의 손을 마주잡자 가슴속에 남아있던 약한 한기까지 사라지는 기분이 됐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 안쪽으로 걸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가슴도 한껏 펴지는 기분으로. 더위 탓인지 사람이라곤 우리뿐이어서 편안한 숨을 내쉬게 되고 주변을 살필 수도 있게 됐다. 키 큰 나무에 나란히 앉은 이름 모를 새들과 여름의 하얀 꽃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약간 축축한 흙의 냄새도 강하게 느껴졌다. 이 생명력에 머리가 아찔해질 정도였다. 바인이 그늘에 잠긴 벤치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자고 말했다. 함께 앉는 순간 바람이 불었다.
1: 비가 온다고 했었나?
3: 우산 없는데. 비 오면 그냥 맞자.
0: 나와 서인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붉게 익은 바인의 양 볼과 땀이 흐르고 있는 서인의 이마를 바라보았다. 나도 둘과 비슷할까? 궁금했다. 여름에 땀을 흘리고 비가 오면 맞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와도 괜찮을까 궁금하다. 두 사람과 비슷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인이 입을 열었다. 방금 활동가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예은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에 놀랄 틈도 없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지만 그보다 큰 범죄 시스템이 있고 활동가들은 그 시스템을 추적해야 한다고 경찰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야기. 나는 이 소식이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은 것이 의아했다. 예은이 이 일의 활동가로 몸을 담고 있다는 것도, 범인 한 명이 잡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두렵다는 느낌보다 화가 난다는 느낌이 더 크게 들었다. 자기 일처럼 이 일을 대하는 예은과 어떻게든 나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서인과 바인 곁에서 함께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겪은 고통의 고리를 끊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말이 없자 서인이 물었다.
3: 언니, 괜찮아요?
2: 있지. 좀 짜증난다. 그 새끼 어떤 놈인지 몰라도 이런 짓이나 하고.
0: 내 말을 들은 바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3: 언니, 짜증이 뭐냐?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만큼 욕을 해버려.
0: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힘껏 고함을 질렀다. 그런 욕을 너처럼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웃으며 말했고, 서인은 같이 해봐요 하면서 바인을 따라 신나게 욕을 내질렀다. 나는 시발 하고 작게 말해보고 조금 더 큰 소리로 미친 새끼들아 했다. 그러자 서인과 바인이 나를 보며 깔깔 웃었다. 내 욕이 너무 어설퍼서 안 되겠다며 바인은 욕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된소리를 더 넣으라는 둥, 첫 음절을 좀 더 길게 해보라는 둥 지침을 내리면서. 나는 그 말을 따라 다시 욕을 하고 지켜보던 서인은 이제 배를 움켜쥐고 거의 울듯이 웃었다. 바인의 욕수업은 서인의 커다란 웃음소리 안에서 한동안 계속됐다. 나는 바인에게 합격받은 방식으로 크게 욕을 했다. 하고 또 했다. 욕을 할 때마다 범인의 몸집이 작아졌다. 작아지고 작아지고 계속 작아져서 새끼손가락, 아니 새끼손톱만해질 때까지 욕을 하자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0: 서인.
1: 자, 알았어요. 갈게요.
2: 등을 떠미는 사장님의 손길을 느끼며 말했다. 사장님은 언제나 아르바이트가 끝나기 10분 전부터 퇴근 준비를 시켰다. 어느덧 8개월. 나는 빵집 아르바이트가 심각하게 적성에 잘 맞는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일에 익숙해졌고, 더 이상 퇴근 시간 같은 곳은 눈치 보지 않는데도 사장님은 변함이 없었다.
1: 얼른 가라.
2: 사장님은 빵 빛깔을 닮은 종이 봉투에 매일 다른 종류로 빵을 몇 개씩 담으면서 말했다. 어느덧 빵이 든 봉투를 뻔뻔하게 받아들고 퇴근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봉투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늘 그렇듯 사장님이 잘 가라며 손을 흔들어줘서 기분이 좋았다. 조금 흥얼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무심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 할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통화 안 한 지 오래됐네 하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뜻밖의 할머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0: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
3: 나 지금 병원이다. 서인아, 할머니 보러 한번 와라. 여기 병원 주소 찍을 테니까.
2: 할머니는 폭탄 같은 말을 던지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동안 지치지도 않고 오라는 할머니 말에도 끝내 집에는 가지 않았었다. 겨우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회오리치는 엄마의 흑빛 구름이 여전히 꿈에 쫓아왔지만 견딜만 했다. 차곡차곡 꾸려가는 나의 생활을 의식하면서 지내는 지금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할머니가 병원에 있다.
0: 언제부터? 대체 왜?
2: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한 건지 처음 듣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0: 그렇게 힘없는 목소리는 처음이야.
2: 생각하는 틈으로 병원에 가면 엄마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
0: 나를 어쩌면 좋을까? 지금 엄마가 문제야. 할머니가 아프다는데.
2: 곧장 집으로 가는 차표를 검색하면서 빵 봉투를 던지듯 지훈 언니에게 안기고 할머니를 보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면서 나는 내가 무척 당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아플 수 없었다. 아파선 안 됐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집은 내가 빠져나온 자리를 빼고는 그대로 있어줘야 했다.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나. 내가 집을 나왔다고 해도 엄마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엄마를 할머니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을 텐데도 나는 내 앞가림에만 몰두했다. 나의 현재를 더 열심히 챙기면 과거 같은 것은 시간과 함께 휘휘 뒤로 물러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과거는 난데없이 저 앞에서 회오리처럼 덮쳐왔다.
0: 할머니가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할머니 곁에 있을 사람은 나인데.
2: 나를 먹이고 돌본 할머니를 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두려웠다.

0: 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데리고 가려는 힘이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를 향한 걱정과 엄마에 대한 반감,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에 대한 막막함이 질척하게 섞인 이상한 상태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병원 입구의 회전문에 끼어드는 타이밍을 세 번이나 놓치고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두고 그걸 찾느라 한동안 로비에 서서 두리번거렸다. 눈앞이 흐렸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나를 자극한 것은 시각이었다. 눈길을 두는 어디에나 사람들이 짙은 구름을 지고 있었고 그런 구름들이 로비 전체에 안개처럼 퍼져 있었다. 미세하게 풍기는 소독약 냄새와 더불어 병원은 그 자체로 바깥 세상과 구분되는 세계였다. 그리고 이 안에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1: 1308호 1308호
0: 호수가 좀처럼 외워지질 않아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보면서 13층에 내렸다. 각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대화 소리와 TV 소리가 들려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운동화에서 쩍쩍 소리가 나서 나도 모르게 까치발을 했다. 1308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편으로 가야 했고 최선을 다해 발소리를 죽이면서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병실 입구에 또렷하게 적혀있는 할머니의 이름을 확인하자 가슴께가 딱딱해졌다.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하며 병실로 들어갔다.

0: 아이고 우리 서인이 왔냐?
1: 할머니가 손뼉을 한번 짝 치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2: 뭐 할머니 괜찮아?
0: 아니, 너 보니까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3: 너무 좋다.
1: 할머니는 옆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0: 여기 내 손녀딸
1: 하며 인사를 시켰다. 할머니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옆자리 할머니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4: 반가워요
1: 하고는 협탁에 놓여있던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었다.
4: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부러워서 혼났다니까. 아유, 가만 보니 할머니를 쏙 뺐구먼.
1: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 웃음처럼 포근한 구름이 할머니와 내 주변에 번져서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을 하고 할머니를 흘겨보았다. 할머니는 내 눈을 피하고는 과장된 말투로
0: 무슨 소리? 우리 서인이가 훨씬 예쁘지? 아유, 키 큰 거 봐. 서인아, 밥은 먹었냐? 나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가자.
1: 하면서 나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작은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다. 할머니는 친근하게 카페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0: 여기 과일 주스가 맛있더라
1: 하면서 망고 주스를 두 잔 주문했다.
0: 아이, 너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도 내가 안 아픈 거는 아니야.
1: 할머니는 잔뜩 풀이 죽은 표정을 하고

0: 고는 그러나 장난스러운 웃음이 미세하게 번진 얼굴로 말했다. 어릴 때 나는 할머니의 이 얼굴을 좋아했었다. 얼굴에 녹아있는 장난기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멋있다고 늘 생각했다.
1: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뉴스입니다. 박미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미상 비행체를 발사할 만한 주체가 이란 정부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고 민병대 등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 유력하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지금 이런 것을 쐈을 주체가 이란만 해도 여러 가지가 아닌가 민병대도 있을 수 있다고라고만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합니다.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은 오늘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만 4천 명이 늘어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 명이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해 2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가 삼성전자의 노사교섭 타결이 무산된 데에 대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절반은 교권 침해 등을 겪으면서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교사의 49.2%가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한 경우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직 이탈의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을 꼽은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과일 세트의 품질 정보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실제 품질을 판단하고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69.1%가 당일 여행을, 58.8%가 숙박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연간 평균 당일 여행은 3.7회, 숙박 여행은 2회를 다녔고 특히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로 26만 6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93.8%가 개별 여행을 택했고 여행 중 즐기는 활동으로는 자연 풍광 감상이 8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3라디오 정오뉴스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슬슬 피곤이 시작되는 수요일인데요. 아, 이번 주말엔 떠나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도 금방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여행의 즐거움은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행 가방 안에 옷이며 카메라며 뭐 여행 준비물 이것저것 가득 챙겨 넣었다면 요즘은 오히려 짐을 줄일수록 마음이 더 편해졌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는요, 얼마나 멀리 갔느냐보다는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쉬고 왔느냐가 더 중요하기도 한데요. 오늘 하루의 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짜증과 피곤함은 덜어내고 욕심보다는 여유를 채우면서 비워가는 거. 아, 이거 어떨까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시죠. 자, 오늘 첫 곡 이상은입니다. 삶은 여행.

앞만 보고 바쁘게 달릴 때는 몰랐는데 가끔은 천천히 걷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유명 관광지를 가거나 꼭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잠시 숨 고르면서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도 좋은 노래와 함께 신나는 음악여행 우리 함께 떠나봅시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핸섬 피플이 부르는 크레이지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새 남자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자전거 탄 풍경의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비 온 뒤에 맑은
2: 최고입니다. 최고.
0: 맑은 하늘까지. 요럴 때 왠지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 라이브 주제를 여행으로 골라봤습니다.
2: 아, 싱숭생숭해지네요. 안 그래도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네. 산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아주 진한 초록도 있고 그죠. 좀 옅은 초록도 있고 이게 착 어울려 있는데 야 그냥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3: 애들과 멀리 떠나가고 싶구나.
0: 애들과 함께?
3: 아니 어디랑 그게 어디랑 누가 그랬더니 이기동 예전에 코미디언 선생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디론가 그러니까 멀리 떠나가고 싶구나를 내랭게 네. 멀리 떠나가고 싶구나 이렇게
2: 그래서 이기동 선생님 맞아요.
3: 막 흉내 그죠? 네. 막 흉내 내고 다녔던
0: 아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더라.
3: 딱 어디로 그런 날이에요.
0: 요즘. 어디로 떠나는 게 좋을지 아 뭐 생각나는데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밖으로 벗어나고 싶은.
2: 일단은 기차인 데가 좋아요.
0: 기차 여행을 또 좋아하시는군요.
2: 아 물론 버스도 좋고 시간도 좋지만 기차는 좀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니까.
0: 맞아요. 정시에 딱 출발하고 정시에 뭐 막히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야, 기차 타고 오는데 너무 막혔어요.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근데 간혹 사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3: 기차 펑크 났다고.
0: 기차 펑크 나서.
2: 저희 그런 적은 있어요. 여름에 하도 더워가지고 기차 레일이 늘어져서.
0: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기차 여행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여행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 노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과 관련된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 가벼운 여행이죠. 이거는 이광조 씨의 노래입니다. 나들이.
0: 나들이.
2: 네, 작사 작곡 이정선 씨인데요. 네. 뭐 국내 포크 블루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 또 기타 치시는 분이라면 요즘은 좀 인터넷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네. 예전에 기타 배우신 분들은 이정선 기타 교실 한 번쯤 보셨을 거고 이 노래가 이정선 씨가 대학 재학 시절 그러니까 홍익대 미대 다니셨거든요. 재학 시절에 발표한 1976년 노래고요.

0: 라고 할 만큼 의미를 가진 노래죠. 특히 또 이 노래는 이광조 씨가 불러서 더더욱 그 노래 블루스적인
1: 아주 블루지하게 불렀죠.
0: 그런 느낌 아주 잘 살린 노래입니다.
2: 그래요. 나들이 국어사전 뜻이 집을 떠나 가까운 곳에 잠시 다녀오는 잠시
0: 그런 말이 많아요. 나들이 갔다 온다. 마실 갔다 온다.
2: 잠깐. 잠깐. 아,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정선이 작사 작곡한 1977년 곡 이광조의 나들이.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이야기 주제 여행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광조의 나들이. 그냥 갔다가 답답하고 아유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는 완벽한 여행을 계획을 세워요. 아 이거 가서 뭘 해야겠다. 뭘 입어야 되겠다. 뭘 먹어야겠다. 스케줄별 쫙 뽑아가지고 갔다가 혹시라도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숙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이번 여행 실패야. 막 이런데 그냥 나들이 가듯이 잠깐 갔다 와도 되는데 뭐든지 우리가 좀 완벽하게 꼭 잘 해야 된다라는 건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1: 이제 진짜. 아이들이랑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요즘은 대부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 이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맨날 그런 데만 다니다가 한 번은 그냥 말 그대로 계곡에 네. 아무런 뭐 놀이기구도 없고 이런 계곡에 간 적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더 재밌게 놀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자갈 주워가지고 그걸로 놀기도 하고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2: 맞아.
1: 우리가 뭐 애들이

0: 안 좋아할 거다. 아,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계곡만 왔다가도.
1: 그러니까 이런 여행이라는 게 계획적인 여행이 있고 즉흥적인 여행이 있잖아요. 즉흥적인 여행 그렇다고 뭐 멀리 떠나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주말에 그냥 어디 뭐 갈 데 없으면 같이 갈까?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냥 쓱.
0: 강원래 씨는 장 보러 다니시나요?
1: 장?
0: 응, 시장 보러.
1: 아니요.
0: 그 부인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1: 부인이 가죠.
0: 근데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장 볼 때도. 뭐뭐 사야지 딱 계획해서 가는 분이
2: 있어요.
0: 어떤 분들은 가서 보고 괜찮은 거 사든.
1: 그냥 가는 경우도 있나 시장을?
0: 그럼요. 뭐 좀 없나? 이러고.
1: 야.
0: 오늘 갔더니 생선이 저어서 좀 샀어.
1: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하면서 먹어볼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1: 아, 그것도 어떻게 여행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즐거운 곳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는데도 또 실패할 수가 있는 거고.
3: 요즘 그 노트북으로 여행 그 컨텐츠로 해가지고 그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공통적인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하다가 아주 싼 항공권이 나오면 그냥 가요.
1: 예. 네. 그냥 가는 거지, 그냥.
3: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와, 저 심리는 어떤 심리고, 기분은 또 어떨 거고.
1: 그리고, 아니, 그런 노트북 중에 벌점 정말 안 나오는 데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벌 다섯 개가 최고인데, 한 개도 안 나온 곳을 일부러 가서 네. 진짜 여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3: 네.
1: 그래서, 아, 여기서는 뭐 숙소가 좀 약간 좀 안 좋구나. 음식 맛도 별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고 알려주면 아, 여기도 또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3: 아, 보다 보면은 아, 그게 대리만족? 대리 경험 막 이런 거 돼요.
1: 맞아.
0: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게요. 좋은 것도 찾아가지만 네. 나쁜 것도.
3: 전혀 알려지지 않은.
1: 그런데 경험해봐야지 우리가 여행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근데 괜히 물론 성공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0: 괜히 경험했다는 것도 한번 있었어요. 저는.
1: 그래요?
0: 그 런던에 가면은 네.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한 음식점이 있거든요. 기네스북에 실렸대요.
1: 얼마만큼 일본의 컨셉이 불친절한 건가?
2: 얼마나 불친절한가 가보는 거예요.
1: 어떻게 불친절하던가요?
0: 아 생각할 수 있는 불친절한 거의 다 생각할 수 있는 불친절한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2: 우리 욕쟁이 할머니 같은 거죠.
1: 아, 욕쟁이 할머니 그래요.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여행과 관련된 노래는 송봉주 씨가 소개하고 불러주신답니다.
2: 아까 뭐 기차 얘기도 나왔는데 네. 기차와 소나무가 딱 좋죠. 여행 갈 때 듣기. 이규석 1집 곡이고요. 이규석 씨는 블루드래곤 멤버로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렸죠. 이외에 KBS 젊음의 행진에 통크나이로 활동을 했고요. 89년에 기차와 소나무 발표하면서 정식 데뷔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1: 그래요. 네. 자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이 노래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봅니다.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0: 기차와 소나무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수다간이죠. 오늘 라이브 주제 여행입니다. 아유, 기차행 차크닥차크닥차크닥차크닥차크닥 기차 타고 한 바퀴
1: 기차.
0: 이 기차는 어디 가는 기차였을까요?
1: 동해상일 것 같아요.
2: 간이역이라고
3: 춘천 같아.
0: 춘천 약간 경춘선 아닐까?
2: 약간 아무튼
0: 강촌
2: 간이역들이 있었던.
0: 간이역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3: 지나가는 역.
0: 큰 뭐랄까 뭐 직할시 무슨 도시역보다는 약간
2: 마을
0: 읍면리 정도.
1: 모든 기차가 쓰질 않아요.
0: 아,
2: 그렇죠.
1: 하루에 한두 대서 쓰거나 말거나.
0: 한두 번 정도 쓰는.
2: 되게 가보면 이뻐요. 아, 되게 이쁘죠.
0: 강원도 쪽에 그런 역이 몇 군데 있어요. 안인하고 묵호하고 몇 군데 있기도 하고.
1: 그쪽 가는 기차 있잖아요. KTX 지금 바뀌었지만.
0: 네.
1: 정선 쪽에서 이렇게.
0: 아유, 정선 쪽으로 가는 기차는 왔다리 갔다리 기차가 있어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기차가 경사를 져서 못 가니까 이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1: 그렇게 올라가죠.
0: 그런 기차도 있기도 하고.
2: 기차가 빨라지니까 금방 가니까 뭘 안 팔아요. 예전에는 내려서 거기 내려서 우동도
0: 뭐 먹기도 하고
2: 먹고 올라오고 또 기차 안에서 뭐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0: 기차역 주변이 되게 붐비고 막 그랬었는데
2: 워낙 빨리 가니까 이제 뭐 먹을 겨를도 없이 가요.
1: 그런 분들한테 정선행 기차 권합니다.
0: 맞아요.
1: 정선 나가면은요 전 같은 것도 먹으면서 올 수 있고.
0: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시내란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뭐 옷 어디 샀어요? 시내. 근데 예전에는 더 어르신 때는 어디 샀어요? 역전. 이런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곳이 발전하고 막 그랬었는데.
1: 그렇죠.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자, 다음 노래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여행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아, 이번에는 부산에 가는군요. 갑니다.
0: 부산으로.
3: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0: 아, 이 노래 좋죠.
3: 원래 그 에코브릿지 앨범에 수록될 예정이었는데 이 에코브릿지 이 멤버들이 이 노래는 그 최백호 선배님이 꼭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0: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르려고 했지만
3: 네네네.
0: 나중에 야 이거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됐고 최백호 선배가 불러야 진짜 진심이 담길 것 같다. 아,
3: 그래서
1: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제 부르다 보면 딱 가수가 생각나는 노래. 야 이건 이 사람한테 딱인데.
3: 그래서 에코브릿지가 최백호 선배님한테 이제 가창 제안을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0: 네.
3: 근데 이제 흔쾌히 응을 하셨고. 이제 곡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거죠. 노래는 부산역 앞이 나오고 달맞이 고개 그리고 광안리 같은 장소들이 나오는데 정말 듣고 있으면은
0: 기가 막혀요.
3: 자연스럽게 부산의 풍경과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0: 부산이라는 곳의 추억과 뭔가
3: 그렇습니다.
0: 그런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 노래야. 그렇죠? 아, 이거 내

0: 노래야 내 노래.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그랬었지. 부산역 가. 아 광안리 이런 느낌이 나는.
1: 뭔가 좀 노을이 지는 부산. 뭐 그, 예,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에코브리지와 함께한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0: 못하면.
1: 최백호 목소리로 만나고 부산에 가면 아 이렇게 한숨이 나오죠. 아, 막 이렇게 뭔가 이 그 세월의 흐름 그리고 그때 그 추억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지낼까 그 장소에 그것들은 그대로 있을까 아까 뭐 기차와 소나무처럼 그 소나무가 그대로 잘 자라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울 보면 아 나 많이 내가 나이가 들었나 아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2: 아니면 뭐 부산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안 좋은 일보다도 뭐 안 좋은 일이라도 막 그런 추억 있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과 아 맞아 그때 거기서 그 친구들하고 막 아유 야.
3: 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1: 그렇죠
3: 그런 계기 이렇게 좀 예 상념에 빠지게 하는
1: 네. 나의 추억
3: 그런
1: 있는
3: 노래인 것 같아요.
2: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여럿이 여행을 가면 젊어져서 온대요.
1: 아
2: 근데 혼자 여행을 갔다 오면 성숙해져서 온대요.
3: 다 성숙해진대.
1: 성숙해서 아 성숙이라는 단어 좋네요. 아 근데 이제 부산에 가면 들으니까 진짜 많은 분들 공감하듯이 아야 한숨이 딱 나는데 근데 그 시절로 진짜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곳을 다시 여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행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날 여행과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2: 네 오세은의 여행이란 노래인데요. 1981년도 노래입니다. 오세은 씨는 이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1: 그래요.
2: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
1: 다음에 또 막 그 그 노래 제목이 저는 이제는 우리가인 줄 알았는데
3: 빠빠빠빠빠가
1: 아니라 다음에 또 만나요가 제목이었더라고요.
3: 아, 그래요?
2: 다음에가 있어요? 그냥 또 만나요 아니고?
1: 또 만나요인가?
3: 아니에요. 그 빠빠빠빠
1: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맞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2: 아니, 오세은 씨는 원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 록밴드 아이돌스를 시작으로 해서 기타 리드 보컬을 했었고요. 1971년도에 명동 그 청개구리 홀 무대에서 하면서 통기타와 가수 활동을 하게 됐죠. 오세은 씨 음반은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희귀 음반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3집에는요. 저도 이 노래가 살짝 기억이 나는데 고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1: 고아?
2: 네.
1: 그래서
2: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뭉클하게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금지곡이 돼버리더라고요.
1: 네.
2: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 중간 가사 중에 생각나는 게 딱 한 군데 있는데 뭐 생일 선물 같은 건 나는 몰라 딱 그 부분만 생각이 나요.
1: 그래 그 노래도 한번 나중에 찾아가지고
2: 금지곡이니까
1: 아 지금도 금지곡이에요?
2: 지금은 모르겠네요.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오세은이 부른 여행이라는 곡도 오래전 1981년도에 발표가 된 곡이군요. 저희 노래 좀 생소하지만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세은의 여행 강인목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여행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여행과

0: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있죠. 아, 이 노래 아주 상큼합니다. 가사도 아주 통통 튀는 매력 있게 착했었고요. 시원한 멜로디도 좋고요. 아주 당장 뭐 떠나가고 싶게 만든. 전 처음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네. 공항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공항이나 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올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여행에 아주 그 기분을 잘 내준 노래죠.
0: 야, 이 좀 전에 들었던 그 여행이라는 노래 오세훈의 여행도 떠나야지. 그리고 이 여행 볼빨간 사춘기 여행도 이제 떠나고.
2: 그러니까 근데 이 여행이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오세훈 씨 여행은 제가 보기엔 배낭 여행이에요. 밤에 별 봐야 돼.
0: 그러니까 이게 이 여행이라는 게 가서도 재밌지만 제일 재밌는 순간은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2: 볼빨간 사춘기 여행은 약간 럭셔리 여행인데.
0: 럭셔리.
2: 일단 비행기 타잖아.
1: 아, 저가 항공에 저기 할인된 거일 수도 있어요.
0: 비행기 타고 가장 멀리 가본 여행이 어디입니까? 세 분. 뭐 각자의 아래도.
3: 각 미국인 것 같아요.
0: 미국 몇 시간 정도?
3: 1박 4일인가?
0: 1박 4일이라는 거는 거의 뭐 비행기 안에서 한 이틀을 보냈다라고 해도.
3: 예, 강인복 씨가 하도 계획을 아주 타이트하게 잘 정해주셔가지고 아. 1박 4일로 다녀왔어요.
0: 어디였나요 미국?
3: LA 갔다 왔는데.
1: 아, 추억이네 이것도.
3: 비행기에서 비행기도 이틀 보냈나?
1: 추억이야 추억.
0: 야, 비행기 타고 그러고 보면 참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1: 그 제 후배도 그 저기 그 운동하는 후배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그 이제 동남아 같은데 1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0: 비행기 값이
2: 땡 뭐 이런 거죠.
1: 그냥 사고 그냥 끊어서 가더라고요. 갔다가 오고
0: 그런 어디, 그런 마음도 네.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
3: 아 그러면
0: 큰 사람들은 엄두도 모르네요.
3: 경험 없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정말 그 무리수가 따르고.
2: 제가 애용하는 항공기 예매 사이트에 정말로 아무데나 가 있더라고요.
1: 아무데나. 야, 진짜 괜찮다.
0: 그렇게 떠나보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 이게 뭔가 일에 꽉 얽매여 있고 약속에 얽매여 있고 어딘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나 혼자서 뭔가 개인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2: 또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요. 네. 환승하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0: 그런 친구들은 준비물까지도 딱 이렇게
2: 예, 환승할 때
0: 따다다 야 뭐 갖고 와지 그러면 야 이 정도면 이거겠다다.
3: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짐도 많지도 않아 배낭 그러니까. 하나야. 배낑도 그 큰 배낭도 아니고
0: 맞아요.
3: 작은 배낭.
0: 우리 같이 어설픈 친구들은 뭐 캐리어
3: 엄청 그 난리라지.
0: 무슨 이사를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3: 난리라지.
0: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2018년도에 발표한 여행이라는 곡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여행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여행과 관련된 곡인지 김형섭 씨가 불러주시고 또 소개도 해드릴 겁니다.
1: 네. 제 고향 제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그 최성원 씨가 좀 힘든 시절 그럴 때 여행을 또 생각하게 되죠. 마음을 정리하려고 제주도로 떠났다가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원래 부산에 갔다가 우연히 제주행 비행기를 타게 됐대요.
0: 부산에서 제주도로 갔군요. 네네. 네.
1: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있던 그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작곡가 김욱 씨 집에 머물렀었는데 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그 딸 푸름의 양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추억을 담아서 제주도의 푸른밤 이 명곡이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명곡답게 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도 많이 했죠. 뭐 성시경 씨, 태연 씨 뭐 많죠. 많은 친구들이 또 리메이크를 해서 정말 젊은 친구서부터 이제 어르신까지 다 알고 좋아하는 노래죠.
0: 그래요. 자, 그 노래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김형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아유, 오늘 기차 타고 가고 부산에 갔다 이제 또 제주도까지. 아유, 아유 그냥 이제 약간 지치는 듯한.
1: 제주는 배 타고 간 거죠? 부산에, 네? 부산에서.
0: 아니요, 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아,
1: 제주도는 배 타고 왔다니까요.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 타고 왔다 왔다.
1: 그래도 타지.
0: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행을 주제로 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인봉 씨, 어떤 곡으로 마무리 지을까요?
1: 네, 하림의 노래입니다. 작사 임종신, 편곡 하림. 다중기 어짜인 매번에 수작되어 있는 출국이라는 노래입니다.
0: 아, 아까 송봉주 씨 그래. 아, 그냥 공항을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 공항 가면 요 단어 쓰죠. 출국.
2: 출국 있고. 네. 그거
0: 입국, 출국.
2: 이거 0박 3일로 아니다. 공항에서 네. 3일 있는 그런 콘텐츠도 봤는데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공항 안에서 거기 숙소도 있고 사우나 있고 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3: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
2: 먹는 것도 있고
3: 거기 공항이 그렇게 경유를 많이 해서 네. 자체 호텔도 다 있고
0: 공항 안에
3: 네, 음식점도 아주 그냥 그 세계 가격 유명한 거기서 있다 와도 돼.
0: 아, 너 어디니? 나 지금 인천공항인데. 어, 그래?
2: 어디 가?
3: 말레이시아.
0: 아니, 인천공항이야. 아니, 거기서 뭐한대? 아니, 여기서 먹고 자려. 아니, 거기서 먹고 자? 이런 느낌이네요.
2: 재밌었어요.
0: 그래요. 근데 이게 출국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2: 그래. 비행기 떠가는 것만 봐도 기분이 이상해져요.
0: 그래요. 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세 분 라이브 오늘 너무 좋았고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라이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세 분 보내드리면서 하림의 출국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원래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표 할인 행사를 시작했죠.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시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6,000원의 할인권이 자동 지급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 접속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3일 만에 쿠폰을 받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영화관마다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화관에 하나의 아이디에만 쿠폰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225만 장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건데요. 장애인과 경로, 청소년 할인 같은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문어가 있는 날에 할인과 함께 사용하면 4,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받지 못한 분들은요, 7월에 다시 225만 장을 배포한다고 하니까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투투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1과 2분의 1.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현재 접수 중인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기기 관련 지원 사업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부터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체 내병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기 지원과 의류 리폼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희귀 난치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보조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사업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요 사업별로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시 유의할 점을 하나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먼저 이번 주 접수가 마감되는 사업부터 살펴볼까요?
1: 네, 2026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이번 주 금요일 마감되는데요. 이 사업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적 특성과 환경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내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출생 기준으로는 1980년 4월 6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경제적 기준도 함께 적용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 납입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수는 5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사업에서는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1: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서는 이동과 착석, 기립, 보행 영역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동을 돕는 휠체어나 자세 유지를 위한 착석 보조기기, 기립훈련을 위한 기립기, 보행을 돕는 워커 등의 품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0: 된 제품만 지원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50만 원 이내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의 의류를 장애 특성에 맞게 리폼해주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0: 서울시 선한보조기기센터는 유니클로 서울시와 함께 2026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의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춰 의류를 리폼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휠체어 착석 시 옷의 뒷기장이 짧아 불편한 경우에는 길이를 조절해 주고요. 단추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석 단추로 변경해 보다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벨크로 형태로 변경하거나 허리 부분을 시보리 형태로 리폼해 착용 편의를 높일 수 있고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부산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지체 내병변 장애인으로 개인당 최대 4벌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5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경기도에서는 휠체어 가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0: 네,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는 2026 이동보조기기 맞춤 가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외출과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사용하는 지체 내병변 장애인과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휠체어용 가방 7종 중에서 수납 목적과 용도, 사용자의 운동 기능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는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우편과 이메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더불어서 게임 보조기기도 지원되고 있죠?
0: 네,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아름다운 재단, 국립재활원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사업은 기존과 달리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지원 대상은 PC나 모바일, 콘솔 게임을 즐기고 싶은 지체 내병변 장애인이고요. 개인의 신체 기능과 게임 수행 환경을 평가한 뒤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 패키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수 키보드와 특수 마우스, 컨트롤러, 스위치 장치 등 다양한 게임 보조기기들이 지원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접수는 5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과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희귀 난치질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도 있는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서울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월드비전 후원으로 저소득 희귀질환 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만 23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질환 진단서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경제적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정에 해당된다면 이동이나 학습, 사회참여 등이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떤 품목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0: 해당 사업은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과 학습,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세유지 보조기기나 이동 보조기기, 학습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신청은 각 지역 접수 기관을 통해 이메일과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동북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장애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0: 진행 중이라고요?
1: 네. 2026 상미당 행복한 펀드 장애 어린이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기구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에는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정규 교과 과정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를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동과 자세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푸르메 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군요. 장애인이 아니라 보조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네요.
1: 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국내 보조기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품질 향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기기 업체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개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컨설팅 분야는 제품 개발, 사용성 평가, 품질 평가 등으로 나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종 두 개 업체를 선정해 제품 특성에 따라 보조기기, 품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는 6월 10일까지 이메일로 가능하고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선정된 업체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1: 최종 선정된 업체는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가 그룹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 분야에서는 디자인과 기능 개선 방향, 유사 제품 분석, 개발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품질 평가 분야에서는 제품에 필요한 품질 시험 항목이나 안전검사 기준, 시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용성 평가 분야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한 평가 시나리오와 사용 편의성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선정 업체는 총 3차례에 걸쳐 단계별 집중 컨설팅을 받게 되고 제품 개선 방향과 결과물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제작이나 추가 개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끝으로 보조기기센터 이용숙이 국무전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1: 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보조기기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숙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보조기기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 가족, 활동지원사, 그리고 보조기기센터 직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달라진 일상생활이나 돌봄의 변화,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느낀 경험과 보람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은 6월 5일까지이며 제공되는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총 10명을 선정해 상금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0: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태연이 부릅니다. 만약에.

0: 운동은 조건만 맞으면 어디서든 반응합니다.
1: 그럼요.
0: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작 조건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옷 갈아입고 시간 따로 내고 어딘가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 조건을 낮춰보려고 합니다.
1: 야, 그럼 진짜 오늘은 저 일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이군요.
0: 맞습니다. 오늘은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 시작합니다.
1: 네.
0: 이미 앉아계신 그 자세가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은 그 몸에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0: 그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움직임 없이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안 좋은 겁니다.
1: 예, 예.
0: 같은 앉은 자세라도 작은 움직임만 더해주면 몸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오늘은 특히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
1: 네.
0: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1: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딱 맞네요. 예.
0: 그렇죠. 몸을 크게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1: 예.
0: 그럴수록 작은 움직임이라도 정확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1: 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부터 오늘은 또 열심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0: 자, 편하게 의자에 앉아주세요.
1: 네, 네, 앉아있고요. 네.
0: 두 발은 바닥에 가볍게 닿아 있고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둡니다.
1: 예.
0: 양손은 허벅지 위에 허벅지 가볍게 위. 올립니다.
1: 예.
0: 여기서 중요한 건 힘으로 세우는 허리가 아니라,
1: 아니라.
0: 길어지는 허리입니다.
1: 예.
0: 살짝 위로 끌어올려진다는 느낌만 가져가세요.
1: 바른 자세 정도로. 예.
0: 좋아요, 좋아요. 지금부터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 어허, 예.
0: 작게 대신 정확하게 느껴보겠습니다.
1: 아, 정확하게. 예.
0: 가족과 함께라면 우리 키 조금만 더 커져볼까?
1: 아,
0: 이렇게 대화해 주셔도
1: 애들
0: 좋습니다.
1: 좋아하죠, 애들 좋아하죠. 키 큰다면.
0: 혼자 계셔도 사실 괜찮아요.
1: 자,
0: 양손을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1: 네.
0: 손바닥이 허벅지를 편안하게 덮고 있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1: 네.
0: 이때 어깨에는 힘을 툭 빼고 떨어뜨려줍니다.
1: 힘 빼고. 예.
0: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지그시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바닥에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1: 가볍게 가볍게
0: 그 상태에서 허리가 위로 길어지는 느낌을 만들어 봅니다. 억지로 세우지 않아요.
1: 예.
0: 위에서 나를 살짝 끌어올리는 느낌. 지금 멈춘 상태에서 내 허리 길이가 조금 길어졌는지 느껴보세요.
1: 예, 한 3cm 커진 것 같아요. 네. 등이 펴지고 허리가 이렇게 위로 조금 끌어올려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0: 맞아요. 예. 키 커진다 생각하는 그 느낌이고요.
1: 예.
0: 이제 숨을 내쉬면서 손바닥에 실려있던 힘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서 몸도 같이 풀립니다.
1: 그렇네요. 예.
0: 지금 힘이 빠지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아마 풀 때 훨씬 편해지는 느낌이 드실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예.
0: 몸은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풀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 때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힘을 쓰는 순간보다 풀리는 순간에 더 집중해 봅니다. 몸은 힘만 쓰면 버티기만 될 뿐이에요. 풀어줘야 반응합니다.
1: 예.
0: 지금 그 변화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이거 한 두세 번 했더니 허리가 좋아지네요. 훨씬. 예. 계속해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죠.
0: 지금 허리를 세운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1: 예.
0: 아까 만들어진 그 길어지는 느낌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제는 고개를 아주 조금만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1: 아, 예.
0: 젖힌다가 아니에요.
1: 젖힌다 아니에요.
0: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입니다.
1: 예, 예. 턱을 너무 좋네. 예.
0: 네, 확 제껴서 예. 턱을 확 들지 말고
1: 예, 예.
0: 아래 턱을 아주 미세하게 들어올립니다.
1: 조금씩. 예.
0: 두 입술 가볍게 닫고 목 앞쪽이 천천히 길어지는 느낌으로 조금 유지해 볼게요.
1: 예.
0: 하나, 둘, 셋. 지금 내 목 앞쪽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1: 예.
0: 천천히 느껴보세요.
1: 요게 나이가 들면은 여기 목 주름 생기잖아요. 요거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늘리니까 시원하면서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건 좀 낯선 느낌도 든대요.
0: 그렇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 예. 자연스럽습니다. 맞아요. 예.

0: 중요한 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변화를 느끼시는 겁니다. 음흠. 이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때에도 급하게 돌아오지 말고 내 고개 무게를 느끼면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네. 한 번 더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뒤로 열어주고 내쉬면서 역시 묵직하게 천천히 돌아옵니다. 네. 호흡을 억지로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몸이 편안하게 따라오도록 합니다.
1: 네, 좋네요. 계속해서 3단계. 이번에는 어떻게 어깨 쪽으로 갑니까?
0: 네, 맞아요. 양손은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어깨에 힘은 빼고 이제 아주 가볍게 움직여보겠습니다. 예. 어깨춤을 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예. 어깨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이때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놓아준다는 느낌.
1: 네.
0: 반복해볼까요? 음흠. 하나 올렸다가 툭. 툭 올렸다가 툭. 셋 올렸다가 툭. 마지막 넷 올렸다가 툭. 지금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 느껴보세요.
1: 그나저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까요? 이게 단순한데도 되게 시원해진 느낌도 들어요.
0: 지금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쌓여있던 긴장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1: 네.
0: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볼게요. 같은 동작인데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1: 예.
0: 자, 정면을 보고 어깨 한번 올렸다가 툭.
1: 툭.
0: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한번 으쓱 툭. 이번에는 몸통까지 살짝 틀고 한번 툭.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한번 으쓱 툭. 이걸 리듬을 타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정면 올렸다가 툭. 왼쪽으로 옆을 보며 올렸다가 툭. 이번에 몸통까지 올려요. 그리고 툭. 다시 제자리 올렸다가 툭.
1: 네.
0: 한 번 더 이어가 볼까요?
1: 네.
0: 정면으로 툭. 옆으로 툭. 몸통까지 돌리고요. 툭. 마지막 제자리에서 툭.
1: 예.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하니까 일단 뭐 좀 재밌어요. 가만히 하는 게 아니니까. 예.
0: 같은 동작도 방향이 바뀌고 리듬이 들어가면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1: 그렇네요. 예.
0: 지금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리듬에 맡겨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편안한 방향으로 한 번 더 움직이고 어깨 힘을 툭 풀어줍니다. 지금 어깨나 목 주변이 조금 더 가벼워졌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1: 아, 예, 좋네요. 그리고 저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푸시업이 있다면서요. 이거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지금 한번 우리 앉은 상태에서 같이 해볼까요?
1: 예, 예.
0: 양손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1: 무릎, 예.
0: 손바닥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덮은 다음에
1: 네.
0: 이제 손바닥의 내체중을 살짝 실어봅니다. 그 상태에서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1: 아, 이렇게. 예.
0: 중요한 건 들어올린다가 아니라 밀어낸다는 감각입니다. 몸이 실제로 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방향으로 힘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운동입니다.
1: 아.
0: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손바닥으로 밀고 천천히 풀고 다시 밀고 천천히 풀고.
1: 아, 그렇구나. 예.
0: 이거 내 호흡에 맞춰서 한번 반복해볼까요?
1: 예.
0: 하나 밀고 풀었다. 둘 밀고 풀었다.
1: 아.
0: 마지막 셋 밀고 풀어보세요. 지금 손바닥으로 내 체중이 어떻게 실리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1: 그러니까요. 예.
0: 발, 어깨, 가슴까지 같이 연결되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1: 예, 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쉽지는 않은데요.
0: 그럼 지금 완전 제대로 하신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완전히 들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밀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가 운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바닥, 팔, 어깨, 가슴 중심까지 힘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손의 힘을 풀고 지금 팔이나 가슴, 어깨 쪽이 처음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1: 네.
0: 이 동작도 역시 두 번 정도 반복해주면 좋습니다.
1: 네, 근육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가슴 쪽에.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0: 자, 오늘 동작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간인데요. 지금까지 천천히 깨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에너지를 올려보겠습니다.
1: 네네.
0: 자, 두 손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세요. 주먹의 힘을 꽉 주지 않아요. 편안하게 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 예.
0: 마치 복싱하는 느낌이다.
1: 아, 복싱. 예.
0: 그리고 가볍게 풍선을 터뜨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
0: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1: 예.
0: 앞으로 펀치를 뻗습니다.
1: 진짜

0: 네? 하나 네. 둘 네. 하나 어이. 둘 좋아요. 네. 좌우 번갈아 가며 리듬을 타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예. 조금 더 자연스럽게 팔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 예. 자 이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위쪽으로 어. 하늘을 향해서 펀치를 뻗습니다.
1: 오, 예.
0: 하나 둘 하나 둘 예.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시원하게
1: 예.
0: 이때 조금 빠르게 하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예.
0: 오, 호흡이 예.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 확인해보세요.
1: 어, 네네네.
0: 오, 근데 숨이 짧아지지 않게 내 호흡 안에서 유지합니다.
1: 예. 야, 이거 여태까지 배운 동작 중에 가장 활발한 구간이네요.
0: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정면, 좌우, 예. 위쪽 자유롭게 섞어서 리듬을 타봅니다.
1: 예.
0: 앞으로, 옆으로, 예. 위로. 한 번 더 해볼까요?
1: 예.
0: 앞으로, 옆으로, 위로.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움직임을 마무리합니다.
1: 예.
0: 손의 힘을 툭 풀어주세요.
1: 네.
0: 지금 호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1: 예.
0: 양손을 위로 올렸다가 손끝을 가볍게 툭툭툭 털어줍니다.
1: 예.
0: 힘을 빼고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두 눈을 잠깐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몸 상태 한번 느껴보세요.
1: 네.
0: 오늘은 앉은 상태에서도 몸을 충분히 깨울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세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힘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1: 네. 자, 집콕으로 도전하는 홈트 팡팡. 다음 주에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이문세가 부릅니다. 광화문 연가.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박준용 선수가 장애인 사이클 월드컵에서 4위에 올랐다고요?
1: 네. 박준용 선수는 이탈리아 아브루쪼에서 열린 국제 사이클 연맹 파라 월드컵 3라운드 트라이사이클 1등급 타임 트라이얼 경기에서 1위 루롱페이보다 1분 56.6 1초 뒤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준용 선수는 도로 경기에서도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이번 대회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로드레이스 은메달을 따낸 적이 있는 박준용 선수 이번 시즌에도 뭐 메달은 없지만 세계적인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사이클 간판 이도현 선수는 핸드바이크 4등급 경기에서 6위 도로 경기에서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0: 서울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에서 김학진 선수와 정인옥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1: 9일과 10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에서 김학진 선수가 남자부 1등급 경기 결승에서 임세윤 선수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학진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 1등급 경기에서는 정인옥 선수가 서미란 선수를 이겼습니다. 남자 청각 부분에서는 2021 카시아스 두술 데플림픽 복식 금메달을 따냈던 이창준 선수가 정상에 올랐고요. 여자부에서는 함희용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자, 파라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들은 월드컵에 출전하네요.
1: 네. 파라클라이밍 대표팀이 15일과 16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월드클라이밍 파라시리즈에 나섭니다. 지난해 처음 국제대회에 출전한 대표팀은 올해 또 새롭게 꾸려서 2028 LA 패럴림픽 출전을 향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자 싱급 시각 B2 등급 경기에서는 김대영 가이드와 이다경 선수 그리고 서종국 가이드와 최길라 선수가 출전합니다. 최길라 선수는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4위에 오른 최사라 선수의 쌍둥이고요. 이 서종국 가이드는 비장애인 국가대표 서채연 선수의 아버지로 이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고 또 김대영 가이드는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남자 RP2 등급에는 윤태인 선수가 AU3 등급에는 연동기 선수가 나섭니다. 윤태인 선수는 2023년 사고로 장애를 얻은 뒤 클라이밍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연동기 선수는 왼손 엄지를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짧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0: 네. 자, 봄을 맞아 장애인 스포츠 리그 경기들이 일제 열리죠.
1: 네, 휠체어 테니스 리그전 1차전이 내일까지 대구 두류 테니스장에서 열립니다. 제2회 전국 롬볼 리그전도 인천 광역시 롬볼 경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 사격연맹 리그 챔피언십은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관에서 열리고요. 장애인 펜싱 리그 대회 2차 대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치러집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비장애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와 같은 A조에 속한 나라들 좀 간단히 둘러보도록 하죠. 일단 첫 경기 상대가 체코죠?
1: 네. 피파 랭킹 41위 체코는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사실 덴마크가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체코가 올라왔죠.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 첫 경기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 진출이 가려졌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체코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2000년대 중반 이후 침체기에 빠져들었던 체코인데 최근에는 수비를 단단히 구축한 뒤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로시츠키, 네드베드가 있던 2000년대 화려했던 모습은 없지만 이 평균 신장이 186cm 그러니까 장신 선수들을 활용한 센트피스가 위력적입니다. 올 시즌 프랑스 올림픽을 이용해서 36경기에 나와 14골과 도움 7개를 올린 슐츠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0: 네. 2차전 상대는 개최국인 멕시코입니다. 뭐 사실 A조 최강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홈의 이점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1: 네. 멕시코가 또 최근에 국내파를 조기 소집해서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이 열리는 해발 1571m 네. 과달라하라 경기장도 사실 멕시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네. 네, 멕시코의 경쟁력은 최전방 공격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EPL 풀럼에서 뛰고 있는 라울 히메네스 그리고 AC밀란에서 뛰는 산 티아고 히메네스가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중원의 핵심인 에드손 알바레스가 발목 부상으로 지난 2월 실전에 나서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요. 여전히 어려운 상대인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멕시코반은 네. 멕시코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0: 그렇군요. 남아공은 아무래도 우리 조 이제 최약체로 평가받는데 토너먼트 진출하기 위해선 진짜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남아공은 FIFA 랭킹 61위로 A조 네 팀 중에 가장 낮습니다. 지난 3월 파나마와의 평가전에 소집된 명단 가운데 유럽 빅리그 1부 무대에서 뛰는 선수가 번리 공격수인 라일 포스터가 유일합니다.
0: 네.
1: 다만 대표팀 다수가 이 자국 리그의 마멜로디 선다운드에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입니다. 마멜로디의 경우에는 지난해 클럽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울산 HD를 1대0으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0: 예.
1: 주장인 골키퍼 로넨 윌리엄스도 이 페널티킥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0: 네. 자, FC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하면서 프리메라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1: 네, 바르셀로나는 11일 캄노우에서 열린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 9분 만에 마커스 래시포드가 환상적인 프리킥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0: 네.
1: 전반 18분에 다니 올모의 절묘한 백힐 패스를 페란 토레스가 차 넣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30승 1무 4패 승점 91점 점을 기록하면서 2위 레알 마드리드를 14점 차로 따돌리고요. 남은 3경기에 관계없이 통산 29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특히 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감독이 경기 당일날 부친상을 겪는 비보를 접했는데도 선수단을 지휘했습니다. 특히 시즌 막판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 라민 야말 선수 올 시즌 16골 그리고 도움 11개를 올리면서 메시의 후계자다운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최근 훈련장에서 추아메니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팀내 잡음이 많았던 레알인데요. 결국 라이벌 팀의 우승을 직접 확정지어주고 말았습니다.
0: 팀워크가 얼만큼 중요한지 또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프로야구 초반에는 KT가 2강으로 꼽히던 LG와 삼성을 제치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 돋보이고 있어요.
1: 네, 지난주 고척돔에서 이강철 KT 감독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 안정된 투수진의 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KT는 지금 선발진이 가장 탄탄한 팀입니다.
0: 그러게요. 예.
1: 보실리와 사우어 두 외국인 선수가 압도적이진 않아도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영표, 소영준, 오원석으로 이어지는 국내 선발진도 수준급입니다. 롯데와 함께 선발 평균 자책점 1, 2위를 다투고
0: 네네.
1: 있고요. 소영준 선수 어깨가 좋지 않지만 또 뭐 2주 정도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불펜 자원도 풍부한데요. 이 든든한 마무리 박영현 선수를 필두로 한승혁, 손동현, 스기모토, 우규민, 전용주, 김민수 등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최강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다 또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0: 그렇죠. 네.
1: 이 야수진도 화려하진 않지만 팀 타율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0: 네.
1: 다소 아쉬웠던 외국인 타자 힐리어드 선수도 이제 장타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0: 수도 좋더라고요. 예.
1: 예, 허경민 선수도 이번 주에 복귀를 하고요. 또 괴물 안현민 선수도 복귀가
0: 안현민,
1: 다가오기
0: 예.
1: 때문에 상위권 다툼을 이어갈 듯합니다.
0: 네. 프로농구 부산 KCC가 정규리그 6위 최초로 우승에 도전하고 있어요.
1: 네, 허훈과 허웅, 최준용, 송교창 등 정말 국가대표급
0: 그렇게.
1: 라인업을 갖춰서 네. 슈퍼팀으로 불렸던 KCC. 정규리그는 6위에 그쳤죠.
0: 네.
1: 아무래도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0: 6강
1: 플레이오프에서는 원주 DB를 3승, 그리고 4강에서는 안양 정관장을 3승 1패로 물리쳤습니다.
0: 네.
1: 이 기세가 대단합니다. 돌풍의 팀인 고양 소노와의 챔프전에서도 1, 2, 3차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0: 그렇죠. 예.
1: 이 뛰어난 수비력과 이 숏농과 국내 선수들의 파괴력이 더해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승 축포를 터뜨리려던 10일 4차전에서는 80대 81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경기 종료 0.9초 전 소노의 에이스 이정현 선수가 멋진
0: 예.
1: 돌파
0: 자유투. 예.
1: 그리고 자유투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두 팀이 오늘 5차전을 가집니다.
0: 네.
1: 3연패 후 기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소노와 우승을 확정지으려는 KCC의 대결 오후 7시 고향에서 열립니다.
0: 네. 프로배구 한해농사를 지을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열렸는데 절반 이상의 선수가 경력자로 채워졌네요.
1: 네, 체코 프라하에서 트라이아웃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9일 재계약 선수 명단이 먼저 발표된데요. 여자부는 지난 시즌 득점 1, 2, 3위인 GS의 실바, 도로공사 모마, 그리고 IBK 빅토리아가 모두 남았습니다.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 레오, 우리카드 아라우조, 그리고 한국전력 베논이 재계약했습니다.
0: 네.
1: 10일 열린 추첨에서는 남자부 OK 저축은행과 여자부 정관장이 1순위 지명권을 얻었는데요. 두 팀도 경력자를 뽑았어요. OK는 대한항공과 결별한 러셀을 선택했고요. 정관장도 2년 전 준우승에 기여했던 부키리치를 택했습니다.
0: 네.
1: 그 밖에 남자부 삼성화재는 펠리페 호키, 대한항공은 캐트진스키, KB손해보험은 리누스 베버를 지명했고요. 여자부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특급이죠. 메가 선수와 재계약하면서 리시브가 가능한 자원인 조던 윌슨을 뽑았습니다. 네. 한국생명은 옌시 킨델라를 선택했고요. 페퍼저축은행은 팀 사정상 외국인 선발을 포기했습니다.
0: 네. 자, 여자 기계체조의 간판이죠. 여서정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군요.
1: 네. 여서정 선수 10일 충북 진천선수촌 기계체조장에서 열린 2026년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총점 합산 106.366점을 기록하면서 여자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전날 열린 1차 대회에서 총점 54.100점을 받았고요. 2차 대회에서 도마 포함해서 총점 52.266점을 얻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 여서정 선수 아시안게임 출전은 8년 만입니다.
0: 그렇죠.
1: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거머쥐었지만 그렇죠. 2023년 개최된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세계선수권 출전 때문에
0: 올림픽 출전권 관련이 있어서 예.
1: 포기를 했었거든요. 여서정 선수 뭐 다들 아다시피 이제 한국 기계체조의 전설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여홍철 교수의 그렇죠. 딸이죠. 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또 우리 여자 기계체조 최초로 동메달을 따내기도 한 간판 선수입니다.
0: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르는 별이 진단해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 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된 가운데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차관으로부터 사후 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제 제안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추가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추가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추가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가대의처가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해 2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행위를 촬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B씨에 대해서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20대 남성 피해자를 불러내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22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의 49.2%가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67.9%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교직 이탈의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을 꼽은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만 치료 주사제를 의사 본인이 사용한 뒤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한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6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의사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개소였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가 4개소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 40대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관리자로 일하던 경기 화성시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 걸쳐 박치기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0시 반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층에 살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은 3층 건물로 모두 10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낮 기온도 전국이 18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소개팅이라고 하면 흔히 2030 세대의 전유물처럼 느껴지지만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새로운 만남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셜 플랫폼이 5060 로테이션 소개팅을 열기 위해서 남녀 각각 10명씩 인원을 모집했는데요. 경쟁률이 2대1을 넘겼다고 합니다. 로테이션 소개팅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여러 이성과 차례대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직업이나 스펙보다 인생 이야기로 나누고 건강과 생활 패턴을 솔직하게 공개하면서 게임도 하고 웃음꽃을 피웠다고 하네요. 아마 참가자들은 늘 그날이 그날 같던 일상에 모처럼 반짝 활기와 설렘을 느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나이 들면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요즘 액티브 시니어들 사이에서 단순한 친목을 넘어 여행이면 여행, 취미, 연애 등 관계 중심의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커지면서 이런 모임이 새로운 만남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문득 연애와 사랑은 나이를 불문하고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했을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와 돌려줘야 할 의무 기간을 동일하게 맞춘 조치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여 동안 잘못 지급된 사례는 10만 건이 넘고 금액은 1천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환수 시효가 연장돼 미처 회수하지 못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100명 가운데 3명은 농사일을 하다 다쳐 하루 이상 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에 발생한 손상률은 2.8%로 2023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손상률은 3.4%로 50대 미만보다 7배 높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다쳤습니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과 미끄러짐이 가장 많았고 사다리 관련 사고가 과수 농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농진청은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다리 농기계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기술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 병원 퇴원 어르신들을 위한 집중 돌봄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1억 7천만 원을 들여 한 달간 식사 배달과 청소, 세탁 등 가사 지원, 외출 동행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두 달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 8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은 없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 같이 돌봄 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요양시설 입소와 재입원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김성호예요. 웃는 여잔 다 이뻐.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오늘도 유용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과 전화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마라탕과 땅콩 소스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요즘 마라탕이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자주 찾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1: 네네.
2: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20곳을 조사했더니 일부 매장에서 판매한 마라탕과 땅콩 소스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2: 특히 마라탕은 조리 후 바로 먹는 음식이고 땅콩 소스도 별도의 가열 없이 찍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균이 검출됐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 또 배달이나 포장 음식은 어떻게 보관하고 먹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네. 이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2: 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했고 마라탕 20개와 땅콩 소스 20개 모두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 네.
2: 그 결과 마라탕 1개, 땅콩 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1: 네, 네.
2: 조사 대상 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즉석 조리 식품과 별도 가열 없이 먹는 소스에서 식중독균이 나왔다는 점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1: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됐나요?
2: 조사 결과를 보면 춘리 마라탕 명동 본점의 마라탕에서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고 같은 매장의 땅콩 소스에서는 비스테리아 균이 검출됐습니다.
1: 아.
2: 또 상추마라 아주대 직영점의 땅콩 소스에서는 비스테리아 균과 함께 대장균이 검출됐고 소림마라 가재울점의 땅콩 소스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1: 네네.
2: 특히 문제가 된 제품 4개 가운데 3개가 땅콩 소스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 소스는 양이 적고 별도로 담겨 나와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열 없이 바로 먹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있으면 더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 검출된 균들은 각각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2: 네. 먼저 황색 포도상 구균은 식품에서 수개월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저항성이 강한 균이고 감염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2: 리스테리아 균은 더 주의해야 하는 균입니다.
1: 네, 네.
2: 냉장 상태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이라서 냉장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1: 네.
2: 감염되면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임신부는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고 면역이 약한 분들은 수막염이나 폐혈증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2: 또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히 일으키는 세균 가운데 하나로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혈변, 피로감,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1: 네네. 같은 식중독이라도 어르신이나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더 주의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도 궁금해요.
2: 네. 마라탕은 조리 후 바로 먹는 음식이고 땅콩 소스는 매장에서 물이나 양념을 섞어 만든 뒤 가열 없이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네.
2: 그러니까 한번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면 소비자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 네.
2: 특히 요즘은 매장에서 바로 먹지 않고 배달이나 포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네.
2: 그러면 조리 후 먹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세균이 더 증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음식은 배달 음식이니까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고 받는 순간부터 보관과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네, 땅콩 소스 같은 경우는 마라탕집이 아닌 데서도 많이 먹게 되니까 많이 좀 조심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 네.
1: 그럼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에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2: 네. 한국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업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재고를 폐기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라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1: 네.
2: 또 관계 기관에도 마라탕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1: 네.
2: 식중독균이 검출된 3개 사업자는 문제가 된 제품의 재고를 폐기하고 조리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2: 사업자들의 시정 조치가 시작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심하기보다 당분간 더 주의 깊게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마라탕 같은 배달 포장 조리 식품을 먹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2: 네. 첫째는 받는 즉시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2: 포장 용기가 파손되거나 오염된 흔적이 없는지 보고 음식이 너무 미지근하거나 상온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면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2: 그리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기본 같지만 식중독 예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네.
2: 둘째, 이런 조리 식품은 받은 즉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네.
2: 바로 섭취하지 않거나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야 하고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는 실온 방치가 더 위험합니다.
1: 네, 네.
2: 보관했던 음식은 다시 먹을 때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1: 네.
2: 마라탕은 국물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데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셋째, 야외 활동 중에 포장 음식을 들고 이동할 때는 10도 이하로 보관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주말 나들이 때 음식을 미리 사서 오래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식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네.
2: 특히 손주들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아이들이 먼저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1: 네.
2: 넷째, 평소 식중독 예방 수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1: 네, 네.
2: 냉장은 5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날 음식과 조리 식품에 쓰는 칼과 도마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또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에서 중심부까지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1: 네, 네.
2: 마지막으로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네.
2: 증상이 계속되면 탈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신고해서 확산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네, 네.
2: 특히 어르신은 탈수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2: 마라탕이나 땅콩 소스처럼 별 생각 없이 자주 먹는 음식도 위생 상태와 보관 방법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1: 네, 네. 시니어 소비자 시대 오늘은 마라탕과 땅콩 소스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 환경 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박현빈의 노래예요. 아 뜨거.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선생님 방송하신 지가 벌써 6년이 지났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엊그제 같은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6년 동안 마음 공부 열심히 잘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나이 들수록 더 올라가는 행복 지수라고 정해봤습니다.
0: 네.
1: 보통 우리는 청춘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죠.
0: 네.
1: 이 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60대 이후에는 건강에 하나둘씩 적신호도 켜지고 또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여타의 상실들로 인해 삶의 만족도라 할까요? 행복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0: 네네.
1: 하지만 미국 다트머스 대에서 132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0: 네.
1: 사람의 행복도는 40대와 50대에 이르러 바닥을 찍었다가 60대부터 부터는 다시 치솟기 시작해서 70대 중반에 그 정점을 찍는다고 하는데,
0: 네.
1: 이런 생애 주기별 행복 형태를 행복의 U자 곡선이라고 부르죠.
0: 네, 네. 사실 돌이켜보면 4, 50대 때는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직장에서도 바쁠 때고, 가정적으로도 자녀들 교육시키랴, 집 장만했으면

0: 대출 갚으랴 또 양가 부모님 신경 쓰랴 정말 몸이 두 개 세 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잖아요.
1: 그렇습니다. 40대 중반에 행복도가 바닥을 찍는 이유에 대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심미와 교수는 위로는 부모를 봉양, 아래로는 자식을 부양해야 하고 또 회사에서는 관리자급으로 중책을 맡으니까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1: 반대로 60이 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지는데요. 이런 현상을 특별히 노화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0: 네.
1: 다만 한국의 경우 노인 빈곤과 사회적 지지 부족으로 인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우하향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0: 네, 네. 예전엔 노후에 자녀의 부양을 받으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을 받는 존재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니까 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정감이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0: 네, 네.
1: 특별히 여성의 행복도는 꾸준히 남성보다 더 높다고 해요.
0: 네.
1: 몇 년 전 영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조사를 봐도 만 65세에서 만 79세가 인생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할까요?
0: 네.
1: 이 연령대의 사람들 그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0: 네, 네.
1: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70세인 이 여성은 요즘 헬스클럽을 바꿨대요.
0: 네.
1: 전에 다니던 헬스클럽은 젊은이들도 많았는데 그곳 탈의실에서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대요.
0: 네.
1: 그러니까 그들은 운동을 하면서도 체중을 걱정하고 혹 누군가와 전화라도 하는 중이면 각종 걱정거리를 늘어놓았고 옷을 갈아입을 때조차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몸을 웅크렸답니다.
0: 네.
1: 그런데 새로 등록한 노인복지관 헬스클럽의 탈의실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살이 찌고 또 주름이 졌어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더랍니다.
0: 네.
1: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건강 이야기를 할 때면 장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길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답니다.
0: 네, 네.
1: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요.
0: 하기는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은 젊었을 때는 정말 별일 아닌 것에도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1: 네.
0: 나이의 미덕이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또 놓아야 할 건 또 놓아야 된다는 걸 터득하게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이가 들수록 분명 잃어버리는 것들은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뇌와 마음은 행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0: 네.
1: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0: 네.
1: 첫 번째 이유로는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센 교수가 제시한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이건 젊을 때는 미래가 무한하다고 느껴지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나 인맥을 넓히고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나 인간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는 겁니다.
0: 네네.
1: 다시 말해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0: 네.
1: 그래서 관계 속에서 되도록 갈등을 줄이려 한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등 정서적 만족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0: 네, 네. 사실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바로 감정, 정서잖아요.
1: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긍정성 효과입니다.
0: 네.
1: 다시 말해 젊은이들이 부정적 자극에 민감한 것과는 달리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0: 네.
1: 나아가 젊은이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긍정적인 정서 자극을 더 잘 기억하고 또 오래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0: 네네.
1: 예를 들어보면
0: 네.
1: 지하철을 오래 타고 먼 거리를 갔다 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볼 때 젊은이들은 자신을 불쾌하게 했던 누군가의 행동을 떠올릴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그런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하철에서 본 어린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면서 자신도 미소 지어 본다는 거죠.
0: 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나이 들수록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 나이 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세 번째 이유는 지혜와 통합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기는 자아통합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라는 덕목을 얻게 된다고 하죠.
0: 네.
1: 결국 노년기에 얻게 되는 덕목인 지혜가 여러 가지 상실들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삶에 만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죠.
0: 네.
1: 나아가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성취에 대한 집착에서도 벗어나 평온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0: 네, 네.
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이 들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 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니까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박막례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0: 네네.
1: 흔히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낙담하기 쉬운데
0: 네.
1: 박막례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70세가 넘어 의사로부터 치매를 주의하라는 소견을 들은 박 할머니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며 두려움 없이 막 살아보기로 했고 잘하지 못해도 그저 도전을 했죠.
0: 네.
1: 그리고 박 할머니에게 실패란 없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저 새롭고 즐거웠는데요. 그래서인지 살아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도전이고 행복이었습니다.
0: 네.
1: 박 할머니는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시도하고 세계를 일주하고 유튜버까지 되었습니다.
0: 맞아요. 지나간 것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보다는 남아있는 기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게 바로 행복을 찾는 비결이겠죠.
1: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그것처럼 누구도 시간이 흘러 나이 들고 노인이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나이 들었을 때 후회나 미련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지혜도 얻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 나이 들어가면서 과거를 자책하기보다는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기며 좀 더 즐겁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나이 들수록 올라가는 행복 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이어지는 노래 윤수일이에요. 아름다워.

0: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어집니다.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이번 주에는 인생 2막 설계를 도와주는 단체 앙코르 커리어의 김경회 대표를 모시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나눔과 연결의 삶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예, 지금 이 순간 애청자 여러분 중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1: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직장을 다닐 때는 그 답이 명확했습니다.
0: 네, 네.
1: 나는 교사다. 나는 엔지니어다. 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은 순간부터 그 질문의 답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0: 네.
1: 명암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찾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답을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0: 오, 네.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0: 2030년이 되면 빈의 시민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1: 네, 네.
0: 빈은 이런 질문을 도시 차원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시간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상에 쓰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서 탄생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네네.
0: 먼저 맥주를 만드는 80대 할아버지 헬무트 구스타프 루퍼트 세 분입니다.
1: 네네.
0: 이분들은 같은 시니어 홈에 거주하면서 지금 함께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1: 80대 할아버지들이 지금 맥주를 만드세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그것도 직접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는 엄연한 소규모 양조장입니다.
1: 네네.
0: 연간 생산량이 2만 병이 넘는데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예요.
1: 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작이 궁금한데요.
0: 예,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 네.
0: 코로나 봉쇄가 시작되면서 빈의 한 시니어 홈, 말하자면 공공형 실버타운이 완전히 고립됩니다.
1: 네네.
0: 면회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함께 모여 하던 운동이며 취미활동도 전부 중단됐어요.
1: 네.
0: 노인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1: 네.
0: 당시 원장이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노인 거주자들이 함께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을까?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축적한 것들, 즉 인내심, 정밀함, 책임감, 협업의 감각 같은 것을 지금 어디에 쓸 수 있을까?
1: 그래서 그 답이 맥주 양조였나요?
0: 예, 그렇습니다. 양조라는 작업은 다음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습니다.
1: 네.
0: 첫째, 정밀하게 양을 측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0: 호흡의 양, 물의 온도, 발효 시간, 수치 하나가 틀리면 맥주 맛이 달라집니다.
1: 네.
0: 그런데 평생을 일터에서 정밀함을 훈련해온 80대 노인들에게 이것은 내가 잘 아는 방식인 것입니다.
1: 아.
0: 둘째,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1: 네.
0: 병마개를 조이는 사람, 라벨을 붙이는 사람, 내가 오늘 안 나가면 작업이 멈춘다는 책임감과 협업정신은 노인들의 평생 습관입니다.
1: 네.
0: 셋째, 여기서 만든 맥주는 빈 시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소비됩니다.
1: 네.
0: 자신이 만든 것이 세상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취미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세 분은 창립 멤버가 되었고 지금까지 6년째 매주 목요일 빠짐없이 출근합니다.
1: 네. 세 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먼저 헬무트 씨. 이분은 항상 누구보다 일찍 옵니다.
1: 네.
0: 다른 분들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보라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병마개를 딱딱 조이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분은 공식 앞치마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1: 네.
0: 앞치마에는 독일어로 맥주 양조 작업실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1: 근데 왜 그 공식 앞치마를 혼자만 입을 수 있나요?
0: 그게 이 양조장의 재미있는 규칙인데요.
1: 네.
0: 구스타프 씨가 헬무트 씨를 슬쩍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만 공식 앞치마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자 헬무트 씨가 앞치마를 쭉 펴 보이면서 눈을 찡긋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으로 얻은 거지.
1: 그러니까 80대 할아버지 사이에서 서열이 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헬무트 씨는 스스로를 검수관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병 한 상자를 쭉 훑어보다가 뒷면 라벨이 빠진 병을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1: 네.
0: 그 옆에서 구스타프 씨는 라벨 작업을 합니다.
1: 네.
0: 단정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세 분 중 최고령인 88세의 루퍼트 씨는 휠체어를 탑니다.
1: 네.
0: 그런데 그 휠체어 손잡이에는 검은 펠트 가방이 하나 걸려 있어요.
1: 네.
0: 딸이 선물한 건데 거기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미녀와 맥주.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 비스트를 맥주 비어로 바꾼 것이죠.
1: 딸이 센스가 넘치네요.
0: 예, 그렇습니다. 루퍼트 씨는 6년 가까이 매주 이 자리에 나오면서 라벨 붙이는 기술이 달인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1: 네.
0: 최근에 고등학생 인턴들에게 직접 기술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라벨을 곧게 주름 없이 붙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1: 그럼 이분들이 만드는 맥주 이름이 별도로 있나요?
0: 예, 처음 만든 맥주 이름이 오파 운트 오마입니다.
1: 네.
0: 독일어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요.
1: 네.
0: 빈의 라거 스타일인데 이 이름 하나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 네.
0: 즉 우리가 만든 맥주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파 즉 할아버지고 오마 즉 할머니입니다라고 말이죠.
1: 오, 이름만 들어도 한번 마시고 싶어지는데요.
0: 그래서 수요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생산량이 모자라서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1: 그러면 혹시 이 양조장을 이끄는 전문가도 있나요?
0: 예, 2023년부터 정식 맥주 전문가 자격을 가진 베른하르트 씨가 합류했습니다.
1: 네.
0: 이분이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데요. 이분은 이 양조장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 이건 단지 맥주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처음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맥주를 매개로 우정이 만들어지고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또 나를 기다리는 일이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감각이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겠어요. 맥주 양조장 이야기 정말 인상 깊은데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0: 예, 빈 시내 중심가에 볼펜 지온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1: 네.
0: 2012년 사회적 기업가 모리츠와 그의 동료들이 시작한 카페인데요. 사업 목적은 은퇴자들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하고 또 각자가 소중하다고 느낌으로써 노년 빈곤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1: 네.
0: 직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할머니들인데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에 따라 케이크를 굽습니다.
1: 네네.
0: 이 일로 이분들의 월 소득이 평균 40% 늘어났다고 해요. 오스트리아는 여성 연금이 남성보다 37%나 낮은 나라인데 이 카페가 그 격차를 조금이나마 메워주고 있는 거죠.
1: 할머니들의 손맛으로 수익도 내고 소득도 생기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면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0: 카페에 출근하는 날은 오전에는 반죽을 준비하고 오븐 온도를 맞추고 케이크가 구워지는 냄새를 맡으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1: 네.
0: 오후에는 손님을 맞이하고 서빙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카페 공간에는 20대 대학생도 30대 직장인도 40대 부모도 옵니다.
1: 네, 네.
0: 이들은 할머니가 직접 구운 케이크를 먹으며 그 케이크를 직접 만든 할머니들과 활기차게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1: 네.
0: 현대사회에서는 조부모와 함께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여기에 오면 할머니 손맛이 무엇인지 할머니 집에 가는 느낌이 어떤지를 비로소 느낀다고 이 카페에서 일하는 도리스 할머니는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이 카페는 트렌드에 민감한 20대들 사이에서는 첫 데이트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1: 이 두 곳 모두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만드는 공간인데요. 이 두 곳이 우리 시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0: 맥주 양조장에서 일하는

0: 루퍼트 씨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 네.
0: 88세로 휠체어를 타는 루퍼트 씨는 고등학생 인턴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0: 이것이 우리의 인생 2막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필요하다는 게 기쁩니다. 맥주 한 병을 만드는 일, 라벨 하나를 곧게 붙이는 일,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헬무트 씨, 구스타프 씨, 루퍼트 씨에게 그 작업실은 나는 아직 현역이라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1: 네, 네.
0: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정말 유쾌하고도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보라색 장갑 끼고 병마개를 조이는 헬무트 씨가 실력으로 얻은 거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치마를 쭉 펴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80대에도 매주 출근할 곳이 있고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고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2막의 진짜 맛이고, 또 비네 카페에서 케이크를 굽는 할머니들처럼 시니어들의 경험과 손맛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지금까지 앙코르 커리어의 김경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곡은 릭 에슬레의 Together Forever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많이 들어본 명언이지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면은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좀 과하다 싶다면 요령을 좀 부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한다. 이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사람마다 체력이나 능력이 다 다르고 쉬어야 할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너무 무리해서 밀어붙이다 보면은 몸에 탈이 나거나 일에 실수가 섞일 수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지점인 오늘 너무 조급하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딱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집중력을 발휘해봤으면 좋겠네요.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정양 시인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건망증 1. 창문을 닫았던가, 출입문을 잠그고 나왔던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자꾸만 미심쩍다. 다시 올라가 보면 번번이 잘 닫고 잠가 놓은 것을. 퇴근길 괜한 헛걸음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도 미심쩍은 계단을 그냥 내려왔다. 누구는 마스크를 쓴 채로 깜빡 잊고 침도 뱉는다지만 나는 그런 축에 낄 위인도 못 된다. 아마 잘 닫고 잘 잠갔을 것이다. 혼자 남은 주막에서 술값을 치르다가 미심쩍다. 창문을 닫은 기억이 없다. 출입문 잠근 기억이 전혀 없다. 전기코드 꽂아둔 채로 그냥 나온 것만 같다. 다들 가고 없지만 누구와도 헤어진 기억이 없다.

노래의 생명력은 작곡가의 선율과 가수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가사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노래의 한 소절 가사가 평생 뇌리에 맴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의 주인공 역시 많은 분들에게 인생곡으로 남게 된 노래들의 명가사를 만든 분인데요.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등으로 60, 70년대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이인선 선생은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광복과 한국전쟁의 격랑 속에서 성장한 세대였으니 성장기 환경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를 좋아했던 선생은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합니다. 서라벌예대에는 당시 김동리, 서정주 같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인선 선생은 이곳에서 시와 문장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언어 감각을 연마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인선 선생의 대표작 몇 곡을 들어보겠는데요. 오기택의 사랑의 배신자,

네, 가요의 문 열전 오늘 작사가 이인선 선생 이야기인데요. 이인선 선생이 작사한 노래들 네 곡 들어봤습니다. 오기택의 사랑의 배신자, 남일의 추억의 오솔길, 양미란의 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팔뚝이생 최숙자의 노래였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선생은 대학 졸업 후 우연한 기회에 노랫말을 쓰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1965년 나화랑 작곡 이미자 노래 그대 꿈꾼 밤이었지요. 지나간 사랑에 대한 깊은 회한을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데뷔작을 당대 최고의 가수인 이미자, 최고의 작곡가인 나화랑 선생과 함께하게 되면서 이인선 선생은 작사가로서 화려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여러 히트곡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역시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입체 교차로인 삼각지 로터리를 소재로 한 노래였지요. 작곡가인 배상태 선생이 노량진에서 충무로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삼각지라는 지명에 흥미를 느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인선 선생이 비가 오는 날 삼각지에서 연인과 이별한 남자가 홀로 쓸쓸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사를 적었습니다. 당시 배호 선생은 이 노래를 지병인 신장염 투병 중에 취입해서 발표했는데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노래의 애절한 분위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엄청난 히트곡이 됐습니다. 이인선 선생의 작품 중에는 길이나 거리를 묘사한 노래가 더 있었는데요. 남일의 66년도 노래 추억의 오솔길과 1970년 김상진의 데뷔곡 이정표 없는 거리입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에 대해 이인선 선생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답답한 시대상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래와 함께 이인선 선생의 작품들 더 들어보시죠. 먼저 이미자의 그대 꿈꾼 밤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그리고 문주란의 비 오는 밤길.

비오는 밤길 문주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미자의 그대 꿈꾼 밤,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그리고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의 노랫말을 잘 음미해보면 풍경 묘사가 탁월해서 시각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몰려온 서민들의 외로움과 고달픈 정서가 잘 배어 있었지요. 반면에 이규황의 네잎크로바에서는 희망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당시에 프로포즈 노래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마 해병대 출신이라면 다 아실 만한 노래 브라보 해병도 이인선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선생은 배호, 김상희, 이금희, 양미란, 문주란, 금호동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작업하면서 400여 곡의 작품들을 남겼고, 그 중에 돌아가는 삼각지와 파도는 각각 서울 삼각지와 강원도 주문진에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아세아 레코드의 문예부장을 지내기도 한 선생은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갔다가 그로부터 20여 년 뒤 어떤 사정인지 홀로 귀국해서 서울 영등포에서 말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말년에 고독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2014년 5월 향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선생의 작품 4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규황의 네이

하신다구요. 천만의 말씀 할수록 태산이야. 그건 참 별꼴이야.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5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몇몇 톱 가수에는 팬클럽 회원 2만 명씩. 인기 가수들의 열광하는 10대 여학생들의 스타 우상병이 최근 전염병처럼 크게 번지면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몇몇 톱 가수들이 인기 관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팬클럽을 조직,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정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끼리끼리만 어울리며 공연장에서 상대편의 야유를 보내거나 집단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팬클럽 회원 자격을 갖출 정도의 열성파 여학생 수는 한 반에서 평균 10명 이상이며 이들 학생들의 활동은 종이학 1,000마리 접어보내기, 직접 만든 그림엽서에 깨알 같은 사연을 적어 일일이 비닐 코팅한 다음 한 달분 엽서 30장, 1년분 엽서 365장을 병풍처럼 철에 보내기, 공연장에서 대여섯 시간 기다리기 등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네, 요즘도 소위 팬덤 문화라고 해서 팬클럽끼리 과열 경쟁이 가끔 문제가 되고 있지만 1986년 그 시절부터 이런 게 있었군요. 스타 우상병이란 표현이 조금은 재밌게 느껴집니다. 80년대 중반에는 가요계의 소위 오빠 부대, 언니 부대라 불리는 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가수를 얘기하는지 딱 알겠습니다. 종이학 1,000마리는 당연히 전영록 씨의 팬들이었겠지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소싯적에 종이학 열심히 접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래 듣죠. 종이학, 전영록의 노래입니다.

저녁록의 종이학 듣고 왔습니다. 예, 종이학 많이들 접으셨죠, 옛날에? 학도 학이지만 그 다음에 학알이라고 해서 아십니까? 동그랗게 접어서 알처럼 만든 그걸 또 접는 게 유행이기도 했는데 일련의 어떤 팬클럽 활동들이 참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고 모습은 좀 변했지만 어떤 팬들끼리의 과열 경쟁 모습 너무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같이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셔야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식사 제때 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네,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은 이 말처럼 중요한 게 또 없을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때 맞춰서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 단조로워 보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겁니다. 쉬는 날 모처럼 늦잠 좀 자려고 해도 평소 일어나던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거나 다이어트 좀 하고 싶은데 딱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배꼽시계가 울리는 것도 우리 몸이 그 중요한 습관을 기억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오늘도 규칙적인 일상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하춘아의 난생 처음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고요. 수술이 가장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흔하고 많은 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서인지 간단한 수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간단한 수술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 적절한 수술 시기와 관리까지 잘 살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요. 심장 박동의 이상을 느낄 때 의심하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우리 눈에서 그래도 각막질환은 치료법이라든지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0: 네, 각막질환 분야는 최근 치료와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한 영역입니다.
1: 네.
0: 간염이나 염증에 대해서 정밀 치료부터 또 가장 큰 수술인 각막 이식도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식하는 방법이 발전하면서요. 회복 속도와 예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1: 네. 각막이 손상되기 쉬운 조직이긴 하죠.
0: 각막이 눈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하고 바로 노출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외상이나 감염 아니면 건조증 같은 경우 외부 알러지 반응 같은 것이 비교적 잘 일어나는 부분이고 손상되기도 쉬운 조직입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도 각막 질환의 위험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내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되지 않나요?
0: 네, 각막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생활습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1: 네.
0: 백내장은 눈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외부와 노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변화,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1: 네. 그런데 백내장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백내장 진단을 받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질환에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병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백내장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고 흔한 질환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가볍게 볼 병은 아니고요. 가만히 방치하면 시력이 점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녹내장이나 포도망염 같은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또 백내장 수술을 얘기할 때도 아주 잠깐이면 끝나는 수술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은 맞습니다.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볍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볼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사람마다 눈 상태도 다르고 동반된 병이나 전신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또 심지어 노안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하면서 백내장 수술도 함께 해버린다는 말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0: 최근에 노안 교정을 위해서 다초점 렌즈 수술을 많이들 받으시던데요.
1: 네.
0: 이미 백내장이 있는 경우 백내장을 제거하면서 노안을 같이 수술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되지만 백내장이 없는데 그냥 안경을 쓰기 싫어서 편의를 위해서 백내 수정체를 제거하고 노안 수술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백내장 수술이 인공 수정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아,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자신의 수정체만 하겠습니까?
0: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연 수정체는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는 내가 그동안 잘 사용하던 수정체가 뿌옇게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거로 교체를 하고 시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대안으로 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1: 네. 특히 인공수정체는요. 외부의 빛이 훨씬 더 잘 투과되기 때문에 눈의 손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0: 예전에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인공수정체를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수정체와 비슷한 구조 역할을 하도록 많이 만들고 눈에 좋지 않은 일부 빛의 파장을 억제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나온 렌즈들은 눈에 손상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1: 그럼 인공수정체에 어떤 발전이 있는 걸까요?
0: 일단 그 모양에 따라서 최대한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고 선명한 색을 냈고 또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후발병 내장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덜 생기는 그런 디자인 모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또 백내장은 수술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0: 예, 맞습니다. 동일한 정도의 백내장이 있더라도 환자분께서 하시는 일이나 직업 아니면 어느 환경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불편감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일상생활할 때 내가 지장을 느낀다. 그때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불편감이라고 한다면 뭐 침침한 증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제가 환자분께 주로 여쭤보는 건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 네. 운전할 때 위험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위험한 경우 또는 백내장 때문에 다른 눈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네. 꼭 수술을 받으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0: 네, 양쪽 눈으로 동시에 증상이 생기나요?
1: 눈이 두 개인데 노화가 양쪽 눈이 네. 거의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양쪽 눈 백내장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입니다.
0: 네.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불편감이 크지 않다면 아직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주시는 경우도 많겠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초기 백내장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경과를 보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반면에 또 어차피 언젠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버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1: 무조건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0: 예.
1: 수술이 필요한 시기, 즉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침침하게 보인다. 그런 일들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뭔가 비장이 있다. 그때가 적절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이 결정되는 기준이랄까요? 이제 말씀 주신 불편감 외에도 수술이 고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 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로 실내, 실외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걸 여쭤보는데요.
0: 네.
1: 제일 중요한 것은 백내장 때문에 안전의 위협이 되는 경우
0: 네.
1: 그런 경우 반드시 수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0: 네.
1: 또 환자분이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도 눈에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거나
0: 네.
1: 아니면 백내장 때문에 눈 속에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0: 네.
1: 그런 경우에는 불편감이 없어도 수술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또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눈에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백내장이 생길 나이 때쯤 되면은
0: 네.
1: 동반돼서 다른 눈의 노화도 진행이 되어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0: 네.
1: 예, 저희가 백내장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께는 이 두 가지 시신경이나 망막, 각막의 다른 질환을 항상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0: 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도 시력 저하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백내장이 생긴 이유 자체가 노화기 때문에
0: 예.
1: 환자분이 아, 안 보여요. 그러고 백내장이 있어요 하고 오셨는데
0: 예.
1: 막상 검사를 해보면 백내장보다는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더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0: 예.
1: 그런 경우에는 시력이 백내장 이외에 다른 원인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0: 그럼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도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1: 네, 초기 녹내장이나 초기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시력이 많이 좋아지시는데요.
0: 네.
1: 이미 많이 진행된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호전이 적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0: 네. 이제 반대로 꼭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망설이고 자꾸 미루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까요?
1: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해집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백내장은 저희가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수저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심한 백내장은 예를 들면 돌멩이를 망치로 깨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늦게 되는 경우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합병증이나 회복이 느려질 수 있고요. 또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녹내장이나 아니면 포도막염으로 발생해서 급제야 백내장이 있는 걸 아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백내장이 생길 연세가 되시면은 한번 검사를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합병증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0: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1: 네.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도 회복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 보

0: 보이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십니다.
1: 네. 백내장의 치료는 수술일 텐데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혼탁해진 환자의 수정체를 제거하는 것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수정체만 그냥 달랑 인공수정체만 삽입할 수는 없고요.
1: 네.
0: 눈에 들어있는 원래 깨끗했는데 뿌옇게 변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1: 네.
0: 그 들어있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다가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다시 바꿔 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1: 네. 그렇게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레이저로도 진행을 하던데요.
0: 기본적으로는 뿌연 수정체를 초음파로 녹이고 저희가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녹여진 그 수정체를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한 수술이 기본이고요.
1: 네.
0: 최근에는 이렇게 수정체를 녹이고 하는데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수술 방법뿐 아니라 인공수정체도 단초점, 다초점 또 렌즈도 있지 않나요?
0: 예, 과거에는 주로 단초점 렌즈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
1: 네.
0: 단초점 렌즈는 초점을 하나만 맞춰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멀리 잘 보이게 해드리면 가까운 곳은 돋보기를 쓰고 반대로 가까운 걸 잘 보이게 해드리면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쓰는 그런 렌즈이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되어서 멀리 잘 보이게 했을 때 가까운 것들을 안경의 도움을 덜 받고 컴퓨터나 핸드폰 정도의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들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단초점과 다초점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다초점이 좋은 건 아닌 거죠?
0: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다초점은 멀리도 보이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핸드폰도 다 보이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 중간 거리, 가까이 빛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뭐 돋보기를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가까운 일도 별로 볼 일이 없다. 주로 먼 곳을 많이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빛을 나누지 않고 내가 주로 보고 싶어하는 먼 거리가 잘 보이는 그런 단초점 렌즈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시고 또 눈에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를 하면은 안경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직업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초점은 빛반사가 있다고 하던데 특히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0: 예,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을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적응하기 전까지 보통 최소 한 달 정도는 빛이 많이 번져 보인다고 하고요.
1: 아, 네. 네,
0: 이 번져 보이는 증상이 밤에 더 심하고 특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자동차 조명이나 신호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적응을 못하시면은 직업이 운전사라면 큰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의 눈 상태나 또는 과거에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직업이 무엇인지 꼭 여쭤보고 다초점의 장단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럼 또 다초점을 단초점으로 바꾸는 재수술을 하는 분도 있을까요?
0: 예, 저희가 환자분이 적응을 할지 못할지 최대한 그리고 눈에 다른 경 때문에 또 적응을 못할지 검사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대 의술로 100명 중 1명 정도는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적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기다려보지만 끝까지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다시 단초점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재수술을 해도 큰 무리는 없나요?
0: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면 물론 수술을 또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간과 경제적인 것도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요.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단초점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혹시 한쪽 눈만 수술하고 오랜 기간 지내도 괜찮을까요?
0: 예, 백내장이 보통은 양쪽이 비슷하게 오는데요. 유난히 또 한쪽만 먼저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쪽만 먼저 수술을 하고 다른 쪽은 경과 관찰을 하다가 백내장이 진행하는 그때 수술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뭐 단초점, 다초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렌즈 삽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비용 부담이 큰데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자신에게 맞는 걸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가격도 비싸고 네. 또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1: 네.
0: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쓰는 것이 과연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1: 네.
0: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안경을 쓰고 가까운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보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지 기능이 많고 가격이 비싸다고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1: 네. 이런 렌즈 삽입술도 수술 후에 회복까지 조심할 부분은 동일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눈을 눈을 째고
1: 네.
0: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항상 수술할 때는 감염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1: 네.
0: 눈에 수술하고 나서 균이 들어가면 안 하지만 못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안약을 드리는데
1: 네.
0: 안약을 열심히 넣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셔서 문제가 있나 없나 보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1: 네. 일단 감염 위험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집안에서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데 도움이 될까요?
0: 선글라스를 집에서 꼭 쓰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예, 눈에 초창 수술하고 초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부딪히실까 봐 저희가 보호 안대를 드리는데요.
1: 네.
0: 보호 안대 대신 선글라스를 끼시는 거는 무방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자외선을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1: 네.
0: 집에서 내가 꼭 선글라스를 수술하고 나서 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진단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의 잔떨림, 특히 심방 잔떨림으로 설명되는 심장의 이상이 심방세동입니다.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은 어떤 위험으로 지적될까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게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폐에서 이제 깨끗한 산소를 포함한 피가 심장으로 먼저 심방이라는 데 들어와요. 우리 네.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네. 거기 잠깐 있다가 이제 한 바로 심실로 가면은 심실에서 피를 쭉 짜가지고 팔다리 온몸으로 피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 보면은 되게 오른쪽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사람 심장도 똑같이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한 2, 3mm짜리 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전기가 땅땅땅 나올 때마다 신경통을 이제 심장으로 쭉 퍼지면은 아. 심장의 심방 먼저 심실 그 다음에서 쿵쾅쿵쾅 뛰면서 피가 온몸에 이제 규칙적으로 잘 나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0: 네. 그런데 맥박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렇게 불규칙해지는 건 이유가 뭔가요? 규칙적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근데 보통 빠른 거는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는 이제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빨라지는 거고 또 주무실 때는 몸이 다 쉬니까 정상적으로 느려지는 거 이건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불규칙해지는 거는 금방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그 전기를 만드는 조그만 그 3mm짜리 기관이 이상이 있어서 불규칙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심장은 자동차랑은 틀려가지고 이 전기가 한 4초, 5초만 안 나오면 바로 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4분이 안 나오면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팔다리 근육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데 심장 근육만 아무 근육이나 전기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아마존의 뱀장어 밟으면 막 사람들 기절하고 쓰러지잖아요. 전기가 들어갔고. 그 아마존의 뱀장어는 온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만 전기를 아무 근육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비상사태 때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비상사태가 아닌데 이런 데서 전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맥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0: 네. 이런 심장의 리듬 장애를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정맥의 하나가 심방세동인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게 이제 심방 심실 중에 심방에 이제 부정맥이 있는 건데 세동의 그 세가 미세할 셋째예요. 아주 미세하게 떤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은 심장에 이렇게 쿵쿵쿵 수축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심방세동이 있을 때 초음파를 보면은 눈으로 봐도 그냥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축을 해야 될 게 수축을 못하니까 피가 덜 나가고 한 30% 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서 숨차고 또 그 이 널덜덜 떨면서 좀 피가 덜 나가게 되니까 이제 심장 안에 보면은 주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심방 안에는 우리가 귀라 그러는데 그 사람 귀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주름이 있는데 피가 잘 안 나가니까 피떡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이 오고 뭐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도 오고 콩팥으로 가면은 콩팥 이제 망가지거나 췌장으로 가면 또 급성 당뇨가 생기고 하는 게 그런 무서운 부정맥이죠. 네.
0: 그러니까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상태라는 건데 이게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1: 근데 이제 못 느끼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0: 그러시군요.
1: 네. 우연히 건강검진 심전도 찍었다 발견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0초, 5초 나왔는데도 선생님 나 죽겠어요 하고 또 막 응급실이나 병원도 오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개개인이 다 틀리세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에 피떡이 생겨가고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이 왔는데 그러니까 팔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응급실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심전도 찍었는데 처음 발견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 물어보면은 옛날 기록을 뒤져보면은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환자분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있고 조금만 나와도 또 금방 병원에 오는 분도 사실은 두 번째 분이 더 좋은 거죠. 빨리 병원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네네.
0: 그렇죠. 그럼 신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제일 문제가 이제 숨이 차세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수축할 때 170이 나와야 된다고 치면
0: 네.
1: 지금 30%가 안 나가니까 70%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빨리 걷거나 등산 갈 때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고 더 무서운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피떡이 생겨서 머리로 날아가면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에서 뇌까지는 30cm도 안 되잖아요. 떨어져
0: 그렇죠.
1: 나가면 막히는 게 1초가 안 걸려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환자가 저기 아니면 그 가족들이 멍해지면서 말이 우둔해지고 팔다리가 마비가 오면은 이제 제일 우리는 중풍을 생각하는데 혈관이 막힌 걸 생각하는데 혈관은 깨끗한데 이 피떡이 날아가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0: 그런데요, 심방세동은 다른 부정맥에 비해서 급성의 위험도는 낮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이제 우리가 제일 나쁜 그 심전도는 우리 그 심실빈맥이라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오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가슴 뛴다 그러는 거는 별 문제 없는 게 많아요. 심방 조기 수축, 심실 이런 괜찮은데 위험도가 아주 낮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이게 그 뇌로 피떡이 날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 정도 보지만 일단 뇌졸중이 오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평생을 그 반신불수로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도 볼 수 없고 일단은 좀 심한 걸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네.
0: 그러니까 피가 고여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의 위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군요.
1: 네네. 네. 그 어떤 분들은 제일 그 뇌로 가면은 그냥 좀 그 뭐 팔다리만 마비되고 그런 분인데 제일 무서운 게 이 저기 피떡이 날아가는데 이게 뇌로 안 가고 심장 그 우리 관상동맥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협심증 일으키는 글로 들어가면은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원인 불명의 당뇨병. 갑자기 당뇨가 없는데 아주 심하게 당이 올라가고 막 그런 분들 있는데 잘 조사해보면 또 그 피떡이 췌장으로 날아가가지고 또 당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심방세동 환자들 중에는 심부전을 동반한다는 말은 맞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심방세동이 있으시면은 심부전이 정상인보단 5배가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쿵쾅쿵쾅 수축을 해야 될 심장 한쪽이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피를 잘 안 나가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심장으로 폐에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들어가니까 이제 폐에 피가 고이고 그게 노래되면 간에 고이고 복부에 고이고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게 이제 발등이 조금 부어서 오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숨 차다고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 심방세동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0: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쉽게 하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두 달 전부터는 한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가 고장이 난 거죠.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한 70%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0: 10분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인 거네요?
1: 대개는 느껴서 오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그 둘레길을 매일 다니는데 평지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둘레길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차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청진도 하지만 제일 먼저 이 손목에 맥을 잡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환자 아니, 요새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데 벌써 쿵쿵쿵 안 뛰고 이렇게 두다닥 뛰고 그 다음에 양말을 벗어보시라 그러면 양말

0: 자국이 냈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이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1: 네. 심방세동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위험들이 있는 건데요. 치매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다면서요.
0: 예,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치매는 왜 치매가 오냐면은 일단은 뇌혈류가 떨어져요. 아까 30%가 피가 안 돈다 그랬는데 뇌혈류가 떨어지는 원인도 있는데 그 피떡이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떡이 중풍이 올 정도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있어서 날아가서 이제 뇌에 자꾸 조그만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팔다리가 마비는 오지 않지만 뇌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분도 있고 심근경색은 그건 또 이상하게 젊은 분들이 많아요.
1: 아, 그러시군요.
0: 젊은 분들도 심방세동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떡이 심장혈관에 가서 박히는 거죠. 일반 사람보다 두 배 정도 많은데 이거는 뭐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30대, 40대 초반 이런 환자들 심근경색이 오면은 이 심전도를 찍었는데 맥이 규칙적으로 뛰더라도 한 3일 정도 심전도를 쭉 찍어보는 홀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꼭 해보죠. 그러면은 모르고 있던 심방세동이 가끔 팍팍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피떡이 날아가서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1: 네. 그런데요, 심방세동의 원인이랄까요? 뭐 젊은 사람도 있다고 하셨지만 위험 요인에서 일단 노화가 가장 먼저 지적이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걸 생각하면 심방세동을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60세 이상 되면 한 10%가 심방세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에 관계없이 심장질환이 있으면은 판막증이나 있으면은 모든 심장질환이 한 50%에서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일단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기 시스템만 볼 게 아니라 심장 자체에 무슨 판막증이 있는지 심장 근육이 약해졌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초음파만 해보면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1: 뭐 그렇게 노화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이 들수록 많아지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이제 심방세동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비만이나 수면무호흡증, 또 음주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0: 음주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폭음이 문제가 되세요. 매일 조금씩 드시는 거는 별로 안 생기는데 그 이제 주말에 이제 쉰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부터 막 많이 드시면 월요일 날 아침에 제일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휴일 증후군 영어로는 할라데이 핫신드롬 그러니까 휴일 끝에 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폭음은 피하셔야 됩니다.
1: 네. 심방세동의 원인이 참 많은데요. 초기 증상은 없습니까? 좀 예민한 분들은 뭐 심방에 잔떨림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분이 있고 대개는 덜컹거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맥을 보니 자꾸 짚어보는 분들은 선생님 제가 손목을 잡아봤더니 이게 이상하게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뛰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이제 맥이 불규칙한데 불규칙하지만 맥이 빠르지 않고 70번, 80번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초기에 심방세동이 생길 때는 갑자기 막 130번씩 뛰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몇 분 동안, 1, 2분 동안. 그때는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거든. 이런 분들은 응급실로 오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전부 증상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맥이 빨리 뛰어서 응급실이나 심장내과 진료를 보는 분들이 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에 더 좋죠. 그리고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젊은 여자분도 생기고 아무나 생기는데 이게 심해도 또 심방세동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갑상선 치료를 잘하면은 이게 또 덜커져가고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갑상선 검사도 같이 꼭 해보셔야 돼요.
1: 뇌졸중에 전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심방세동도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0: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제일 처음 시작될 때

0: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방소동이 몇 번 왔다가 또 며칠 괜찮다가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딱 뭐 1, 2번 오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점 길어지다 나중에는 이제 하루 종일 오는 심방소동으로 가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5분, 10분 오는 발작적으로 잠깐 오는 심방소동 때도 피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1: 그렇군요.
0: 더군다나 나이가 많거나 기왕에 혈압 당뇨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경동맥 우리 처음 빼보면 동맥경화 좀 있잖아요. 이렇게 동맥경화 좀 있는 분들은 잠깐 온 심방소동도 무서운 뇌졸중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덜컹거린다, 이제 맥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숨차고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건가요?
0: 네, 제일 많은 게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은 건강검진에서 걸려드려요.
1: 아.
0: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이미 뇌졸중이 와서 마비가 된 다음에 응급실 찍어보니까 심방소동이 나오는데 이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몰랐다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검진 때는 또 금방 말씀드려도 정상맥을 뛰다가 가끔 이렇게 부정맥이 심방소동 나왔는데 그게 아주 아주 불행하게 이제 뇌졸중으로 바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검진을 해드리잖아요. 심전도는 매번 그냥 찍어드려요. 그거라도 매년 하시면은 사실은 미리 진단도 받을 수 있고 또 미리 예방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그런데요, 또 오히려 만성화되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적응하고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치료를 할 때 발작성으로 온 분들은 이제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젊거나 초음파를 했는데 심방이 막 너무 커져 있으면은 시술을 해도 재발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초기에 오거나 젊은 분들은 시술을 많이 권하는데 이 어떤 분들은 의료보험이 다 되는데도 또 죽어도 안 하신다 그래요. 그 왜 안 하지 했더니 아, 나 이거 있어도 너는 뭐 골프도 잘 치고 뭐 걷는 것도 잘하고 잘 사는데 왜 뭐 이거를 뭐 지지자 그러느냐 해가지고 거부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뭐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약을 잘 조절해서 혈전 안 생기게 하고 맥 잘 뛰게 해드리는데 또 나름 잘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10년 20년 가면은 심장이 지쳐서 아까 말씀드린 심부전이 많이 오고 숨이 많이 차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권하시면은 다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증상 없다고 이게 또 특수치료를 거부하고 그러시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 네. 심방세동의 치료는 약물인 거죠? 뭐 항응고제나 항부정맥제가 처방이 되는 건가요?
0: 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약물로 해요. 약만 잘 써도 심방세동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잘 쓰시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죠. 이분이 뭐 술을 많이 드시는지 갑상선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쁜 습관인데 그런 습관 교정을 해주고 그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재발하고 나타나면은 이제 나이가 좀 젊거나 심장이 아주 크지 않은 분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분들은 시술을 권해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면은 초기에는 거의 평생을 잘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심방소동이 있는데 저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뭐 마라톤도 안 하고 축구도 안 하니까 그냥 약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은 사실 약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을 잘 조정을 해서 숨이 안 차게 해드리고 항혈전제 드리고 피자면 이뇨제 좀 쓰시고 그러니까 이 시술을 할 거냐 약을 쓸 거냐는 나이와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심장이 지금 얼마나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쉬워지세요.
1: 약물은 계속 드셔야 되는 건가요?
0: 평생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더라도 가끔 이게 또 한 뭐 1, 2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분들은 안 드시는 경우인데 그거를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응고제는 뭐 드시는 게 좋은데 항응고제가 우리 아스피린 생각하시잖아요. 아스피린은 이런 심방세동 혈전에는 전혀 안 들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네, 노악이라는 약을 쓰는데 뭐 좀 가격은 되지만 다 보험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드시면은 심방세동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무서운 뇌졸중은 거의 예방하고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할 때 아스피린을 한 5, 6일 끊잖아요. 이 약은 하루만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뭐 치과나 그런 데서 일주일 끊었다가는 3일 이상 끊으면 또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이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조심할 거는 내가 기왕에 심방세동 그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 할 때는 선생님이 잠깐 착각을 하시더라도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루만 끊으면 됐다는 얘기를 꼭 인지를 시키셔서 그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발치한다고 일주일 끊었다가 응급실로 뇌졸중으로 실려오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장의 잔떨림,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진우시연의 말해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노력해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을 뜻하는 형용사로 부단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단하다는 주로 부단한의 형태로 쓰여서 꾸준하게 있대어 끊임이 없다를 기본 의미로 합니다. 조카는 부단한 노력 끝에 우등상을 받았다. 부단한 전진만이 있을 뿐 후퇴란 없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단하다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부단한 성격 때문인지 갈팡질팡한다 라는 문장에서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결단력이 없다를 뜻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낭자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유혈이 낭자하다 같은 문장일 겁니다. 이 경우 낭자하다는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를 뜻하는 말로 신발짝들이 사방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다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뜻이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지만 그 외에도 왁자지껄하고 시끄럽다란 뜻도 있어서 낭자한 웃음소리, 매미가 낭자하게 울어대다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단하다와 낭자하다의 기본 의미만 알고 사용하는데 다른 뜻도 있다는 것 참고로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남녀가 부르는 듀엣곡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같아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부르는 듀엣곡에는 그들만의 우정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듀엣곡을 중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이야기 오늘은 혼자 듣기 아까운 듀엣곡들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이 계절에 어울리는 듀엣곡들 준비하셨다고요?
3: 네, 야외활동 많아지잖아요. 사람 만날 일도 덕분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정도에 이제 지하철 타고 한강 다리 이렇게 건너는데 한강 근처에 정말 빼곡하게 많은 분들이 피크닉을 네. 나와 있더라고요. 뭐 날씨만 좋으면 요즘에는 사람 만나러 나갈 생각으로 좀 설레는 분들도 많은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의 온기를 생각하면서 좀 사람 만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음악의 여러 형태를 상상해 보다가 역시 그 가운데 최고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합을 맞추는 듀엣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좀 포근포근한 느낌으로 듀엣곡 특집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선곡하다 보니까 좀 팝 위주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기회되면 가요편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요도 맞아요. 또 멋진 맞아요. 듀엣곡들이 워낙에 많죠. 많으니까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첫 곡으로는 이 듀엣곡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까.
3: 그렇지 않을까요?
4: 네. 네. 하는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엔드리스 러브입니다.
3: 아, 네.
4: 이후에 뭐 루소 벤드로스나 머라이어 캐리, 샤니아 트웨인 등도 이제 커버를 하면서 사랑을 받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역시 원곡이
3: 아, 그럼요.
4: 네, 최고입니다.
3: 네. 네.
1: 이 곡 히트할 당시에 남녀 가수 혼성 듀엣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3: 그럼요. 뭐 그렇게 해외도 그랬지만 국내에서도 왜 남녀 가수 듀엣 커버시키면 노래 맞아요. 잘하는 가수들 있으면 꼭 이 노래 시켰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 자체가 워낙에 성량이 대단한 보컬리스트들이다 보니까 좀 성대 뽐내기 같은 것 하기에 좋은 듀엣곡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981년 발표곡으로 라이오넬 리치가 작곡과 프로듀싱을 담당한 곡입니다. 원래는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다고 해요. 끝없는 사랑, 엔들리스 러브라고 하는 이 제목 그대로의 동명의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는데 영화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노래가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 음악신, 영화신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종종
4: 맞아요.
3: 있거든요.
4: 그렇죠.
3: 네, 감독으로선 제작자로선 좀 슬펐겠지만 아티스트들에게는 정말 자신의 이름표처럼 남은 듀엣곡입니다.
4: 네, 이 노래는 김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에 이어서 네. 미국에서 1981년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3: 네. 네,
4: 싱글이 되었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도 당연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3: 네.
4: 8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무려 9주 동안이나
3: 네.
4: 예, 1위를 차지를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곡이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아나 로스의 음악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 되기도 했는데요.
3: 네.
4: 특히 다이아나 로스에게는 18번째이자 마지막 1위 싱글곡으로 지금까지도 좀 역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그렇죠. 다이아나 로스의 전성기는 아무래도 뭐 70년대까지를 네, 이야기 많이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커리어의 가장 정점에 있던 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 노래는 여러 시상식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이 아름다운 새터 같은 멜로디와 분위기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발표된 이듬해인 82년 제2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포함한 주요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고 또 아카데미상 최우수 오리지널 송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1: 네.
3: 근데 아쉽게도 수상은 둘 다 불발이 됐어요.
1: 그렇군요.
3: 굉장히 좀 큰 라이벌들이 있었는데 당시 그래미 수상작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81년에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었던 킴 카스의 베리 데이비즈 아이스였고 아카데미는 영화 미스터 아서라는 영화의 주제곡으로 버트 바카락이 작곡을 했던 어서스 테마라고 하는 Best That You Can Do 이 곡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아차상 같은 느낌 네, 모든 후보에는 올랐지만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이 곡들

0: 보다도 오히려 가장 생명력이 길게 지금까지도
1: 맞아요. 예.
0: 사랑받는 곡을 생각해 보면 이 Endless Love가 떠오르기도 해서요. 역시 승패는 두고 봐야 된다는
2: 지나봐야 된다. 네.
0: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원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한 Endless Love.

0: 네, 참 목소리 좋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2: 처음 딱 나오는 순간 아, 이런 느낌이 드는 목소리들이죠. 맞아요.
0: 다음은 어떤 듀엣곡일까요?
1: 네, 네. 그래미가 사랑한 듀엣곡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어서 이 노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992년에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한 그래미상 6개를 받았던 나탈리 콜과 네킹 콜의 듀엣곡이죠. Unforgettable.
2: 좋아하는 노래를, 분들 네. 진짜 많죠.
1: 맞습니다. 네. 이 노래는 원래는 1951년에 작곡가 어빈 고든이 쓴 노래고요. 그래서 1951년 처음 등장했을 때 원래 제목은 Uncomparable이었죠. 네. 네, 그래서 곡 제목을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오히려 지금은 Unforgettable이 더 많이 훨씬 네, 회자가 되고 있죠.
2: 맞습니다.
1: 이 제목으로.
2: 하지만 원곡도 발표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올드팝 팬분들은 이 곡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뭐 발표가 50년대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 정취가 있는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50년대 분위기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스타일 이라 네킹 콜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네킹 콜 목소리도 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2: 그 풍성한 목소리로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아주 근사하게 불러서 발표 당시에도 빌보드 차트 한 10위권대까지 오르고 이후에도 수많은 리메이크 작업을 나왔었거든요. 이 곡이 다시 불려진다고 했을 때 진짜 좀 네킹 콜의 오랜 팬분들은 또 다른 마음으로 설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근데 이 곡이 세계적으로 더 큰 명성을 얻게 된 건 역시 90년대 들어와서
2: 그쵸.
1: 발표된 지 무려 40년이 지난 1991년에 네. 딸 나탈리 콜이 아버지인 네킹 콜의 원곡에 더빙으로 목소리를 입혀서 듀엣으로 발표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뭐 AI 인공지능으로 세상에 없는 사람
0: 네, 네,
1: 목소리도 다 살려내고 쉽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2: 맞아요.
1: 하는 게 정말 획기적인 맞아요. 시도로 많이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2: 정말 좀 뭐 음악이 사랑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도 자체에 놀라는 분
0: 시도 자체가 감동적이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어떤 시상식이나 이런 무대에서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노래를 하는 나탈리 콜의 모습 같은 것들이 정말 팝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0: 노래를 만들어지게 만드는데 아주 큰 조력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흔한 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그런 앞서간 생각을 한 인물이 분명히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나탈리 콜이 그냥 자신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 감독으로 유명한 조 구에르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는데, 아버지와 듀엣곡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냐고 우연히 제안을 하게 됐고, 네.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킹콜은 사실 나탈리 콜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폐암으로 15살 때 세상을 떠났었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렇게 팝음악계 역사에 오래 남는 독특한 특별한 듀엣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사된 노래가 이 곡이 수록된 Unforgettable with Love라고 하는 이 앨범의 수록곡으로 발표가 됐고, 지금까지도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판매량도 어마어마해서요. 세계적으로 당시에도 14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니까 지금은 훨씬 더 누적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좀 마음이 좋지가 않은 게 나탈리 콜도.
0: 맞아요. 이른 나이에.
1: 네, 2016년.
0: 뭐 제 기준 이른 나이입니다.
1: 네, 65세라는 좀 다소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0: 요즘 그러게요. 분들 치고는 그러니까요. 진짜 65세 사망이 많진 않아서.
1: 60까지 청춘이라고.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 오랜 기간 이어진 약물 남용 등으로 C형 간염에 걸린 뒤에 신장이 나빠져서 쭉 투석 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2: 네. 그렇군요.
1: 2009년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0: 네. 네.
1: 결국에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합쳐지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는 좀 세상에 없는 부녀가 하늘에서 뭔가 만나서 같이 화음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나탈리 콜과 나킹 콜의 Unforgettable 보내드릴게요.

0: 네. 아, 명곡은 언제 들어도 참 좋네요.
1: 네. 진짜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곡 처음 들었을 때의 마음이 괜히 새삼스레 떠올라서 또 뭉클해지기도 하네요.
0: 네. 다음 짝꿍은 누구인가요?
1: 네. 다음으로는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좀 스무드한 노래만 들었나 싶어서 한번 분위기 바꿀 만한 곡을 가져가 봤는데요. 최신 유행 팝음악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최신이라고 해도 한 10년 정도 된 곡이긴 한데요. 팝음악을 듣는 인구가 확실히 줄어든 요즘 국내에서도 꽤 인지도가 있는 곡입니다. 자동차 CF에도 사용돼서 뭐 아마 듣자마자 이 노래라고 익숙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Our City 그리고 칼리 레 잽슨이 함께 부른 Good Time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2: 네. Our City는 아담 영의 원맨 프로젝트이죠. 근데 네. 국내에도 그 특유의 청량한 사운드로 맞아요. 굉장히 좀 팬층이 넓은 네.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작사 작곡을 다 아담 영이 전부 담당을 한 곡인데 아웃시티 음악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아 이거 아웃시티 곡이구나.
1: 맞아요. 완전.
2: 예,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형적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예, 자랑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청량계 일렉트로 팝 이 정도로 네.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1: 그 아웃시티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신스 사운드 아주 아주 그 이슬 같은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아티스트인데 요 기본 적인 사운드 질감에 팝적인 감각을 아주 제대로 막 이렇게 박아 넣은 곡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은 Our City의 네 번째 정규 앨범 The Midsummer Station이라고 하는 앨범의 리드 싱글로 발매가 됐는데 조금 재미있는 릴리즈 방식이었던 게 동시에 칼리 레 잽슨의 두 번째 정규작이었던 키스의 싱글로도 사이좋게 발매가 됐습니다. 곡도 사실은 전부 아담 영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피처링으로 칼리 레 잽슨을 넣어서 그 Our City 앨범에만 수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양쪽에서 동시에 이거 저희 곡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는 형식을 띄었었습니다.
0: 네. 각각 발표를 하고 같이 부르게 되는 거죠.
2: 근데 이렇게 좀 특별한 릴리즈에는 배경이 좀 있는데요. 네. 이 곡이 발표된 2012년 당시에 칼리 레 잽슨이 컬미 베이비라는
1: 컬미 베이비 대박이었죠.
2: 네, 정말 엄청난 네. 히트를 했었죠. 네. 근데 덕분에 한창 주가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특히 이 곡이 컬미 베이비 이후에 처음으로 칼리 레 잽슨의 이름이 걸려서 발표된 싱글이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좀 뭔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1: 레코드사에서는 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2: 같이 그래서 발매를 하자. 뭔가 이 기획이 들어간 거죠. 네. 네, 그래서 곡이 덕분에 빌보드 싱글 차트 8위까지 고르게 됐는데요. 네. 아울 시티 곡 가운데 손꼽게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둔 맞아요. 곡이었습니다.
1: 제가 이때쯤에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길거리에 나가면 한 가게에서는 Call Me Maybe, 한 가게에서는 Good Time이 나오는 이 정도로 정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곡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대중적으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뭐 단순히 아까 뭐 8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위를 못해서 문제가 있던 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8위를 거의 한 50주 하는 느낌 있죠.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이 노래들이 나오는
0: 그렇군요.
1: 감각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요. 또 이 두 아티스트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남긴 노래가 됐습니다. 두 아티스트 모두에게 두 번째로 빌보드 탑10에 진입한 곡이라는 즐거운 기록을 주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결국 한 곡만 들어가 있으면 원히트 원더 얘기 듣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이 두 아티스트에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 곡이 같이 동반 히트를 하게 되면서 그 원히트 원더 가수라는 좀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뗄 수 있었던 곡이기도 했어요. 여러모로 즐거운 기운 그리고 막 제철을 맞이한 신인 아티스트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이렇게 듀엣으로 불러서 시너지 나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정말 그런 노래 팝의 역사에서 진짜 많이.
1: 너무 많죠. 혹시 네, 뭐 흑선님도 좋아하는 듀엣곡들 많으신가요?
2: 네, 저는 어. 아 근데 아까 듀엣곡 국내 거 얘기해서 네. 갑자기 예전에 윤종신 씨와 공일오비에서 네. 아! 막 가창력 박선주 씨가
1: 아, 맞아요. 네. 그,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
2: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싸우듯이 노래하는.
0: 저도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가 제일 좋았던.
2: 그 노래가? 네, 정말 팝이든 가요의 역사에서 이런 곡들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1: 맞습니다.
2: 그래서 다음 곡도 역시 유명한 곡인데 그래도 좀 차분한 곡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특히 이 노래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영화와 함께 묶어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 부른 폴링 슬로울리.
1: 아 너무 히트했죠.
2: 아마 21세기 발표한 듀엣곡 가운데 한국에서 특히 맞아요.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저도 참 뭐랄까요 신기한 히트였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노래만 들어보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곡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잔잔한 곡이기도 하고 또 영화 자체도 개봉할 때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과 배우와 노래의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 곡과 영화의 인기로 글렌 한사드, 마르케타 이글로바라고 하는 읽기도 좀 어렵다.
2: 맞아요.
1: 이 아티스트들이 거의 뭐 팝 국민 가수 취급을 받으면서 내한 공연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 대한 언급이 계속 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에게 큰 인기를 가져다 준 게 바로 둘이 주연으로 등장을 했던 영화 원스였죠. 2007년에 개봉한 모든 단어가 흥행을 할 수 없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이 영화 관련해서는 아일랜드 뮤지컬 영화가 한국에서 흥행하기가 저는 거의 영예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맨스 영화가 한국에서만 당시 무려 23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들이면서 네. 계속해서 화제를 만들었었죠.
0: 네. 네, 뭐 영화로 워낙 사랑 많이 받다 보니까 뮤지컬까지 제작이
1: 네.
0: 돼서 최근까지도 공연이 됐거든요.
1: 네. 네.
2: 근데 이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좀 적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지금 뭐 네. 1,600만이 넘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2: 근데 이게 정말 독립 영화의 개념으로 치면 정말 관객이 그렇죠. 많은 거죠.
1: 네.
2: 그래서 23만이라는 숫자는 이후에 영화 원앙소리가 이 관객수 갱신하기 전까지 국내 독립영화 사상 최고 흥행 성적의 가장 정상에 올라있던 영화였습니다.
1: 그 뒤에 계속 깨지게 되기는 하지만 당시 맞습니다. 기준으로 이 정도라고 하면 네. 음악영화가 또 그렇게 그렇죠. 흥행하기 쉽지가 않은데
2: 네, 맞습니다.
1: 아주 좋은 사례였죠.
2: 그리고 개봉 당시에 10개 관에서 극장에서 네. 개봉한 게 전부였다고 하는데
1: 네.
2: 그렇게 따지면 정말 기록적인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감독인 존 카니는 이후에도 음악 영화를 꾸준히 작업해왔는데 차기작인 비긴 어게인.
1: 아, 이게 대단하죠.
2: 348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1: 맞아요.
2: 전 세계 기준 한국에서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하기도 한 영화가 됐습니다.
1: 약간 한국이 사랑하는 음악 그러니까요. 영화 감독.
2: 아니면 뭔가 한국의 그러게요. 정서에 잘 맞는.
1: 그러니까요. 네. 뭐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피드백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존 카니를 한국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화 원스의 인기를 견인하는 데에는 이 곡 Falling Slowly가 없었으면 뭐 불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내용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20년 정도가 돼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청소기 수리공이자 매일마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평범한 남자 주인공 그와 그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그녀와의 정말 짧은 하룻밤을 그리고 있죠. 같이 감정도 나누고 또 음악적인 교류도 하면서 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도 참 화제였는데 전문 배우들이 아니었어요. 뭐 무명 배우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감독이 영화에 기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영화 보고 있다 보면 로맨스물 같기도 한데 약간 좀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1: 요즘으로 치면 브이로그 같은 느낌의 카메라웍도 많이 나와서 그 묘한 긴장감 그리고 좀 날이 서 있는 감각 같은 것들이 관객 몰입도를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특히 영화 안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또 네. 아주 악취미 같은 네. 스토리였죠.
2: 남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런던으로 떠나고 여자는 전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1: 맞아요.
2: 되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스토리로 더 많은 마니아들의 좀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그런 두 사람이 현실에서는 또 촬영이
1: 맞아요.
2: 끝난 게 실제 연인이 되었다는 서사까지
1: 그러니까요.
2: 근데 이후에 또 헤어졌죠.
1: 예, 네. 헤어졌지만 당시 이제 한참.
2: 그런 이야기거리가 좀 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1: 아, 두 사람의 목소리의 그 떨리는 조합이 아직까지도 선명한데요.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그로바가 함께 부른 Falling Slowly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이렇게 영화에서 불려진 듀엣곡이 사랑받은 예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많습니다. 뭐 영화 주제곡으로 만날 수 있었던 듀엣곡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그냥 이걸로 한 회차를 채워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또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네. 저만 그런가요? 전 어렸을 때 진짜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의 듀엣 주제곡들로 거의 뭐 인생의 한 부분을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정도인데 어.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영어학원에서 네. 항상 선생님들이 디즈니 주제곡의 노래 가사를 영어 배우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미녀와 야수 뭐 이런 알라딘 이런 영화들의 듀엣곡으로 남녀를 이렇게 나눠서 각자 네. 네, 영어 가사를 외우게 했던 기억이 생생해서
2: 세대가 다르네요.
1: 네,
2: 저희는 막 민병철, 오성식 과경 이런 분들인데 네.
1: 저는 디즈니 주제가로 네. 뭐 듀엣은 아니지만 네. 언더더시 뭐 이런 것들로 학원에서 영어 공부
0: 발음이 쏙쏙 들어오니까 맞아요, 영어 맞아요. 공부하기에 딱이죠.
1: 공부 네.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아 그래요? 그러면 어렸을 때 디즈니 주제곡 들으면서 안
2: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했었죠.
1: 아
2: 그런데
1: 그거...
2: 그런 것들을 만드셨
0: 굿모닝 팝스
2: 네, 굿모닝 뭐 그런 거 만드셨던 분들이 민병철, 오성식, 과경일 이런 분들
1: 아 그래요? 그럼 그때는 디즈니 주제곡은 한 90년대 들어와서
2: 맞습니다.
1: 인기가 있기 네. 시작했으니까
0: 그렇죠. 디즈니 만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기 시작한 게 90년대였어요.
1: 맞아요. 네. 인어공주가 시초였으니까 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예곡과 만화 주제곡 얘기하다가 네. 세대 차이 느끼게 됩니다.
2: 근데 이 디즈니 영화 주제가들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죠.
1: 맞아요.
2: 영화
1: 네.
2: 알라딘의 주제곡인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1: 아시잖아요.
2: 정말
1: 네. 네. 아시잖아요.
2: 역시 피보 브라이슨과 셀린 디온이 불렀던 뷰티 앤 더 비스트
1: 아시잖아요.
2: 정말 명곡이 즐비한데 그 가운데서도 네. 이 조합은 절대 좀 놓칠 수 없어서 한번 저희가 선곡을 해와봤습니다. 90년대 디바 트로이카 가운데 커다란 두 축이죠.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 불렀던 When You Believe.
1: 맞습니다. 네. 이 조합이 어떻게 성사됐을까? 뭐 이거부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즈니 듀엣곡들은 대부분 남녀 연합 뭐 이런 조합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여여 커플의 듀엣곡으로 애니메이션 주제곡이 만들어지는 건 좀 독특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배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알력 관계 그리고
2: 그렇죠.
1: 당시 어떤 영화 씬 안에서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디즈니 영화와 디즈니 영화 주제곡들이 너무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 그의 라이벌 오브 라이벌이었던 드림웍스가 참을 수가 없어서 화제성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9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디바들을 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When You Believe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곡은 디즈니 주제곡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드림웍스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인 이집트의 왕자 이 작품이 98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이 작품의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이 보컬리스트 두 사람 데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드림웍스가 정말 이를 갈았어요. 우리가 화제가 될 수 있는 건 다 가져온다 같은 마음이라 위키드 같은 유명 뮤지컬 음악을 작곡한 스티븐 쇼츠 모르는 분들이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이 아티스트에게 작사 작곡을 맡겼고요. 또 팝 버전의 편곡에는 역시 90년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베이비 페이스를 붙였습니다. 거의 뭐 안 들으려면 안 들어봐라 이런 수준으로 90년대 풀 패키지를 만든 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삽입된 버전에 음악과 멜로디를 추가해서 방금 말씀드린 베이비 페이스까지 영입을 해서 팝 형태로 다듬어서 싱글로 발표된 게 바로 이 When You Believe. 여러분들이 아마 뭐 빌보드 차트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 곡일 겁니다.
0: 네. 네. 두 사람이 그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같이 무대에 섰었는데
1: 네.
0: 그 장면 자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2: 그렇죠.
0: 보였어요.
2: 맞습니다.
0: 네.
1: 왠지 같은 무대에서는 서로 좀 견제할 것 같은
0: 그렇죠.
1: 이미지가 있으니까.
0: 것 같은 느낌.
2: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화제를
1: 네.
2: 모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최우수 주제가상 이게 받긴 했는데 사실 또 빌보드 쪽으로 오면
1: 조금 아쉬웠어요.
2: 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15위에 최고 이제 15위까지만 올라서 명성에 비해서는 다소 좀 약간 아쉬운 성적을
1: 맞습니다.
2: 거두기도 했습니다.
1: 화제성에는 비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일 테고 근데 당시에 진짜 화제성이 대단했던 게 게 별별 소문이 다 났었어요. 뭐 같이 스튜디오 들어가서 녹음 안 했다. 뭐 정말 뭐 비즈니스적으로 친한 척 하는 거다. 뭐 타블로이드들에선 정말 설왕설래가 많았던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 근데 그런 세간의 의심이 사실 이 곡과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나 두 사람이 이 곡을 언급하면서 했던 서로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걸로 상당히 많이 깨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 진짜 뭐 안 친한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뭐 휘트니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노래 발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아 나는 머랄랑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일하면서 계속 웃다가 이야기하다가 그 사이사이에 노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았던 분위기를 누차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와 너무 스마트한 여성이고 정말 머랄 좋아한다는 얘기를 몇 번씩 반복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돈독한 사이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시대의 디바들의 우정이 느껴지는 곡으로 오늘 또 듀엣곡 준비해봤습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 이 드문 조합으로 When You Believe 함께 해보시죠.
0: 네.

0: 이 정도 여성 듀오를 앞으로 우린 또 만날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듣다 네. 보니까 괜히 또 좀 아득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2: 네.
0: 마지막은 어떤 듀엣인가요?
2: 마지막으로는 남남 커플의 듀엣곡을 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네.
2: 이 남남 듀엣곡이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1: 많진 않아요. 네. 네.
2: 그래서 네, 그런 것조차도 이제 희귀하긴 하지만 그 밖에도 전설과 전설의 만남.
1: 맞아요.
2: 그리고 흑인과 백인 가수의 만남. 그리고 인종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메시지. 네. 이런 요소들로 발표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이제 화합의 노래로 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바로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호흡을 맞춘 에보니 앤 아이보리.
1: 아. 제가 오늘 띄워드리는 곡 중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라디오에서 듣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곡들이 진짜 많은데 이 에보니 앤 아이보리도 저한테는 좀 그런 곡이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대가들이 힘을 합친 곡이고요. 1982년 폴 매카트니가 스티비 원더를 피처링으로 초대해서 싱글 발매한 곡이고 그해 3월에 발표됐던 매카트니의 세 번째 솔로 앨범 Tug of War라고 하는 이 앨범의 리드 싱글로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 네. 네, 뭐 노래는 폴 매카트니가 만들었죠.
1: 작사
2: 작곡을 네. 직접 했는데 멜로디도 워낙 아름답긴 하지만 특히 피아노 건반의 흑 건반
1: 그리고 백 건반
2: 이거를 흑인과 백인에 빗대어서 인종 화합을 노래한 곡으로도
1: 맞아요.
2: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1: 그 뮤직비디오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막 건반 위에서 뭔가
2: 맞아요.
1: 비주얼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 곡은 그래서 존재만으로도 뭔가 듀엣곡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 곡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뭐 방금 여러 요소 말씀해 주셨지만 이외에도 뭐 록과 흑인 음악 그리고 뭐 장애인과 비장 또 영국 음악과 미국 음악 이런 각종 대비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곡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놓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장르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좀 라이벌처럼 여겨지는 대비항도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평화의 노래로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폴 매카트니가 이 곡을 만든 게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들던 당시부터 아 이거는 흑인 남성 가수와 듀엣을 해야겠다라고 아주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고 그 가운데 섭외 1순위는 당연하게도 스티비 원더였다고
0: 그렇군요.
1: 합니다.
0: 다행히 상상한 대로 성사가 됐고 이렇게 명곡으로
2: 네.
0: 남게 됐군요.
2: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곡의 후일담에 따르면 스티비 원더나 폴 매카트니 두 사람 모두 스튜디오 작업에서 너무 완벽주의자.
1: 진짜 피곤하대요.
2: 이어서 스스로를 괴롭힐 만큼
1: 네.
2: 굉장히 녹음 과정이 무척 피곤했다고 합니다. 폴 매카트니는 보통 뭐 이렇게 작업하면 150테이크가 넘게
1: 이게 말이 되나요?
2: 네, 그러니까요.
1: 예. 보통 한 5테이크 정도에
2: 그렇죠.
1: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2: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앞에 테이크 가져가더라고요.
1: 아,
2: 첫
1: 맞아요.
2: 테이크나 두 번째
0: 그럴
2: 테이크.
0: 수 있어요.
1: 네. 맞아요. 네. 처음이 졌다 이러면.
2: 근데 이제 스스로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 폴 매카트니도 폴 매카트니지만 그런 폴 매카트니에게 코러스 부분 박자가 미세하게 틀리다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까지 막 몇 번씩이나 스티비언더도
0: 재능으로
1: 그렇죠.
2: 그런 사람을 더 질리게 만든 스티비언더 그래서 정말 그런 둘이 만나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긴장감이 노래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2: 맞아요.
1: 정말 그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는 두 사람의 놀이 같은 감정이 곡에 참 잘 담겨 있어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완성된 노래가 보람차게도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게도 영국과 미국 차트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위 차지하게 됐고요. 또 8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벌써 따지고 보면 발표된 지가 40년이 넘은 곡인데
0: 그러네요.
1: 당시에도 사실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갈등들을 해소하고자 폴 매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대의로 만나서 만든 곡일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뭐 그런 분위기가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쟁, 혐오 뭐 이런 단어들이 조금 더 뚜렷해진 요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상에 또 필요한 곡으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보기도 했습니다.
0: 네. 에보니 앤 아이보리 보내드리면서 김유나,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나는 잊고져. 한용운.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져 하여요. 잊고자 할수록 생각하기로 행여 잊힐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잊으려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잊히지 아니하니 잊도 말고 생각도 말아볼까요? 잊든지 생각든지 내버려 두어볼까요? 그러나 그리도 아니 되고 끊임없는 생각 생각에 님뿐인데 어찌하여요? 구태여 잊으려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과 죽음뿐이기로 님 두고는 못하여요. 아, 잊히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 괴롭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괴로움과 절절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용운 시인의 나는 잊고져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브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나온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존재, 우리의 연장선, 우리의 소유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브란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대를 통해 왔지만 그대로부터 온전히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삶 자체가 보는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지브란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 문화에도, 어느 한 종교에도, 어느 한 철학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적인 종교 의례보다 내면의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사랑을 신에게 다가가는 가장 순수한 길로 봅니다. 그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힘이고 신적인 에너지이며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사랑이 그대를 부를 때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이것은 신을 향한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루미가 갈대피리의 울음으로 신과의 분리를 노래했듯이 지브란도 사랑의 언어로 영혼의 귀향을 노래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는 어느 특정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신성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개인의 내면에서 우주적 진리를 찾으며 모든 인간 안에 신적인 불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 나무, 바다, 씨앗, 뿌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담은 언어입니다. 그대는 활이고 그대의 자녀는 살아있는 화살로서 그대로부터 앞으로 나아간다. 활을 당기는 자는 무한한 길 위에 있는 관역을 보고 그분의 힘으로 그대를 구부린다. 그리하여 그분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게 한다. 이 아름다운 비유 속에 삶과 사랑, 세계와 인류를 향한 드넓은 비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을 뽑는 선거일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 의원, 교육감. 자, 이런 분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면 선거 공보를 읽어봐야 할 텐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겐 점자형 공보가 제공돼야겠죠.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에서는 점자형 선거 공보 작성 제출 의무를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하자면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이 경우에 점자 공보물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무가 아닌데 굳이 점자 공보물 제작할까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에 구의원, 시의원 후보 약 1,000명 가운데 800명 이상이 점자 공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공보물을 읽고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애초에 읽을 자료조차 없다면 이거 온전한 참정권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자, 5월 13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오나의 여신님.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책을 돌림 노래처럼 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A책을 읽다가 그 안에 나온 B책이 궁금해져서 B책을 펼치고 또 B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과 관련이 있는 C책까지 읽게 되고 이런 식이죠. 다독가 지상진 씨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영화 조세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K-넘버입니다. 자, K-넘버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문화 앞에 거의 대부분 K가 붙잖아요. 뭐 K-푸드, K-팝 뭐 이렇게 붙는데 뭔가 이게

0: 매주 수요일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번에 지상진 씨가 책을 읽을 때 네. 나는 그냥 모든 책을 다 읽는다. 장르 구분 없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네. 막 다 읽 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책을 네. 고를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 평소 도서관의 추천 도서라든가 신작 도서를 살피기도 하고요. 네, 지인들의 추천을 또 참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 안에서 읽고 싶은 책을 또 영업당하기도 하는데요. 네,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독서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방증일 테죠. 네, 게다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책을 쓴 작가라면 저와 비슷한 결이 취향을 가졌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도 정문법을 다룬 덕후의 글쓰기라는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네. 네, 저자가 이 고전을 어찌나 매력적으로 설명하던지 홀린 듯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0: 근데 제목이 재밌는데요. 덕후의 글쓰기. 아니 근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홀린 듯 읽으셨어요?
1: 네, 이른바 최애의 매력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자인 미야케 카호가 다양한 최애 분야의 덕질 경험을 전문적인 글쓰기 기술과 결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책이죠.
0: 네. 네,
1: 읽으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상 깊었던 책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 예시 문장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언급하는 부분이 유독 기억에 남더라고요.
0: 네.
1: 생각해보니까 제목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고전 인데 정작 저는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던 책을 완독하기도 전에 네. 바로 서재에 담아두었었어요.
0: 그러면은 잠깐만요. 오늘 소개할 책이 덕후의 글쓰기가 아니네요.
1: 네, 맞아요.
0: 아,
1: 예. 오늘은 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네. 힌트부터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0: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틀린다는 거. 예, 가시죠.
1: 네, 네. 덕후의 글쓰기에서는 이 책의 매력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아동문학임에도 주인공의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는 의외성이고요. 둘째는 그런 주인공이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0: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 전혀 모르겠는데
1: 마지막은 지금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 없을 만큼 서사가 현대적이라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유명한 영화로도 여러 번 리메이크 되었었고요. 네. 또 가요에도 동명의 가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어요. 여름으로 향하는 정원처럼 울창해지는 나무와 또 꽃의 향기가 가득한 명작입니다.
0: 지금 제가 스튜디오 밖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0: 뭐예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시대를 초월한 명작 비밀의 화원입니다.
0: 아, 이것도 저만 모르고 다 아는 책이네요. 예, 비밀의 화원.
1: 비밀의 화원. 네. 이 책은 1911년 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 중의 고전이에요. 분류는 분명 아동소설이지만 어른들이 가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내면 치유와 생명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았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영미 문학사에서 가장 완벽한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수많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로 재탄생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증명해온 작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책이 100년 넘게 살아남은 명작인 거잖아요. 그죠?
1: 네.
0: 진짜 대단합니다. 그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1: 네.
0: 맞죠? 이분 어떤 분인가요?
1: 네, 1849년 영국에서 태어난 버넷 작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미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려야 했던 버넷은 가족을 위해서 상업적인 글을 마구 써내야만 했던 때도 있었어요.
0: 네,
1: 하지만 곧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서 진정한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0: 그러니까 이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글을 맞아요. 마구 썼는데 돈이 됐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특히 영국에서 보낸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을 생생하게 녹여내

0: 어린이 책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소공자, 소공녀,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비밀의 화원까지 우리 삶의 가장 순수한 시절에 꼭 한 번은 통과해야 할 문학적 이정표를 남긴 아동문학의 거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퀴즈로 냈을 때 주인공 메리의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아이가 뭔가 비밀의 화원을 가꾸게 된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인도에서 부모의 방치 속에서 제멋대로 자라던 메리는 부모님이 콜레라로 돌아가신 뒤에 영국 요크셔의 고모부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녀 마사의 진심 어린 돌봄을 받는데요. 메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죠. 저택 주변을 탐색하던 메리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노 정원사 벤과 그의 친구 붉은 가슴 물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물새가 10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정원의 열쇠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어요. 먼지 쌓인 문을 열고 들어간 화원은 얼핏 죽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메리는 신락 같은 생명력을 또 발견합니다. 메리는 화원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뜨거운 의욕을 품게 돼요.
1: 저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화분 하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화원이라면 엄청 넓은 공간 아니에요? 그걸 맞아요. 메리 혼자 살려요?
0: 메리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소년 디콘이 합류하면서 정원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죠. 디콘의 해박한 지식과 메리의 정성이 더해져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미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 생기는 방 안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던 소년 콜린에게까지 정해지는데요. 메리와 디콘의 손에 이끌려 휠체어를 타고 나온 콜린은
1: 제가 본 것 같은데?
0: 익숙하죠?
1: 네. 또 갔어요.
0: 네. 화원의 싱그러운 기운에 전염되어서 마법처럼 두 발을 내딛습니다. 이플 티우는 나무들처럼 아이들의 생명력도 울창해져서 정원을 가득 채우게 되죠.
1: 와, 뭔가 좀 감동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오늘 특별히 100년 전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덕후의 글쓰기라는 현대의 책 속에서 이 오래된 화원을 다시 발견했을 듯 좋은 문학은 시대를 건너서 울창은 숲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가로수 잎이 하루가 다르게 또 무성해지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00년도 더 전에 낡은 종이 위에 심어진 이 이야기는 수많은 독자를 거치면서 현대까지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홀로 자라는 나무는 없어요. 메리나 콜린도 서로의 토양이 되어주면서 성장했었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두운 땅속에만 묻혀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생명력이 가득해지는 요즘이잖아요. 우리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전의 향기를 전해주는 책. 여기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 기대가 됩니다.
0: 스스로를 시들어가는 존재라고 믿었던 아이가 세상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터져나온 외침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소년 콜린이 화원의 생명력을 목격하고 내뱉은 찬란한 다짐이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 거야. 오래도록 고전으로 살아남은 작품 속 문장이라서 독자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푸르른 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울창해지는 5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꿈꾸었던 비밀스러운 마법을 기억하면서 삶이라는 푸르른 화원을 마음껏 가꿔보시길 바라요.
1: 네. 자, 프란시스 호지슨 버닛의 비밀의 화원 어디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0: 네,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소리책에서 음성도서로 들으실 수 있고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데이지도서로 또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자, 마지막에 영어 원서로 된 데이지도서가 있다, 그죠?
0: 네.
1: 네. 근데 또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0: 그럼요.
1: 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도 알려주세요.
0: 네, 아무래도 이 곡을 들어야겠죠. 이상은이 부르는 비밀의 화원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안내견학교의 박나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안내견학교에서 번식과정이랑 그 다음에 퍼피워킹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쪽으로 시선이 갖게 됐고 이랬지만은 또 항상 일하면서 보면은 눈앞에 있는 강아지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얘네가 또 잘 크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얘네를 이제 키워주는 사람들 또 얘네랑 앞으로 또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유념을 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퍼피워킹 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각장애인 파트너분들 같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키우시는 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힘든 일을 결심하고 시작해주시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또 많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퍼피워커분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케미가 잘 맞고 이러면 그만큼 우리 친구들도 잘 자라는 것 같고 정말 뿌듯한 기쁜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1: 안내견 학교에서 퍼피 워킹 업무를 담당하는 박나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파트너들을 위해서 퍼피 워킹을 하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고요. 직원들과 퍼피 워커가 잘 맞을 때 안내견들도 잘 자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퍼피 워킹, 이거는 안내견 후보 강아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가정에서 돌보면서 사회화 교육을 하는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보통은 생후 2개월 안팎의 강아지를 맡아서 사람과 어울리는 법, 또 대중교통 이용,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공공장소 경험, 기본 생활습관 등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살 훈련을 하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요, 국내 유일한 안내견 학교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로 문의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Me.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입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예요.
1: 맞아요.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2025년에 개봉한 조세영 감독의 작품 K-넘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입양된 미오카는 성인이 된 뒤에 친부모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한국을 찾지만 매번 조작되고 감춰진 기록을 맞닥뜨려요. 네. 해외 입양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 해외 입양 시스템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인데요.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29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관객상을 받았어요.
0: 자, 제목이 K-넘버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그 해외 입양 기관마다 아이들을 분류하려고 붙인 고유 번호인데요. 네. 감독이 K-넘버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한국 출신 입양인이 20만 명 이상인데 K-넘버의 체계를 파악하면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번호가 어떤 기준인지는 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오카, 한국 이름 김미옥 씨는 8살에 길에서 발견이 돼서 위탁 가정을 거쳐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해서 2023년에 네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돕는 모임 베넷이 여정을 함께하고요. 위탁모는 미오카가 떠나는 날 나중에 한국에 오면

0: 는 자기를 찾으러 오라며 증명사진을 쳤었고 네. 네, 고아원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양부모 가정에서는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이게 오래전이어서 입양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0: 맞아요. 네. 서류에는 미오카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정보들이 있기도 했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추정이 된 거라서 정확하지 않아 호적을 떼기도 어려웠어요. 주소도 엉망진창이어서 독쟁이라는 곳이 알고 보니 서울에 있는 도화동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의 소재였어요. 네. 주민센터에서는 연령과 이름에 맞는 사람을 싹 찾아봤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다는 답을 줍니다. 친척을 찾게 됐지만 네, 경찰은 DNA가 일부만 일치한다는 이유로 친척의 재적 등분을 떼줄 수는 없다고 하죠.
1: 네.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해설과 더빙의 이인석, 더빙의 한경화, 유인선 성우입니다.
2: 몇 년 전에 DNA로 친척을 찾았어요. 유전자 정보 회사를 통해 저와 가장 가까운 친척의 딸을 만났어요. 그때 그 따님이 이모로부터 호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했어요.
3: 차창 밖으로 터널 안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간다. 미오카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오케이라고 말한다.
2: 소영 씨 이모의 가족들이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 공유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3: 미오카 씨의 씁쓸한 표정이 터널의 어둠 속에 잠긴다.
2: 한 번은 소영 씨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친가족을 찾으려고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생모가 왜 그렇게 내게 중요한지. 제 대답은 전 버림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실종된 후 50년 넘게 고통받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실종돼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제 기억이니까요. 제 딴에는 엄마를 찾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실종되어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평생을요.
3: 미오카 씨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자신의 서류를 살피고 있다.
2: 2017년에 영주권을 갱신하러 갔을 때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입양 서류를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었죠. 제가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귀화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양어머니가 제게 준 서류를 훑어보다가 작성 중인 귀화 신청서를 찾았어요.
4: The applications for naturalization, they were filled out.
2: 제 양부모님은 N600 서류 작성을 끝냈어야만 했어요. 그걸 제출해야만 제가 입양이 되고 미국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거죠. 왜요? 저야 모르죠. 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상태였죠. 내 나라가 없었어요. 한국도 미국도 내 나라가 아니었어요. 운 좋게도 내게 옛날 그린카드가 있었고 시민권을 되찾을 경제적 자원이 있었고 적합한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였죠. 아직도 시민권이 없는 채로 미국에 살고 있는 입양인들이 많아요. 미국인으로 자라왔는데도요.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요.
3: 자막, 미국으로 입양 간 이들 중 2만 명가량이 시민권 없이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다. 전홍기의 브레시안 기자.
5: 시민권 못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수산되기로 한 4만 9천 명 정도로 수산이 되는데 그중에 2만 명이 한국인이에요. 절반.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취재하게 됐던 계기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클레이 씨 사연이 올라오면서 이제 입양인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추모 모임을 한다. 근데 제가 추모 모임 다음 날 그 사연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 거는 지났지만 그래도 사고라도 좀 취재를 해야겠다.
3: 전홍기의 기자의 기사. 입양인 필립은 왜 고국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렸나?
5: 굉장히 명백하게 필립 클레이시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죠.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죠. 입양 한국의 입양 시스템이 필립 클레이시를 죽였다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죠. 네. 그때 그 한 해에 세 명의 입양인 자살을 해가지고 한국에 귀환한 입양인들 중에 그래서 입양인 사회에서 굉장히 그때 굉장히 침울했었거든요.
3: 또 다른 기사. 미국 입양된 아이가 34년 만에 이태원 노숙자로 발견된 사연.
1: 아, 양부모들이 입양을 해놓고 네. 국적 취득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많았어요.
0: 네, 심지어 한국에 오지 않아도 홈쇼핑처럼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네.
0: 네, 미국으로 가는 장시간 비행기 안에서 집단 감염병이 돌기도 하고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기도 했대요.
1: 세상에. 네. 네,
0: 추방되듯이 입양을 갔지만 무국적이 아닌 엄연히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 기관에서는 돈만 제대로 들어오면 끝이었던 거죠.
1: 네.
0: 네. 한편 85C3128이라는 K넘버를 가진 케일리는 2018년에 친생 모와 상봉을 하고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는데 생모는 자기도 가족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다며 이제는 양부모님에게 잘하고 자기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생모가 내키하지 않아서 케일리는 형제 자매를 만나진 못하고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 가족 찾기 여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1: 네, 생부모는 미안한 마음이 크겠지만 현재 가족에게 감추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한편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인 사이 혼혈아를 미국에 많이 보내는 게 최고의 복지 사업이라고 말을 했고 해외 입양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했어요. 박정희 정권에서는 아동들에게 고아 호적을 가짜로 만들어서 해외로 보냈다고 하죠. 1971년과 74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아동 판매 국가라고 비난을 해서 유럽으로의 해외 입양이 중단됐는데요. 북유럽국의 독촉이 심해졌다고 해요.
1: 네.
0: 특히 북한에 대해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유엔 의제에서 편을 들어주면 입양을 재개하겠다는 식으로 거래가 돼서 입양인들은 국가 층위에서 희생이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외 입양인들이 자국 퇴생인에 비해서 정신건강 문제 발병률이 높아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1: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6: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전 보고서 작성자는 사실 이민자에 관심이 있었죠. 특히 노동시장의 이민자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입양인들이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스웨덴 가족이 있는지 스웨덴 이름이 있는지와 무관하게요. 동아시아 이민자나 입양인이나 노동시장에선 다를 바가 없던 거죠. 채용할 때 스웨덴 이름이나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생김새를 보고 뽑으니까요.
7: 그런데 20년 전에...
6: 맞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7: 20년 전과 같은 리서치 그룹이라고요?
8: 와우.
6: 사실 그 보고서는 20년 전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은 입양인이 일반인보다 더 잘 지낸다는 완전 어이없는 이야기였죠. 부모 잃고 낯선 환경에서 사는 입양인들이 어떻게 보통 스웨덴 사람들보다 더 잘 지내겠어요. 완전 말도 안 되죠. 사실 예전 연구들은 입양 부모들이 주도했어요. 이해관계가 있었죠. 아이가 입양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면 어머니 들어와서 대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라는 식으로요. 입양 부모의 관계에 대해 아이에게 묻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면 부모를 그 자리에 있게 하겠냐고요. 그게 그 유명한 스웨덴의 입양 관련 연구였다는 거죠. 또 웃긴 연구가 있어요. 입양 서류 중 우리 양부모에 대한 설명인데요. 양부모 두 분 모두 금발이라고 적혀 있어요. 두 분 다 갈색 머리인데도요. 왜 금발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금발의 백인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 좋게 들리는 건가요?
3: 이경은 씨가 자료를 살펴본다.
6: 양부모 성장 배경에 대한 설명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양모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썼는데

0: 사실이 아니에요. 완전 거짓이죠. 예전 직장에 60대 상사가 있었는데 최악이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함께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대다수 한국 입양인들이 입양 가는 이유가 생모가 백인 미군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라 했죠. 내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당신 참 고립이었군. 날 봐. 백인 피가 하나도 없잖아. 나는 100% 동아시아인이야. 그리고 한국 입양인들 중 5% 정도 되는 혼혈 입양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어떤 기분이겠냐고 물었죠. 한국아이나 혼혈아를 입양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입양 부모는 백인 혼혈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혈아를 선택하면 검둥이 혼혈일 수 있다고요.
1: 양부모가 흑인 혼혈아를 원치 않았다는 건가요?
0: 네.
1: 사실 이번이 스웨덴에 처음 온 건데요. 덴마크도 처음 온 거고요. 상상했던 것보다

0: 빠세.
1: 괜찮아요.
2: 오케이.
1: 평창. 가방의 마스코트 평창 올림픽이죠? 얘 귀엽죠? 얘도요.
3: 마스코트 소울왕과 반다비.
1: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요? 이런 거 좋아할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2: So,
1: 입양인들이 하는 말 못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자라지 않아서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나이 들어서야 갖게 됐네요.
4: 실은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1: 뭘 물어보셨죠? 한국인들이 해외 입양과 입양인에 대해 얼마나 아냐고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입양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입양인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한국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어요. 평범한 한국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요.
4: 평범한 한국인이란 건 뭔가요?
1: 입양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입양인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평범한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5: 해외 입양에 대한 실태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게 씁쓸한 현실이네요.
6: 맞아요. 네. 네. K82-2150이라는 K넘버를 가진 선이 앵겔스토프 씨는 입양인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고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살았는데요. 20만 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길에서 발견됐다는 서사가 너무 많은 점에 의구심을 표합니다. 스웨덴 한국 입양인 대부분은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왔는데 보육원과 조산소, 병원, 심지어 경찰까지 조직이 연결돼서 엄청난 규모로 운영이 됐다고 해요. 입양 연구자 토비아스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체계와 방식이 같다고 비유합니다.
5: 이게 입양 시스템이 한국에서 시작된 축복이자 동시에 비극인 셈이네요.
6: 맞습니다. 한편 미오카는 인천의 용현시장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할머니를 만나고 남동생의 이름이 호재고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증언을 들어요. 미오카는 그런데도 확신을 얻지 못하고 다시 길을 떠나 어린 시절 사진 4장의 순서를 맞춰보고요. 예전에 머물렀던 경북 김천의 애향원에 가보지만 부모에 대한 단서는 얻지 못하고 많은 생각에 잠겨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한편 1982년에는 1년의 불황화가 만 명 이상이라 국내 입양으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해외 입양이 급증됐다고 해요.
5: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보겠습니다.
7: 그래서 제가 81년도에 졸업을 하고
3: 노일현 교수
7: 그때는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이 많이 없었어요. 입양기관이 제일 많이 채용을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 거의 열몇 명이 들어갔어요. 홀트에 그때 3,000불이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또 그때 돈으로 한 4,000몇백만 원이 되더라고. 한 명을 보내면 한 명 이상의 직원의 연봉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입양기관이 되게 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입양 수수료를 그렇게 요구해도 주는 거고 올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주는 거.
8: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할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81명을 임명했으며
7: 거기에 소속이었던 김한규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왔는데 한 30여 명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위에 자리로 촥 무슨 없던 자리들을 막 만들었어요. 뭐 사무총장 뭐 그러니까 이제 월급 다 주고
3: 이사 및 감사들의 재직 기간표.
7: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회장실 의리의리하게 바꾸고 차 사고.
3: 김도현 목사.
9: 보위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홀트 회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사회정화위원 두 사람이 홀트에 감사로 왔어요. 그래서 홀트를 장악했어요. 거기다 장관이 뒤에서 사회정화가 필요하다. 미혼모와 미혼모의 아이들 정화할 필요가 있다. 불편이 되는 사람은 미리 제거를 하자. 인간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삼청교육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복지원이 있어요. 근데 홀트도 있어요.
3: 원생 513명이 병사했다는 부산 형제복지원 기사. 전홍기의 기자.
10: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분

0: 늘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아동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 차곡차곡 챙겨와서 그 방에 수십 명이 침대가 있고 수십 명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사라지고 또 아이들이 채워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쑥 사라지고 그랬다. 그리고 양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입양 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 편지를 쓰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입양 보낸 거 아니냐. 그 많은 애들이 어디 갔겠냐. 그 복지부 의원실에서 실제로 해외 입양이 이루어진 아동명단 9명이 나왔다.
1: 전홍기의 기자의 기사 제목, 형제복지원도 입양 기관과 공생관계였다. 88올림픽 서울 개최 확정 뉴스.
2: 아라빌 드 세울.
1: 뒤이어 네 곳의 입양 기관에 보낸 88 서울올림픽 행사 협조 공문이 나온다. 많은 외국인들이 내방하니 불우아동 국외 입양 사업으로 국가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는 바 국외 입양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국외 입양을 허가한 아동은 올림픽 전까지 출국 완료 조치를 하라고도 적혀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룬 산업 현장과 88 서울올림픽 등의 모습을 배경으로 1953년부터 생겨난 해외 입양 인수가 그래프와 함께 숫자로 나타난다. 해외 입양은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비공식 입양 인수를 포함해 해외 입양 인수는 20만 명을 넘긴다. 자막 샵 10846 메리 쉬러프만.
3: 한국은 우리가 정보를 원한다는 걸 이제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가 입양을 갔든 포기되었든 보내졌든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린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힘든 건 누군가 우리를 속였다고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사연이 바뀌었고 어떤 경우엔 조작되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찾는 게 어려워요.
4: 수십 년이 지나서 문제가 공론화가 됐음에도 여전히 알 수 없고 바뀌지 않았다는 게 답답하네요.
5: 맞아요. 메리와 데이나 부부는 경찰서 실종 전담 수사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성남 단대리 시장에 들러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네. 미호카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가 있던 자리에 가보는데 입소 의뢰처나 아동번호가 드러난 서류를 처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느라고 자신의 정보까지 가려진 서류를 받았던 거죠. 네. 네, 이후에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처음 받아본 서류에는 위탁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요. 미호카는 기대를 갖고 주소를 찾아가 봐요. 근데 문을 열어준 할머니는 위탁모의 이름과는 일치했지만 사진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미호카는 서류 속 날짜는 또 말이 된다는 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4: 그 세 번의 방문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서류가 이게 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뭔가 수상한데요.
5: 그러니까요. 예. 해외 입양인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인정보와 신분을 돌려받고 입양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밝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터 씨는 입양 서류 위조, 아동 납치, 성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신분 세탁, 또 과거 해외 입양 절차에 존재했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언급합니다. 소송을 걸었던 추방 입양인 아담은 홀트 아동복지회에 대해서는 부분 승소를 했고 국가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어요. 아담의 변호인은 당시 전용기로 한 달에 7,800명의 아동들이 입양을 갔는데 국가가 책임이 없다는 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4: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마지막 내용입니다.
1: 노일현 교수.
6: 수령국에서는 무조건 아이를 받고 싶죠.
7: 지금도요?
6: 그럼요. 그 수요는 줄지 않으니까 아마 점점 더 늘어갈걸요.
1: 김도현 목사. 그러니까
8: 결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일단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는 아이하고 상관없어요.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출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이

0: 사회를 환대하는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어요. 환대하는 마음결이 표현된 사회의 구성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성적 원리가 작동 안 하는 뿌리에 미혼모에 대한 엄청난 처벌이 있었고 그 처벌의 결과로 아이들이 처벌을 받아서 자기 땅에서 못 살게 됐잖아요. 자기 태어난 땅에서 환대받지 못했잖아요. 자기 태어난 땅에서 배제와 박탈을 겪었잖아요.
1: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는 게 보이고 있다. 녹음이 짙어진 도시의 가로수들 위로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다. 벤의 사회적 협동조합 세미나.
2: 저는 저희 아이, 저는 입양 부모고 저희 아이는 3년 전에 신생보호학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국내 입양 현실에서는 제외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전혀 그 제외에 대한 생각 없이 입양을 했어요.
1: 국내 입양은
2: 다시 만나봐야겠다 해서 이제 다시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나서 한 6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제가 저 자신이 된 걸 평생 처음부터 내가 나였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가 나였겠나?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제가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길러주신 어머니는 나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의 그런 제가 그러니까 놀라운 그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성격이라든지 타고난 것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건 있지만 나와를 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그 추억과 이런 게 없고 그런 공통점이 없어요. 제가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주신 입양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친어머니와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마치 나의 고생하면서 키우신 걸 알잖아요. 그 엄마가 고생한 거 왠지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1: 국내 입양 부모 이설아.
3: 내가 진짜 부모지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분들이고 그분의 생사와 그분의 행복이 내 아이의 행복에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 큰딸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스를 보면서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생모가 살아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매일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연결을 안 해봤는데 얘네들은 머릿속에 항상 안테나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근데 안다는 게 아이한테 불필요한 상상을 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입양인들은 거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힌트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내 상상을 하느라 배터리가 늘 닳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저 사람이 내 아빠인가? 뭐 노숙자를 보면 혹시 내 아빠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1: 고깃집 종업원이 불판 위에 고기를 가위로 자르고 있다. 케일린과 생모가 나란히 앉아 있다.
4: 깻잎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5: 내년에 올 때는 사위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대요. 같이 오고 싶다.
4: 어머니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것 같다고.
6: 자, 모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생모는 생모대로 죄책감과 고통이 클 것 같아요.
7: 맞아요. 네. 케일리는 만나기 힘들어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한다며 생모와 헤어집니다. 선희 앵겔스토프 감독은 입양이 되고 행복했는지 한 미혼모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답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생모를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답을 해요. 데이나와 메리 부부는 어떤 양부모들은 때는 양자식이 친부모를 만나면 뭔가 뺏기는 감정을 느낀다고들 하는데 결국 아이들은 가족을 찾아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며 용기 내서 나타나 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하죠. 미혹

0: 사는 출국하기 며칠 전에 서울 아동보호소의 기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입소 의뢰처가 남대문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실제 어린 미옥이 길에서 발견된 곳은 남대문 경찰서 인근이었죠.
1: 오, 그 네. 기록으로 좀 일말의 희망 가질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독쟁이라는 지명은 사실 전국 각지에 많아서 좋은 단서가 되진 않지만 미옥하는 서류를 따라서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뒤집어 볼 수 있는 펜은 다 뒤집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얼마 뒤에 친언니일지 모른다는 여성의 연락이 와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또 친자매는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네. 미옥하는 남대문 경찰서에서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하고 싶다며 다섯 번째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뜨는데요. 2025년부터 한국 정부는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에 따라서 입양 기록물을 직접 관리하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택배회사 냉동창고를 사용 중이라고 해요.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송출국 순위는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3위가 한국이고요. 누적 숫자는 한국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1: 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해외 입양인이 이제 2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외 입양인이 한국에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감독 또한 그 충격감을 영화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영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감독은 상봉 위주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해외 입양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국가가 인권 침해를 한 사건인데 관객이 해외 입양인을 불쌍하고 연약하게 바라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네. 네, 우리 역사 또 우리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1: 영화 K-넘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 곡으로 손디아의 어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표 할인 행사를 시작했죠.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시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6,000원의 할인권이 자동 지급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 접속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3일 만에 쿠폰을 받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영화관마다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화관에 하나의 아이디에만 쿠폰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225만 장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건데요. 장애인과 경로, 청소년 할인 같은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문어가 있는 날에 할인과 함께 사용하면 4,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받지 못한 분들은요, 7월에 다시 225만 장을 배포한다고 하니까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투투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1과 2분의 1.

수요일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토트의 1과 2분의 1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현재 접수 중인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소개해드리고요. 5월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집콕으로 도전하는 홈트 팡팡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몸을 깨우는 운동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에서는 장애인 사이클 월드컵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나라들의 기량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권 대학생 청년 네트워크의 연구위원회 의장으로 있는 최원빈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때 특수학급이 이제 일반 학교 안에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다양한 친구들이 저희 반의 구성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장애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장애인이라는 삶이 또 어떤 삶인지 더더욱이나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지는 다 다르다 보니 그런 뭔가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경험이 대학교 때 자연스럽게 그 장애인권 동아리에 제가 입학하자마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장애인권 동아리에 들어가니 그 장애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좀 실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좀 여러 그 학생들과 그리고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권 대학생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애 청년의 삶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조차 이제 사실 데이터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드러낼 수 있는 양적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일단 고민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장애 청년들은 어떤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무엇이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실제 장애 당사자분들 그리고 장애 청년들이 이런 연구 과정에서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 우선순위를 같이 연구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현재 접수 중인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보조기기 관련 지원 사업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부터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체 내병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기 지원과 의류 리폼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희귀 난치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보조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사업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요 사업별로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시 유의할 점을 하나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먼저 이번 주 접수가 마감되는 사업부터 살펴볼까요?
1: 네, 2026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이번 주 금요일 마감되는데요. 이 사업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적 특성과 환경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내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출생 기준으로는 1980년 4월 6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경제적 기준도 함께 적용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 납입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수는 5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사업에서는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1: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서는 이동과 착석, 기립, 보행 영역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동을 돕는 휠체어나 자세 유지를 위한 착석 보조기기, 기립훈련을 위한 기립기, 보행을 돕는 워커 등의 품목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신체 기능과 생활환경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조기기 품목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만 지원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50만 원 이내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의 의류를 장애 특성에 맞게 리폼해주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떤 사업

0: 인가요?
1: 서울시 선한보조기기센터는 유니클로 서울시와 함께 2026 장애인 의료 리폼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의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춰 의료를 리폼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휠체어 착석 시 옷의 뒷기장이 짧아 불편한 경우에는 길이를 조절해주고요. 단추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석 단추로 변경해 보다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벨크로 형태로 변경하거나 허리 부분을 시보리 형태로 리폼해 착용 편의를 높일 수 있고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부산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지체 내병변 장애인으로 개인당 최대 4벌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5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경기도에서는 휠체어 가방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1: 네,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는 2026 이동보조기기 맞춤 가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외출과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사용하는 지체 내병변 장애인과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휠체어용 가방 7종 중에서 수납 목적과 용도, 사용자의 운동 기능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는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우편과 이메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0: 더불어서 게임 보조기기도 지원되고 있죠?
1: 네, 경기도 재활공학센터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아름다운 재단, 국립재활원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사업은 기존과 달리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지원 대상은 PC나 모바일, 콘솔 게임을 즐기고 싶은 지체 내병변 장애인이고요. 개인의 신체 기능과 게임 수행 환경을 평가한 뒤 맞춤형 게임 보조기기 패키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수 키보드와 특수 마우스, 컨트롤러, 스위치 장치 등 다양한 게임 보조기기들이 지원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접수는 5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이메일과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0: 희귀 난치질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도 있는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서울 동북보조기기센터에서는 월드비전 후원으로 저소득 희귀질환 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만 23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질환 진단서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경제적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정에 해당된다면 이동이나 학습, 사회참여 등이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 어떤 품목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1: 해당 사업은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최대 300만원 이하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과 학습,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세유지 보조기기나 이동 보조기기, 학습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22일까지 진행되고 신청은 각 지역 접수 기관을 통해 이메일과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동북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장애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요?
1: 네, 2026 상미당 행복한 펀드 장애 어린이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기구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에는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정규 교과 과정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를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동과 자세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푸르메 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군요. 장애인이 아니라 보조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네요.
1: 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국내 보조기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품질 향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기기 업체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개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컨설팅 분야는 제품 개발, 사용성 평가, 품질 평가 등으로 나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종 두 개 업체를 선정해 제품 특성에 따라 보조기기, 품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는 6월 10일까지 이메일로 가능하고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0: 선정된 업체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1: 최종 선정된 업체는 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가 그룹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개발 분야에서는 디자인과 기능 개선 방향, 유사 제품 분석, 개발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품질 평가 분야에서는 제품에 필요한 품질 시험 항목이나 안전 검사 기준, 시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또한 사용성 평가 분야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한 평가 시나리오와 사용 편의성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선정 업체는 총 3차례에 걸쳐 단계별 집중 컨설팅을 받게 되고 제품 개선 방향과 결과물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 제작이나 추가 개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끝으로 보조기기센터 이용숙이 공모전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1: 네,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는 보조기기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숙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보조기기센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 가족, 활동지원사, 그리고 보조기기센터 직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조기기를 사용하면서 달라진 일상생활이나 돌봄의 변화,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느낀 경험과 보람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은 6월 5일까지이며 제공되는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총 10명을 선정해 상금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0: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태연이 부릅니다. 만약에.

0: 네, 지난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참 좋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간단한 동작으로 내 몸을 깨우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집콕으로 도전하는 홈트 방팡.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몸을 위한 운동 큐피트 이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지난주 반응 좋았어요. 요즘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지난 연휴에도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은 이 집콕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에도 1인 가구들이 많고 제가 만나는 장애인 회원들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모처럼 한가하게 연휴를 즐기면서 연휴를 보내니까 좋았다고 하시는데 어머 연휴 끝나고 센터에 오셨는데 네. 다들 조금씩 불어있는 느낌이 드는
0: 그거는 뭐 명절 증후군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뭐 저도 연휴에 가족들과 잘 쉬고 잘 먹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뭐 사실 제가 배만 보면 알잖아요. 한 1kg은 살짝 찐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오늘 예, 다시 박차를 가해서 요 1kg 한번 빼보겠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을 준비했는데
0: 좋아요. 네.
1: 운동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막상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날 있잖아요.
0: 있어요.
1: 몸이 무거워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냥 시작 자체가 부담스러운 날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몸을 깨워보는 시간입니다.
0: 너무 좋다. 예.
1: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앉은 몸도 살아난다 팡팡인데요.
0: 예.
1: 운동은 꼭 서서 크게 움직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0: 예.
1: 사실 운동은 조건만 맞으면 어디서든 반응합니다.
0: 그럼요.
1: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작 조건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옷 갈아입고 시간 따로 내고 어딘가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 조건을 낮춰보려고 합니다.
0: 야, 그럼 진짜 오늘은 저 일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운동이군요.
1: 맞습니다. 오늘은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 시작합니다.
0: 네.
1: 이미 앉아계신 그 자세가 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0: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은 그 몸에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1: 그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움직임 없이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안 좋은 겁니다.
0: 예, 예.
1: 같은 앉은 자세라도 작은 움직임만 더해주면 몸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오늘은 특히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
0: 네.
1: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움직임입니다.
0: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딱 맞네요. 예.
1: 그렇죠. 몸을 크게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0: 예.
1: 그럴수록 작은 움직임이라도 정확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0: 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부터 오늘은 또 열심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1: 자, 편하게 의자에 앉아 주세요.
0: 네, 앉아 있고요. 네.
1: 두 발은 바닥에 가볍게 닿아 있고 무릎은 골반 너비 정도로 둡니다.
0: 예.
1: 양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0: 네.
1: 올립니다.
0: 예.
1: 여기서 중요한 건 힘으로 세우는 허리가 아니라,
0: 아니라.
1: 길어지는 허리입니다.
0: 예.
1: 살짝 위로 끌어올려진다는 느낌만 가져가 보세요.
0: 바른 자세 정도로? 예.
1: 좋아요. 좋아요. 지금부터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0: 예.
1: 작게 대신 정확하게 느껴보겠습니다.
0: 아, 정확하게. 예.
1: 가족과 함께라면 우리 키 조금만 더 커져볼까? 이렇게 대화해 주셔도
0: 애들
1: 좋습니다.
0: 좋아하죠. 키 큰다면.
1: 혼자 계셔도 사실 괜찮아요.
0: 자,
1: 양손을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0: 네.
1: 손바닥이 허벅지를 편안하게 덮고 있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0: 네.
1: 이때 어깨에는 힘을 툭 빼고 떨어뜨려줍니다.
0: 힘 빼고. 예.
1: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지그시 눌러보겠습니다. 이때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바닥에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0: 가볍게 가볍게
1: 그 상태에서 허리가 위로 길어지는 느낌을 만들어 봅니다. 억지로 세우지 않아요.
0: 예.
1: 위에서 나를 살짝 끌어올리는 느낌. 지금 멈춘 상태에서 내 허리 길이가 조금 길어졌는지 느껴보세요.
0: 예, 한 3cm 커진 것 같아요. 네. 등이 펴지고 허리가 이렇게 위로 조금 끌어올려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1: 맞아요. 네. 키 커진다 생각하는 그 느낌이고요. 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손바닥에 실려있던 힘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서 몸도 같이 풀립니다.
0: 그렇네요. 예.
1: 지금 힘이 빠지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아마 풀 때 훨씬 편해지는 느낌이 드실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예.
1: 몸은 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풀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 때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힘을 쓰는 순간보다 풀리는 순간에 더 집중해 봅니다. 몸은 힘만 쓰면 버티기만 될 뿐이에요. 풀어줘야 반응합니다.
0: 예.
1: 지금 그 변화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이거 한 두세 번 했더니 허리가 좋아지네요. 훨씬. 예. 계속해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죠.
1: 지금 허리를 세운 상태를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0: 예.
1: 아까 만들어진 그 길어지는 느낌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제는 고개를 아주 조금만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0: 예.
1: 젖힌다가 아니에요.
0: 젖힌다 아니에요.
1: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입니다.
0: 예, 예. 턱을 넘어지셨네. 예.
1: 네, 확 제껴서 턱을 확 들지 말고
0: 예.
1: 아래 턱을 아주 미세하게 들어올립니다.
0: 조금씩. 예.
1: 두 입술 가볍게 닫고 목 앞쪽이 천천히 길어지는 느낌으로 조금 유지해 볼게요.
0: 예.
1: 하나, 둘, 셋. 지금 내 목 앞쪽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예. 천천히 느껴보세요.
0: 요게 나이가 들면은 여기 목 주름 생기잖아요. 요거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늘리니까 시원하면서도 많이 안 해봐서는 좀 낯선 느낌도 든대요.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0: 예,
1: 중요한 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변화를 느끼시는 겁니다. 이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0: 네.
1: 이때에도 급하게 돌아오지 말고 내 고개 무게를 느끼면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0: 네.
1: 한 번 더 진행하실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뒤로 열어주고 내쉬면서 역시 묵직하게 천천히 돌아옵니다.
0: 네.
1: 호흡을 억지로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0: 예.
1: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몸이 편안하게 따라오도록 합니다.
0: 예, 좋네요. 계속해서 3단계. 이번에는 어떻게 어깨 쪽으로 갑니까?
1: 네, 맞아요. 양손은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둔 상태를 예. 그대로 유지합니다.
0: 예.
1: 어깨에 힘은 빼고 이제 아주 가볍게 움직여보겠습니다.
0: 예.
1: 어깨춤을 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0: 예.
1: 어깨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이때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놓아준다는 느낌.
0: 네.
1: 반복해 볼까요? 하나 올렸다가 툭.
0: 둑
1: 올렸다가 툭. 셋 올렸다가 툭. 마지막 넷 올렸다가 툭. 지금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 느껴보세요.
0: 그나저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까요? 이게 단순한데도 되게 시원해진 느낌도 들어요.
1: 지금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쌓여있던 긴장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0: 네.
1: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볼게요. 같은 동작인데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0: 예.
1: 자, 정면을 보고 어깨 한번 올렸다가 툭.
0: 예.
1: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한번 으쓱 툭. 이번에는 몸통까지 살짝 틀고 한번 툭.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한번 으쓱 툭. 이걸 리듬을 타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정면 올렸다가 툭. 왼쪽으로 옆을 보며 올렸다가 툭. 이번에 몸통까지 올려요. 그리고 툭. 다시 제자리 올렸다가 툭.
0: 네.
1: 한 번 더 이어가 볼까요?
0: 네.
1: 정면으로 툭. 옆으로 툭. 몸통까지 돌리고요. 툭. 마지막 제자리에서 툭.
0: 예.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하니까 일단 뭐 좀 재밌어요. 가만히 하는 게 아니니까. 예.
1: 같은 동작도 방향이 바뀌고 리듬이 들어가면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0: 그렇네요. 예.
1: 지금 정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리듬에 맡겨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편안한 방향으로 한 번 더 움직이고 어깨 힘을 툭 풀어줍니다. 지금 어깨나 목 주변이 조금 더 가벼워졌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0: 아, 예, 좋네요. 그리고 저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푸시업이 있다면서요. 이건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지금 한번 우리 앉은 상태에서 같이 해볼까요?
0: 예, 예.
1: 양손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0: 무릎, 예.
1: 손바닥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덮은 다음에
0: 네.
1: 이제 손바닥에 내 체중을 살짝 실어봅니다. 그 상태에서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0: 아, 이렇게. 예.
1: 중요한 건 들어올린다가 아니라 밀어낸다는 감각입니다. 몸이 실제로 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방향으로 힘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운동입니다.
0: 아.
1: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손바닥으로 밀고 천천히 풀고 다시 밀고 천천히 풀고
0: 아, 그렇구나. 예.
1: 이거 내 호흡에 맞춰서 한번 반복해볼까요?
0: 예.
1: 하나 밀고 풀었다 둘 밀고 풀었다 마지막 셋 밀고 풀어보세요. 지금 손바닥으로 내 체중이 어떻게 실리는지 가만히
0: 예.
1: 느껴보세요.
0: 그러니까요. 예.
1: 팔, 어깨, 가슴까지 같이 연결되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0: 예, 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1: 오, 그럼 지금 완전 네. 제대로 하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완전히 들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0: 예.
1: 밀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가 운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바닥, 팔, 어깨, 가슴 중심까지 힘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제 손의 힘을 풀고 지금 팔이나 가슴, 어깨 쪽이 처음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0: 네.
1: 이 동작도 역시 두 번 정도 반복해주면 좋습니다.
0: 네, 근육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가슴 쪽에.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1: 자, 오늘 동작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간인데요. 지금까지 천천히 깨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에너지를 올려보겠습니다.
0: 네네.
1: 자, 두 손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세요.
0: 예.
1: 주먹의 힘을 꽉 주지 않아요. 편안하게 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0: 예.
1: 마치 복싱하는 느낌이다.
0: 아, 복싱. 예.
1: 그리고 가볍게 풍선을 터뜨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네.
1: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1: 앞으로 펀치를 뻗습니다.
0: 진짜 번트네요?
1: 하나, 둘,
0: 예.
1: 하나, 둘, 좋아요. 예. 좌우 번갈아가며 리듬을 타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0: 예.
1: 조금 더 자연스럽게 팔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
0: 예.
1: 자, 이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0: 네네.
1: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위쪽으로 하늘을 향해서 펀치를 뻗습니다.
0: 오, 예.
1: 하나, 둘, 하나, 둘.
0: 예.
1: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시원하게.
0: 예.
1: 이때 조금 빠르게 하셔도 돼요.
0: 아, 그래요? 예.
1: 호흡이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 확인해보세요. 근데 숨이 짧아지지 않게 내 호흡 안에서 유지합니다.
0: 예. 야, 이거 여태까지 배운 동작 중에 가장 활발한 구간이네요.
1: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정면, 좌우, 예. 위쪽 자유롭게 섞어서 리듬을 타봅니다.
0: 예.
1: 앞으로, 옆으로,
0: 예.
1: 위로. 한 번 더 해볼까요?
0: 예.
1: 앞으로, 옆으로, 위로.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움직임을 마무리합니다.
0: 예.
1: 손의 힘을 툭 풀어주세요.
0: 네.
1: 지금 호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0: 예.
1: 양손을 위로 올렸다가 손끝을 가볍게 툭툭툭 털어줍니다.
0: 예.
1: 힘을 빼고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두 눈을 잠깐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몸 상태 한번 느껴보세요.
0: 네.
1: 오늘은 앉은 상태에서도 몸을 충분히 깨울 수 있다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자세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힘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0: 네. 자, 집콕으로 도전하는 홈트 팡팡. 다음 주에도 함께 할 예정이니까, 예, 우리 청취 여러분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죠. 이문세가 부릅니다. 광화문 연가.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박준용 선수가 장애인 사이클 월드컵에서 4위에 올랐다고요?
1: 네. 박준용 선수는 이탈리아 아브루조에서 열린 국제 사이클 연맹 파라 월드컵 3라운드 트라이사이클 1등급 타임 트라이얼 경기에서 1위 루롱페이보다 1분 56.6 1초 뒤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준용 선수는 도로 경기에서도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이번 대회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로드레이스 은메달을 따낸 적이 있는 박준용 선수 이번 시즌에도 뭐 메달은 없지만 세계적인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 사이클 간판 이도현 선수는 핸드바이크 4등급 경기에서 6위 도로 경기에서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0: 서울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에서 김학진 선수와 정인옥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1: 9일과 10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에서 김학진 선수가 남자부 1등급 경기 결승에서 임세윤 선수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학진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 1등급 경기에서는 정인옥 선수가 서미란 선수를 이겼습니다. 남자 청각 부분에서는 2021 카시아스 두술 데플림픽 복식 금메달을 따냈던 이창준 선수가 정상에 올랐고요. 여자부에서는 함희용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자, 파라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들은 월드컵에 출전하네요.
1: 네. 파라클라이밍 대표팀이 15일과 16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월드클라이밍 파라시리즈에 나섭니다. 지난해 처음 국제대회 출전한 대표팀은 올해 또 새롭게 꾸려서 2028 LA 패럴림픽 출전을 향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자 신급 시각 B2 등급 경기에서는 김대영 가이드와 이다경 선수 그리고 서종국 가이드와 최길라 선수가 출전합니다. 최길라 선수는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4위에 오른 최사라 선수의 쌍둥이고요. 아, 예, 예. 이 서종국 가이드는 비장애인 국가대표 서채연 선수의 아버지로 아, 예, 예, 그렇죠. 이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고 또 김대영 가이드는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남자 RP2 등급에는 윤태인 선수가 AU3 등급에는 연동기 선수가 나섭니다. 윤태인 선수는 2023년 사고로 장애를 얻은 뒤 클라이밍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연동기 선수는 왼손 엄지를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짧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0: 네. 자, 봄을 맞아 장애인 스포츠 리그 경기들이 일제 열리죠.
1: 네, 휠체어 테니스 리그전 1차전이 내일까지 대구 두류 테니스장에서 열립니다. 제2회 전국 롬볼 리그전도 인천 광역시 롬볼 경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 사격연맥 리그 챔피언십은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관에서 열리고요. 장애인 펜싱 리그 대회 2차 대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치러집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비장애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와 같은 A조에 속한 나라들 좀 간단히 둘러보도록 하죠. 일단 첫 경기 상대가 체코죠?
1: 네. FIFA 랭킹 41위 체코는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사실 덴마크가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체코가 올라왔죠.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 첫 경기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 진출이 가려졌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체코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2000년대 중반 이후 침체기에 빠져들었던 체코인데 최근에는 수비를 단단히 구축한 뒤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로시츠키, 네드베드가 있던 2000년대 화려했던 모습은 없지만 이 평균 신장이 186cm 그러니까 장신 선수들을 활용한 센트피스가 위력적입니다. 올 시즌 프랑스 올림픽을 이용해서 36경기에 나와 14골과 도움 7개를 올린 슐츠가 경계 대상 1호입니다.
0: 예. 2차전 상대는 개최국인 멕시코입니다. 뭐 사실 A조 최강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홈의 이점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1: 네. 멕시코가 또 최근에 국내파를 조기 소집해서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이 열리는 해발 1571m 네. 과달라하라 경기장도 사실 멕시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네. 네, 멕시코의 경쟁력은 최전방 공격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EPL 풀럼에서 뛰고 있는 라울 히메네스 그리고 AC밀란에서 뛰는 산 안티아고 히메네스가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중원의 핵심인 에드손 알바레스가 발목 부상으로 지난 2월 실전에 나서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요. 여전히 어려운 상대인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던 멕시코반은 네. 멕시코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0: 그렇군요. 남아공은 아무래도 우리 조 이제 최약체로 평가받는데 토너먼트 진출하기 위해선 진짜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남아공은 FIFA 랭킹 62로 A조 네 팀 중에 가장 낮습니다. 지난 3월 파나마와의 평가전에 소집된 명단 가운데 유럽 빅리그 1부 무대에서 뛰는 선수가 번리 공격수인 라일 포스터가 유일합니다.
0: 네.
1: 다만 대표팀 다수가 이 자국리그의 마멜로디 선다운드에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입니다. 마멜로디의 경우에는 지난해 클럽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울산 HD를 1대0으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0: 예.
1: 주장인 골키퍼 로넨 윌리엄스도 이 페널티킥 방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0: 네. 자, FC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하면서 프리메라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1: 네, 바르셀로나는 11일 캄노우에서 열리는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 9분 만에 마커스 래시포드가 환상적인 프리킥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0: 네.
1: 전반 18분에 다니 올모의 절묘한 백힐 패스를 페란 토레스가 차 넣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30승 1무 4패 승점 91점 을 기록하면서 2위 레알 마드리드를 14점 차로 따돌리고요. 남은 3경기에 관계없이 통산 29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특히 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감독이 경기 당일날 부친상을 겪는 비보를 접했는데도 선수단을 지휘했습니다. 특히 시즌 막판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 라민 야말 선수 올 시즌 16골 그리고 도움 11개를 올리면서 메시의 후계자다운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최근 훈련장에서 추아메니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팀 내 잡음이 많았던 레알인데요. 결국 라이벌 팀의 우승을 직접 확정 지어주고 말았습니다.
0: 팀워크가 얼만큼 중요한지 또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프로야구 초반에는 KT가 2강으로 꼽히던 LG와 삼성을 제치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 돋보이고 있어요.
1: 네, 지난주 고척돔에서 이강철 KT 감독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 안정된 투수진의 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KT는 지금 선발진이 가장 탄탄한 팀입니다.
0: 그러게요. 예.
1: 보실리와 사우어 두 외국인 선수가 압도적이진 않아도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영표, 소영준, 오원석으로 이어지는 국내 선발진도 수준급입니다. 롯데와 함께 선발 평균 자책점 1, 2위를 다투고 네네. 있고요. 소영준 선수 어깨가 좋지 않지만 또 뭐 2주 정도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불펜 자원도 풍부한데요. 이 든든한 마무리 박영현 선수를 필두로 한승혁, 손동현, 스기모토, 우규민, 전용주, 김민수 등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최강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다 또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0: 그렇죠.
1: 예. 이 야수진도 화려하진 않지만 팀 타율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0: 네.
1: 다소 아쉬웠던 외국인 타자 힐리어드 선수도 이제 장타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0: 수도 좋더라고요. 예.
1: 예, 허경민 선수도 이번 주에 복귀를 하고요. 또 괴물 안현민 선수도 복귀가
0: 안현민,
1: 다가오기 예. 때문에 상위권 다툼을 이어갈 듯합니다.
0: 네. 프로농구 부산 KCC가 정규리그 6위 최초로 우승에 도전하고 있어요.
1: 네, 허훈과 허웅, 최준용, 송교창 등 정말 국가대표급 그러니까. 라인업을 갖춰서 네. 슈퍼팀으로 불렸던 KCC. 정규리그는 6위에 그쳤죠.
0: 네.
1: 아무래도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0: 당해서.
1: 6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원주 DB를 3승, 그리고 4강에서는 안양 정관장을 3승 1패로 물리쳤습니다.
0: 네.
1: 이 기세가 대단합니다. 돌풍의 팀인 고양 소노와의 챔프전에서도 1, 2, 3차전을 모두 이겼습니다.
0: 그렇죠. 예.
1: 이 뛰어난 수비력과 이 쇼농과 국내 선수들의 파괴력이 더해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승 축포를 터뜨리려던 10일 4차전에서는 80대 81 한 점 차로 패했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경기 종료 0.9초 전 소노의 에이스 이정현 선수가 멋진
0: 예.
1: 돌파
0: 자유투. 예.
1: 그리고 자유투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두 팀이 오늘 5차전을 가집니다.
0: 네.
1: 3연패 후 기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소노와 우승을 확정지으려는 KCC 대결 오후 7시 고향에서 열립니다.
0: 네. 프로배구 한해농사를 지을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열렸는데 절반 이상의 선수가 경력자로 채워졌네요.
1: 네, 체코 프라하에서 트라이아웃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9일 재계약 선수 명단이 먼저 발표된데요. 여자부는 지난 시즌 득점 1, 2, 3위인 GS의 실바, 도로공사 모마, 그리고 IBK 빅토리아가 모두 남았습니다.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 레오, 우리카드 아라우조, 그리고 한국전력 베논이 재계약했습니다.
0: 네.
1: 10일 열린 추첨에서는 남자부 OK 저축은행과 여자부 정관장이 1순위 지명권을 얻었는데요. 두 팀도 경력자를 뽑았어요. OK는 대한항공과 결별한 러셀을 선택했고요. 정관장도 2년 전 준우승에 기여했던 부키리치를 택했습니다.
0: 네.
1: 그 밖에 남자부 삼성화재는 펠리페 호키, 대한항공은 캐트진스키, KB손해보험은 리누스 베버를 지명했고요. 여자부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특급이죠. 메가 선수와 재계약하면서 리시브가 가능한 자원인 조던 윌슨을 뽑았습니다. 네. 한국생명은 옌시 킨델라를 선택했고요. 페퍼저축은행은 팀 사정상 외국인 선발을 포기했습니다.
0: 네. 자, 여자 기계체조의 간판이죠. 여서정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군요.
1: 네. 여서정 선수 10일 충북 진천선수촌 기계체조장에서 열린 2026년 국가대표 및 국제대회 파견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총점 합산 106.366점을 기록하면서 여자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전날 열린 1차 대회에서 총점 54.100점을 받았고요. 2차 대회에서 도마 포함해서 총점 52.266점을 얻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 여서정 선수 아시안게임 출전은 8년 만입니다.
0: 그렇죠.
1: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거머쥐었지만 2023년 개최된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세계선수권 출전 때문에
0: 올림픽 출전권 관련이 있어서
1: 포기를 했었거든요. 여서정 선수 뭐 다들 아다시피 이제 한국 기계체조의 전설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여홍철 교수의 그렇죠. 딸이죠. 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또 우리 여자 기계체조 최초로 동메달을 따내기도 한 간판 선수입니다.
0: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중앙일보 김효경 기자였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르는 별이 진단해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들어가는 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고 깨닫게 될까요? 긴 시간 골똘히 고민하다가 아, 나는 사랑에 빠졌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끄는 사람이 나타나고 설레는 마음이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던 때보다 사랑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으로 멋진 일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깊이 탐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사랑한다는 막연한 감정만 간직한 채 세월을 따라 나이를 먹어갈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단지 마음의 정도 차이일까요? 아니면 깊이 차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도나 깊이란 또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물음은 연애를 해보면 저절로 깨닫게 될까요? 연애를 해보지 못했다면 영영 모른 채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연애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처럼 사랑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데이트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연애한다고 할 수 있을까? 반드시 사랑해야만 연애한다고 볼 수 있을까? 사랑 없이도 연애는 가능할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연애라고 부를 수 없나? 우리는 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각자 제멋대로 세운 잣대로 이건 사랑이다, 그건 연애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는지도 모릅니다. 1970에서 1980년대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쓰던 순애보라는 말을 기억하나요? 막상 그 뜻을 물으면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애정을 뜻하는 인류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은 또 어떤가요? 말 그대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길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이렇듯 우리 대다수는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고 때로는 관계에서 변명이나 이유를 댈 때도 이 말을 앞세웁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평화롭고 궁극적인 해답을 내놓은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겠죠. 이 책은 그 물음들을 따라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 선인들이 남긴 경험과 통찰을 토대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나아가 사랑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밝히고 그 능력을 단단히 키우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대부터 널리 이어진 지혜 중 하나인 혼자만의 삶도 제안하려 합니다. 부디 이 책이 당신에게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라토리 하루이코.
하루이코.

1장 불안의 시대 입속 모래 같은 사랑 사랑을 잃어버린 세계 사랑을 이유삼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버겁고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각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져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랑에 얽힌 사연들까지 떠안고 살아갑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삶은 지금보다 한결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사랑해버리고 맙니다. 누구도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이런 상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절반쯤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사랑 없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한 풍경입니다. 기쁨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삶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사랑이란 고통을 안겨주는 씨앗이면서 동시에 기쁨을 피워내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지난 시간을 되짚으면 사랑 자체가 고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는 늘 사랑 때문에 괴롭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둘러싼 관계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릇처럼 사랑 때문에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대부분 사랑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상대와 사랑만으로 묶여있지 않고 사랑을 이유삼아 여러 요소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나와 상대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이어진 동시에 사회라는 끈으로도 연결됩니다.

0: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은밀히 관계를 맺으며 쾌락을 느낄지언정 그 쾌락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습니다. 애당초 육체적 쾌락이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정작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타인들 눈에 죄나 악으로 비춰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법이나 제도를 두려워할까요? 설령 의식한다 해도 비중은 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걸 다 알면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들을 괴롭히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불륜 상대 때문에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배우자 몰래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누가 그걸 파탄이나 배신으로 규정할까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아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동시에 내 안에 세상 사람 중 한 명이 나를 단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나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곧 가족, 친척, 친구, 직장이나 학교 관계자, 그들의 인맥에 속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혈연도 지연도 없는 낯선 타인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내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가 내 혼의 관계를 불륜이라 낙인 찍고 비난합니다. 알고 보면 불륜이라는 단어에는 인륜의 윤과 안일불이 합쳐져 인류 보편의 윤리나 개인 양심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차가운 눈초리, 따돌림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뿐이죠. 이런 판단은 인간 윤리와는 무관합니다. 고작해야 약삭빠른 손익계산일 뿐이지만 대개는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륜의 고민은 사랑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랑과 무관하게 사회적 통념과 제도가 만들어낸 무언의 압력에 부딪혀 터져나오는 개인의 비명에 불과합니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사회인으로 산다는 핑계.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회인이라 부르며 자신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인의 얼굴을 하지만 속으로는 늘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떤 사안이 공적인 제도와 맞닿는 순간 사회라는 단어는 갑자기 근엄한 얼굴을 하고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무게중심은 곧장 개인의 일상에서 멀어져 법이나 규범처럼 추상적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친숙한 감각은 뒷전으로 밀리고 제도와 규칙을 말하는 딱딱한 언어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왜 사회적 문제는 늘 생활감각과 동떨어져 보일까요? 그 까닭은 논리와 체감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문제는 제도와 법의 논리로 다뤄집니다. 우리는 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은 눈앞에서 직접 겪는 불편과 손해에 먼저 반응합니다. 인류 전체의 차별 문제를

를 집 앞 쓰레기 문제보다 가깝고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집 앞 쓰레기 수거가 며칠만 미뤄져도 우리는 금세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렇듯 삶의 감각은 늘 피부에 닿는 범위에서 먼저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차별 문제가 당장 내 삶에 들이닥치면 어떨까요? 먼 이야기처럼 들리던 문제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머리로만 알던 사실이 몸속 깊이 파고들어 절박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고 움직이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불륜 문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스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욕망을 품은 사람일수록 불륜 기사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주간지나 방송 매체는 앞다투어 유명인의 불륜을 파헤치며 판매 부수나 시청률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가 방송에 나와 이를 논한다면 얼마나 눈여겨볼까요?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겁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불륜의 논리나 도덕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적나라한 남녀관계, 숨겨진 사건, 배신과 질투극에 마음을 쓸 뿐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론보다 감정을 흔드는 이야기,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이나 윤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을까요? 학교 교육 덕분만은 아닙니다. 본래는 종교에서 비롯된 가르침이 세속화되어 삶 속에 퍼져나간 결과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사람들은 거짓말의 해악을 감각으로 배웠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두려워하며 마음에 각인되었죠. 다른 삶의 규범들도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고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서 구전되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지혜를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때그때 세상을 대표하던 얼굴들입니다. 부모, 친척, 이웃, 스승, 상사, 지도자, 종교인, 그리고 TV와 드라마, 노래가사까지 다양한 존재들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200만 부 베스트셀러 초역 니체의 말로 세상을 매혹시킨 위대한 철학자는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사랑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런 삶도 충분히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삶을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사랑을 통해서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니체, 괴테, 성경 등 오래된 사유의 흔적을 따라가며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철학적 성찰의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감정의 영역에 머물렀던 사랑을 존재론적, 윤리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우리가 왜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비트겐슈타인, 마르틴 부버, 막스 셸러, 그리고 성경의 사유를 넘나들며 사랑을 타자와의 관계이자 세계와의 연결로 재정의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적 문제로서의 사랑을 다룬 책, 사랑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지은. 바인과 서인이 일러준 공원에 도착했다. 시원한 카페에서 시원한 우롱차를 마시고 나선 참이었지만 공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 금세 땀이 났다. 땀이 나도 괜찮았다. 그 일 이후 수시로 찾아오던 한기를 생각하면 더위가 차라리 안전하게 느껴졌다. 무더위 속에서

0: 푸른 나뭇잎들은 만지면 그 초록빛이 손에 그대로 묻어날 것 같았다.
1: 아, 이런 곳에 공원이 있었구나.
0: 자주 지나다니던 곳인데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이 단번에 좋아졌다. 인기척의 뒤를 돌아보니 바인과 서인이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도 돌아서서 인사를 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원과 두 사람이 어딘지 닮았다. 봄을 잃어버린 대신 여름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니 입가가 조금 올라갔다.
2: 언니는 이제 우리만 보면 웃네.
0: 바인이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3: 그러네.
0: 하자 서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뜨거운 서인의 손을 마주잡자 가슴속에 남아있던 약한 한기까지 사라지는 기분이 됐다.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 안쪽으로 걸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가슴도 한껏 펴지는 기분으로. 더위 탓인지 사람이라곤 우리뿐이어서 편안한 숨을 내쉬게 되고 주변을 살필 수도 있게 됐다. 키 큰 나무에 나란히 앉은 이름 모를 새들과 여름의 하얀 꽃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약간 축축한 흙의 냄새도 강하게 느껴졌다. 이 생명력에 머리가 아찔해질 정도였다. 바인이 그늘에 잠긴 벤치를 가리키며 저기에 앉자고 말했다. 함께하는 순간 바람이 불었다.
1: 비가 온다고 했었나?
4: 우산 없는데.
3: 비 오면 그냥 맞자.
0: 나와 서희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붉게 익은 바인의 양 볼과 땀이 흐르고 있는 서인의 이마를 바라보았다. 나도 둘과 비슷할까? 궁금했다. 여름에 땀을 흘리고 비가 오면 맞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와도 괜찮을까? 궁금하다. 두 사람과 비슷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서인이 입을 열었다. 방금 활동가를 만나고 오는 길이라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예은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에 놀랄 틈도 없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렇지만 그보다 큰 범죄 시스템이 있고 활동가들은 그 시스템을 추적해야 한다고 경찰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이야기. 나는 이 소식이 생각보다 충격적이지 않은 것이 의아했다. 예은이 이 일의 활동가로 몸을 담고 있다는 것도, 범인 한 명이 잡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두렵다는 느낌보다 화가 난다는 느낌이 더 크게 들었다. 자기 일처럼 이 일을 대하는 예은과 어떻게든 나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서인과 바인 곁에서 함께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겪은 고통의 고리를 끊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말이 없자 서인이 물었다.
4: 언니, 괜찮아요?
1: 있지. 좀 짜증난다. 그 새끼 어떤 놈인지 몰라도 이런 짓이나 하고.
0: 내 말을 들은 바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4: 언니, 짜증이 뭐냐?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만큼 욕을 해버려.
0: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힘껏 고함을 질렀다. 그런 욕을 너처럼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는 웃으며 말했고 저희는 같이 해봐요 하면서 바인을 따라 신나게 욕을 내질렀다. 나는 시발 하고 작게 말해보고 조금 더 큰 소리로 미친 새끼들아 했다. 그러자 서인과 바인이 나를 보며 깔깔 웃었다. 내 욕이 너무 어설퍼서 안 되겠다며 바인은 욕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된 소리를 더 넣으라는 둥 첫 음절을 좀 더 길게 해보라는 둥 지침을 내리면서 나는 그 말을 따라 다시 욕을 하고 지켜보던 서인은 이제 배를 움켜쥐고 거의 울듯이 웃었다. 바인의 욕 수업은 서인의 커다란 웃음소리 안에서 한동안 계속됐다. 나는 바인에게 합격받은 방식으로 크게 욕을 했다. 하고 또 했다. 욕을 할 때마다 범인의 몸집이 작아졌다. 작아지고 작아지고 계속 작아져서 새끼손가락 아니 새끼손톱만해질 때까지 욕을 하자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0: 서인.
1: 자, 알았어요. 갈게요.
2: 등을 떠미는 사장님의 손길을 느끼며 말했다. 사장님은 언제나 아르바이트가 끝나기 10분 전부터 퇴근 준비를 시켰다. 어느덧 8개월. 나는 빵집 아르바이트가 심각하게 적성에 잘 맞는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일에 익숙해졌고, 더 이상 퇴근 시간 같은 곳은 눈치 보지 않는데도 사장님은 변함이 없었다.
1: 얼른 가라.
2: 사장님은 빵 빛깔을 닮은 종이 봉투에 매일 다른 종류로 빵을 몇 개씩 담으면서 말했다. 어느덧 빵이 든 봉투를 뻔뻔하게 받아들고 퇴근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봉투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늘 그렇듯 사장님이 잘 가라며 손을 흔들어줘서 기분이 좋았다. 조금 흥얼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무심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 할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통화 안 한 지 오래됐네 하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뜻밖의 할머니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0: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
3: 나 지금 병원이다. 서인아, 할머니 보러 한번 와라. 여기 병원 주소 찍을 테니까.
2: 할머니는 폭탄 같은 말을 던지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동안 지치지도 않고 오라는 할머니 말에도 끝내 집에는 가지 않았었다. 겨우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회오리 치는 엄마의 흑빛 구름이 여전히 꿈에 쫓아왔지만 견딜만 했다. 차곡차곡 꾸려가는 나의 생활을 의식하면서 지내는 지금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할머니가 병원에 있다.
0: 언제부터? 대체 왜?
2: 어디가 아파서 입원까지 한 건지 처음 듣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0: 그렇게 힘없는 목소리는 처음이야.
2: 생각하는 틈으로 병원에 가면 엄마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다.
0: 나를 어쩌면 좋을까? 지금 엄마가 문제야. 할머니가 아프다는데.
2: 곧장 집으로 가는 차표를 검색하면서 빵 봉투를 던지듯 지훈 언니에게 안기고 할머니를 보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면서 나는 내가 무척 당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아플 수 없었다. 아파선 안 됐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집은 내가 빠져나온 자리를 빼고는 그대로 있어줘야 했다.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나. 내가 집을 나왔다고 해도 엄마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엄마를 할머니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을 텐데도 나는 내 앞가림에만 몰두했다. 나의 현재를 더 열심히 챙기면 과거 같은 것은 시간과 함께 휘휘 뒤로 물러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과거는 난데없이 저 앞에서 회오리처럼 덮쳐왔다.
0: 할머니가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할머니 곁에 있을 사람은 나인데.
2: 나를 먹이고 돌본 할머니를 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두려웠다. 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데리고 가려는 힘이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가는 내내 할머니를 향한 걱정과 엄마에 대한 반감,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에 대한 막막함이 질척하게 섞인 이상한 상태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병원 입구의 회전문에 끼어드는 타이밍을 세 번이나 놓치고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두고 그걸 찾느라 한동안 로비에 서서 두리번거렸다. 눈앞이 흐렸다. 병원에서 가장 먼저 나를 자극한 것은 시각이었다. 눈길을 두는 어디에나 사람들이 짙은 구름을 쥐고 있었고 그런 구름들이 로비 전체에 안개처럼 퍼져 있었다. 미세하게 풍기는 소독약 냄새와 더불어 병원은 그 자체로 바깥 세상과 구분되는 세계였다. 그리고 이 안에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0: 1308호 1308호
2: 호수가 좀처럼 외워지질 않아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보면서 13층에 내렸다. 각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대화 소리와 TV 소리가 들려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운동화에서 쩍쩍 소리가 나서 나도 모르게 까치발을 했다. 1308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편으로 가야 했고 최선을 다해 발소리를 죽이면서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병실 입구에 또렷하게 적혀있는 할머니의 이름을 확인하자 가슴께가 딱딱해졌다.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하며 병실로 들어갔다.

0: 아이고 우리 서인이 왔냐?
1: 할머니가 손뼉을 한번 짝 치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2: 뭐 할머니 괜찮아?
3: 아니, 너 보니까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
4: 너무 좋다.
1: 할머니는 옆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3: 여기 내 손녀딸
1: 하며 인사를 시켰다. 할머니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옆자리 할머니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5: 반가워요
1: 하고는 협탁에 놓여있던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었다.
5: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부러워서 혼났다니까. 아유, 가만 보니 할머니를 쏙 뺐구먼.
1: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 웃음처럼 포근한 구름이 할머니와 내 주변에 번져서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을 하고 할머니를 흘겨보았다. 할머니는 내 눈을 피하고는 과장된 말투로
3: 무슨 소리? 우리 서인이가 훨씬 예쁘지? 아유, 키 큰 거 봐. 서인아, 밥은 먹었냐? 나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가자.
1: 하면서 나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작은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다. 할머니는 친근하게 카페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3: 여기 과일 주스가 맛있더라
1: 하면서 망고 주스를 두 잔 주문했다.
3: 아이, 너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도 내가 안 아픈 거는 아니야.
1: 할머니는 잔뜩 풀이 죽은 표정을 하고는 그러나 장난스러운 웃음이 미세하게 번진 얼굴로 말했다. 어릴 때 나는 할머니의 이 얼굴을 좋아했었다. 얼굴에 녹아있는 장난기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멋있다고 늘 생각했다.
6: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진실을 알았어. 그것을 알아내고 말았다고.
1: 화로의 기본 3강에는 어미가, 주상의 뒤에 있어요.
2: 왕비가 준 까망베르 고르곤졸라 블루베리 크림치즈 찹쌀떡을 먹고 나서부터 인종이 시름시름.
0: 이 바람 끝에 피비린내가 도는군.
3: 세상이 뒤집어졌어. 누가 대고 누가 소인지는 내가 정해.
4: 안명세가 작성하던 시정기를 들고 밖으로 향하는 한지원.
5: 날 면회 온 사람이 없단 얘긴가?

0: 또 다른 예문관의 사관인 한지원이 안명세가 작성하던 시정기를 외부로 유출한다.
1: 시정기, 시정기, 시정기. 이케.
0: 소윤파의 수장 윤원형과 함께 대윤 윤임을 제거하는 데 최전선에 나섰던 병조판서 이기 되시겠다.
2: 정순봉?
0: 지중추 부사 정순봉. 정순봉이군요. 소윤파의 핵심 세력 되시겠다.
1: 제가 시정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작성한 사관의 사상이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돼요. 시정기 유출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3: 잘했어.

0: 너가
1: 인종의 외삼촌과 명종의 외삼촌이
0: 언제?
1: 을사년에
0: 조정을 중심으로 한 한양에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이런 발칙한
2: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감히 육하원칙에 따라 따박따박 바른 글을 쓰다니
0: 예시정기를 작성한 사관이 누구냐?
3: 아, 예, 그 신입사관 안명세라고 합니다.
2: 안명세?
3: 예예, 그 융통성이 없는 대쪽 같은 인물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2: 대군, 여기.
0: 응? 소윤파의 희생은 역사의 크나큰 불행이며 이기와 정선붕이
2: 농간을 부린 주범이라 할 수 있다?
3: 예예예, 그 부록으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 화이트리스트에는 피해자인 대윤파의 이름이 그리고 블랙리스트에는 소윤파의 두 대감의 이름이 제일 앞에 적혀있습니다.
2: 당장 이놈을 잡아드려야겠습니다, 대감.
3: 아, 예, 예. 아, 주소는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톡 안에 든 쥐를 잡겠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 이참에 톡 밖에 있는 쥐까지 모조리!

0: 그게 무슨 소리야? 작성하고 있던 시정기가 없어지다니.
1: 아무래도 낚인 기분이야. 아니, 낚였어.
0: 누구한테?
1: 같은 사무실에 있는 내 앞자리의 사관.
0: 아니, 사관이란 작자가 다른 사관이 작성 중인 시정기를 빼돌려?
1: 물증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 자가.
2: 밖에 누가 찾아왔던데 그 면회소에서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구만.
1: 면회소까지 달려간 후에야 아차 싶어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정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네.
0: 이런, 떡밥을 물었어.
3: 역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록의 자료가 되는 사초와 시정기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0: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이 문서를 밖으로 빼돌리다니. 아니, 혹시 자네가 작성하던 시정기의 내용이?
1: 난 사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야.
0: 인종의 죽음에 관한 부분인가?
1: 인종은 소윤파에 의해 독살된 것이 분명해.
0: 싫은, 어서 몸을 피하게. 어? 한양에 있다 하는 어느 순간 자네 목이
1: 내가 나라를... 왜? 난 이 나라의 사관이고 사관은 역사를 공정하고 바르게 사실대로만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직책이야.
0: 현재 조정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린가?
1: 난 도망자가 될 이유가 없어.
0: 야, 안명세!

0: 뭐? 아,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1: 예. 시전기를 들고 다니는 일이 위험천만한 일이라서. 여기 스마일.
0: 어.
1: 사진을 봐봐. 찍어 왔습니다.
0: 그래, 그래. 일단 내 휴대전화 돋보기 앱부터 킬게.
2: 안명세가 작성한 시정기를 확인하는 윤원형.
0: 야, 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이놈 영장부터 청구했었어야지.
1: 아, 그런데 말입니다. 젊은 혈기 정의감에 불타는 상황이 어찌 안명세 한 놈뿐이겠습니까?
0: 아, 또 있단 말이야?
1: 불을 피워보면 알겠죠. 몇 놈이나 뛰쳐나올지. 아, 뜨거워. 자칫하면 대감이나 전하 역사의 심판 앞에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0: 아, 그럴 수야 없지. 아, 평조판서.
1: 예.
0: 그 목소리가 원래 그래?
1: 성대 결절입니다.
0: 아, 조심해. 그럼 불을 피울 준비는 됐나?
1: 물론이지요. 짝.

0: 방법은?
1: 사철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제만 해 주십시오, 누님.
0: 내가 해도 되는 거야?
1: 아유, 아 누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수렴 청정을 하고는 있지만 여왕 벌이십니다.
0: 사촌의 시정기는 임금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문서라고 들었는데.
1: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0: 하긴 보라고 쓴 시정기가 아니냐?
1: 이번 기회에 사초를 다 뒤져가지고 사상이 삐딱한 사관들을 모조리 색출해야겠습니다.
0: 알았다. 내가 바로 결재를 받아주지. 김비서. 주상 전하께 결재받을 서류 다 가지고 와.

0: 아니요.
1: 오늘은 내가 직접 가서 결제를 받겠다.
0: 아유, 지금은 주상전하께서 게임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간다는 게 아니냐. 서류 정리해서 들고 와.
0: 아유, 글자도 안 보이는데. 아유, 알겠습니다.
2: 힘들어, 진짜.

0: 아유, 맨날 맨날 임금이 결제할 게 뭐가 이렇게 많아.
1: 어미가 알아서 합니다. 주상은 그냥 게임이나 하세요.
2: 권력의 맛에 빠진 문정왕후는 적극적으로 아들인 명종의 눈과 귀를 가리고.
0: 아니 그 나도 게임을 하도 많이 했더니 3D 멀미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나도 왕노릇 좀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상소문이라는 거지, 그치?
1: 정치는 진흙탕 싸움입니다.
0: 그래도 내가 퀸이잖아, 퀸.
1: 킹이니까
0: 나도 일 좀 해야지.
2: 호호, 이제 좀 컸다고? 국정에 관심을 보이는 명종?
0: 이렇게 많아, 진짜. 뭐야, 이 내용이 다 죄다 굶어 죽는 백성들을 구제하라는 얘기뿐이고, 이거 엄마, 궁 밖에 사정이 정말 이래? 우리 백성들 다 거지야?
1: 궁 아래 주상께서 궁 밖의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0: 아니, 그 어사, 관찰사, 얘들이 올린 상소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다 거지라는데? 백성들이 다 거지면 난 백성의 아버지잖아. 그러면 나도 거지, 완전 산거지 아니면 설거지.
1: 그 옛말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못한다고 했어요.
0: 아, 어쨌든 나 거지왕은 싫은데.
1: 그러니 주상께서는 가만히만 계세요. 가만히. 여기 이 서류 도장도 어미가 찍습니다. 도장.

0: 소윤파의 무리가 영장을 들고 예문관을 압수수색. 일일이 사초의 내용을 확인한다.
1: 역적을 역적이라 하지 않았단 말이냐?
2: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윤 유님의 이름 옆에는 괄호 열고 어? 역적
1: 그리고 괄호 닫고
2: 그렇죠. 근데 역적이 아니라 참 피해자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1: 피해자라니? 유님 그 작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가만, 유님이 피해자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있으니 분명 가해자가 있을 게 아니냐?
2: 아니, 누구겠어요?
1: 우리? 설마 모든 것이 사실대로 팩트가 적혀있다란 말이냐?
2: 그거 말고도 주상께서 그냥 뭐 산거지를 뭐 설거지 막 이러고 썰렁 개그나 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그런 기록까지 그냥 다 나와.
1: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감히 주상을 사찰의 기록으로 남겼단 말이냐?
2: 그거 파악이 다 됐으니까 제가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1: 물론 그래야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잡아드려라!

0: 주세요.
1: 유창
2: 정순 붕이 붕이 붕이 김자연.
3: 누가 청취자 여러분이 언제 매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어디서 KBS 1라디오와 팟빵에서 무엇을 와이파이 한국인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원이며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자굴산 둘레길을 찾아갑니다. 해발 700m 지점에 있는 자굴산 둘레길은 의령의 진산인 자굴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탐방로인데요. 쇠목재를 출발해서 갑을 전망대와 내조 전망대 등을 지나서 다시 쇠목재로 돌아오는 데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걷는 거리는 7.4km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에 조성된 자굴산 둘레길은 최근 들어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남명 조식의 이름을 빌린 남명 숨길이라는 탐방로로 재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굴산 둘레길, 즉 남명 숨길을 걸으려면 우선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에 있는 쇠목재로 가야 합니다. 해발 600m 지점에 있는 쇠목재까지는 지방도로 1013호선을 이용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갓길의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주차해야 합니다. 쇠목재에서 40분쯤 걸으면 첫 번째 쉼터인 갑을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야가 좋은 갑을 전망대에서는 자굴산과 한우산, 매봉산 등에 둘러싸인 넓은 분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분지 안에는 몇몇 작은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갑을 전망대 한쪽에는 자굴산 둘레길의 다른 이름인 남명 숨길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갑을 전망대를 출발해서 야자 매트가 깔린 탐방로를 걷다 보면 백년사 사거리를 지나게 되고요. 곧이어 시야가 좋은 곳에 있는 작은 쉼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쉼터에는 사각형 평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처럼 소박한 평상이 오히려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외할머니 댁 앞마당에서 보았던 작은 평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상 쉼터를 지나면 이번에는 달분정 오거리가 나타나는데요. 이 달분정 오거리에서 자굴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1.1km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여행 목적은 자굴산 둘레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내조 전망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내조 전망대에서 다음 목적지인 절토샘까지 가려면 짧은 너덜경지대를 지나야 하는데요. 이 너덜경지대에는 안전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절토샘에서 목을 축인 후 써레봉 사거리로 가는 길에서는 멋진 고목 항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목을 보기 위해 2015년에 자굴산 둘레길을 처음 걸었는데요. 남명목이라고 불리는 이 고목은 자굴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팽나무입니다. 수령 약 500년으로 추정되는 이 고목은 남명 조식의 고귀한 선비 정신을 담은 채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팽나무는 고귀함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써레봉 사거리에서 출발지인 쇠목재까지의 거리는 2.5km인데요. 써레봉 사거리에서 쇠목재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에서는 또 하나의 멋진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굴산에서 가장 큰 노각나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자로 금수목이라고 표기하는 노각나무는 나무 껍질이 부드러워서 비단나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6월과 7월 사이에는 이 노각나무에서 동백꽃을 닮은 새하얀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자굴산 둘레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0: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한 달 반 만에 재개된 삼성전자 노사교섭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협상했지만 정부 측이 조정안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1: 노사 관계가 더 냉랭해진 가운데 노조가 예고한 파업까지는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먼저 김준범 기자입니다.
2: 사후 조정회의만 총 28시간. 중앙노동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사실상 최장 조정이었지만 결렬됐습니다.
3: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절차를
4: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입니다.
3: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 뭘 기준으로 성과급을 줄지, 성과급의 상한액을 둘지, 지급 비율을 제도화할지 어느 쟁점도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중노위가 조정안을 검토하며 노사 양측 의견을 구했지만 중노위가 사측 편을 든다며 노조는 불공정성을 거론했습니다.
5: 조정안으로 갖고 한 내용이 회사의 기준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장외 설전도 험악해졌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대에 그치자 직원들은 2024년 성과급이 없었지만 임원들은 달랐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6: 당시에 3,880억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들끼리는 다 나누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2: 사측은 3년치 영업실적과 연동하는 임원 장기 성과급이라며 교섭 쟁점과 무관한 폭로로 노조가 논점을 흐린다고 맞섰습니다. 사측이 낸 파업금지 가처분은 2차 심문까지 끝났고 법원은 늦어도 20일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0: 청와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중단시키는 긴급조정권을 쓰는 것엔 신중한 태도로 정부는 현재로선 대화를 촉구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대화 노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7: 근본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1: 김민석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결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 역시 정부 개입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8: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감을 세서라도 해야 합니다.
1: 긴급조정권은 지금까지 4차례 발동이 전부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그런데 삼성전자 노사 간에만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스마트폰 덕에 삼성전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15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0: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굴러왔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나쁠 땐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이 실적을 떠받쳤습니다. 적자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해온 비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초호황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57조 원 가운데 94%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메모리로 번 이익을 전 직원이 함께 나눌 것이냐, 반도체 부문에 집중할 것이냐. 노조는 반도체 부문으로 울타리를 치고 SK하이닉스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율을 약속받는 게 목표입니다.
11: 삼성전자 우수인재도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를 동경하고 보상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인재 확보 전쟁이기 때문에.
10: 하지만 완제품 직원들은 공통 재원을 마련해 회사 울타리 안에서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부가 있고 가전사업부.
13: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
12: 거기 또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거고요. PS 제도의 보완은 필요한 것 같아요.
10: 반도체와 완제품으로 갈라진 구조 속 반도체 일부에서만 역대급 이익이 나는 이례적 상황에 사측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참고할 사례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측은 해외 경쟁사가 성과급 지급 비율을 제대로 못 박지 않는다는 점, 노조는 하이닉스가 10%로 고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0: 성과급 갈등의 연장선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인공지능 국민 배당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실에 기반해 비판하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1: 전례 없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호황의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은 초과 세수를 전제로 활용 방안을 미리 고민하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반시장적이란 비판을 넘어 공산당이냐는 원색적 비난까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초과 세수인데 일부에서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처럼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 정치적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4: 발언이 악용되거나 혹은 오용되는 그런 오정부, 이제 가짜뉴스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1: 청와대는 다만 국민배당 제안이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공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은 청년 부채다. 초과 세수는 배당해도 되냐며 총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문제라면서도 당과 사전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중국 베이징에서 내일과 모레 세계의 담판이 벌어집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적어도 6차례 예정된 두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지금 베이징은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명청시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텐탄공원 입구. 오늘부터 이틀간 공원이 폐쇄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16: 예약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높은 사람들이 온다고.
15: 검은색 공무 차량과 공안들이 탄 버스만 드나들고 있습니다. 내일 미중 정상이 방문할 텐탄공원을 완전히 비우고 로봇 근무 등 이른바 황제 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징 시내 호텔 주변은 이미 한 블록 전체가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회담 장소인 인민대회당으로 이어지는 도로엔 수십 미터마다 공안 차량이 배치됐고 미국 방탄차와 경호 차량이 잇따라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16: 교통 통제가 너무 심해서 차가 움직이질 않네요. 너무 심해요.
15: 세기의 단판을 앞두고 베이징 도심은 사실상 준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0: 네, 이승준 특파원을 곧바로 연결해서 이번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전 도착했고 회담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7: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시 49분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중국 측 고위 당국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항에서 간단한 환영 행사를 한 뒤에 베이징 시내 숙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1시 인민대회당에서 9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중국 SNS에서는 트럼프 방중 관련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요.

0: 동안 논의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이란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협상력 약화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미국으로선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 등을 반대 급부로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관세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미중 간 핵심 의제입니다.
1: I would say more than anything else.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지는 무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두 초강대국으로서 매우 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동행 기업인 명단을 공개하고 중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오늘 인천공항에서 만나 회담 의제들을 막판 조율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란을 비롯해 중동 국가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만을 연결합니다. 이대훈 기자, 먼저 당사국인 이란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이란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는 이란 국영매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를 풀지 않고는 종전을 말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차관은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등이 협상 조건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2: 네, 다른 중동 국가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3: 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이란 본토에 보복 공습을 벌이는 등 영내 안보 우려가 큰 거로 알려졌는데요. 걸프 국가들 역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오만의 한 유력 인사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 They can also affect.
1: 미중 정상회담이 걸프만에 고립된 선박들을 풀어주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든 걸프만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든 말입니다.
2: 네, 영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면서요. 이 항모 전단을 보낸 프랑스와 비슷한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3: 네, 영국 국방부가 해협에 배치하는 전략 자산은 기뢰 탐지 장비, 공중 정찰기, 그리고 드론을 탑재한 구축함까지 총망라합니다. 해협 봉쇄가 풀리면 선박들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프랑스도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 근처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작전엔 동참하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한국도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란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고위 당국자들이 단계적으로 기여하겠다, 미국의 구상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어깨를 나란해달라며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미 국방장관. 이에 우리는 4단계 기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순으로 수준을 높여가겠다는 겁니다.
6: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서로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 하지만 단계마다 어떻게 실행하겠다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력 파견은 바레인 등에 있는 연락장교를 재배치하거나 추가하고 정보 공유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관은 미국 측에 국내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 결정은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미국 측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7: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1: 위성락
7: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미국의 기대 수준은 못 미치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 참여 의지는 밝히되 단계와 조건을 둔다는 방식으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게 한 점 의미가 큰 것 같고요. 자국 선방보라는 방어적 명분을 끝까지 무게중심을 두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우리의 기여 방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군사작전 구상의 진행과 남우호 피격조사 결과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경북 주황산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1차 검시에선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깎아지는 듯한 기암괴석과 깊은 골짜기가 이어진 주황산 국립공원. 11살 강모군은 실종 46시간 만에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상인 주봉 인근의 정규 등산로에서 400m가량 벗어난 급경사지 비탈면이었습니다.
2: 최종 행적이 확인된 곳이 주봉 정상부였습니다. 내려오는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었을지 아니면 더 진행하는 과정에 길을 잘못 들었을지.
1: 수습된 강군의 시신을 확인한 검시관들은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몸 곳곳에서 찰과상 등 외상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골절 부위와 장기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고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군은 대구 자택에서 출발할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강군과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군의 장례 절차는 부검을 마친 뒤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0: 강원도 춘천에서 거대한 준설차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상가까지 돌진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준설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7톤짜리 대형 준설차가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인도 위 가로수까지 덮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6차선 도로를 대각선으로 지나갑니다. 서 있던 차량들이 놀라 후진합니다. 도로 반대쪽 상점까지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가게 유리창과 바닥에 쌓여있는 잔해물들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4: 차 세게 부딪혔거든요. 나무가 두 개가 뽑힐 정도로 부딪혔기 때문에 소리는 엄청 컸어요. 사람들도 많이 나와보고.
3: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50대 준설차 운전자는 하수구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한 뒤 차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준설차가 경사진 도로를 170m 넘게 달려 차들을 들이받고 반대쪽 상점까지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한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가와 학원이 밀집한 곳이라 인근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5: 학교 시간이거나 사람이 많은 때였으면은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3: 운전자는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둔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풀려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나연입니다.
0: 충남 천안에선 도난당한 한 SUV 차량이 빠르게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차를 훔쳐 질주한 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6: 흰색 SUV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그 뒤 경찰차가 도착하고 차에서 내린 앳된 소년들은 차를 버리고 전력 질주하며 도망칩니다.
7: 도망갔대요 또. 옆에 갇혀졌네.
6: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질주한 초등학생들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겁니다.
8: 큰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나와보니까 애들이 도망가는 건 봤어요.
6: 이들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올라탄 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들의 주행은 초등학교 인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초등학생이 운전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2시간여 동안 도주를 이어가다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9: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찌그러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6: 경찰은 훔친 차를 운전한 초등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동승했다가 달아난 나머지 초등학생 2명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초등학생 3명에게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0: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 편법 판매 의혹, 얼마 전 KBS가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요양시설에 수천 건의 종신보험을 판매한 한 보험 대리점이 첫 번째 검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하나생명이 100% 지분을 출자해 만든 하나라이프랩입니다. 보험사 대신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으로 하나생명뿐 아니라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합니다. 하나라이프랩이 요양시설과 맺은 종신보험 계약은 수천 건. 금융감독원 조사 대상 가운데 요양시설의 종신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KBS는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인 요양시설 운영비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계약자를 시설 대표로 변경하는 식의 종신보험 악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하나라이프랩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11: 언제 오셨다고 좀 얘기를 들으신 게요?
12: 원래 기간이나 이런 거는 검사를 하시는 감독원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10: 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가입 후 수익자를 개인으로 바꿔 운영비를 빼돌리도록 유도했는지, 보험을 적금처럼 인식할 수 있게끔 원금 보장을 강조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보험업법 등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망 행위입니다. 문제는 운영비를 빼돌리기 위해 요양시설과 보험 대리점이 공모했을 경우입니다.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위법한 보험 계약을 유도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보험 대리점의 회계 컨설팅 겸업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요양시설에 종신보험을 판매한 다른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네, 고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야간 관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 발길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수빈 기자, 경복궁의 밤 풍경 어떻습니까?
13: 네, 밤이 오면서 궁궐 곳곳에 이렇게 조명이 켜졌습니다. 익숙했던 정각들이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고 시민들도 봄밤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경복궁이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야간 관람의 백미, 이곳 경회루와 교태전을 비롯해 경복궁 주요 권역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47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번 야간 관람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 I love the atmosphere.
15: 이곳의 분위기, 한복 건물들까지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게 특별합니다.
0: 네, 이번에도 예매 경쟁이 치열했죠. 표를 못 구하면 볼 수 없는 건가요?
13: 인터넷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입장권이 빠르게 팔려서 남은 표가 사실 많진 않습니다. 다만 방법은 있습니다. 저처럼 이 한복을 입으시면요,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등 무료 관람 대상자도 현장에서 입장 가능합니다. 궁 안에 들어서면 궁궐의 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전통 궁중음악 공연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는 20일부터는 수정전에서 세종대왕 정신을 재해석한 야외 공연 소리의 씨앗이 10차례 진행됩니다. 날씨도 좋은 요즘 야간 관람으로 경복궁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 경회루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0: 네, 오늘 하루 햇볕이 참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더웠는데요. 내일부터는 더 뜨거워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때이른 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 비구름이 물러난 서울 도심, 맑게 갠 하늘에서 따가운 볕이 내리쬐입니다. 시민들은 양산을 펼치거나 나무 그늘에 모여 햇빛을 피해봅니다. 한낮 기온은 26도를 웃돌아 예년 이맘때보다 더웠습니다.
17: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 불어도 좀 덥다는 느낌이.
16: 내일은 한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볕이 강한 데다 태백산맥을 넘은 동풍 영향까지 더해져 서쪽 지역은 더욱 뜨거워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과 춘천 30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예년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이른 더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상층 고기압이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거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18: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공의 기류 흐름이 서해에서 동서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대개 흐름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느리게 움직이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이러한 기압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16: 서울의 한낮 기온은 주말까지 내내 31도 안팎까지 치솟고 월요일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5월 서울의 낮 기온이 닷새 연속 30도를 넘어서는 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화요일에나 누그러질 거로 예측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9: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0년 전 폭력 사건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정 후보가 여성 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20: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31년 전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 속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였던 정 후보가 술을 마시다 옆자리 국회의원 비서관과 출동한 경찰 등을 폭행한 뒤 열린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 구 의원은 자신이 알아본 결과라며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져 사장을 협박하고 다른 손님과 경찰을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 사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시작됐다 해명해 왔습니다.
21: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입니까?
20: 곧바로 가면이 벗겨졌다, 5.18을 모욕했다,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정 후보 측 곧바로 판결문과 기사를 꺼내들며 당시 구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었다,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엔 정치 이야기 등을 나누다 정파가 다른 관계로 다툼이 시작됐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당시 언론도 선거와 5.18이 다툼의 원인이라 보도했다고 캠프는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를 했던 구 의원은 KBS에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19: 여야 지도부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뛰겠다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기치로 장동혁 원톱 선대위를 띄웠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전국을 누비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더 절실하게 뛰겠다면서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라고 호소했습니다.
23: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정청래 이번 6.3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2: 같은 시각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틀 만에 다시 전북을 찾아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흔들리는 민심을 단속했습니다.
24: 새만금 사업 추진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22: 국민의힘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 원톱 중앙선대위를 띄웠습니다. 중진 의원들 대신 부동산, 경제 전문가 등이 이름을 올려 정부 정책을 맞춤형 겨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5: 한 표 한 표를 국민의힘에
1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5: 투표해 주셔야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2: 당의 단합도 강조했지만 후보들도 안 반기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했다는 불만이 바로 나왔습니다.
26: 실제로 서울시장
15: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26: 지금 지도부를 부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2: 하지만 장 대표는 지도부가 외쳐온 정권 견제론이 힘을 얻어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9: 각 지역에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도 현실성이 의심되는 그런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 반도체 바람에 올라타듯 광역 후보들은 너도나도 반도체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경기도 후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키고 키우겠다. 다른 지역들도 반도체 단지, 안 되면 공장이라도 유치하겠다고 저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정부 기업과 논의했단 말은 찾기 어렵습니다.
1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성적보다는 제자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데 인생을 바친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주정 선생님, 부모와 학교가 감당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품고 10여 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울고 웃으면서 707명의 제자를 키워냈는데요. 폭력, 가출, 욕설, 분노 속에 살던 아이들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년 전 광주 진남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32년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셨다고 하는데요.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올라오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정년퇴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1: 예, 저는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전국에 네.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강연을 1년에 한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명강사가 되셨군요.
1: 예. 어쩌다가 많이 불러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부르미 제도라는 것을 네.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얘기는 좀 저희가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아, 그 10평짜리 방에서 아이들을 10명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신 게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얘기죠.
1: 그렇습니다.
0: 예. 그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하셨었을 때죠, 그때?
1: 그렇죠. 네.
0: 네.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 돌아보면 어떠신지요?
1: 뭐 어제인 일처럼 저는 너무 선명하고요.
0: 예.
1: 많은 사람들은 그때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야라고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하게 됐는지.
0: 네.
1: 단지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그 무너졌던 아이들에 대한 그 희망이 살아나니까 상치 씨를 뿌려놓고 나면 상치가 조금씩 커가는 것이 너무 예쁘듯이
0: 예.
1: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0: 이제 처음에 그렇게 데리고 살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을 거예요.
1: 45에서 이제 50살이 넘어가죠.
0: 아이고 네. 이제 중년이 됐네요.
1: 그렇습니다.
0: 가끔 네. 보십니까?
1: 가끔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네.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 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전화를 하고 제일 힘든 것은 자기는 한 명이지만
0: 네.
1: 나는 707명이니 전화 한번 받으면 얼마나 찐입 아니겠습니까?
0: 707명이 돌아가면서 전화만 한 통씩 해도.
1: 네.
0: 예.
1: 그리고 그 애들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밤이면
0: 예.
1: 전화를 해서 충성 막 이러는데 저는 새벽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애들은 어쩌다 보면 전화하는데 내가 잠잘 시간이다 이래 버리면 김새잖아요. 그래서
0: 예.
1: 막 제가 막 기쁜 듯이 전화를 받으면 제 아내가 큰일이다 큰일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스승의 날은
0: 네.
1: 숫자가 많고 기수가 다르니까 자기들끼리 저희 집이 하순 도곡이니까 그 부근에가 커피숍이 많이 있습니다.
0: 예.
1: 한 시간 간격으로 지그들이 모입니다.
0: 아,
1: 기수가 다르니까.
0: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1: 돌아야죠.
0: 하셔야 되겠네요.
1: 예, 다 애들이 못 모으니까.
0: 그 한숨 배 돌려면 그냥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다.
1: 2박 3일 정도 됩니다. 네.
0: 이야.
1: 근데 그게 기쁘기도 하지만
0: 네.
1: 어쩔 때는 지치기도 합니다. 또 아, 자기들 기억 네. 못 해준다고 또. 나는 못 하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0: 네.
1: 그럴 땐 미안하기도 하고.
0: 아, 그렇죠. 707명인데요.
1: 그렇죠.
0: 근데 말하자면 사실은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자주 연락드리기가 살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707명의 자식을 두신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네네.
0: 네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1: 그러기도 하지만
0: 예.
1: 생각해 보면 그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뭐랄까 내먹였다고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0: 네.
1: 그러나 지금 그러지 않는 부모가 많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학교 가정을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튀어다니는 애들이 옛날보다 더

0: 더 많습니다. 예. 더 심각하고 더 힘들어서 뭐 그때의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을 비교해서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1: 네.
0: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야 될 상황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국가에서 제공해준 여러 가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겠지만 많이 더 피로하고 네. 더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지금은 약간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온전히 희생하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동고동락한 얘기도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그동안 선생님이 32년 동안 교사로 지내시면서 그 시도하신 그 업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네. 금란교실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입니까?
0: 금란교실은 제가 10년 동안 이 소위 부적응 학생들을 데리고 707명을 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런 아이들은 달라지는 노하우는 제가 갖게 됐고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려면 시스템화하려면 제가 장학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시험을 봅니다. 장학사 네.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1: 예.
0: 교육청에 가면 장학사 업무 중에 제일 싫어하는 업무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 이 부서가 생활지도팀입니다. 교육청에.
1: 머리 아픈 데군요. 네.
0: 그러니까 거기 있는 네. 장학사님들은 되게 1년이나 2년 하면 다 도망을 갔거든요. 저는 무려 15년을 거기서 했는데 처음에 거기 딱 들어갔더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다툼이 너무 심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대들고 악쓰고 선생님은 저희 때문에 학교 못하겠다고 퇴학을 시키려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봤더니 학교 내에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1: 네.
0: 그 당시는 교도교사라고 해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조금 휴식을 취할 겸 애들 골방에 불러서 매도 때리고
1: 야단치는 선생님. 야단치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0: 그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예. 이 애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안 되겠다.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금란교실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는데 금난지교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금난 알을 못 낳게 하는 무슨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금난지교에서 따온는데 그 단기 일주일 예. 동안 숨이 쉬기 어려운 아이들을 선생님 보내주세요. 우리가 보듬고 안고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 프로그램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살면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모든 일을 다 토해냅니다.
1: 네.
0: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잘 되니까 교육부에서 저렇게 만들어라. 그게 이제 교육부의 위센터가 된 거예요.
1: 네,
0: 위센터의
1: 네.
0: 모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단기 위탁 교육 과정.
1: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와서 보듬어주면서 그 마음을 들여다봐준 예. 그걸 처음으로 하셨군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1: 그 2008년에는 위탁 대안학교 용연학교도 처음으로 이제 문을 네.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용연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0: 저 이제 학교에서 말씀 부르는 애들을 가슴을 안고 해서 학교 돌려보내주니까 이제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1: 네.
0: 강주 신의성만 1년에 2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업 중단. 그대 말로는 중도 탈락을 해요.
1: 네, 네.
0: 중도 탈락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쫓겨나가는 애들이에요. 분노를 안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저쪽 학교로 전학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쪽 학교에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1: 그 이제 강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제 전학.
0: 맞습니다. 예. 강전.
1: 네.
0: 안 받았다를 안 받으려고 하고 저쪽 학교는 보냈다고 하고 이 공중에 뜬 애들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1: 아.
0: 그 애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버림받은 느낌이겠죠.
1: 네.
0: 그 애들은 다음에 사회 나오면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 보듬고 있으니까.
1: 네.
0: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죠. 교육감님, 제가 장학사니까 이러이러한 아이들을 좀 보듬고 있을 학교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갖고 보낼 애들도 지금 다 못 해주고 있네.
1: 네.
0: 교육감님.
1: 우수한 인재들도 키워야 하고.
0: 교육감님, 그 애들은 부모도 키우고 나라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애들 거두셔야 됩니다. 라고 장학사가 말했는데 불구하고 나무래시더라고요.

0: 강사 그건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야. 검찰하고 경찰. 그래서 다시 읍소리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 개인적으로 교육청 돈 받지 않고. 그래서 100명의 선생님을 모아서
1: 네.
0: 선생님들아 우리가 학교 한번 만들자. 우리가 무슨 돈 있다고 만들어. 일단 한 사람씩 만 원씩 내주라. 1년 12만 원. 그래서 100명의 1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듭니다.
1: 네.
0: 그 법인을 가지고 만들어서 영유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부지를 폐가를 교육청에서 달라고 했더니 당연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줄 알았어요. 4천만 원을 달랍니다. 우리 지금 돈 1200만 원밖에 없는데.
1: 네.
0: 그래서 막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독지가가 그 4천만 원을 만들어줘서 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들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1: 네.
0: 그 100명의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릴레이로 돌아와서
1: 세상에.
0: 그 아이들 수업을 합니다.
1: 근데 정말 문제는 봉사하신 거군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그 폐교를 들어갔더니 다 지붕처럼 무너져 버리고 밑에가 다 쓰러져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밤에 햇불을 들고 우리 100명의 선생님이 고치고 땅 고르고 그래갖고 만든 학교가 용인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다른 학교가 어찌 다른 점이냐면 다른 학교는 전학을 보내잖아요.
1: 네.
0: 이 학교는 전학을 가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에서 적을 두고 못 견디겠으면 이 학교로 보내라. 적은 온족교에 두고
1: 예.
0: 상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1: 너의 뿌리는 여기 있어. 있다. 어딜 여기, 가든.
0: 여기 교복이야.
1: 예.
0: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품고 있을 거야. 그 애들은 아침에 학교를 10시, 11시, 12시, 1시에 와도 쌤한테 나무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1: 네.
0: 와준 것도 고맙다. 그래서 보듬고 안고 그리고 아침부터 먹였습니다. 밥을 못 먹고 온 애들이니까 그것도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니까 부모가 차려준 상에다가 밥을 먹이고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나갔는데요.
1: 네.
0: 중요한 것은 이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엄청난 용인학교를 나왔다는 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예.
0: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 용인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가장 좋은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장 좋은 그 뭐랄까요 도구를 가지고 얘들을 감쌌어요. 불쌍하고 어려운 게 그냥 아무나 먹인 게 아니라 최고의 프라이드를.
1: 네.
0: 그랬더니 그 용인학교가 결국은 교육부에서 하는 위스쿨의
1: 네.
0: 모델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전국 교육부에서 용인학교처럼 만들어라.
1: 네.
0: 그래서 이제 만들어 전국에 다 위스쿨이 만들어진 거죠. 장기 위탁 교육 기관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게 용인학교입니다.
1: 아, 이런 교육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정말 많이 해오셨네요, 선생님.
0: 네.
1: 돈 보스코 학교도 설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0: 재밌죠. 그런데
1: 예, 참 많은 일 하시고 이건 어떤 학교예요?
0: 간단하게 이건 설명할게요.
1: 네.
0: 용인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이제 그 소위 30억씩 줬대요. 교육부에서.
1: 네.
0: 다른 시도에는 용인처를 만들으라고. 근데 우리 시 교육청은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1: 네.
0: 거기 만들었지 않냐. 그 우리 선생님들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월급도 못 받고. 그랬더니 안 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른 시도에서는 그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나 봐요. 30억을 우리도 주더라고요.
1: 네.
0: 근데 뭘 하려고 하느냐? 나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다.
1: 네.
0: 고등학교. 아까 그 용인학교는 중학교. 중학교 애들이 더 무서워요.
1: 네.
0: 근데 고등학교는 비교적 덜한데 대신 무기력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1: 아, 이제 우울하고. 이미 예. 포기한 친구들.
0: 그 애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돈 보스코라고 살레시오 재단에다가
1: 네.
0: 맡겼어요.
1: 예.
0: 그래서 그 돈 보스코 학교를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만든 거죠.
1: 아, 용인학교의 고등학교
0: 그렇죠.
1: 과정인 거군요.
0: 네네.
1: 말하자면
0: 예.
1: 아, 금란교실, 용인학교, 돈 보스코 학교 이 학교들 나오면은 학교 학력으로 정식으로 인정이
0: 아까
1: 되나요?
0: 말씀드린 대로 이 애들은 원조교의 학생이라니까요.
1: 아.
0: 그리고 여기서 지금
1: 예.
0: 대신 안고 보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는 여기서 좀 다니다가 원조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게끔.
1: 네네.
0: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다고.
1: 프라이드가 있네요. 긍지가 있어요. 있네요.
0: 그걸 키웠어요.
1: 예.
0: 쫓겨나서 우리 이 학교 다녀. 이건 말고. 너희들은 대단한 친구야. 단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좀 몰라. 공부 스킬을 몰랐을 뿐이지 너희는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1: 네.
0: 그 자부심을 키워주는데 우리는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선생님께서 박주정 선생님께서 2015년에는 위기학생 신속대응팀 부루미라는 걸 창설하셨는데 24시간 운영되는 거라고 들었고 이게

0: 만드셨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까지
1: 맞습니다.
0: 예, 네. 지금 활용이 될 네.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1: 네,
0: 예정인가요?
1: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건 좀 설명해 주시죠.
1: 이건 좀 설명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네.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장학사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대하는 태도 혹시 한번 안 들어보셨죠?
0: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워낙 옛날 얘기지만 장학사님은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1: 맞아요.
0: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너무 옛날 얘기지만 장학사님 오시면 복도 바닥을
1: 청소하고.
0: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청소하던 저는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1: 그 정도 연세는 안 보이시는데
0: 아, 예.
1: 아, 그런가요?
0: 예, 좀 돼가지고 제가.
1: 네 맞습니다. 예. 그 어느 날 제가 그냥 교육청 생활지도 과장을 합니다.
0: 네.
1: 근데 우리 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어디 온 전화를. 근데 이 전화 받는 내용이 좀 이상해요. 몇 시에 떨어졌다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켰나요? 그리고 그 2학년 다니면 몇 년 차예요? 저쪽에서 막 징징대면 우는데. 그래서 내가 끊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한 아이가 뛰어내렸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몇 년 차인가 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이 몇인가 물어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0: 네.
1: 알고 봤더니 학교에 가봤더니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중학생이 심하게 뺨을 때렸던 거예요. 여러 차례. 그때 하필은 담임생이 본 거예요. 둘이 싸운 지 안 거예요.
0: 네.
1: 때리는데 얘도 하도 맞다가 주먹을 듣는데 둘이 싸운 줄 알고 선생님이 둘 다 혼낸 거예요.
0: 들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1: 그리고 선생님이 길을 잡고 혼내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갔는데 이 아이는 화가 나니까 학교에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즉사 직전인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좀 전화를 한 거예요. 상황 보고. 근데 우리 담당자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저녁에 모였습니다. 우리 식구들아, 장학사님들아. 학교에서는 지금 그 아이가 뛰어내려서 숨을 헐떡이고 죽어가고 있고 피가 터졌는데 기자님들이 오시고 학부모 와서 울고 불고 난리빵 곳에 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 걱정 마라. 우리 지금 바로 뛰어가겠다. 이게 답 아니까. 우리 앞으로 그러지 말자. 학교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전화 한 통화만 오면 공문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하면 우리는 바로 뛰어간다. 2430 24시간 내내 30분 안에 도착해서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 우리 장학사가 다 해결해 준다. 이걸 우리 부름이라고 하자.
0: 아.
1: 그래서 만든 제도가 2015년에 5월 달에 태동이 됩니다.
0: 네네.
1: 우리 장학사들이 이제 전화 한 통만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신에 이 장학사들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낮에는 모르지만
0: 그 감당이,
1: 밤에는 안다 못하죠.
0: 될까요? 예. 네.
1: 밤에는 내가 맡겠다.
0: 선생님께서.
1: 과장이, 과장이 내가 맡겠다. 여러분들은 낮에 일하느라 바쁘고 과장이 내가 맡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착신번호를 저 핸드폰으로 해놔요.
0: 예.
1: 근데 어느 날 이 부르미가 만들어진 두 달이 지났네요. 전화가 와요. 막 다급한 전화가. 나 어디 전문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지수 과장님 우리 아이가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나갔습니다. 여학생입니다. 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부름이 출동해 주십시오. 네 교감생 걱정 마십시오. 우리 바로 출동합니다. 일단 그 아이 핸드폰 번호부터 알려주세요. 핸드폰 전화 받고 난 바로 일어나서 경찰청과 소방서에다가 바로 전화를 했죠. 이 아이의 위치를 찾아주라고. 위치를 찾아야 우리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0: 그쵸.
1: 죽으러 나가려고.
0: 예, 예.
1: 비가 이렇게 퍼붓는 날.
0: 네.
1: 일단은 저는 학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소방청에서. 위치 찾았다. 아이를 찾았다. 어디냐. 큰 어디 강.
0: 네.
1: 상류다. 알겠다. 죽도록 달렸죠. 갔더니 이미 경찰차와 순찰차, 소방서차가 다 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난 너무 기쁘죠. 우리 아이를 찾아줬으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소방대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아줘서. 그랬더니 아이를 찾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의 휴대폰을 위치를 찾은 겁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이 강으로부터 1km 반경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왜 안 찼습니까. 비가 이렇게 퍼붓고 물이 부르는데 어떻게 찼습니까. 아니 그럼 그 아이가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다리 밑에 가봤습니까. 당연히 가봤죠. 나한테 화를 내시더라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 다리로 쫓아갔어요. 뛰어내려가 봐야겠다고. 나는 밑에가 물이 그렇게 불었는지를 모르고 다리에 뛰어내렸더니 비가 와서 내 목을 밀고 나도 내려가 버린 거예요.
0: 아니 그 불속을 뛰어들으셨다고. 비가 오는
1: 물이 그만큼 많을 줄 몰랐죠. 아이가 그 밑에 어디가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한 거죠. 휴대폰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물에 쓸려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살려달라고 악을 썼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무 튜브하고 밧줄을 던져줘서 이제 잡았죠.
0: 네.
1: 나를 끌어올리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0: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있죠. 이해가 갑니다.
1: 그런데
0: 예.
1: 나는 그분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거기를 못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고 오는데 다리 네 번째 밑에가 뭔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0: 예.
1: 올라와서 비춰봤더니 그 여학생이 다리 밑에 물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0: 세상에.
1: 그는 죽으려고 했지만 살고 싶으니까 그걸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밖에 물소리 때문에.
0: 그 얼마나 막 물보라가 치고 비가 네. 오고.
1: 이제 10분. 끄집어올렸죠. 병원 입원시켰죠. 너무 눈물이 났죠. 그날 그의 집으로 가봤죠.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인데 비가 새가지고
0: 예.
1: 비가 못 새게 거기에다가 까만 비닐을 쳐놨더라고요. 방에 들어갔더니 곰팡이지. 엄마는 중풍,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이 여학생이 고2 여학생. 동생들이 3명. 얘가 보호자예요.
0: 네.
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살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 살려는 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위 환경이 안 변하면 또 죽죠. 아, 이것은 이렇게 살려놨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솔루션 회의를 해야겠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반응이 되지 않으면 얘들은 살릴 방법이 없다.
0: 네.
1: 솔루션 회의를 하자. 자, 제일 먼저 굿네이버스 오셔라. 월드비전 오셔라. 집짓기 운동본 오셔라. 초록우샨 오셔라.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자녀들 총 이 아이까지 4명이잖아요.
0: 네.
1: 4명의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오셔라. 그다음 시청, 구청, 동사무소 오셔라. 솔루션 회의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자살하는 아이의 치료비 우리가 다 됩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겠습니다. 동생들 3명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은 정말 잘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 방문은 봉사단에서 얘들 음식은 일단 부모가 없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근데 집짓기 운동본부 저 집 좀 쓸어버리고 좀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장판도 좀 골라주십시오. 오케이. 도배지도 좀 깔아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이 애들이 집을 짓는 동안에 어디가 있을 때가 없습니다. 철호구산에서 좀 데리고 있어주십시오.
0: 네.
1: 오케이. 시청, 구청, 엄마, 아버지 병원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어렵답니다. 왜? 집이 있으니까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서 도와주십시오.
0: 쓰러져가는 집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1: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우리는 진짜. 도와주고 싶어도 교육청에서는 부모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입원시켜가지고 치료 좀 해주십시오. 빌고 빌어서 그분들이 입원을 합니다. 여고생도 입원해가지고 3달 만에 정상적으로 왔고 새 집은 지어졌고 그 집에 지은 동안에 철호고산에서 애들이 데리고 있어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애는 3학년이 돼가지고 취업을 해서 좋은 데로 갔고
0: 네.
1: 전문계고 엄마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서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아버지 취업을 했고 이게 안정화됩니다. 즉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딱 그것만 쳐다보고 이게 내일이니 아니니 따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연계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일이 아닙니다. 그건 법령에가 없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핵심 컨트롤을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2430 24시간 30분 내내 가서 끝까지 책임진다. 협업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 불우민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아,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아닙니다.
0: 이 저는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지금 떠올랐어요.
1: 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생각합니다.
0: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1: 안 보인 거죠. 위에서는
0: 남들이 볼 땐 좀 무모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1: 예.
0: 그 아이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1: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1: 나는 그래서 이 일이 네. 시스템화가 돼서 난 그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글쎄는 부름이 환자라고 할 정도로 그걸 외치고 다닙니다.
0: 네,
1: 그렇게만이
0: 네.
1: 해결됩니다.
0: 예, 이제 광주교육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네. 서울에서도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위기에 처한 그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네. 방안에 같이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30여 년 동안 교사 생활하셨는데 선생님 눈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눈에 안 들어오셨나 봐요. 문제 있는 학생들만 방황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1: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저한테 섭섭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뭔가 조금은 조금

0: 어두워져 있는 애들은 저는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쉽게 말하면 저는 어디 걷다가도 제가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보다도 제가 우울해 보이는데 그게 직업병처럼 그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 네, 네. 사실 자식,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저도 이제 자식을 둘 키워봤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제대로 사람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한 10여 년을 707명의 아이들과 같이 숙식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과 살아내시고 아이들을 바꾸고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0: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사실은 네. 대학교로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오지랖인지 모르지만 도저히 애들을 놓고는 갈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1년을 데리고 있어도 애들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죠.
1: 뭐 큰 변화만 우리가 너무 기대를
0: 그렇죠.
1: 했나요? 작은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무슨 말하면 옛날에는 왜요? 씨 뭐라고요? 했던 말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변합니다. 수긍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알았어요. 지금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거 한번 해볼까? 어스럽게.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잘해서 내가 칭찬해 주면 쑥스러워 하는 과정.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이제 안 계셔도 돼.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변화 과정이 하루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잘 나타나지 않는 변화거든요.
1: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0: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잘하고 있는 거. 그걸 보면 기분이 힘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우리는 한 몇 번 한두 번 뭔가 해놓고 안 되면 쟤는 틀렸어. 쟤는 사람이 아니야. 쟤는 그 할 뭐 공부한 애도 아니고 쟤는 틀린 애야.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1: 네.
0: 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선생님은 진짜 교사가 천직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는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사표 내고 그만두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0: 네.
1: 그 얘기를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나눴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707명의 아이들을 10여 년간 동고 동락하면서 키워내고 30년 넘게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부쩍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과 강원 중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는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18도에서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4도, 현재 습도는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을 올 하반기에 확대 추진합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디지털 안내, 돌봄, 안전지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 일자리인데요. 올해는 돌봄, 건강, 경제,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등 다섯 개 분야에서 760여 개 사업 7천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내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최종 선발되면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18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업별 자격요건,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 일자리 포털에 안내를 했고요. 자치구별로 모집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재가시설에서 돌봄 공백을 줄이고 종사자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스마트홈,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분야 협력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홈 분야 10개 컨소시엄,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분야 8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요. 과업별 평가를 거쳐 각 1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성인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인발달장애인 267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고요. 자원연계 확대와 정보지원 강화를 통해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 정신보건시설 6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점검 내용은 후원금 관리, 보조금 집행 현황,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종사자 관리, 시설 안전 관리, 인권 점검 등 시설 운영 전반을 포함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0: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디다입니다.
0: 예, 오늘 주제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복잡해졌는데요. 도와주는 것과 대신하는 것의 차이.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1: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틀린 행동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사랑해서 시작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0: 현장에서도 그런 순간이 많이 있나요?
1: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보호자분들을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바로 손이 나가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0: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1: 네,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멈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한 번 더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뇌병변 장애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활이나 운동 과정에서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순간이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미묘한 순간이 생깁니다.
0: 어떤 순간인가요?
1: 도와주는 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아니라 움직임을 대신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3년째 함께하고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회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 그분과 동작을 시작하려고 하면 자, 옆에 계신 어머님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엉덩이가 살짝 들썩이고요. 손이 먼저 나가고요. 어머님의 몸이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0: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1: 네, 그건 사실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잠시 지켜봐 주세요.
0: 예, 그 순간이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앞에서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거의 참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0: 크고 어려운 동작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을 내 힘으로 끝까지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가능하신 분들은 편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로 따라와 주세요. 먼저 내 손을 편하게 무릎 위나 바닥 위에 올려둡니다. 지금부터 손바닥을 천천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손바닥이 위를 향했다가 다시 아래로, 다시 뒤집어, 다시 위로. 이때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손 왼손의 속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작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움직임을 내가 시작하고 있는지만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움직임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할 때는 주먹을 가볍게 쥐어봅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이 위로 돌아올 때는 손가락을 천천히 펼쳐줍니다.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펼치고 손바닥을 뒤집으며 주먹을 쥐어요. 손바닥을 펼치며 손바닥은 하늘을 향합니다. 이때 억지로 속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만든 리듬으로 나 스스로 움직여봅니다.
1: 동작들이 단순한데 집중을 하게 되는군요.
0: 맞습니다. 지금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움직임을 내 스스로 내가 통제하고 있는지 내가 직접 만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양손을 하나씩 가슴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한 손을 천천히 들어서 가슴에 올리고 잠깐 멈춥니다. 손바닥으로 내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반대쪽 손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올리고 가슴 위에서 잠깐 멈춰 손바닥으로 심장 박동을 느끼고 내려옵니다. 이제는 양손이 함께 움직여봅니다. 두 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느끼고 내리고 한 번 더 이어가 볼까요?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고 손바닥 아래 심장 박동수를 느끼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내가 스스로 올리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역시 내가 스스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포개서 가슴 앞에 둔 상태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뒤집어 봅니다. 가슴 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가슴 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슴을 향했다, 밖을 향했다. 천천히 손목을 회전시켜주며, 이때도 중요한 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손바닥이 바깥을 향한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봅니다. 팔꿈치를 펴면서 천천히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두 손 가슴 앞으로 돌아옵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 강직이 있어 두 팔을 온전히 뻗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한 만큼 펴봅니다. 두 팔을 뻗고 돌아오고, 강직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두 팔을 뻗고 돌아오고.
1: 예, 느리게 하니까 단순한 동작인데도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대신해주면 이 동작은 사실 아주 쉬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동작을 내가 끝까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신 동작들 사실 굉장히 작은 동작이고 단순한 동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고 내가 끝까지 스스로 이 동작과 움직임들을 해냈다면 그건 온전히 나의 움직임이며 나의 운동입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더 빨리, 더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움직임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나의 속도로 나의 움직임을 내가 이끌고

0: 고 내가 만들어 갑니다.
1: 예, 도와준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0: 도움은 빨리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1: 예, 도와주는 순간이 아니라 빼앗는 순간일 수도 있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코요태의 순정.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를 해주시나요?
2: 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 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 21기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애 청년들이 직접 해외 연수에 도전하면서 세계 각국의 장애 정책과 기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특히 AI

0: AI 기술과 장애인의 삶, 그리고 장애 청년의 고립 문제 같은 현실적인 주제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1: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21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균 12대 1이라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21기 최종 단원으로 선발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드림팀도 20대에 진입해서 청년이 되고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더욱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우리가 함께하게 될 2026년이 기대가 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BTST 팀 리더 김서영입니다. 저희 팀명은 BTS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로 수어와 언어 사이 장벽을 넘어서 판등을 향해 나아가는 누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다리 팀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3: 예,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찼던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다소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금세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외 체험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조지윤 대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오리엔테이션은 드림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원들이 서로 친해지고 기본적인 활동 방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체 단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먼저 서로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요. 이후에는 드림팀 활동 지침과 기본 역량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9기와 13기 청년 단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20기 연수단장으로 최우수팀을 이끌어낸 신홍윤 운영위원께서 갈등 대응과 인권 교육을 맡아주셨습니다. 또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님께서는 해외 연수 과정에서 단원들이 꼭 고려해야 할 접근성과 장애 관점에 대해 교육해 주셨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단원들이 연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이나 안전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장애 관점에 기반한 활동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멘토링인데요. 이미 드림팀을 경험한 선배들을 각 팀의 멘토로 위촉해서 단원들이 연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3: 네. 올해는 어떤 주제로 떠나가는 건가요?
0: 네. 다양한 주제가 선보여졌는데요. 특히 올해는 AI 기술과 관련된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팀은 독일을 방문해서 AI 기반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일로 떠나는 한 참여자를 만나봤습니다.
5: 저는 21기 장애 청년 드림팀 팀페어에서 불리더 및 통역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약학과 1학년 박주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뉴스나 시사 이슈를 챙겨볼 정도로 이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드림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AI라는 기술과 이 AI라는 기술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장벽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연수를 통해서 아무래도 선진국인 독일의 그런 장애인 관련된 배리어프리 기술도 확인을 하고 그런 문화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와는 어떤 다른 케어가 있을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거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3: 예, 기술 발전 속에서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다는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0: 맞습니다. 예, AI가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팀은 일본으로 향합니다. 이 팀은 장애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주제로 준비 중인데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대응 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6: 저는 이번 장애청년 드림팀 21기 기획연수 일본 연수를 가게 된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박채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중독과 정신건강을 공부하고 있는 중독상담재활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연구하면서 중독자들 이 고립에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고립이 된 사람들이 중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0: 사실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드림팀 연수 주제가 청년 정신건강 고립 운동 청년 대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곧 연구도 하고 또 상담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때 해당 연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상당히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까지 같이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요즘 청년들, 제 또래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이 연수를 지원하게 됐는지 알아가는 시간일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또 장애 청년 드림팀이 좀 오래된 만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활동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1: 네, 보이지 않는 고립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수 준비뿐 아니라 인권 교육과 갈등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연수를 다녀온 선배 기수들의 조언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림팀 선배 허우령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드림팀에서는 15기, 20기 단원으로 함께 했었고요. 이번에는 멘토로서 또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드림팀을 할 때 사실 이 드림팀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1년 동안의 정말 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국내 활동도 너무 의미가 있었고 사실 해외 활동이 우리가 꽃이라고 하지 국내 해외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저희 주제는 장애인 크리에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잡았었거든요. 그때 저는 넷플릭스와 협업을 했던 거, 그게 저는 가장 일단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개인이라면 제가 이런 기업과의 연결점을 할 수 없는데 드림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묶었을 때 이전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혹은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거기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정말 다양한 곳의 문을 좀 두드려 보시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드림팀을 두 번이나 경험한 선배의 조언이라서 더 현실적이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2: 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도전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번 현장에서는 장애 청년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사회 변화를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 사전조사와 팀 활동을 거쳐서 8월에 각 나라로 해외 연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1: 예, 오늘은 장애 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 21기 오리엔테이션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박학기의 이미 그댄.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내 아이 발달 상황을 모를 수가 있죠. 몰라서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1: 맞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영유아기 부모들이 보호자가 이제 자녀 발달 상황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아이 발달에 부모인 내가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 성향이나 대처 방식이 다양하겠지만요. 주로 첫 아이가 발달 지연이 될 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나치다는 표현을 했지만 제 3자 입장에서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내 아이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렇게 감지가 되면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밤잠도 설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폭풍 검색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할 거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0: 예. 최근에 영유아기 부모를 만나셨다고요?
1: 네. 4살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말이 좀 많이 느려서 걱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아유 좀 늦댈 수도 있어 기다려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그래서 지켜보다 지냈는데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기관을 찾아와서 아이 발달 검사도 하게 되었고요. 언어 발달 검사를 깊이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이 발달 검사도 하고 부모 양육 상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양육 방식도 검사하고 부모의 우울 검사도 하고 양육 태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 발달 검사를 해봤더니 결과가요. 신체 발달은 평균 발달 범주에 속하는데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이 좀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영유아기에는요, 이 언어 한 가지 발달을 막 똑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발달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표현 언어가 늦다고 합시다.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찾는 게 있는데 안 보여요. 그럼 엄마를 찾거나, 엄마 하거나, 뭐 그 수준에 따라서요, 또 뭐 옷을 잡아 끌거나, 그다음에 뭐 단어를 찾는 것, 장난감 단어를 얘기하거나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렵다 보면 혼자 찾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없으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발달 검사에서 사회성 발달에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언어로 소리로 요구한다라는 항목에 요구하지 않는다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느린데 사회 발달도 느리게 나오는 게 마찬가지 당연한 겁니다.
0: 예. 단지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겠지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이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요.
1: 네. 단지 말만 느린 게 아니구나 해서 많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조기 발견, 적절한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주 2회 30분씩 언어치료사를 만나서 치료하고 물론 좋은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요. 주 2회 30분이 아니라 24시간을 매일 주 7일 함께 지내는 주 양육자의 그 양육 태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아이에 따라서 다 좀 다양하지만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면요. 3개월, 6개월, 1년 안에도 아이 발달에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예, 영유아기 조기 개입은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아이 발달에 큰 변화가 있으면 보호자로서는 다행이다 싶겠죠?
1: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슴 쓸어내리듯이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또 부모 반응이 다양한데요. 아이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잘 반응해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 전에는 아이 발달에 대해서 자세히 못 봤다가 공부도 하고 배우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발달에 대해서 안목이 생기게 되잖아요. 어머니가요? 예. 아버지가요? 그러면 아이 발달에 대한 깊은 안목이 생기니 아, 내 아이가 이 평균 발달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고 또 느끼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 발달은 분명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평균 발달과 이 사이에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걱정이 많아지고요. 가까운 미래는 초등학교 갈 생각을 하니까 또 걱정이 커지고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청소년기, 성인기를 막 생각하면서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니 마음이 더 자주 어두워지고 간혹 몇몇 분의 부모님들은 우울감이 깊어져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0: 부모이기에 자식을 위해 힘을 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아이도 잘 클 수 있겠죠.
1: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양육자가 이 불안하면 이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이 어떡하지 이렇게 한숨 쉬는 마음이 있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아이는 당연히 느낍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나 보다 라고 느끼게 되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왜 안 되겠냐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대로 잘 자랄 거야 라고 생각을 다시 다잡고 아이를 꼭 더 자주 꼭 껴안아주고 또 더 자주 미소 지어주고 아이는 그래야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것저것 탐색하면서 차분하게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0: 예, 부모가 아이에게 제대로 잘 반응하면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잘했다, 네가 최고야 하는 뭐 칭찬하는 거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불안해하는 거, 지적하는 거보다는 100배, 1000배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반응을 너무 자주 남발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영혼 없는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영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내가 최고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너무 칭찬에 길들여져서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의 호기심,

0: 탐색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조금만 하고 어른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른을 쳐다보게 되는 이런 어른의 칭찬에 집중하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잘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부모, 보호자들에게 코칭할 수 있도록 검증된 그런 자격 과정이 우리나라에 또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회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예,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전해 주시나요?
0: 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상호작용할 때 일상에서 치료실 같은 데 다니지 않고도 잘 반응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윤건의 라떼처럼.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업적 뒤에는 수많은 시련과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환경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인물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역사 속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상 최고의 왕을 꼽아라 그러면 세종대왕이실 건데, 예. 근데 세종대왕도 상당히 그 뭐 개인적으로도 야품을 가진 왕이었어요. 즉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태종이 장인 시몬을 처형하고 장모는 관노비로 삼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좀 아픔을 겪었고 또 이 건강 문제라든가 신체적 장애 이런 문제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왕으로 즉위한 후에 뭐 최고의 업적을 남긴 세종의 모습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예, 세종.

0: 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장인이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군요.
1: 그렇죠. 이제 태종은 이례적으로 그 돌아가신 후에 그 왕위를 승계하게 한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세종에게. 예. 이 상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인 시몬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이제 정치지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권력을 행사할 것 같은 이 결정적으로 찍히게 된 게 이 시몬이 세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서 명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가는 그 전별련 자리가 예. 왕을 방불할 만큼 호화스러웠다. 바로 여기에서 태종이 야, 이제 저 이제 정말 그 세종 왕 되면 엄청난 권력 행사할 것 같다.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바로 이 세종의 장인인 시몬을 처형을 하고 그 부인 그러니까 세종의 장모가 되는 바로 그 부인 또 노비 신분으로 격하시켜버려요. 이런 조치를 정말 세종의 입장에서도 뭐 정말 상당히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당히 이제 그 즉위 초부터 좀 마음이 아주 예. 아팠을 거라는 거죠.
0: 또 왕비가 되자마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도 노비가 된 세종의 왕비 소헌 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1: 그렇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화려하게만 보이는 그 왕비가 즉위 왕비가 되는 순간 아버지는 처형당하고 어머니는 노비가 되는 뭐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런 뭐 왕비의 심정은 아주 참담했을 거다. 그러나 이제 이 소헌 왕후 심씨도 세종을 그 상당히 내조를 잘한 그런 왕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 세종이 끝내 이제 그 시몬을 복권시키지도 못해요. 그 아버지가 했기 조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문종이 왕에 오르면서 시몬의 복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세종은 즉위 후에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데 이런 아픔이 있었군요.
1: 예, 거기에다가 세종은 가족사의 아픔도 꽤 많았어요. 팔라 미녀를 두셨거든요. 왕비 소나무 심시와의 사이에서. 그런데 세 명의 자식이 먼저 이 사망을 해요. 맏딸 종소공주가 그녀의 나이 13살에 사망을 했고
0: 예.
1: 이때 이 세종이 정말 이 막내 맏딸을 그 종소공주를 너무 이뻐해서 그 딸의 시신을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었고 딸을 위해 친히 제문을 썼고 특히 세종께서 육식을 정말 좋아하신 왕이었는데 이때는 예. 거의 육식도 드시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가슴 아파했다는 기록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아들 광평대군, 일곱 번째 아들 평원대군 이 그 대군들도 먼저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 왕가 사는 남자 영화 흥행하면서 뭐 수양대군, 암평대군, 금성대군 뭐 이런 대군들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뭐 광평이나 오평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이분들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기에 바로 이제 그 거의 역사에서는 잘 활동을 못하신 거죠.
0: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또 세종은 재위 기간 중에 국상도 많이 치렀다고요.
1: 보통은 왕은 전왕이 사망한 후에 즉위를 하지만 세종의 경우 태종이 그 상왕 살아계실 때 왕위를 물려주다 보니까 태종도 살아계셨고
0: 예.
1: 거기에다가 태종 바로 위에 왕 두 번째 왕 정종도 살아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이 태상왕으로 물러난 정종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원경왕후가 또 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바로 또 태종에 또 이제 상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보면 우리도 뭐 지금 또 이렇게 연이어 상당하면 상당히 체력적인 소모도 있게 되고 예. 뭐 심적으로도 부담이 컸을 건데 뭐 세종은 이처럼 연이어서 그 세 번의 국상을 당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효심이 지극하시다 보니 뭐 상에다가 정말 최선을 다하신 거죠.
0: 예.
1: 뭐 이런 그 국상은 세종의 심신을 극도로 피곤하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세종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0: 예. 세종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죠.
1: 그렇죠. 이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만 보더라도 세종의 질환 관련 기사가 모두 그 50여 건에 이르는데 요 세종이 43살 때 스스로 내 정말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 라고 토로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한번 우리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0: 예. 제가 그럼 요 그 세종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기록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네. 읽어 주시면 더 좋죠. 예.
0: 자,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또 등의 부종으로 아픈 적이 오래다. 아프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 또 소갈증이 있어 열 서너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조금 나았다. 지난해 여름에 또 임지를 알아 올해 정사를 보지 못하다가 가을 겨울에 이르러 조금 나았다.

0: 나았다. 지난 봄 강무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이내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만 있는 것을 알겠으나 누구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지난 봄에 강무한 것을 후회한다.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으면 한 가지 병이 또 생김에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 이제는 몸이 쇠하고 병이 심하여 금년 가을과 내년 봄에는 친히 사냥하지 못할 듯하니 세제로 하여금 수기군사를 나누어서 강무하게 하라. 네, 정말 각종 질환에 시달린 모습이 실록의 기록에 나와 있군요.
1: 그게 43살 때 기록인데 한쪽 다리가 아팠다. 등에 종기가 생겼다. 13년 동안 당뇨를 앓았다. 그리고 특히 보면 그 시력이 되게 좋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오른쪽 눈도 뭐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겠고 왼쪽 눈이 안막을 가리고.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거의 이 시기에 요 43살 때인데요. 거의 뭐 실명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실명 상태 이런 거는 당뇨 합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뇨가 되게 심하면 망막 손상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질환들은 정말 세종이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여기에 따르는 과로 그리고 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겹쳤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이런 병들이 있을 때는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뭐 국상도 많이 치렀고요. 그러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뭐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반포와 같은 이런 업적을 남긴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종이라는 왕의 뭐 정신력도 대단하고 이런 그 건강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이룬 업적이라는 점에서 더 우리에게 더 이제 뭐 아름답게 다가오고 있는
0: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자, 오늘은 건강 문제로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온갖 질병을 이겨내고 최고의 업적을 남긴 세종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켄의 천상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을 뽑는 선거일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 의원, 교육감. 자, 이런 분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알려면 선거 공보를 읽어봐야 할 텐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겐 점자형 공보가 제공돼야겠죠.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에서는 점자형 선거 공보 작성 제출 의무를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교육감 선거가 추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리하자면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이 경우에 점자 공보물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무가 아닌데 굳이 점자 공보물 제작할까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에 구의원, 시의원 후보 약 1,000명 가운데 800명 이상이 점자 공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공보물을 읽고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애초에 읽을 자료조차 없다면 이거 온전한 참정권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자, 5월 13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오나의 여신님.

우리는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책을 돌림 노래처럼 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H

책을 읽다가 그 안에 나온 B책이 궁금해져서 B책을 펼치고 또 B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과 관련이 있는 C책까지 읽게 되고 이런 식이죠. 다독가 지상진 씨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할 영화 조세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K-넘버입니다. 자, K-넘버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문화 앞에 거의 대부분 K가 붙잖아요. 뭐 K-푸드, K-팝 뭐 이렇게 붙는데 뭔가 이게 한국적인 걸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영화를 보면서 K-넘버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나면은 조금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쉽게 가지 않겠어요. 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시죠.

0: 매주 수요일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번에 지상진 씨가 책을 읽을 때 네. 나는 그냥 모든 책을 다 읽는다. 장르 구분 없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네. 막 다 읽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책을 네. 고를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 평소 도서관의 추천 도서라든가 신작 도서를 살피기도 하고요. 네, 지인들의 추천을 또 참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 안에서 읽고 싶은 책을 또 영업당하기도 하는데요. 네,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독서에 대한 깊은 애정의 방증일 테죠. 네, 게다가 제 마음에 쏙 드는 책을 쓴 작가라면 저와 비슷한 결이 취향을 가졌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도 정문법을 다룬 덕후의 글쓰기라는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네. 네, 저자가 이 고전을 어찌나 매력적으로 설명하던지 홀린 듯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0: 근데 제목이 재밌는데요. 덕후의 글쓰기. 아니 근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홀린 듯 읽으셨어요?
1: 네, 이른바 최애의 매력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자인 미야케 카호가 다양한 최애 분야의 덕질 경험을 전문적인 글쓰기 기술과 결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책이죠. 네. 네, 읽으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상 깊었던 책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예시 문장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언급하는 부분이 유독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목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고전인데 정작 저는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던 책을 완독하기도 전에 네. 바로 서재에 담아두었었어요.
0: 그러면은 잠깐만요. 오늘 소개할 책이 덕후의 글쓰기가 아니네요.
1: 네, 맞아요. 아, 예. 오늘은 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네. 힌트부터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0: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틀린다는 거. 예, 가시죠.
1: 네, 덕후의 글쓰기에서는 이 책의 매력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아동문학임에도 주인공의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는 의외성이고요. 둘째는 그런 주인공이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0: 또 꽃의 향기가 가득한 명작입니다.
1: 지금 제가 스튜디오 밖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1: 뭐예요?
0: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시대를 초월한 명작 비밀의 화원입니다.
1: 아, 이것도 저만 모르고 다 아는 책이네요. 예, 비밀의 네, 화원.
0: 비밀의 네. 화원. 이 책은 1911년 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전 중의 고전이에요. 분류는 분명 아동소설이지만 어른들이 가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필독서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내면 치유와 생명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았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영미 문학사에서 가장 완벽한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수많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로 재탄생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증명해온 작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책이 100년 넘게 살아남은 명작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오, 진짜 대단합니다. 그 작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네. 맞죠? 이분 어떤 분인가요?
0: 네, 1849년 영국에서 태어난 버넷 작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미국으로 이주해 생계를 꾸려야 했던 버넷은 가족을 위해서 상업적인 글을 마구 써내야만 했던 때도 있었어요.
1: 네,
0: 하지만 곧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서 진정한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1: 그러니까 이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글을 맞아요. 마구 썼는데 돈이 됐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네,
0: 특히 영국에서 보낸 자신의 유년 시절 경험을 생생하게 녹여낸 어린이 책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소공자, 소공녀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비밀의 화원까지 우리 삶의 가장 순수한 시절에 꼭 한 번은 통과해야 할 문학적 이정표를 남긴 아동문학의 거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네. 아까 그 퀴즈로 냈을 때 네. 주인공 메리의 성격이 네. 아주 고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0: 네.
1: 근데 그 아이가 뭔가 비밀의 화원을 가꾸게 된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인도에서 부모의 방치 속에서 제멋대로 자라던 메리는 부모님이 콜레라로 돌아가신 아이고. 뒤에 영국 요크셔의 고모부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하녀 마사의 진심 어린 돌봄을 받는데요. 메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죠. 저택 주변을 탄색하던 메리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노 정원사 벤과 그의 친구 붉은 가슴 물새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작은 물새가 10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정원의 열쇠를 찾는 데에 네. 도움을 주어요. 먼지 쌓인 문을 열고 들어간 화원은 얼핏 죽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메리는 신락 같은 생명력을 또 발견합니다. 메리는 화원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뜨거운 의욕을 품게 돼요.
1: 저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화분 하나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0: 네.
1: 화원이라면 엄청 넓은 공간 아니에요? 그걸 맞아요. 메리 혼자 살려요?
0: 메리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소년 디콘이 합류하면서 정원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죠. 디콘의 해박한 지식과 메리의 정성이 더해져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미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 생기는 방 안에 갇혀 죽음만을 기다리던 소년 콜린에게까지 정해지는데요. 메리와 디콘의 손에 이끌려 휠체어를 타고 나온 콜린은
1: 제가 네. 본 것 같은데?
0: 익숙하죠?
1: 네. 또 가주세요.
0: 네. 네, 화원의 싱그러운 기운에 전염되어서 마법처럼 두 발을 내딛습니다. 네, 잎을 틔우는 나무들처럼 아이들의 생명력도 울창해져서 정원을 가득 채우게 되죠.
1: 아, 뭔가 좀 감동이 네. 있어요. 그죠?
0: 네.
1: 근데 오늘 특별히 100년 전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가 네. 있을까요?
0: 네, 덕후의 글쓰기라는 현대의 책 속에서 이 오래된 화원을 다시 발견했을 듯 좋은 문학은 시대를 건너서 울창은 숲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가로수 잎이 하루가 다르게 또 무성해지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00년도 더 전에 낡은 종이 위에 심어진 이 이야기는 수많은 독자를 거치면서 현대까지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1: 그쵸.
0: 하지만 홀로 자라는 나무는 없어요. 네, 메리나 콜린도 서로의 토양이 되어주면서 성장했었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두운 땅 속에만 묻혀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네. 예.

0: 생명력이 가득해지는 요즘이잖아요. 우리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전의 향기를 전해주는 책, 여기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 기대가 됩니다.
0: 네. 스스로를 시들어가는 존재라고 믿었던 아이가 세상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때 터져나온 외침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소년 콜린이 화원의 생명력을 목격하고 내뱉은 찬란한 다짐이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오래오래 살 거야. 네. 오래도록 고전으로 살아남은 작품 속 문장이라서 독자에게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푸르른 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울창해지는 5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꿈꾸었던 비밀스러운 마법을 기억하면서 삶이라는 푸르른 화원을 마음껏 가꿔보시길 바라요.
1: 네, 자 프란시스 호지슨 버닛의 비밀의 화원 어디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0: 네, 한국 점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소리책에서 음성 도서로 들으실 수 있고요. 국립 장애인 도서관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데이지 도서로 또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자 마지막에 영어 원서로 된 데이지 도서가 있다, 그죠?
0: 네.
1: 네. 근데 또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0: 그럼요.
1: 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추천곡도 알려주세요.
0: 네, 아무래도 이 곡을 들어야겠죠. 이상은이 부르는 비밀의 화원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안내견학교의 박나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안내견학교에서 번식과정이랑 그 다음에 퍼피워킹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쪽으로 시선이 갖게 됐고 이랬지만은 또 항상 일하면서 보면은 눈앞에 있는 강아지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하면 얘네가 또 잘 크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얘네를 이제 키워주는 사람들 또 얘네랑 앞으로 또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유념을 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퍼피워킹 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각장애인 파트너분들 같은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키우시는 거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힘든 일을 결심하고 시작해주시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또 많이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퍼피워커 분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케미가 잘 맞고 이러면 그만큼 우리 친구들도 잘 자라는 것 같고 정말 뿌듯한 기쁜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1: 안내견 학교에서 퍼피 워킹 업무를 담당하는 박나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파트너들을 위해서 퍼피 워킹을 하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고요. 직원들과 퍼피 워커가 잘 맞을 때 안내견들도 잘 자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퍼피 워킹. 이거는 안내견 후보 강아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가정에서 돌보면서 사회화 교육을 하는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보통은 생후 2개월 안팎의 강아지를 맡아서 사람과 어울리는 법, 또 대중교통 이용,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공공장소 경험, 기본 생활습관 등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함께 살 훈련을 하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요, 국내 유일한 안내견 학교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로 문의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Me.

0: 영화 한 편을 화면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영화 시간인데요. 화면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입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예요.
1: 맞아요.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2025년에 개봉한 조세영 감독의 작품 K-넘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입양된 미오카는 성인이 된 뒤에 친부모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한국을 찾지만 매번 조작되고 감춰진 기록을 맞닥뜨려요. 네. 해외 입양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 해외 입양 시스템의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인데요.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29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관객상을 받았어요.
0: 자, 제목이 K-넘버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그 해외 입양 기관마다 아이들을 분류하려고 붙인 고유 번호인데요. 네. 감독이 K-넘버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한국 출신 입양인이 20만 명 이상인데 K-넘버의 체계를 파악하면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번호가 어떤 기준인지는 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오카, 한국 이름 김미옥 씨는 8살에 길에서 발견이 돼서 위탁 가정을 거쳐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해서 2023년에 네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해외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돕는 모임 베넷이 여정을 함께하고요. 위탁모는 미오카가 떠나는 날 나중에 한국에 오면은 자기를 찾으러 오라며 증명사진을 쳤었고 네. 네, 고아원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양부모 가정에서는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게 오래전이어서 입양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1: 맞아요. 네. 서류에는 미오카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정보들이 있기도 했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추정이 된 거라서 정확하지 않아 호적을 떼기도 어려웠어요. 주소도 엉망진창이어서 독쟁이라는 곳이 알고 보니 서울에 있는 도화동이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의 소재였어요. 네. 주민센터에서는 연령과 이름에 맞는 사람을 싹 찾아봤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다는 답을 줍니다. 친척을 찾게 됐지만 네, 경찰은 DNA가 일부만 일치한다는 이유로 친척의 재적 등분을 떼줄 수는 없다고 하죠.
0: 네.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해설과 더빙의 이인석, 더빙의 한경화, 유인선 성우입니다.
2: 몇 년 전에 DNA로 친척을 찾았어요. 유전자 정보 회사를 통해 저와 가장 가까운 친척의 딸을 만났어요. 그때 그 따님이 이모로부터 호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했어요.
3: 차창 밖으로 터널 안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간다. 미오카 씨가 담담한 표정으로 오케이라고 말한다.
2: 소영 씨 이모의 가족들이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 공유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3: 미오카 씨의 씁쓸한 표정이 터널의 어둠 속에 잠긴다.
2: 한 번은 소영 씨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친가족을 찾으려고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생모가 왜 그렇게 내게 중요한지. 제 대답은 전 버림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실종된 후 50년 넘게 고통받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실종돼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제 기억이니까요. 제 딴에는 엄마를 찾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실종되어 헤어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평생을요.
3: 미오카 씨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자신의 서류를 살피고 있다.
2: 2017년에 영주권을 갱신하러 갔을 때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입양 서류를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었죠. 제가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귀화된

0: 자격이 없다고 하더군요. 양어머니가 제게 준 서류를 훑어보다가 작성 중인 귀화 신청서를 찾았어요.
1: The applications for naturalization, they were filled out.
0: Both she and 제 양고모님은 N600 서류 작성을 끝냈어야만 했어요. 그걸 제출해야만 제가 입양이 되고 미국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거죠. 왜요? 저야 모르죠. 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상태였죠. 내 나라가 없었어요. 한국도 미국도 내 나라가 아니었어요. 운 좋게도 내게 옛날 그린카드가 있었고 시민권을 되찾을 경제적 자원이 있었고 적합한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였죠. 아직도 시민권이 없는 채로 미국에 살고 있는 입양인들이 많아요. 미국인으로 자라왔는데도요.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요.
1: The citizenship rights of a U.S. citizen.
2: 자막. 미국으로 입양 간 이들 중 2만 명가량이 시민권 없이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다. 전홍기의 브레시안 기자.
3: 시민권 못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수산되기로 한 4만 9천 명 정도로 수산이 되는데 그중에 2만 명이 한국인이에요. 절반.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취재하게 됐던 계기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클레이시 사연이 올라오면서 이제 입양인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추모 모임을 한다. 근데 제가 추모 모임 다음 날 그 사연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는 좀 지났지만 그래도 사고라도 좀 취재를 해야겠다.
2: 전홍기의 기자의 기사. 입양인 필립은 왜 고급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렸나?
3: 굉장히 명백하게 필립 클레이시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죠.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죠. 입양 한국의 입양 시스템이 필립 클레이시를 죽였다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그 한 해에 세 명의 입양인 자살을 해가지고 한국에 귀환한 입양인들 중에 그래서 입양인 사회에서 굉장히 그때 굉장히 침울했었거든요.
2: 또 다른 기사. 미국 입양된 아이가 34년 만에 이태원 노숙자로 발견된 사연.
4: 아, 양부모들이 입양을 해놓고 네. 국적 취득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많았어요.
5: 네, 심지어 한국에 오지 않아도 홈쇼핑처럼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네,
5: 미국으로 가는 장시간 비행기 안에서 집단 감염병이 돌기도 하고 아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기도 했대요.
4: 세상에. 네.
5: 추방되듯이 입양을 갔지만 무국적이 아닌 엄연히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 기관에서는 돈만 제대로 들어오면 끝이었던 거죠.
4: 네.
5: 네. 한편 85C3128이라는 K넘버를 가진 케일리는 2018년에 친생모와 상봉을 하고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는데 생모는 자기도 가족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다며 이제는 양부모님에게 잘하고 자기는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생모가 내켜하지 않아서 케일리는 형제 자매를 만나진 못하고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 가족 찾기 여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4: 네, 생부모는 미안한 마음이 크겠지만 현재 가족에게 감추고 싶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5: 맞아요.
4: 네.
5: 한편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인 사이 혼혈아를 미국에 많이 보내는 게 최고의 복지 사업이라고 말을 했고 해외 입양 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했어요. 박정희 정권에서는 아동들에게 고아 호적을 가짜로 만들어서 해외로 보냈다고 하죠. 1971년과 74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아동 판매 국가라고 비난을 해서 유럽으로의 해외 입양이 중단됐는데요. 북유럽국의 독촉이 심해졌다고 해요.
4: 네.
5: 특히 북한에 대해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유엔 의제에서 편을 들어주면 입양을 재개하겠다는 식으로 거래가 돼서 입양인들은 국가 층위에서 희생이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외 입양인들이 자국 퇴생인에 비해서 정신건강 문제 발병률이 높아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4: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0: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전 보고서 작성자는 사실 이민자에 관심이 있었죠. 특히 노동시장의 이민자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입양인들이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0: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스웨덴 가족이 있는지 스웨덴 이름이 있는지와 무관하게요. 동아시아 이민자나 입양인이나 노동시장에선 다를 바가 없던 거죠. 채용할 때 스웨덴 이름이나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생김새를 보고 뽑으니까요.
1: 그런데 20년 전에...
0: 맞아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1: 20년 전과 같은 리서치 그룹이라고요?
2: 와우.
0: 사실 그 보고서는 20년 전에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은 입양인이 일반인보다 더 잘 지낸다는 완전 어이없는 이야기였죠. 부모 잃고 낯선 환경에서 사는 입양인들이 어떻게 보통 스웨덴 사람들보다 더 잘 지내겠어요. 완전 말도 안 되죠. 사실 예전 연구들은 입양 부모들이 주도했어요. 이해관계가 있었죠. 아이가 입양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면 어머니 들어와서 대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라는 식으로요. 입양 부모의 관계에 대해 아이에게 묻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면 부모를 그 자리에 있게 하겠냐고요. 그게 그 유명한 스웨덴의 입양 관련 연구였다는 거죠. 또 웃긴 연구가 있어요. 입양 서류 중 우리 양부모에 대한 설명인데요. 양부모 두 분 모두 금발이라고 적혀 있어요. 두 분 다 갈색 머리인데도요. 왜 금발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금발의 백인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 좋게 들리는 건가요?
3: 이경은 씨가 자료를 살펴본다.
0: 양부모 성장 배경에 대한 설명도 완전 거짓말이에요. 양모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완전 거짓이죠. 예전 직장에 60대 상사가 있었는데 최악이었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함께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대다수 한국 입양인들이 입양 가는 이유가 생모가 백인 미군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라 했죠. 내 엄마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당신 참 고리피였군. 날 봐. 백인 피가 하나도 없잖아. 나는 100% 동아시아인이야. 그리고 한국 입양인들 중 5% 정도 되는 혼혈 입양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어떤 기분이겠냐고 물었죠. 한국 아이나 혼혈아를 입양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입양 부모는 백인 혼혈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혈아를 선택하면 검둥이 혼혈일 수 있다고요.
1: 양부모가 흑인 혼혈아를 원치 않았다는 건가요?
0: 네.
1: 사실 이번이 스웨덴에 처음 온 건데요. 덴마크도 처음 온 거고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네요. 솔직히 말하면요.
0: 괜찮아요.
4: 가방의 마스코트 평창올림픽이죠?
0: 얘 귀엽죠? 얘도요.
3: 마스코트 소울왕과 반다비.
0: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요? 이런 거 좋아할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입양인들이 하는 말 못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자라지 않아서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나이 들어서야 갖게 됐네요.
4: 실은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1: 뭘 물어보셨죠?
0: 한국인들이 해외 입양과 입양인에 대해 얼마나 아냐고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입양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입양인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한국인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어요. 평범한 한국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요.
1: 평범한 한국인이란 건 뭔가요?
0: 입양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입양인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평범한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2: 해외 입양에 대한 실태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게 씁쓸한 현실이네요.
5: 맞아요. 네. 네. K822150이라는 K넘버를 가진 선이 앵겔스토프 씨는 입양인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고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살았는데요. 20만 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길에서 발견됐다는 서사가 너무 많은 점에 의구심을 표합니다. 스웨덴 한국 입양인 대부분은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왔는데 보육원과 조산소, 병원, 심지어 경찰까지 조직이 연결돼서 엄청난 규모로 운영이 됐다고 해요. 입양 연구자 토비아스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체계와 방식이 같다고 비유합니다.
2: 이게 입양 시스템이 한국에서 시작된 축복이자 동시에 비극인 셈이네요.
5: 맞습니다. 한편 미오카는 인천의 용현시장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할머니를 만나고 남동생의 이름이 호재고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증언을 들어요. 미오카는 그런데도 확신을 얻지 못하고 네. 다시 길을 떠나 어린 시절 사진 4장의 순서를 맞춰보고요. 예전에 머물렀던 경북 김천의 애향원에 가보지만 부모에 대한 단서는 얻지 못하고 많은 생각에 잠겨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한편 1982년에는 1년의 불황화가 만 명 이상이라 국내 입양으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해외 입양이 급증됐다고 해요.
2: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보겠습니다.
6: 그래서 제가 81년도에 졸업을 하고
3: 노일현 교수
6: 그때는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이 많이 없었어요. 입양기관이 제일 많이 채용을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 거의 열몇 명이 들어갔어요. 홀트에 그때 3,000불이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계산해 봤더니 지금 또 그때 돈으로 한 4,000몇백만 원이 되더라고. 한 명을 보내면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직원의 연봉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입양기관이 되게 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입양 수수료를 그렇게 요구해도 주는 거고 올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주는 거.
7: 전두환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할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81명을 임명했으며
6: 거기에 소속이었던 김한규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왔는데 한 30여 명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위에 자리로 촥 무슨 없던 자리들을 막 만들었어요. 뭐 사무총장 뭐 그러니까 이제 월급 다 주고
3: 이사 및 감사들의 재직 기간표
6: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회장실 의리의리하게 바꾸고 차 사고
3: 김도현 목사
8: 보위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홀트 회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사회정화위원 두 사람이 홀트에 감사로 왔어요. 그래서 홀트를 장악했어요. 거기다 장관이 뒤에서 사회정화가 필요하다. 미혼모와 미혼모의 아이들 정화할 필요가 있다. 불편이 되는 사람은 미리 제거를 하자. 인간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삼청교육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복지원이 있어요. 근데 홀트도 있어요.
3: 원생 513명이 병사했다는 부산 형제복지원 기사. 전홍기의 기자.
9: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아동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애들을 차곡차곡 챙겨와서 그 방에 수십 명이 층계가 있고 수십 명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사라지고 또 아이들이 채워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쑥 사라지고 그랬다. 그리고 양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입양 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 감사 편지를 쓰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입양 보낸 거 아니냐. 그 많은 애들이 어디 갔겠냐.
10: 그 복지부 의원실에서 실제로 해외 입양이 이루어진 아동 명단 9명이 나왔다.
3: 전홍기의 기자의 기사 제목 형제복지원도 입양 기관과 공생 관계였다. 88올림픽 서울 개최 확정 뉴스.
11: À la ville de Séoul.
3: 뒤이어 네 곳의 입양 기관에 보낸 88 서울 올림픽 행사 협조 공문이 나온다. 많은 외국인들이 내방하니 불우아동 국외 입양 사업으로 국가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는 바 국외 입양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국외 입양을 허가한 아동은 올림픽 전까지 출국 완료 조치를 하라고도 적혀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룬 산업 현장과 88 서울올림픽 등의 모습을 배경으로 1953년부터 생겨난 해외 입양인 수가 그래프와 함께 숫자로 나타난다. 해외 입양은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비공식 입양인 수를 포함해 해외 입양인 수는 20만 명을 넘긴다. 자막 샵 10846 메리 슈라프만.
1: 한국은 우리가 정보를 원한다는 걸 이제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가 입양을 갔든 포기되었든 보내졌든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린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힘든 건 누군가 우리를 속였다고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사연이 바뀌었고 어떤 경우엔 조작되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찾는 게 어려워요.
2: 수십 년이 지나서 문제가 공론화가 됐음에도 여전히 알 수 없고 바뀌지 않았다는 게 답답하네요.
5: 맞아요. 메리와 데이나 부부는 경찰서 실종 전담 수사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성남 단대리 시장에 들러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2: 네.
5: 미호카는 서울시립 아동보호소가 있던 자리에 가보는데 입소 의뢰처나 아동번호가 드러난 서류를 처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느라고 자신의 정보까지 가려진 서류를 받았던 거죠.
2: 네.
5: 네, 이후에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처음 받아본 서류에는 위탁모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요. 미호카는 기대를 갖고 주소를 찾아가 봐요. 근데 문을 열어준 할머니는 위탁모의 이름과는 일치했지만 사진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미호카는 서류 속 날짜는 또 말이 된다는 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2: 그 세 번의 방문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서류가 이게 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뭔가 수상한데요.
5: 그러니까요. 예. 해외 입양인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인정보와 신분 을 돌려받고 입양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밝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터 씨는 입양 서류 위조, 아동 납치, 성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신분 세탁, 또 과거 해외 입양 절차에 존재했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언급합니다. 소송을 걸었던 추방 입양인 아담은 홀트 아동복지회에 대해서는 부분 승소를 했고 국가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어요. 아담의 변호인은 당시 전용기로 한 달에 7,800명의 아동들이 입양을 갔는데 국가가 책임이 없다는 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2: 네, 화면 해설 영화 K넘버 마지막 내용입니다.
3: 노일현 교수.
12: 수련국에서는 무조건 아이를 받고 싶죠.
13: 지금도요?
12: 그럼요. 그 수요는 줄지 않으니까 아마 점점 더 늘어갈걸요.
3: 김도현 목사. 그러니까
14: 결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일단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는 아이하고 상관없어요.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출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이를 환대하는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어요. 환대하는 마음결이 표현된 사회의 구성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성적 원리가 작동 안 하는 뿌리에 미혼모에 대한 엄청난 처벌이 있었고 그 처벌의 결과로 아이들이 처벌을 받아서 자기 땅에서 못 살게 됐잖아요. 자기 태어난 땅에서 환대받지 못했잖아요. 자기 태어난 땅에서 배제와 박탈을 겪었잖아요.
3: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는 게 보이고 있다. 녹음이 짙어진 도시의 가로수들 위로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다. 베넷 사회적 협동조합 세미나.
15: 저는 저희 아이, 저는 입양 부모고 저희 아이는 3년 전에 신생모와 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국내 입양 현실에서는 제외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문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전혀 대회에 대한 생각 없이 입양을 했어요.
3: 국내 입양인.
15: 다시 만나봐야겠다 해서 이제 다시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나서 한 6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0: 때 뭘 느꼈냐면은 제가 저 자신이 된 걸 평생 처음부터 내가 나여도 되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가 나여도 된다?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제가 인생에서 정말 처음 받아본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길러주신 어머니는 나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의 그런 제가 느끼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 구간은 성격이라든지 타고난 것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건 있지만 나와를 기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그 추억과 이런 게 없고 그런 공통점이 없어요. 제가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 고생하면서 나를 키워주신 이명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친어머니와 계속 연락하게 되면 마치 나의 그 고생하면서 키우신 걸 알잖아요. 그 엄마 고생한 거 왠지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1: 국내 입양 부모 이설아.
2: 내가 진짜 부모지 너넨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되게 중요한 분들이고 그분의 생사와 그분의 행복이 내 아이의 행복에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희 큰딸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스를 보면서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생모가 살아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매일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연결을 안 해봤는데 얘네들은 머릿속에 항상 안테나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근데 안다는 게 아이한테 불필요한 상상을 안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입양인들은 거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힌트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내 상상을 하느라 배터리가 늘 닳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저 사람이 내 아빠인가? 뭐 노숙자를 보면 혹시 내 아빠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1: 고깃집 종업원이 불판 위에 고기를 가위로 자르고 있다.
3: 그 딸이 요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1: 케일린과 생모가 나란히 앉아 있다.
4: 깻잎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3: 내년에 올 때는 사위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대요. 같이 오고 싶다.
4: 어머니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것 같다고.
5: 자, 모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생모는 생모대로 죄책감과 고통이 클 것 같아요.
6: 맞아요. 네. 케일리는 만나기 힘들어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한다며 생모와 헤어집니다. 선희 앵겔스토프 감독은 입양이 되고 행복했는지 한 미혼모의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답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생모를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답을 해요. 데이나와 메리 부부는 어떤 양부모들은 양자식이 친부모를 만나면 뭔가 뺏기는 감정을 느낀다고들 하는데 결국 아이들은 가족을 찾아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며 용기 내서 나타나 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하죠. 미호카는 출국하기 며칠 전에 서울 아동보호소의 기록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입소 의뢰처가 남대문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실제 어린 미옥이 길에서 발견된 곳은 남대문 경찰서 인근이었죠.
5: 기록으로 좀 일말의 희망 가질 수 있겠네요.
6: 그러니까요. 근데 독쟁이라는 지명은 사실 전국 각지에 많아서 좋은 단서가 되진 않지만 미옥하는 서류를 따라서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뒤집어 볼 수 있는 펜은 다 뒤집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얼마 뒤에 친언니일지 모른다는 여성의 연락이 와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또 친자매는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네. 미호카는 남대문 경찰서에서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하고 싶다며 다섯 번째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뜨는데요. 2025년부터 한국 정부는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 협약에 따라서 입양 기록물을 직접 관리하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택배 회사 냉동 창고를 사용 중이라고 해요.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송출국 순위는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3위가 한국이고요. 누적 숫자는 한국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5: 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6: 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해외 입양인이 이제 2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외 입양인이 한국에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감독 또한 그 충격감을 영화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영화 작업에 들어가면서 감독은 상봉 위주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해외 입양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국가가 인권 침해를 한 사건인데 관객이 해외 입양인을 불쌍하고 연약하게 바라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네. 네, 우리 역사 또 우리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5: 영화 K-넘버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마지막 곡으로 손디아의 어른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거는 장소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 많이 쌓이는 자물쇠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했는데요. 남산의 자물쇠들은 트리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요. 프랑스 파리 뽕네프에 설치된 자물쇠들은 난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물쇠를 걸었던 연인들은 좀 아쉽겠죠. 그래도 사랑을 위해 잠가둔 그 자물쇠들이 온 세상에 새로운 사랑을 위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웬만한 인기 여행지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다 있죠. 뭐 그것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설치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재활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남산 자물쇠들은 그해 트리로 만들어진다고 하고 폭네프 등 다른 곳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사용되곤 한다는데요. 사랑을 위해 설치한 자물쇠는 또 다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찾아가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만나보겠습니다. 솔리드의 천생연분, 이어서 핑클입니다. 영원한 사랑.

솔리드의 천생연분 그리고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창희님께서 노디에 오늘은 청담대 견학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음악 들으며 신나게 준비 중이에요. 쭉 애청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창희님 청남대 말씀하시는 거겠죠? 신창희님 어떤 게 가장 볼만했었나요? 청남대 정말 아름답다고 소문이자자한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었다는 기사도 올해도 본 것 같은데 즐겁게 잘 다녀오셨겠죠? 사연 고맙습니다. 신창희님. 또 애청자 김의리님. 우리 엄마 오징어 굽어서 풋고추 넣고 무침해 줬는데 생멸치도 해주고 여름에 밥맛 없을 때 잘 먹는데 엄마 고맙심데이. 많이 많이 억수로 사랑합니다이. 들리시죠? 이자선 여사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자선 여사님 듣고 계십니까? 우리 김의리님께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반찬 생각이 간절하신가 봐요. 어머니 손맛 이어받았다면 김의리님도 음식 솜씨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의리님 가족들은 의리님이 해주신 반찬 가운데 뭘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사연 고맙습니다. 김의리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가죠. 오랜만에 바닷가로 떠나볼까요?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그리고 나훈아입니다. 해변의 여인.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는 우리 정수가 깃든 트로트 세상. 오늘도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트로트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 곡 한 곡 소개해드리죠. 찰랑찰랑 그리고 당신의 의미 같은 곡으로 사랑받은 이자연의 또 다른 히트곡 꽃띠 동창생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띠 동창생 2023년에 발표했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동창생들의 우정과 반가움이 담뿍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경쾌한 폴카 리듬에 이자연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동창 모임이나 행사가 펼쳐지는 곳에서 분위기를 돋우는 노래로 인기를 끌고 있죠.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마음만은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아주 정겨운데요. 서로에 대한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노래 속 우정이 어른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연의 꽃띠 동창생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들을 노래는 애녹의 신곡인 꽃 보러 갑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은 설레는 마음을 담은 경쾌한 노래인데요. 애녹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와 풍성한 표현력이 돋보이면서 봄의 싱그러운 기운을 한껏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꽃 구경을 가자는 다정하고도 로맨틱한 고백이 기분 좋은 설렘을 선사하고 있죠. 이 곡은 봄이 되면은 사랑받는 시즌송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봄에 잘 어울리는 두 곡 듣죠. 먼저 이자연의 꽃띠 동창생, 이어서 애녹이 부릅니다. 꽃 보러 갑시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현빈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지금은 성악을 전공한 트로트 가수들이 꽤 있지만 선두주자는 아마 박현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의 노래 중에서 2009년에 발표된 대찬인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찬인생은 1997년에 나온 영화 할렐루야의 주제가였습니다. 작곡은 인기 작곡가 윤일상이 맡았고 노랫말은 그 시절 많은 히트곡을 배출한 이승호 작사가가 담당했죠. OST에선 철이와 미애 출신의 DJ 철이가 불렀는데 바로 그 노래 윤일상이 재편곡을 하고 전체 프로듀싱을 DJ 철이가 맡아서 박현빈 특유의 힘찬 가창력으로 다시 탄생을 한 겁니다. 원곡이 가진 희망찬 에너지를 빠른 템포의 트로트 리듬에 실어서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런 박현빈의 대찬인생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어드릴 곡은 인생에 대해 노래한 곡 금잔디의 인생샷입니다. 이 노래도 지난달에 나왔는데요. 우리네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 한 장에 담아내듯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잔디 특유의 애절하면서도 간드러진 음색이 돋보이는데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현재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감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멜로디는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럼 소개해드린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박현빈의 대찬인생, 이어서 금잔디가 부릅니다. 인생샷.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이재현의 꽃띠 동창생, 에녹의 꽃 보러 갑시다. 박현빈의 대찬 인생에 이어서 금잔디의 인생샷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방방곡곡 축제가 한창인데 축제 현장에서 들어도 참 좋을 곡들이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성의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집니다. 안동역에서

0: 음악이 풍경이 되는 시간이죠.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신세미 평론가에게 사랑은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1: 어렵네요. 어떤 분들은 예. 감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색깔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0: 진짜요?
1: 좀 마술 같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제가 그분의 빙의에서 예. 이 사랑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빨간색이 저는 떠오르는 게
0: 아무래도 차가운 색보다는 따뜻한 예. 색계열이 아닐까.
1: 예. 조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 그래도 계속 사랑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1: 네. 아, 저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대답을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0: 전 그분이 궁금해지네요. 예. 사람을 색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던 분이요.
1: 네, 나중에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심규선의 라이트 앤 쉐이드 그 연작 앨범 중에서 이제 챕터 2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이 심규선이 2010년에 이제 MBC 대학가요제를 비롯해서 여러 각종 대회를 통해서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런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이제 활동 초기에는 루시아라는 이름을 썼어서 예. 아무래도 루시아로 이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0: 본명이 심규선인가 봐요, 그러면?
1: 맞아요. 이제는 본명을 살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저음에 좀 매력적인 보컬을 가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고 이제 활동 초창기에는 이제 파스텔 뮤직이라는 소속사에 소속돼서 이제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과 함께 이제 뭐 선인장, 안녕 같은 곡으로 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는 뮤지컬 뭐 마법사들 주연을 또 맡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심규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 어떤 음악을 하는지가 좀 바로 연상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뚜렷한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심규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전 문학, 문학에서 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 실제로 자신을 이제 작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해서 이 음악에서도 좀 이런 문학적인 면모가 좀 드러나곤 하는데요.
0: 그렇군요.
1: 예, 오늘 소개해드릴 그 앨범 라이트 앤 쉐이드 챕터 2 앨범에서도 제가 수록곡을 고를 때 이 문학적인 면모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곡을 준비해봤고요.
0: 예.
1: 특히 제목까지 문학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달과 육펜스라는 곡인데요.
0: 예.
1: 이 1919년도에 이제 서머싯 몸이라는 작가가 이제 출판했던 굉장히 지금은 유명해진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좀 삶을 이제 잘 꾸려 나가고 있던 은행원이 이제 갑자기 그림에 대한 욕망과 그 광기에 좀 사로잡혀 버려가지고 이전에 삶을 다 내던지고 이제 화가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를 그냥 음악으로 옮겼다기보다는 이 무언가를 향한 그 정열적인 좀 광기 있는 사랑을 이제 음악으로 담아봤고요.
0: 예.
1: 그래서 좀 약간 이 곡을 들어보시면 좀 환상적이고 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두드러지는데 무언가를 좀 꿈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은 이 곡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문학의 영향을 받고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음악으로 표현하는 뮤지션 심규선의 달과 육펜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심규선의 달과 육펜스,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들으시다가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2NE1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You and I.

UNI 2NE1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많이 들어본 명언이지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다 보면은 제대로 해결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좀 과하다 싶다면 요령을 좀 부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한다. 이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사람마다 체력이나 능력이 다 다르고 쉬어야 할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너무 무리해서 밀어붙이다 보면은 몸에 탈이 나거나 일에 실수가 섞일 수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지점인 오늘 너무 조급하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딱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집중력을 발휘해봤으면 좋겠네요.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정양 시인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제목은 건망증 1. 창문을 닫았던가, 출입문을 잠그고 나왔던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자꾸만 미심쩍다. 다시 올라가 보면 번번이 잘 닫고 잠가놓은 것을. 퇴근길 괜한 헛걸음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니다. 오늘도 미심쩍은 계단을 그냥 내려왔다. 누구는 마스크를 쓴 채로 깜빡 잊고 침도 뱉는다지만 나는 그런 축에 낄 위인도 못 된다. 아마 잘 닫고 잘 잠갔을 것이다. 혼자 남은 주막에서 술값을 치르다가 미심쩍다. 창문을 닫은 기억이 없다. 출입문 잠근 기억이 전혀 없다. 전기코드 꽂아둔 채로 그냥 나온 것만 같다. 다들 가고 없지만 누구와도 헤어진 기억이 없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보통 일이냐? 매일같이 닫고 잠그고 뽑는 것이 보통 일이냐? 헤어진 기억도 없이 보고 싶은 사람. 오래오래 못 만나는 것도 그래, 보통 일이다. 닫고 잠그고 뽑고 열고 끄고 그리고 깜빡깜빡 그대가 보고 싶다. 그대여 변치 마오, 남진의 노래입니다.

노래의 생명력은 작곡가의 선율과 가수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 가사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노래의 한 소절 가사가 평생 뇌리에 맴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오늘의 주인공 역시 많은 분들에게 인생곡으로 남게 된 노래들의 명가사를 만든 분인데요.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등으로 60, 70년대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이인선 선생은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광복과 한국전쟁의 격랑 속에서 성장한 세대였으니 성장기 환경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를 좋아했던 선생은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합니다. 서라벌예대에는 당시 김동리, 서정주 같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인선 선생은 이곳에서 시와 문장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언어 감각을 연마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인선 선생의 대표작 몇 곡을 들어보겠는데요. 오기택의 사랑의 배신자, 남일의 추억의 오솔길, 양미란의 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최숙자의 팔도기생, 네 곡입니다.

네, 가요의 물열전 오늘 작사가 이인선 선생 이야기인데요. 이인선 선생이 작사한 노래들 네 곡 들어봤습니다. 오기택의 사랑의 배신자, 남일의 추억의 오솔길, 양미란의 나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팔도기생, 최숙자의 노래였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선생은 대학 졸업 후 우연한 기회에 노랫말을 쓰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1965년 나화랑 작곡 이미자 노래 그대 꿈꾼 밤이었지요. 지나간 사랑에 대한 깊은 회한을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데뷔작을 당대 최고의 가수인 이미자, 최고의 작곡가인 나화랑 선생과 함께하게 되면서 이인선 선생은 작사가로서 화려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여러 히트곡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역시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입체교차로인 삼각지 로터리를 소재로 한 노래였지요. 작곡가인 배상태 선생이 노량진에서 충무로까지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삼각지라는 지명에 흥미를 느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인선 선생이 비가 오는 날 삼각지에서 연인과 이별한 남자가 홀로 쓸쓸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사를 적었습니다. 당시 배호 선생은 이 노래를 지병인 신장염 투병 중에 취입해서 발표했는데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노래의 애절한 분위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엄청난 히트곡이 됐습니다. 이인선 선생의 작품 중에는 길이나 거리를 묘사한 노래가 더 있었는데요. 남일의 66년도 노래 추억의 오솔길과 1970년 김상진의 데뷔곡 이정표 없는 거리입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에 대해 이인선 선생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답답한 시대상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래와 함께 이인선 선생의 작품들 더 들어보시죠. 먼저 이미자의 그대 꿈꾼 밤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그리고 문주란의 비 오는 밤길.

비 오는 밤길, 문주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미자의 그대 꿈꾼 밤,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 그리고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의 노랫말을 잘 음미해보면 풍경 묘사가 탁월해서 시각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몰려온 서민들의 외로움과 고달픈 정서가 잘 배어 있었지요. 반면에 이규황의 네이크로바에서는 희망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당시에 프로포즈 노래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마 해병대 출신이라면 다 아실 만한 노래, 브라보 해병도 이인선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선생은 배호, 김상희, 이금희, 양미란, 문주란, 금호동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작업하면서 400여 곡의 작품들을 남겼고, 그 중에 돌아가는 삼각지와 파도는 각각 서울 삼각지와 강원도 주문진에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아세아 레코드의 문예부장을 지내기도 한 선생은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갔다가 그로부터 20여 년 뒤 어떤 사정인지 홀로 귀국해서 서울 영등포에서 말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말년에 고독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2014년 5월 향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은 작사가 이인선 선생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선생의 작품 네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규황의 내 입 크로바, 이금희의 그것 참 별꼴이야, 금호동의 믿자야 본전이다, 그리고 배호의 파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5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몇몇 톱 가수에는 팬클럽 회원 2만 명씩. 인기 가수들의 열광하는 10대 여학생들의

사우상병이 최근 전염병처럼 크게 번지면서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몇몇 톡가수들이 인기 관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팬클럽을 조직,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정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끼리끼리만 어울리며 공연장에서 상대편의 야유를 보내거나 집단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팬클럽 회원 자격을 갖출 정도의 열성파 여학생 수는 한 반에서 평균 10명 이상이며 이들 학생들의 활동은 종이학 1,000마리 접어보내기, 직접 만든 그림엽서에 깨알 같은 사연을 적어 일일이 비닐 코팅한 다음 한 달분 엽서 30장, 1년분 엽서 365장을 병풍처럼 철해 보내기, 공연장에서 대여섯 시간 기다리기 등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네, 요즘도 소위 팬덤 문화라고 해서 팬클럽끼리 과열 경쟁이 가끔 문제가 되고 있지만 1986년 그 시절부터 이런 게 있었군요. 스타 우상병이란 표현이 조금은 재밌게 느껴집니다. 80년대 중반에는 가요계의 소위 오빠 부대, 언니 부대라 불리는 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가수를 얘기하는지 딱 알겠습니다. 종이학 1,000마리는 당연히 전용록 씨의 팬들이었겠지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소싯적에 종이학 열심히 접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노래 듣죠. 종이학, 전영록의 노래입니다.

저녁록에 종이학 듣고 왔습니다. 예, 종이학 많이들 접으셨죠, 옛날에? 학도 학이지만 그 다음에 학알이라고 해서 아십니까? 동그랗게 접어서 알처럼 만든 그걸 또 접는 게 유행이기도 했는데 일련의 어떤 팬클럽 활동들이 참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고 모습은 좀 변했지만 어떤 팬들끼리의 과열 경쟁 모습 너무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같이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셔야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식사 제때 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네,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은 이 말처럼 중요한 게 또 없을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때 맞춰서 밥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 단조로워 보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겁니다. 쉬는 날 모처럼 늦잠 좀 자려고 해도 평소 일어나던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거나 다이어트 좀 하고 싶은데 딱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배꼽시계가 울리는 것도 우리 몸이 그 중요한 습관을 기억하기 때문이겠지요. 자, 오늘도 규칙적인 일상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하춘아의 난생 처음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5월에 놓치지 않고 먹어야 할 음식으로 이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러 가지 나물이 한데 어우러지는 비빔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같은 나물들은 제각각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고추장과 함께 비벼지고 고소한 참기름이 더해지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고 버무려진 맛있는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첫 곡, 앙상블 느비의 연주로 향기 안에 우리 들려드립니다.

권진원이 작사 작곡한 곡이죠. 산들 바람숲. 권진원과 투원의 노래에 이아람의 소금, 이원주의 양금구와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려드린 곡 향기 안에 우리, 앙상블 느미의 연주였습니다. 각자의 색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다름이 모여 더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죠. 섞일수록 더 맛있어지는 비빔밥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길 바랍니다.

한가로이 검은 고 잡고 느릿느릿 타는 가라. 이란 별하기 어우러져 들려오네. 이 세상에 지음이 적다고 말을 말게. 명월청풍. 그게 바로 종자기가 아니던가. 조선시대 신흠의 시 검은고를 듣다 였습니다. 한가롭게 느린 음악을 검은고로 타고 있는데 그 가락이 이란과 별학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이별을 노래한 검은고 음악을 뜻합니다. 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종작이라면서 지음이 적지 않다고 했는데요. 대가와 종자기의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대가가 악기를 연주하면 종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친구가 산을 그리는지 물을 표현하는지 정확히 알아맞혔다고 해요. 그래서 종자기가 세상을 떠나자 대가는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면서 검은고 줄을 끊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벗에 관한 얘기로 지음, 지기, 지우라는 말로도 전합니다. 수연장지곡 이오규의 검은고 연주로 이어갑니다.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이호규의 검은 고연주 수연장지곡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 토끼 만나는데 대목을 박양덕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산산 가부 토끼가 연분을 맺자고 날타나 요리로 깡 저제 흐리루 깡 중자 우뚱거리고 내려온다. 이러고 내려오다 별주부하고 들이받았겠다. 아이고 고야 아이고 이마야 여보쇼 초면에 남의 이마는 이렇게 들어받으시오. 피차 일반이오. 우리 그러지 말고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럽시다. 깨서는 니라 그러시오. 예, 나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러요. 깨서는 니라 그러시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음양이 순사시 허든 예부상서월 대련이 독약지 대체하여 장생약 그르치고 척가 중산하여 머무른 지 오래려니 맹색이 나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랴 태선생이라고 부르지. 별주부 듣고 항소할 태선생 높은 이름 들은 지 오래려니 오늘날 상봉키는 하상견지 만만 무구 불치기로 소이다. 아닌가 아니라 참말로 잘났어 잘났어. 진세에서 몰라서 그러지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훈련대장은 꼭 사시겠소. 미인 미색과 밤낮으로 동락을 할 것이니 그 안이 좋소. 그런디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지내시오. 예, 나 지내는 재미야 무쌍이지요만은 나 지내는 흥미나 좀 들어보실라요.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 토끼 만나는데 대목을 박양덕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웅이 작곡한 소금과 대금을 위한 협주곡 춘향, 이성준의 대금과 한풀이 가무와 코리아의 연주입니다.

전통 음악 가운데 헌천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곡으로 헌천수란 말은 한자로 밭을 헌, 하늘 천, 목숨수 자를 써서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천수는 원래 궁중무용인 헌선도와 연화대, 반주음악으로 연주된 곡을 뜻합니다. 또 조선시대 국악이론서 악학괴범에 따르면 악사들이 헌천수를 연주하고 광수무를 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수무란 어린 남자 무용수인 무동 두 명이 소매 자락을 이용해 추는 춤입니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헌천수는 조선시대 임금의 행차 때 연주한 행진곡 연불타령의 아명입니다. 아명이란 우아하게 따로 붙인 별명을 뜻해요. 무용 반주 음악으로도 연주되는데 때에 따라 악기 편성이 다양합니다. 기악곡으로 연주할 땐 생황단소, 양금단소 이중주나 피리, 해금이 포함된 세악 편성을 하고 피리 대금 독주곡으로도 펼쳐집니다. 무용 반주로 하는 헌천수는 3연 6각 편성이 기본입니다. 향피리 둘, 젓대, 해금, 북, 장구가 각각 하나씩 있는 악기 구성이죠. 또 길이가 5분 남짓으로 짧아서 무용이 끝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고 가락도 매번 같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연주자가 즉흥으로 장식음도 넣고 음의 길이도 바꾸는 거죠. 그럼 헌천수를 최조병의 단소, 조유회, 양금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헌천수, 체조병의 단소,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서도 12잡가 향산로, 곽동현의 소리입니다.

서도 12작가 향산록 곽동현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타인의 무너진 틈새를 메워줄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그 작은 온기들이 우리 삶의 균열을 채워주는 든든한 힘이죠. 오늘 마지막은 이스턴옥스의 연주로 유희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값비싼 커피는 쉽게 사 마시면서 치약, 샴푸, 화장품 같은 것은 한 방울이 아까워서 필요 이상으로 애쓸 때가 있습니다. 다 쓴 것 같아도 어떻게든 더 써보려고 거꾸로 세워놓기도 하고 있는 힘껏 짜보기도 하죠. 그럼 또 한 방울씩 나오다가 이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가끔은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화장품 병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끙끙대다가도 일 앞에 서면 또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선 것 같은 위태로움을 안고서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쉴 땐 쉬어야죠. 주말이 다가오는데 쉴 준비는 하고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코요태의 만남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좀 버리지 그래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화장품을 탈탈 털어쓰다 보면요. 양이 충분치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거꾸로 세워드는데 쉬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에너지는 이미 바닥났는데 쉬지 않고 자꾸만 쥐어짜게 됩니다. 여행이나 운동은 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갑니다. 문희옥의 해변의 첫사랑 그리고 유열의 노래 화려한 날은 가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문혁의 해변의 첫사랑 그리고 유열의 화려한 날은 가고였습니다. 서용주님께서 아침 식전에 꿀물을 타서 마시고 있어요. 10년 넘은 꿀을 찬장에서 발견했는데 묵혀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최근에 산 꿀은 그냥 그저 그런 반면에 말이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꿀도 오래된 게 맛있나 보군요.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꿀은 아무리 오래돼도 부패가 안 된다고 그러죠.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꿀물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서용주님 귀한 꿀 드시고 컨디션 좀 좋아지셨나요? 그러셨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곡 모두 윤상이 작곡한 노래네요.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이어서 김민우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0: Hey yo, you wanna dance?
1: 아주 예전엔 연예인을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저 즐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겁니다. 연예인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졌죠. 뿐만 아니라 학문과 연예계 활동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연예계 뇌생남, 뇌생녀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20세기에 활동한 남다른 두뇌를 가진 가수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공부한 가수들 위주로 알아보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수는 헤이입니다. 헤이, 예, 조규찬의 아내이자 소희의 언니인 헤이, 맞습니다. 사촌동생이 폴킴이죠. 이수만은 그를 SES의 네 번째 멤버로 점찍었다고 해서 데뷔 당시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외교관인 아버지 영향으로 영어, 중국어, 불어까지 능통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헤이는 현재 미국 한 주립대에서 희곡과 대중문화예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5년째라고 하네요. 가수 헤이는 뮤지컬 배우로도 그 활동 영역을 넓혔는데요. 그때 무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 석사를 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밤새워 공부해 교수직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무려 161번 낙방하는 시련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현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 미국의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 헤이의 노래 주댐무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꿈과 희망을 노래한 에픽하이의 플라이입니다. 에픽하이 타블로의 학력은 원치 않아도 많이들 알게 됐죠. 한때 그의 학력을 의심하는 타지뇨 때문인데요. 타블로는 2002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학적과 부학장과 타블로의 담당 지도 교수가 여러 차례 증명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 학력이 아니더라도 그가 음악을 하는 모습이나 써내려간 음악들을 보면 비범함이 느껴집니다. BTS의 RM과 슈가는 오늘 들려드릴 이 플라이를 듣고 뮤지션의 꿈을 키웠다고 되는데요. 자, 그럼 소개해드린 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헤이의 주댐무 그리고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플라이.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머리 좋기로 소문난 가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박정현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그가 공부에 더욱 최선을 다했던 것은 인종차별을 견뎌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A를 받고 전교 1등도 했죠.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UCLA에 입학했고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후 활동을 하면서 2001년엔 컬럼비아대학교 영문학과에 편입까지 했죠. 학교 동문으론 버락 오바마가 있다고 하네요. 졸업 당시엔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상위 15%에 드는 성적을 기록했고 졸업식에선 대표로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현재는 아이비리그 수제클럽에도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박정현의 노래 중에서 편지할게요.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만나볼 수는 JYP 박진영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진영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월반을 시키자고 부모님을 설득할 정도였다고 해요. 덕분에 그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동갑내기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IQ가 156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물론 데뷔 때도 그는 확실히 평범치는 않았었네요. 그럼 지금 소개해드린 가수들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이어서 박진영입니다. 난 여자가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헤이의 주댐무, 에픽하이의 플라이, 박정현의 편지할 기회에 이어서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전화.

0: 떠나있던 음악이 우리 곁에 정착하는 시간입니다. 신쌤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쌤이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쌤이 평론가는 동물 좋아하세요?
1: 아, 동물 좋아하는 동물도 있고 네. 그렇게 친하지 않은 동물도 있는데요.
0: 네, 만약에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영화처럼
1: 네.
0: 어떤 동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1: 제가 사실 양띠여가지고 양을 굉장히 좋아해서 양 인형도 네. 좀 사는 편인데
0: 진짜요?
1: 만약에 진짜 이 양과 제가 대화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자기 띠를 상징하는 동물과 친근하죠, 사람들이.
1: 아니,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부끄러운데.
0: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1: 네, 그냥 양, 제가 그 좋아했던 동물과 이제 네. 그냥 대화를 사실 나눌 수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신기해서 아무 대화나 막 할 것 같아요. 네.
0: 가끔 요즘엔 모르겠는데, 과거에 동물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애니멀 뭐였죠?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랬나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분들이 TV에 나온 적이 좀 있었어서요.
1: 네, 네. 너무 신기한.
0: 정말 신기했죠. 과연 진짜로 그 동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일까?
1: 네. 네. 그런 그 기계도 있잖아요. 그 동물이 네. 그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0: 진짜요? 그렇군요.
1: 네.
0: 자, 음악 듣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걸그룹 시크릿의 네 번째 미니 앨범 Letter From Secret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네. 올해 이제 정말 또 반가운 그룹들의 컴백이 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으르렁으로 이제 K-POP의 정수를 보여줬던 엑소도 또 오랜만에 돌아왔었고 올해 또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에이핑크도 성공적으로 이제 컴백을 또 완료했는데요. 네. 이 올해 데뷔 12주년을 맞이한 마마무도 이제 또 완전체로 앨범을 내고 투어도 할 예정이라고 해요.
0: 그래요?
1: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이런 그 컴백의 흐름 속에서 이 그룹도 좀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또 들더라고요. 특히 이 2, 3세대 K-POP 아이돌 중에서 이제 팬덤만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좀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룹들이 특히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었던 음악들을 많이 했던 시크릿의 노래들이 저는 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이제 시크릿이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이제 매직이란 곡을 내면서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더니
0: 뭐 히트곡이 꽤 있죠.
1: 네, 그 이후로 뭐 마돈나, 뭐 샤이보이, 별빛 달빛 이런 곡들을 연이어 내면서 이제 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걸그룹으로 네. 이제 또 등극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후에 이제 또 잠시 이런 반짝거리는 컨셉을 내려놓고 좀 성숙한 이미지에 변신을 하면서 잠시 국민 걸그룹의 자리에서 약간 물러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내 이제 유후라는 곡으로 이제 다시 발랄 깜찍 컨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수록곡은 이제 바로 유후가 타이틀곡이었던 네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이고요. 제목은 Only You라는 곡인데요.
0: Only You요.
1: 네, 이 Only You라는 곡은 이제 좀 사랑이 떠난 후에야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크릿의 어떤 애절하고 좀 아련한 모습들도 느껴보실 수 있는 곡이어서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0: 어느덧 추억의 이름이 됐네요.
1: 네.
0: 시크릿의 Only You 전해드리면서 신쌤이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시크릿의 Only You,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듣다가 문득 아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지 하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거나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변진섭의 노래 듣겠습니다. 스무 살의 여행.

20살의 여행, 변진섭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박준하의 우리는 해피엔딩처럼 만났었지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토리 하루 있고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연애와 결혼 세속에 몸을 맡기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이 주입하는 가치관에 물들기 십상입니다. 의식할 틈도 없이 정맥에 천천히 흘러드는 수액처럼 물듭니다. 그렇게 은밀히 스며든 가치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분명 진심으로 시작된 감정이었을지라도 어느새 다른 무언가로 변질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수많은 계산과 거래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나는 행복해질까? 함께 살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상대에게 숨겨진 결함은 없을까? 이런 모습은 마치 물건을 집어들고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꼼꼼히 따지며 상품의 질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인간 사이의 관계라기보다 선반에 늘어선 상품을 흥정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은 한층 노골적인 거래 시장입니다. 감정이 싹트기도 전에 학력이나 직업 같은 조건부터 평가하니까요. 이쯤 되면 상대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계산기 속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계의 본질이 거래로 전락한 셈이죠. 금전적 손익과 결혼을 비교한 대가. 꼼꼼히 가성비를 따지고 따진 끝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 가전제품을 들여놓는 일과 흡사합니다. 만약 결함이 드러난다면 하자가 생기면 주저없이 처분하듯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중대한 결정이니 신중히 따지는 건 당연하다. 겉으론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따지는 조건이 정말 현실일까요?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미리 부풀려 상상할 뿐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확정된 불행 마냥 두려워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속적 사고에 길들여진 나머지 한 가지 선택이 내 금전적 손익과 생활 수준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는 최선의 선택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단순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생을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보는 이 믿음 속에 정작 나라는 주체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상상하지 못한 채 조건과 환경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 자리에는 철저한 의존만 남습니다. 그 뿌리에는 내일도 모레도 5년 뒤도 10년 뒤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오만한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애와 결혼을 거래로 전락시키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 연애나 결혼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동기의 상당 부분은 결국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그 욕망에 불을 지피죠. 우리는 외모의 잘생김과 못생김, 유전자의 우월과 열등, 소득의 많고 적음, 직함과 직업 같은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왜 하필 이런 기준일까요? 사회에서

0: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똑같은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평가하듯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주 오류입니다. 마치 물건에 쓰이는 잣대를 사람에게 들이대는 오류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대를 물건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연애와 결혼이 진정한 애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해집니다. 그저 조건에 맞춰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사랑이 조금도 없을까요? 어쩌면 2%쯤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연애를 막 시작한 젊은 연인들도 대개는 사랑보다 욕망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은 얼핏 로맨틱하지만 사실은 욕망,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이 강하게 발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눈에 상대의 육체가 조금도 끌리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틀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에는 사랑이 없지만 깊은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 관계를 사랑이라 믿지만 실상은 포획, 집착, 소유, 구속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격정적인 연애 드라마는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 포장합니다. 늘 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며 인물들은 울고 소리치고 난리법석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격렬하고 소란스럽고 서로를 끝없이 갈망해야 한다고. 정말 사랑이 그토록 격렬하고 소란스러운 감정일까요? 만약 사랑이 서로를 열렬히 갈망하기만 할 뿐이라면 그건 잠시 불붙었다가 꺼지는 욕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랑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격렬한 성적 욕망이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사랑은 욕망을 숨기려는 철저한 위장막일지도 모릅니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사랑을 도구로 삼을 때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은 왜 욕망을 감추려 할까요? 욕망이라는 말이 너무 저속하게 들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확실히 그 단어에는 고상함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 desire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죠. 왜 욕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저속하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욕망이란 강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 말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외로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아니면 연애 호기심?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기보다 여자친구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결과입니다. 이때 여자친구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언가를 도구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포크로 파스타를 먹을 때 목적은 포크가 아니라 파스타를 먹는 행위입니다. 포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포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파스타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즐거움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캐치볼을 할 때 공은 그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이지

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꼭 공일 필요도 없죠. 던지고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합니다. 하지만 춤이나 승마는 다릅니다. 춤은 훌라후프가 아니라 반드시 춤이어야 하고 승마는 나무말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즉, 그 자체가 목적일 때만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단지 수단으로 즐길 때는 온몸을 다해 몰입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일부만 살짝 활용해 잠시 기분을 달랠 뿐이죠. 앞서 말한 남성도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이 내킬 때 여자친구라는 도구로 데이트나 성적 행위를 즐기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여자친구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가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달라질까요? 본질은 같습니다. 아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뜻은 아내 역할을 수행할 사람, 즉 도구화된 인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특정인을 향한 사랑은 없고 오직 이기적인 욕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망이 저속하고 때로 비인간적으로까지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태도가 사랑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대다수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욕망의 선익에 따라 행동하는데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을 낚으려 하는가? 욕망에서 비롯된 연애는 대체로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란 본래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쪽 또는 양쪽이 은밀히 상대를 점수 매기며 관계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불시점검처럼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따져봅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보다 더 매력적이고 심지어 자신과 교제할 가능성까지 있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대다수는 권태가 깃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쪽을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사자는 죄책감보다 단골 식당이 지겨워져 다른 식당을 찾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여길 겁니다. 누군가는 이를 바람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교제하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다른 이와 비교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죠. 이것이야말로 현대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장면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펼쳐집니다.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세계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인물이 승자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스펙과 성과로만 평가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 부르며 시장의 부품처럼 취급합니다. 관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을 납세자라고만 부르는 표현에서 그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연애라고 예외일까요? 대부분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상대를 물건처럼 평가합니다. 멋지다, 아름답다, 섹시하다, 귀엽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물건의 외형을 평가하는 언어입니다. 옷이나 자동차를 평가할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감각 속에서 타인은 자연스럽게 획득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낚았다, 가졌다 같은 표현도 거침없이 합니다. 길거리 헌팅이란 말 또한 수족관의 물고기를 무작위로 잡아올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물건으로 여기는 순간 드러나는 욕망은 곧 소유욕입니다. 네가 갖고 싶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에는 이런 소유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상대방 부모를 찾아가 이 여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하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표현에는

사랑은 도구가 아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처리한다는 생각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흔히 내가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태도를 보이죠. 이런 태도는 인권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에 누군가를 특정한 유형에 가두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사람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쉽게 말하곤 합니다. 이는 오래된 심리학의 피상적인 해석에 기대거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설정을 그대로 현실의 인간에게 더 씌우는 범주 오류를 범합니다. 기업 안에서도 이 오류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업 문화로 굳어지면 평범한 직원들조차 그 영향을 받아 생각과 행동까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물을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욕망 탓에 개념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머릿속 이미지가 곧 현실이라고 믿는 착각, 마치 만화 속 요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특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린 시절 궁금한 것이 많아 주변 어른에게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다독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입식 교과서 공부 대신 교수들이 읽는 책에 관심이 많아 니체, 헤세, 비트겐슈타인 등 다양한 철학자와 예술가의 작품을 섭렵했고 독일에서 귀국한 뒤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원작 고요한, 극본 서현이, 연출 이주영, 올리버 김시우.

0: 마을렛, 과일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
1: 어머나,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달달하니. 목소리만 들어도 설렌다 얘.
2: 우리 데이비드가 목소리도 좋지.
1: 데이비, 나 커피 말고

0: 주스 줘요. 아무리 디카페인이라도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와서.
1: 예, 잠시만요.
0: 마거릿은 결혼도 하고 좋겠다. 나도 하고 싶은데 올리버가 나한테 청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1: 자, 그레이스는 올리버 좋아하시죠?
0: 난 올리버처럼 키 작은 남자가 좋아. 내가 안아줄 수 있거든. 마거릿이 전화로 결혼한다 그래서 올리버와 결혼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오죽했으면 헤어롤을 많이 다 왔겠어.
2: 아, 저기 나 화장실 좀 갔다.
1: 예예예. 저기 그레이스, 우리 서로 밀어주기 할래요?
0: 어떻게?
1: 저랑 마거릿의 결혼이 잘 치러지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올리버랑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0: 이래봬도 결혼 5번 한 여자야.
1: 와우.
0: 5번의 결혼이 그저 된 게 아니거든.
1: 그쵸.
0: 기대해.
1: 예.
2: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
0: 그 데이비드 같이 잘생기고 젊은 남자와 단 하루만이라도 불같은 연애를 할 수 있다면 그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뭐 그런 말.
2: 생각 같아서는 죽을 때 무덤까지 데리고 가고 싶다니까.
1: 무덤까지 데려가? 뭐가 이렇게 살벌해?
2: 말이 그렇다고. 그만큼 데이비드한테 감사해. 게리 죽고 나서 사는 게 좀 지겨웠는데 이젠 아니야. 데이비드가 왔잖아.

0: 그레이스가 간 후 마거릿은 소파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끼고 폴로에게 켄트 하루프의 소설책 밤의 우리 영혼은을 읽어주었다.
1: 폴로, 잘 들어봐. 자, 가끔 나하고 자러 우리 집에 와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섹스가 아니고요.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란히 누워 밤을 보내는 거예요. 밤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0: 마거릿이 책을 읽는 동안 폴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장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려 마거릿에게 주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2: 커피 새로 내린 거예요.
1: 고마워. 폴로는 켄타로프의 소설을 좋아해. 그래서 밤마다 이 소설을 폴로에게 읽어줬어. 그러다 어느 날은 누군가와 간절하게 밤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데이비드를 불렀지. 루이스를 찾아가서 밤을 같이 보내자는 소설 속의 에디처럼. 목요일에 이 책으로 토론할 건데 데이비드도 읽어봐. 켄트 하루프 좋아해?
3: 조금?
1: 난 켄트 하루프가 좋아. 어쩌면 늙은이의 마음을 이리도 잘 아는지. 독서 모임 때 이 소설 읽자고 추천한 게 나야. 근데 데이비드가 갖고 있는 그 책은 뭐야?
3: 아, 한국계 미국 작가 이창래가 쓴 네이티브 스피커요.
1: 어머, 데이비드도 소설 좋아하나 봐.
2: 마거릿한테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다. 소설을 쓴 적은 없지만
3: 한때 저도 소설을 좀 썼어요.
1: 어머, 정말이야? 난 소설 쓰는 남자 너무 멋지던데.
2: 마거린 눈빛이 달라졌어. 사랑과 존경을 담은 눈빛. 좋아, 조금 더 밀어붙이자.
3: 사실 저는 이 작가처럼 멋진 글을 쓰고 싶어서 뉴욕에 온 거예요.
1: 누구? 이창래 작가?
3: 예. 이창래 작가는 3살 때 가족과 이민을 왔는데 재밌는 건 저랑 생일이 같아요. 7월 29일.
1: 우와, 신기하다.
3: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자, 결혼이란 막다른 골목길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겠다는 결심일 수밖에 없다. 나도 이제 그 정도는 아는 것 같다. 운명을 시험하지 말고 완전히 무시해버려라. 저 이 구절을 읽고 마거릿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1: 어머나.
2: 소설 읽고 프로포즈 결심했다는 것도 거짓말인데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술술 나오잖아.
1: 소설 쓰는 남자는 어떤 뇌 구조를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데이비드가 소설 쓰는 남자였다니. 소설은 몇 편이나 썼어?
2: 아휴, 어쩌지? 이렇게 소설가를 좋아하니 이제 와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대충 둘러대자.
3: 그게 한 다섯 편쯤?
1: 어떤 소설인지 읽고 싶다. 보여줄 수 있어?
3: 아유, 나중에요.
1: 어떤 이야기를 썼는데?
3: 아, 그게... 네, 뭐 뉴욕에 와서 한 일들을 뭐 이제 소설로 좀 썼어요. 아버지랑 뉴욕에서 사는 이야기.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스너글러 생활도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진 않습니다. 마땅한 소재를 찾기가 힘들어서.
1: 마땅한 소재가 없다. 우리 이야기를 쓰면 어때?
2: 우리 이야기요?
1: 이만한 소재가 어딨어?
3: 아이 참.
2: 난 영주권 때문에 예정대로 결혼식 못 올릴까봐 미치겠는데 한가하게 자꾸 무슨 소설 타령이야.
3: 아, 마거릿? 소설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크로넘 먹으러 가요. 그 가게 곧 폐업한다잖아요.
1: 뭐 데이비드가 우리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고 하면 나갈게.
3: 소설 쓴다고 하면 정말 나가는 거죠?
1: 그렇다니까.
3: 좋아요. 네. 결혼식 끝나고 써보겠습니다.
1: 좋아. 그럼 내가 노트북 선물할게.
3: 예?
1: 네? 자, 보자.
3: 어,
1: 이거. 이거 어때?
3: 그 되게 비싼데? 아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1: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 주문 완료.
0: 마거릿은 그 자리에서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주문했다.

0: 이제 나가자. 나간 김에 성당도 가고 웨딩숍도 가고. 나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니까 화장 조금만 할게.
1: 예. 아, 마그릿 오늘 세 군데 다 가야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0: 네.
2: 마그릿은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에 앉아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넘겼다. 그리고 옷장에서 캐시미어 폴라티에 꽃무늬 상의와 바지를 꺼내 입었다. 그 위에 엠클레어 외투를 입고 비버리 숄을 걸쳤다.
0: 데이비드.
1: 예.
0: 이 구두 게리 건데 한번 신어봐.
1: 예.
3: 고급이지만 디자인이 올드하고 투박하네. 무엇보다 나한테는 커서 불편하고. 하지만 꼭 참고 신자. 왜? 아유, 마거릿이 원하니까. 고맙습니다.
0: 게리 신발 데이비드한테 잘 어울린다. 이제 가자.
2: 장은 마거릿과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올리버가 마거릿을 보고 놀라며 다가왔다.
3: 아유, 마거릿, 메리 크리스마스.
0: 네, 올리버도 메리 크리스마스.
3: 아시죠? 아이, 이게 얼마 만에 외출인가요? 게리 죽고 첫 외출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쩐 일로?
0: 크로넛 먹으러 가요.
3: 아이, 오늘 폐점한다는 5번 가게 말이요?
0: 네, 오늘이 그 가게 크로넛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3: 아이, 근데 이제 저 친구랑 가는 거요?
0: 네.
3: 아이, 나도 노래교실 쉬고 크로넛 먹으러 가는 중인데 같이 가십시다.
2: 올리버가 등 뒤로 노래교실 악보를 숨겼다. 엘리베이터는 1층까지 멈추지 않고 내려갔다. 올리버는 마거릿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끌고 나왔다. 장은 셋이 가는 게 내키지 않았으나 그레이스와 연결시켜줄 기회다 싶어 차에 탔다. 차는 아파트를 나와 노천 카페 옆에 멈춰 섰다.
0: 데이비드?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4: 전 커피 마시는 저 풍경이 좋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는 뉴욕후에게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유와 느긋함이 묻어나거든요. 옷차림과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0: 그래, 게리도 처음엔 저런 풍경을 부러워했어.
3: 아이, 마거릿이 외출을 안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왜?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더 외롭지 않소?
0: 맞아요. 생각보다 노년의 삶은 쓸쓸해요. 혼자 잠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산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 같죠.
3: 맞아.
0: 침대에 누워 있을 땐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를 때도 있고요. 뭐 내가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난 혼자가 아니에요.
3: 혼자가 아니라니요?
0: 독서 모임 때 알게 될 거예요. 저 올리버.
3: 예.
0: 크로넛 가게는 오후에 가기로 하고 센트럴 파크에 가고 싶어요.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1: 갑자기 센트럴 파크는 왜? 아니, 빨리 성당 가서 결혼식 날짜 잡아야 되는데 무슨 변덕을 부리려고 이러는 거야?
3: 예. 마거릿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죠. 자, 그럼 오늘은 센트럴 파크로 가겠소. 요즘 이 친구가 폴로를 자주 산책시키나 봅니다. 지난번엔 꽃다발까지 들고 가고.
0: 독서 모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야겠네요. 저 이 사람과 결혼해요.
3: What?
1: 마구리 괜찮아요?
5: 오 마이 갓.
1: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해요?
5: 마구리 지금 이 친구랑 결혼한다고 했어. 아 내가 이 친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마그리, 내가 이 친구보다 뭐든 잘할 수 있어. 매일 베이글을 구워줄 수도 있고, 매일 32번가를 산책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 마그리씨 어디든 가고 싶다면은 내 그곳으로 가서 살 수도 있어. 심지어 알래스카라도.
0: 알래스카요?
5: 예.
0: 올리버, 내가 알래스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바람나서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이 사는 데가 알래스카라고 내가 말했었잖아요.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서 올리버는 안 되는 거예요.
5: 아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요. 말하자면 아이 중요한 거는 내가 마그릿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소? 근데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는 평생 혼자 산다고 했으면
0: 생각이 바뀌었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내가 죽어있는 것만 같거든요. 그럴 때면 살아있다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유령이 되어가는 것만 같아서.
2: 뒤에서 차들이 빵 하고 경적을 울리고 나서야 올리버는 운전대를 주먹으로 치고 차를 출발시켰다. 센트럴파크에선 주차할 곳이 없어 두 번이나 주변을 돈 끝에 차를 세울 수 있었다. 올리버와 셋이 가는 게 불편해 장은 마거릿과 먼저 산책로를 걸어갔다.
0: 데이비드, 나 화장실 가고 싶어.
1: 화장실 아까 있었는데 진작에 말하지. 아유, 되돌아가면 되죠. 예, 아유, 갑시다 화장실.
2: 그들은 산책로 중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왔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마가릿을 다시 부축해 걸었다.
1: 마가릿, 어디까지 가야 돼요?
0: 왜 힘들어?
1: 아니요.
0: 다 왔어. 여기 녹색 벤치. 게리가 프로포즈한 벤치야. 게리한테 데이비드 소개시켜주려고 이곳에 오자고 했어.
1: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빨리 크로넛 가게로 가야.
0: 나 피곤해. 집으로 가자.
1: 마거리, 크로넛 먹으면 기운이 날 거예요. 저희 웨딩숍도 가고 성당도 가야 되잖아요.
0: 내 말 못 알아들어? 피곤하다고.

0: 시정기 유출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1: 감히 육하 원칙에 따라 따박따박 바른 글을 쓰다니.
2: 이참에 독박돼 있는 쥐까지 모조리.
3: 혹시 자네가 작성하던 시정기의 내용이
4: 역사를 공정하고 바르게 사실대로만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5: 사초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제만 해주십시오.
6: 궁 안의 주상께서 궁 밖의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와이파 한국인 백신 네 번째. 토정 이지함 열 번째.

0: 아, 나 지금 뽀뽀할 기분 아니야. 밥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무슨 뽀뽀야.
1: 짜러. 어? 창문에 붙여놓은 뽁뽁이를. 아, 당신이 애야?
0: 뽁뽁이.
1: 어머. 내가 못 살아. 내가 어깨에 파스까지 붙여놓은 붙인 뽁뽁인데. 아우 진짜.
0: 아, 진짜. 이거 진짜.
2: 불안한 호흡의 이지함이 거친 손길로 뽁뽁이를 터뜨린다.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두 발로 뽁뽁이를 터뜨리더니 급기야. 엉덩이도 깔고 앉아 뭉개는 지경에 이른다.
0: 나 좀 나갔다 올게.
1: 어디? 당신 지금 정상 아니야? 여보! 진짜 지압이만 아니면.

0: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1: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아주버님이 또 가출하신 거야?
2: 아니, 저희 지아미가 또요, 재수지?
3: 아, 모르겠어요. 오늘은 창문에 붙여놓은 뽁뽁이란 뽁뽁이를 다 뜯어서 터뜨리고는.
2: 아니, 재수지, 저기 산두가 아니라 지아미가 가출을 해요?
1: 아우, 일났네, 일났어. 그 원래 자기 컨트롤이 그렇게 안 되는 타입은 아니거든. 아, 불길한 징조야.
3: 혹시 저는 모르지만 아주버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일이 있나 해서요.
2: 아, 저기 지난번 만났을 때 그 명세라는 친구 신변을 걱정하던데. 재수 씨, 제가 찾아볼게요, 재수 씨.
3: 예.

0: 공식 뚜벅이 이지함이 웬일로 스쿠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1: 돌아와.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제발.
0: 골목을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지함.
2: 명수야!
3: 깜짝이야. 아이, 지함. 아이, 왔으면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든지 하지. 왜 밖에서.
1: 야, 내가 자네를 못 보게 될까봐 얼마나 내가.
3: 무슨 소리야?
1: 진짜. 야, 저녁밥도 소화가 안 되고, 막, 영유석 식도염이 도전하지, 신트림이 막 올라오는 게.
3: 아, 그럼 약을 먹든지 해야지. 왜 우리 집에 와?
1: 아야, 자. 참말 말고. 따라와. 가자. 아야.
0: 그러나.
3: 나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자네가 알고 있듯이 사촌은 당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걸세. 사실을 기록한 내가 아니라 사초를 빼돌리고 열람한 그들이 죄인이야. 아니, 근데 왜 내가 도망을 가?
1: 야, 너 때문에 그자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들었지? 어? 아, 다시 한번. 한 번 더. 안 나오네. 자, 넌 그들을 역사 속에서 찌질이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3: 그런 걸 또 녹음해 와가지고는. 사관은 제 목에 칼끝이 들어와도 펜촉을 지켜야 돼.
1: 부시겠지?
3: 조심해서 들어가게.
1: 안명세! 안명세!
4: 너 내일 당구장에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때릴까?
1: 안명세!
4: 만에 하나 내 신상에 변이 생기면 넌 그때부터 내 친구 아니야. 알지?

0: 그리고 그날 밤. 안명수 집에 대문을 따고 무단 침입하는 자가 있었으니 오랜만이다, 민자영.
1: 나 민계 원조 민자영 오랜만에 출동하는군. 롱타임 노우씨 어신이시여.
2: 설마 닌자를 보낼 줄이야.
1: 아, 표창으로 한 대 맞고 갈래? 두 대 맞고 갈래?
2: 한 대요.
1: 묶고 더블로 가! Come on, baby!
0: 결국 닌자영에 의해 체포되는 안명세.
3: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는 신입사관 안명세가 네 놈이냐?
0: 오랏줄에 묶인 안명세를 소윤 윤원형이 직접 심문한다.
3: 인종의 죽음에 의혹을 품고 여기저기 삽질 좀 오셨다고?
4: 사관의 본분은 팩트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왜곡 없이, 과장 없이, 거짓 없이, 더하기 빼기 없이, 곱하지도 나누지도 않고 사실만 기록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3: 야,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누가 그러더냐?
4: 제보자의 신분은 밝힐 수 없습니다.
3: 맞죠? 야, 아유, 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두 불려와가지고 문초를 당해봐야 바른말 할래? 어?
5: 대감님.
3: 그래.
5: 대감님.
3: 말해봐.
5: 죄인의 휴대전화가 열리지 않아요.
3: 안 열려?
5: 네.
3: 아유, 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부터 대봐.
4: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진술을 거부합니다.
3: 아쪼? 야, 니놈이 아주 그냥 매를 버는구나. 어? 맞아 봐야 정신 차리지. 여봐라.
5: 네, 대감님.
0: 결국
5: 고문을 시작할게요. 줄이 틀기.
0: 그렇게 밤새 이어지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6: 역사의 심판은 후손들의 몫이다.

0: 지암아! 지암아!
1: 이른 새벽 이지무가 이지암 집의 대문을 부슬뜩 두드리고
2: 야, 어서 피해야겠다. 예? 안명세가 의금부에 끌려갔어.
3: 이런
4: 명세 씨가 잡혀갔으면 당신도 위험한 거잖아요.
2: 형님 말씀이 최소한 명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은 다 잡아드릴 거래. 그러니까 너는
3: 명세는 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0: 야, 넌 한 집안의 가장이야. 네 아내와 아이들은.
1: 이 사람은 자기가 돌싱인 줄 알아. 여보, 미안.
2: 어?
0: 재수 씨!
3: 이 점에 급소를 공략해 기절시키는 아내 이 씨.
1: 잠시 기절한 것뿐이에요. 빨리 깨어나기 전에 옮겨야 합니다.
0: 예? 예? 예.
1: 제가 끌 테니까 발이라도 드세요. 얼른요.
0: 예.
3: 그러나 이 씨와 이지무가 기절한 이 점을 미처 옮기기도 전에
4: 개인 이 점을 오랫

0: 아주 1인 3역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어? 원형
1: 집안 명세 박영재
2: 영재 형님 존경합니다 이 교수
3: 우리 형이 누군지 헷갈리네 이지암 조민수
4: 와이파이 한국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남파랑길 63코스를 찾아갑니다. 코리아 둘레길에 포함되어 있는 남파랑길은 부산광역시 오륙도의 해맞이공원에서 전라남도 해남군의 땅끝마을까지 이어지는 1470km 길이의 탐방로인데요. 모두 90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남파랑길은 지난 2020년에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보성군 벌교읍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남파랑길 63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남파랑길 63코스의 전체 길이는 21km인데요.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약 7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남파랑길 63코스의 탐방로는 기존에 있던 태백산맥 문화기행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데요. 주요 명소로는 벌교 홍교, 채동선 생가, 태백산맥 문학관, 그리고 보성여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파랑길 63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남파랑길 63코스의 출발지는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부용교 동쪽 사거리입니다. 부용교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1년에 완공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인데요. 소화다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용교부터 벌교 홍교까지는 강변을 따라 나무 대극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인 벌교 홍교는 조정래의 소설인 태백산맥에도 등장하는데요. 소설 속에서는 염상진이 지주들에게 빼앗은 쌀을 쌓아놓았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벌교 홍교에 이어 찾아갈 곳은 음악가 채동선의 생가입니다. 보성군 벌교읍에서 태어난 채동선은

일제강점기 때 독일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배운 음악가인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가곡 고향을 비롯해서 향수, 망향, 동백꽃 등이 있습니다. 최동선 생가에 이어 이번에는 태백산맥 문학관을 찾아갑니다. 북향으로 지어진 태백산맥 문학관 외벽에서는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라는 조정래 작가의 글귀를 찾아볼 수 있고요. 문학관 안에는 소설 태백산맥의 유필원거지가 쌓여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태백산맥 문학관에서 벌교 금융조합 건물을 지나면 남파랑길 63코스의 탐방로는 태백산맥 문학거리로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소설 태백산맥의 남도여관을 등장하는 보석여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보석여관은 지금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1층 복도에서는 일본식 장마루 그리고 2층에서는 일본식 다다미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벌교의 명소였던 보석여관에서 벌교 시장을 지나면 경전선 기차역인 벌교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벌교역을 지나면서부터는 문화명소보다는 남도의 평화로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걷게 되는데요. 갈대숲과 갯골 위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다리를 걷는 구간도 있습니다. 나무다리를 지나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 벌교 갯벌 도립공원과 주간 방조제를 지나면 마침내 남파랑길 63코스의 도착지인 판영농협 망주지소에 이르게 되는데요.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에 있는 판영농협 망주지소부터는 새로운 코스인 남파랑길 64코스가 이어집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남파랑길 63코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다는 건 빠른 진료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미니 뇌졸중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느껴지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짧게 잠깐 지나지만 반복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미니 뇌졸중의 위험. 증상에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상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지 혼동하기 쉬운 고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을까?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조 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의 단계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도 쓰러질 수 있는 걸까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미니 뇌졸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니 뇌졸중도 뇌졸중으로 봐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이름은 미니 뇌졸중. 네.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뇌졸중이지만 사실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차후에 남을 확률은 뇌졸중만큼이나 위험한 질환입니다.
0: 네. 미니 뇌졸중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름에서 미니란 말이 이제 짧다는 뜻인데요. 네. 어떤 게 짧다는 뜻인가 하면 발생하는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 한쪽으로 뭐 혈액이 안 가서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제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는 질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수분 내지 수십 분 동안 있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하고 없어지면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네. 부릅니다.
0: 네. 그러면 미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요. 증상이 아주 약하게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가요?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네. 미니란 말이 좀 뭐 작다 이런 의미로 생각돼서 증상이 경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 해도 뭐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다든지 말을 전혀 못한다든지 네. 팔다리 힘이 완전히 빠져서 걷지 못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심한 증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미니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얼마냐. 원래 의학적인 기준은 24시간 이내면 다 미니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시간이 지나가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거의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초 정도는 이게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미니 뇌졸중이 증상이 있다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렇게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시간이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분에서 뭐 10분?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이 수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수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비틀거리는 증상은 실제로 1분이 넘어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한번 시간을 세워보시면 60초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게 나오면 1분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증상이 생겼다가도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게 저희가 위험하다,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사실 증상이 계속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나 혹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꼭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제 미니 뇌졸중인데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거기 때문에 막혔다가 뚫리게 되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제 수분 수초 내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까요?
1: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 경험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한 번 경험했을 때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또 특히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상은 당연히 한 번 있더라도 빨리 병원을 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 정말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뭐 여덟 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증상이 같은 증상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오른쪽 팔다리 마비였는데 두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고 세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다. 이러면 정말 위험한 증상입니다.
0: 그런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떤 경우로 보면 되나요? 계속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다시 뚫린다는 거잖아요.
1: 사실 우리 뇌졸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중심어, 키워드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증상이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근데 발생은 갑자기 하지만 그 원인은 사실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혈관이 안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미 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가 겨우겨우 뇌혈류를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거기 이제 피딱지 혈전이 앉으면서 갑자기 확 틀어 막히게 되면 보통은 회복이 못 되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다행이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동맥이란 게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그게 혈전이 생겼다가도 뒤에서 혈류의 압력에 의해서 뚫리게 되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안 좋은 자리가 없어진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후유증을 생기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에 주목해야 하는 건 잠깐의 이런 증상이지만 결국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1: 맞습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 또 비슷한 말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실은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정말 없어요.

0: 정답이 언어 발음 장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한데 그럼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똑같은 건가요?
1: 사실 모든 뇌졸중의 증상이 미니 뇌졸중으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증상이 얼굴 한쪽에 얼굴 마비, 한쪽에 팔다리 마비, 혹은 이제 언어 발음 장애가 전체의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니 뇌졸중도 이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들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얼굴이 비틀어, 아니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비틀어졌던지, 아니면 팔다리를 들어봤는데 안 들어진다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이 샌다든지 언어가 안 나온다든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 다음 증상들이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있어요. 감각, 뭐, 한쪽이 저린다든지, 혹은 뭐 어지럽다, 뭐,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아는 증상들은 당연히 너무 꼭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저리다 아니면 어지럽다 두통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뇌졸중 중에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데 저리고 감각이 없을 때도 한쪽 몸의 면이 몸통까지 감각이 없고 저리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지러운 것도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걸어봤더니 몸이 한쪽으로 휘휘 기운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두통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소위 벼락두통, 천둥두통 뭐 이렇게 부르는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뭐 깨질 듯이 터질 듯이 갑자기 아픈 두통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증상입니다.
0: 네. 한쪽으로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 마비가 오기도 하고 팔다리 마비에 언어 발음 장애, 두통까지 그럼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1: 네, 사실은 이게 혈관이 막힐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미리 뇌졸중이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하다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은 여러 군데가 나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 군데가 특정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뭐 왼쪽이면 오른쪽의 움직임을 나쁘게 한다든지 하필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면 언어 발음장애 온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 부분이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담당하면 어지럼증 균형이 올 수가 있고 좀 큰 혈관의 뭐 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혈액이 살짝 새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두통이 극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큰일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0: 그럼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다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1: 사실 증상만 따져서 위험하냐 이런 것들은 좀 알기는 어려우실 텐데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오는 게 매우 안 좋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왜냐하면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는 진짜 막히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두통도 반복적으로 극심한 두통이 두세 번 왔다 이러면 아 이거 정말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올 때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니면 이상하다는 증상 정도로만 느끼나요?
1: 미니 뇌졸중도 증상은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뭐 수분이 되었던 수십 분이 되었던 동안은 전혀 못 움직이시거나 걷지를 못한다든지 팔을 못 움직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증상은 뇌졸중이랑 사실 똑같을 수 있어요. 물론 증상이 심할수록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전체 뇌졸중보다 조금 정하다 할 수는 있지만 실은 어쨌든 증상 자체의 강도보다는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물론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보통 또 병원에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더라도. 근데 갑자기 손이나 팔만 잘 안 움직인다라든지 말이 조금 새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이 말이 왜 이래라고 했는데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안 가도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꼭 저는 병원을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럼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미니 뇌졸중이 나타나면 스스로 119에 전화할 정도의 상태는 되는 건가요?
1: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 사실 뇌졸중이 있다가 후유증이 있는 상태가 되면 전화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못 움직인다든지 말을 못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를 못 하는데 어찌

0: 해보면 미리 뇌졸중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화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보통 말씀드릴 때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은 조금 이거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점은 명확하게 한쪽으로 마비가 왔다든지 명확하게 언어 발음이 안 나왔다든지 명확하게 얼굴이 돌아갔으면 그거는 어떤 대원분들이 들었을 때도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회복이 되었지만 오히려 회복이 되어서 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증상이 이미 사라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뭔가요?
0: 그래 실제로 이게 원인이 되는 혈관이 좁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더라도 뇌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뇌를 찍어보면 이게 MRI 중에서 곱성 뇌경색을 찾는 MRI를 찍으면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는데 조그맣거나 흔적이 남아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아 이게 미리 뇌졸중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혈관이 만약에 좁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뭐 약을 좀 빨리 투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이라든지 뭐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좋아졌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흔적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는 관련된 혈관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네. 뭐 CT를 찍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뭐 모든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아닌데 보통 그래도 국내에서는 응급실에서 뇌혈관을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그래도 영상 기계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기계들을 통해서 그게 꼭 CT가 가장 좋으냐, MRI 가장 좋으냐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뇌혈관 상태를 평가를 하고 뇌관 상태가 이제 굉장히 좁다든지 뭔가 지금 다시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위험도가 좀 낮으면 약물 치료하면서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런 평가는 꼭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환자의 상태와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 진단이 내려지면요. 뇌졸중과 똑같은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사실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거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자체는 이제 뭔가 마비가 왔다든지 언어 발음 장애가 있으면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뇌 기능을 좀 개선시켜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뇌졸중이나 다른데요. 오히려 이제 재발을 방지하고 다시 큰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방을 하는 치료는 미니 뇌졸중일 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뇌졸중이 이미 발생해서 뇌가 손상이 크게 되면 저희가 예방하는 약제를 조금 약하게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 확률 때문에요. 근데 미니 뇌졸중일 때는 오히려 뇌 손상은 지금 아주 미미하게 흔적만 남았거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오히려 시술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미리 뇌졸중으로 오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미니 뇌졸중이었다가 결국 뇌졸중이 생기고 치료를 한 후에 다시 또 뇌졸중이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0: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니 뇌졸중에 의해서 실제 후유증이 나온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3개월에 10%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 3%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료가 좋아졌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리 뇌졸중을 치료했지만,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은, 발생을 하더라도, 예방 치료를 잘하고, 담배도 끊고, 생활 습관을 개선했을 때, 재발한 뇌졸중이랑, 제대로 예방을 안 해서 생겼던 뇌졸중의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덜한 강도로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예방치료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생활습관 예방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뇌졸중 정말 이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위험도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 계산하는 그 공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께서 공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미니 뇌졸중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에게 평소 없던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조 증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이제 위험도가 증상이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봤을 때도 확실하다 이러면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그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을 이제 들었을 때 그런 거 아닌지 애매한 경우라도 위험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저는 꼭 응급실에 됐지 아니면 빠른 병원을 방문할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험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초기에 치료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료 결과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큰 거겠죠?
0: 그래서 사실 3개월째 재발 확률이 과거에 이제 치료가 굉장히 별로 없거나 미비했을 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3% 미만으로 저희가 떨굴 수 있고 실제로 3% 미만으로 생기는 경우에도 좀 약한 뇌졸중으로 후유증이 거의 없는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위험인자가 있을 때 예방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미리 뇌졸중은 정말 생길 것 같아. 혈관이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지난 10년 이상 생활습관이 이제 누적되어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라고 몸이 경고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예방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NS 윤지의 If You Love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걷기는 물론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낍니다. 고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관절 손상 위험, 어떻게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고관절도 그렇지 않나요?
1: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네.
1: 제가 최근에 이 고관절의 중요성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PT를 시작했는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고관절 주위에 싹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망가지면 코어 머슬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체형이나 보행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PT를 받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0: 교수님이 PT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 고관절이 어디를 말하는지 좀 혼동스러워하는데 흔히 엉덩이 관절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고관절이 이게 한자인데 저희들이 잘 쓰지도 않는 한문이고 의학 용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엉덩이 관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잘 만져지지도 않고 또 이름이 고관절이라니까 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첫째, 체중을 지탱하고 하중을 분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다리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보행이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상하체를 연결해주고 또 충격도 흡수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로 얘기가 되는데요. 얼마나 큰가요?
1: 예, 이 오늘은 이제 고관절을 하지 말고 엉덩이 관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0: 네.
1: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관절 입에 붙어 있어서
0: 예.
1: 이 엉덩이 관절은 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골반에 있는 소켓, 즉 비구와 대퇴골두가 대퇴골두, 즉 공모에 있는 측다리 뼈 머리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 대퇴골두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40mm에서 60m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을 때 외국에 한 번씩 수술장 연수를 가면 외국 사람들 대퇴골두는 우리보다 훨씬 커요. 진짜 소뼈만한 골두를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컸습니다.
0: 예, 그렇게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1: 예.
0: 이제 말씀 주신 고관절, 이제 엉덩이 관절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볼 모양, 소켓 형태, 대퇴골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엉덩이 관절을 볼앤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볼앤 소켓이 그것도 전문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데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는 골반골에 해당하고 이 공은 대퇴골의 둥그런 머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이제 이렇게

0: 이유는 안정적이면서도 관절 가동 범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깨 관절 다음으로 광범위한 회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 네. 여러 각도의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0: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내전도 되고 외전도 되고 모든 관절 가동이 어깨와 거의 비슷하게 어깨 관절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 엉덩이 관절과 주변 근육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하체 쪽에서는 대부분 고관절 주위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함스트링, 그다음에 사두고근 이런 것들 다 엉덩이 관절에 다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의 주된 기능들은 우리 몸을 체중을 지탱해줍니다. 그리고 걷고 달리기 같은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인대도 잘 관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0: 예, 엉덩이 관절 주위 인대는 저희처럼 정형외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정도의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인대들이 진짜 두껍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들이 대퇴골도하고 골반을 연결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완전히 다리를 쭉 뻗고 있을 때에 늘어나가지고 관절 간동 범위를 제한하는 3대 인대가 있는데 장골대퇴, 치골대퇴, 좌골대퇴 어렵죠. 그죠? 그냥 3개의 인대가 있다. 그런데 이 인대들이 관절 내 안정성을 돕는 굉장히 원형 인대와 함께 고관절이 너무 신전되지도 않고 너무 구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으면 이 인대들이 손상을 입으면 관절이 빠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1: 그렇게 이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 있는 건가요?
0: 예,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관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손상이 잘 없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대표적으로 고관절에 손상을 주는 것들이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환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잘 모르는 것들이 복합체거든요. 질병의 복합체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퇴부 충돌 증후군은 이 뭐냐고 간단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고관절에 엉덩이 관절에 뼈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대퇴골도와 비구가 부딪혀서 통증이나 연골 손상 또 비구순 파열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1: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고 물론 사고라든지 질환으로도 엉덩이 관절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0: 예. 아무리 우리가 그 고관절이 튼튼하고 해박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사고에는 큰 끄떡은 없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 정도면 고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에 원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같은 엉덩이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건 또 좀 생경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건강 365 라디오 방송을 한 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의 무혈증 괴사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대퇴골두 무혈증 괴사라고 하는 이 대퇴골두에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맨날 우리가 사고, 질병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무릎 관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나 통증도 요즘 굉장히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그 노화에 의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 건가요?
0: 정확히 그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퇴행성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연골이 다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절들은요. 이게 엉덩이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응대의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퇴행성 변화, 연골이 다르면서 어느 시점 지나면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 네,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0: 보통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엉덩이 관절이 굉장히 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타구니 통증입니다.
1: 아.
0: 우리가 서해부, 즉 사타구니가 아프면 엉덩이 자체가 아픈 거고요. 뒤쪽에 이제 허리 엉덩이 뒤쪽 이쪽이 아프다고 하면 뒤쪽이 아프다고 하면 이것은 허리 문제인지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1: 그렇군요. 비만도 문제가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해결 가능한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우리가 다른 원인에 의한 고관절 통증, 예를 들어서 무유증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비만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왜냐? 체중을 줄이면 고관절 통증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만 하면 고관절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또 염증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0: 이 염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고관절염은 염증에 의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들로 인해서 노화로 인한 그 원인들은 염증이 왜 생기느냐. 노화로 인한 연골이 마모, 즉 퇴행성 변화,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하거나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외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비만으로 인한 하중 증가들이 이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손상돼서 뼈끼리 맞닥뜨리거나 활액막에 관절낭 주위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생기는 것들이 염증 물질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신경계를 자극해서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을 유발시킵니다.
1: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의 제한이 따르면 일상의 불편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0: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어디 위치하느냐,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우리 계속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이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이 단순히 아프다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나아가서 움직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건강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 고관절염이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릎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보다도 고관절염은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네.
1: 뭐 앉고 서고 걷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또 고관절, 그 엉덩이 관절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이름들도 무섭던데요.
0: 예, 보통 우리가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깊이고 잘 모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퇴골두 무유증 괴사, 엉덩이 관절 괴사가 아마 가장 무서운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이런 질환들이 흔하다는 거잖아요.
0: 예, 이 특이하게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우리나라의 아마 음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서양보다 이제 음주 문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보다 이 5배 이상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무혈성 괴사가 왜 우리가 이 심각한 손상이고 무시무시하다고 하냐 하면 대부분 30대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분들이 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정 전체가 안전망이 무너지게 되고 어떨 때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국회 통계는 없지만 이 고관절 통증 환자 중 적지 않은 비율들이 아마 요거 물증 개선에 연한 것이고 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한 1에서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관절이 함몰이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1: 네, 그렇군요. 그만큼 엉덩이 관절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엉덩이 관절에 안 좋은 자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있습니다. 이 고관절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자세는 양반다리, 책상다리 하는 거, 그다음에 쪼그리 앉기, 그리고 다리 꼬기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세 가지 자세들은 고관절의 압력, 엉덩이 관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굉장히 과도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충돌 증후군이 유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는 대신에 의자 생활을 하고 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잠깐씩이라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오래 서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세 변화를 주셔야 고관절에 무리가 오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 게 좋느냐. 보통 우리가 학교에 수업 받으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몇 분 정도는 자세를 바꾸고 휴식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양반다리, 뭐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안 좋다고 하셨는데 다리 꼬는 자세가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또 다리 꼬고 앉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0: 예. 이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하면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골반에 체중이 집중됩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 고관절에 불균형한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쪽이 무리가 되어서 통증 유발하고 다른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리 꼬는 자세는 뭐 사실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고관절, 엉덩이 관절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습관 뭐가 있을까요?
0: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자세, 좌식, 뭐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짝다리 짓는 거 또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한쪽으로만 드는 행동을 하면 또 그쪽의 고관절에 압력을 많이 높여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음주 관련된 뭐 골두 괴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0: 예,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뭐 줄넘기나 달리기, 등산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쪼그리 앉기, 뭐 양반다리 이와 같은 고관절 압박을 자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 달리기, 등산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특히 뭐 스쿼트, 런지, 무거운 짐들기 이런 과도하게 하중이 실리는 동작은 고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1: 네.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 좀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나의 고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내 고관절이, 내 엉덩이 관절이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자가 증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누워서 숫자 4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사람이 누워서 통증이 의심되는 자를, 예를 들면 제가 왼쪽 고관절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왼쪽 다리를 구부려 가지고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서 4자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4자를 만들어 보는데 4자 다리가 안 되거나 4자 다리를 하면서 엉덩이, 즉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이 꼭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때 그래도 아, 진짜 내가 안 좋은가 막연한 불안에 지낼 필요는 없고 대부분 괜찮으니까 네. 네. 그렇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분들이 있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뛰어드는 건데요. 이 살신성인이란 말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을 뜻합니다. 한자어 가운데는 발음이 두 개 이상으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신성인도 첫 번째 한자 살자가 살로 발음될 때도 있지만 쇠로 익힐 때도 있습니다. 쇠로 발음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중에 감하다 또는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감쇠, 상쇠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자가 그 미모로 남자를 매혹해 괴롭힌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매우 몹시라는 의미로 쓰여서 뇌쇠라고 읽습니다. 뇌살이라고 읽기 쉽지만 이때는 뇌쇠가 올바른 발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일체와 일절이 있습니다. 일체는 두 번째 글자가 모두라는 뜻을 가져 결국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일절은 끈타를 뜻하는데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면 재산 일체를 기부한다고 하고 출입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출입을 일절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000명을 내일 15일 금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요. 주 2회 이상 1시간씩 건강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사회참여활동 인증을 하면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동시에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 1644-212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시는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식을 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 재활, 행동중재, 통합지원체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소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